0: 뉴스 커브리지 시간에 오이를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1: Which of the following vegetables grows underground? Is it 1, cucumber? Is it 2, ginger? Or is it 3, eggplant?
0: 자, cucumber, ginger, eggplant 중에 땅 밑에서 자라는 작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 cucumber. Number 2, ginger. Or number 3, eggplant, also known as aubergine.
1: Oh, I didn't know that.
0: Did you? You've never heard that before?
1: No, I haven't. I feel like I've heard that word before, but I didn't know what it was.
0: Aubergine is the British way, or I guess the European way of saying eggplant.
1: Oh, aubergine.
0: Yeah. Hmm. Do you know what a courgette is?
1: No. What is that?
0: Oh, what do you call that? Ehobag.
1: Squash or zucchini?
0: Zucchini, okay. Yes. North American people, they change these words. Anyway.
1: Well, zucchini sounds very Italian.
0: Yeah, you're right, actually.
1: I'll bet that's Italian.
0: That probably comes from Europe, too. Yeah. Mm-hmm. But yeah, I don't know where eggplant comes from. I guess, I think it comes from the way that an eggplant looks like an egg that's been stretched a little bit and is purple.
1: Yeah.
0: I don't know. But yeah, there you go. So, cucumber, ginger, or eggplant. Which one grows underground?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지 앱과 유튜브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서입니다. Traditionally the hottest day of summer.
1: Oh, it is?
0: Yeah.
1: Oh, I hope it's not too hot today.
0: Well, I guess that's why a lot of our listeners right now are saying, it's so hot. It's only 9 o'clock in the morning. 박서현 님이요. 여기 원주인데요. 비가, 네, 지금 비는 안 오는데 구름이 많아요. 비 예보는 오후에 계속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선풍기 강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Yep, not raining, but it's in the forecast, and they have their fan on at full blast.
1: Yeah, it looks like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might receive some rain in the afternoon, but it looks like the southern part looks clear from the radar that I was looking at.
0: Omelette22님이요. 경북 경주입니다. 여기 southern region이죠. 저희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었어요. We're having a dry spell over here. 중부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 것 같고 여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네요.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요. Yeah, some regions need rain and others, well, we're kind of sick of it now. 자, 박혜선님은요. 경남 사천입니다. 열대야주의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 지속 중입니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요. 하루 종일 에어컨 가동 중인데 기후 위기에 안 켜고 싶지만 아이들 방학이라 어쩔 수 없이 풀 가동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tropical nights. Unbearable. 자, 장 SD7945님은요. 유튜브로 Good morning. 여기 대구입니다. 저번 주 일기예보에는 일주일 내내 비였는데요. 비 표시가 싹 다 사라지고 계속 찜통 더위입니다. 습도가 어마무시해요. 하셨습니다.
1: Yeah, usually Daegu is one of the hottest parts of the country as well.
0: 5384님 안녕하세요. 인천 출근길인데요. 아직 비는 안 오는데 너무 습해서 지하철 타러 왔을 뿐인데 땀이 선크림을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날씨지만 수진쌤, 제이슨쌤 마음은 뽀송뽀송한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1: Oh, oh,
0: I hate that feeling.
1: Oh, yeah. I do too.
0: Yeah, humidity is... It's the worst, isn't it?
1: The worst is after when you get out of the shower and you start sweating immediately. It's like, I just took a shower.
0: Exactly. 자, 이하연님, 출근하는데 아이들은 꿈나라예요. 방학 동안 아이들 늦장으로 체력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길 강동구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하셨습니다. So over in 강동구 in Seoul, it is raining quite heavily. The kids off school and they're still in Wonderland. No, not Wonderland. What is it? Is it Wonderland? Neverland?
1: Neverland?
0: Though they're sleeping.
1: Okay, yeah, Neverland. Neverland is where

0: Neverland.
1: Where Peter Pan, where Peter Pan is from, is Neverland.
0: Well, they're sleeping, basically. Mm-hmm. Yes, exactly. 그래요. 부모님은 열심히 출근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잠을 자고 있군요. 좋습니다. 잠 보충도 해야죠. Leanne Rimes의 노래 듣겠습니다. Can't Fight the Moonlight.

0: 리안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제이슨 선생님.
1: How healthy are cucumbers?
0: 오이는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요즘 제철 채소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이인데요. 오이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이슨?
1: They're hydrating. As temperatures rise, cucumbers, which are about 96% water, are an excellent low-calorie source of hydration, Dong said. A 10.5-ounce unpeeled garden cucumber, for instance, contains just over 1 cup of water and 45 calories. Gina Jarman-Hill, a professor of nutritional sciences at Texas Christian University, said there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cucumbers are negative calorie foods, meaning they contain

0: fewer calories than it takes to burn digesting them. There's no such thing as a negative calorie food, she said. But because the number of calories in cucumbers is so low, they're about as close as you will get to one. As long as you're mindful of what you pair them with, Hill said, there is no reason to curb your cucumber consumption.
1: 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They are hydrating. They're hydrating. 자, 터프스대학교 의과대학 동 교수에 따르면은 점점 더워지는 시기에 수분 함량이 약 96%에 달하는 오이는 저칼로리 수분 보충원으로 탁월한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10.5 ounce, 약 300g의 텃밭 오이에는 한 컵 조금 넘는 양의 물과 45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는데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식품 영양학과 힐 교수는 사람들이 오이가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하면서 오이를 소화하는 데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오이에 함유된 칼로리가 더 적다는 의미의 이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 사실 이 세상에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칼로리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기에 제일 근접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교수는 오이를 어떤 음식과 곁들여 먹는지만 주의한다면 오이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common misconception when it comes to cucumbers.
0: A misconception is sort of like a misunderstanding. It's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seem to believe in, but it's not actually correct.
1: Yeah. Like how people used to believe that turning the fan on in the house
0: could result
1: all
0: to death.
1: Night. Yeah, that's not true. Although there is some truth.
0: Yeah, but for a different reason.
1: Exactly. Yeah. Okay. So a misconception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뭐, 오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 중에 잘못된 생각 그런 거를 misconception. 이라고 합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minus or sorry, negative calorie food.
0: No such thing meaning it doesn't exist. Mm. No, that's not true.
1: Right. 그러니까, there's no such thing 그러면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negative calorie food. But this is close enough, right?
0: Mm-hmm.
1: Because you know, cucumbers are so low in calories and it's full of water, mm-hmm. so it's not negative calorie, but
0: it's the next best thing.
1: Yeah, exactly. So what about just be mindful of what you pair cucumbers with?
0: If you're being mindful of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you care. It's not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ignore. It's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pay attention to. So to be mindful of something is like, well, you know, think about what you're going to pair them with before you eat it. But also you can be mindful of things. You can be mindful of people.
1: Yeah.
0: So you're going to be considerate of people or things.
1: Mindful 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염두에 둔다는 뜻이에요. So be mindful of what you pair cucumbers with. 큐컴버랑 다른 걸 무언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건지 이것만 좀 주의한다면 그러면은 뭐 칼로리도 낮아 그리고 수분 함량 높아 많이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0: Sometimes you might see a sign that says mind the gap. Or mind the step, meaning that there's a gap in the floor somewhere, or maybe a step might be uneven or slippery, but there's some sort of danger that you should be aware of. So know about this or think about this as you're taking a step.
1: 네. Mind the gap는 구체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짧게 mind the ga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해라. Mind something 이라고 합니다. Mind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모든 맥락에서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ind The meaning of mind.

0: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확인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괜찮은지 뭐 문제 일으키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게될 수도 있고요. 그럼 나의 혈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뭐 혈당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So, fiber helps to slow digestion이라고 했습니다. 식이섬유가 소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And it keeps blood sugar levels in check.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혈당 레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오이가 우리 몸속 대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There is also some limited research in animals and humans showing that eating cucumbers or their extracts may benefit insulin,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blood pressure levels. In a clinical trial published in 2016, for instance, researchers split 47 patients with slightly elevated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into two groups, one that took a daily capsule containing a cucumber seed extract and another that took a placebo. After 6 weeks, the cucumber group had improved blood cholesterol readings compared with those in the placebo group. These studies are promising, Dong said, but still preliminary.
0: 오이나 오이 추출물을 섭취하면은 인슐린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또 혈압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물 및 인간 대상의 제한적인 연구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발표된 한 임상시험에서 연구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약간 높은 환자 4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중한 그룹은 오이 씨 추출물을 그게 함유된 캡슐을 매일 복용하도록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위약, 플라시보를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6주 후 오이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덩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가 희망적이기는 해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what's a clinical trial?
1: A clinical trial is where you test something, usually in a scientific way, to make sure that it is okay or safe. Something that that goes through clinical trials very often would be new drugs, to see whether or not it's good for, people and patients in the future.
0: 그래요.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acebo라고 하는 거, 속임약. 같은 거잖아요. 위약. It doesn't have any effect.
1: No
0: It's a
1: physical effect. It's
0: no
1: a
0: physical.
1: mental.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플라세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placebo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What about a reading?
1: A reading is the measurement of something, but it would be the number that you're actually looking at to take a measurement.
0: 네. 측정값입니다. 명사예요. A reading. All right,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Bill Haley and his comments with Shake, Rattle and Roll.

0: long, maybe like a little bit thicker than a finger, then we call those pineapple spears when it's cut lengthwise instead of in a circle.
1: I don't think I've ever seen pineapple spears before.
0: Really?
1: Not, like long
0: Yeah.
1: spears of pineapple. Oh,
0: Yeah.
1: interesting. 그래요. 지금 말하는 spear, spear라는 거는 길쭉하게 썬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동그랗게 썬 것은 cucumber slices. 그리고 길쭉하게 썰었을 때는 spears.
0: And it's the same spelling as like a spear that you throw, like the Roman
1: 창.
0: army. Yes.
1: 그렇죠.
0: It's sort of long and skinny. So that's
1: 맞아.
0: the same sort of shape idea.
1: 네, 그렇습니다. 자, 식사에 좋은 짝꿍이 될수 있는 오이의 가능성을 이번에는 발효식품 쪽으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이슨?
0: Fermented pickles made from cucumbers that have been soaked in a salty brine that encourages beneficial bacteria to grow may offer some extra health benefits, said Hewan L. Gray, an associate professor of nutrition and dietetics at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Fermented foods have been linked to reduced inflammation and better gut health. Regular pickles can also be a healthy snack, but they're pasteurized or made with vinegar to inhibit the growth of bacteria. You can find fermented pickles in the refrigerated sections of grocery stores. They often have fermented, probiotic, or containing live cultures labels and don't include vinegar among their ingredients, Gray said. Keep in mind that pickles, fermented or not, are salty. One dill pickle spear has 326 milligrams or 14% of the daily recommended limit.
1: South Florida 대학교 영양학 및 식이요법학 부교수인 그레이 교수에 따르면은 오이를 유익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하는 짠 소금물에 담가 만든 발효 피클이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발효식품은 염증 완화 및장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피클도 건강한 간식이 될수 있지만 이 경우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온 살균 처리되거나 식초를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 피클은 식료품점의 냉장 코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는 대개 발효, probiotics 또는 생균 함유라는 표시가 들어 있고 성분표에 식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레이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피클은 짠 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딜 피클 한 조각에는 326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어서 이는 1일 권장 섭취량의 14%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Brine이라는 게이 소금물이고요. 아, pasteurize는 뭘까요?
0: Pasteurizing something is when you heat it to a certain temperature, heating food to a certain temperature in order to kill the bacteria in it. I think typically we see this with milk, that milk has been pasteurized. It means that the bacteria in that milk has been killed. Louis Pasteur was the famous French scientist 100 years ago that came up with the idea that realized, wait, actually, there's a lot of these bacteria that are in some of these foods that need to be killed before eating them. And it's been named after him to say it's pasteurized.
1: 맞아요. 루이 파스테르에서 이름을 따서 이 파스테르 살균법으로 살균하는 것을 영어식으로는 pasteuriz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ulture가 여기서는 containing live cultures라는 식으로 라벨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문화는 아닐 것 같고, 이 culture가 뭘까요?
0: Yeah, culture here. It means living things or different organisms that's within something. Usually, it'll be something that might be an offspring of a bacteria, or it could be from a yeast, or something that comes out of something that is living. And it's often terms in scientific terms. We use these in scientific experiments, but it's like an off product of something that is living or a bacteria.
1: 네, 여기서 말하는 culture는요, 스펠링은 뭐 culture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배양균이라는 뜻이어서 containing 함유하고 있습니다. live cultures 그러면은 생균, 생균학.

0: 오해인데 이게 이제 모든 오해를 다 미스컨셉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스컨셉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1: It'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a tomato is a vegetable.
0: 토마토가 채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 뭐, 오해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다음 표현은 There's no such thing as.
1: No such thing as something meaning that it doesn't exist or it's not true.
0: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문 볼게요.
1: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ride.
0: 공짜로 탈수 있는 라이드.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Yeah, in this case, by the way, a free ride, it doesn't mean like somebody giving you a lift necessarily. It just means that something for free. So, if you get something for free, it usually means there's a string attached to it. It's not actually really free.
0: Sometimes you might say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1: Yes, yeah,
0: Same
1: same
0: thing.
1: thing, yeah.
0: 그래요.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keep something in check.
1: Keeping something in check means that you're making sure that something is under control, that it doesn't get out of hand.
0: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억제를 한다든지 컨트롤을 한다는 얘긴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put a daily limit on her debit card to keep her spending in check.
0: 여기서는 뭐 억제한다, 제한한다의 의미로 썼군요. 그러니까 데빗 카드는 직불 카드인데요. 이 직불 카드에 매일매일 쓸수 있는 한도를 걸어놔서 소비를 억제했습니다. 소비를 제한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 reading.
1: Reading is the number or the measurement that you will see on a measuring device, whether it be a clock, it could be a measurement on a ruler, or it could be the number that you see on a device.
0: 네, 측정 값을 reading이라고 하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reading on the thermometer was 28 degrees, but it seemed much hotter.
0: 이제 온도계에는 28도라고 써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덥게 느껴졌어요. 자, 마지막 표현, compliment with an e.
1: Compliment with an E meaning that something or a couple of things go well together, or something that makes something else better.
0: 그래요.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1: Her gentle understanding style was a great compliment to his more authoritative style of parenting.
0: 부모가 양육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어머니는 굉장히 이해를 해주는 방식으로 양육을 했고, 아버지는 조금 더 권위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데, 서로 보완이 되는 방식이었다라는 선생님의 예문이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expressions.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까 cucumber, ginger, eggplant 중에서 what grows underground?
1: It would be number two, ginger.
0: 생강이죠. 네, 생강은 땅속 줄기 혹은 뿌리 줄기 식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ginger, 생강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cucumber, 오이, 그리고 eggplant, 가지는 땅위 줄기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Right, congratulations, 6856님, 그리고 고동현님 두 분께는 일단 6856님께는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고동현님께는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Rita Coolidge. Your love has lifted me higher and higher.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Well, it's time to act for us and, of course, for our listeners to learn a new idiom. What is today's idiom?
1: Today's idiom is call it a day. 네.
0: 이번 idiom은 call it a day인데요. 이쯤에서 끝내다, 이만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연기할 상황은 제이슨 선생님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고 제가 그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이슨이 정말 공부할 기분이 아닌가 봐요.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Call it a day. Bonjour. All right, Jason, today we're learning animals and plants in French. Let's start. Do you know how to say fox in French?
1: Le sox?
0: Not quite. It's le renard.
1: Le renard.
0: Better. But the French R is different. Try renard.
1: Leonard.
0: No, not le. R.

0: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So let's call it a day.
1: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re there any other expressions?
0: You could also be, let's call it a night.
1: Okay.
0: Because if you're finishing at night, maybe it's like 10 o'clock, it's dark. Mm. Then instead of saying, let's call it a day, you could say, oh, let's call it a night. It's, okay. Especially if you started at night yeah. and you ended at night. Then, you know, what you did was all at night instead of during the day. So, okay. yeah, let's call it a night works as well.
1: 네. 자, 저녁 때 시작을 한 일이면 그걸 마무리할 때 Let's call it a nigh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Yeah. You could also say something like, let's pack it in.
1: Okay.
0: You know, if you're packing it in, then it's sort of like you're getting ready for bed or, you know, you're getting ready to go home to pack it in is another way that you'll say something. Or you could say, let's shut it down,
1: okay.
0: meaning it's almost like let's turn everything off. Let's turn off the machine or, you know, being you as a group. So let's shut it down. Let's stop working.
1: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할 때 let's shut it down or let's pack it in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0: Yeah. Oh, one more I'll quickly mention is is also let's leave it there. So let's up until there. Let's let's quit here. So here's how far we've gotten. Let's stop right here.
1: 네. 그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Let's leave it here or let's leave it the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 idiom은 Call it a day였습니다. 박진영님, 제이송 좀 똑바로 해봐요. 방향숙님, 르나드 라브, 뭐 you are inventing your own words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7906님 화난 곰 같다고 한 게 너무 재밌다고 두 분 연기 왜 이리 웃겨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you sound like an angry bear 이렇게 했었죠. 조혜승님 화장실, 물, 의자, 핑계. Rainforest님은요, 제이송 미치겠다. 하셨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I hope you had fun too, Jason.
0: Oh, absolutely.
1: Right,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Pleasure as always.
1: 네, 지금까지 제이송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우리 청취자 박미숙 님이요. 저 지금 불어 수업 가는 중인데 빵 터졌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예, 다이얼록 속에 있었던 제송처럼 하실 건 아니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All right. Well, thank you all for writing in and for taking part. Thank you once again to Jason 선생님 for being a good sport.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들려드리겠습니다.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런던 대학교의 치아정찰 교수는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콩쿠르 결승에 진출한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우승자를 마치게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 즉 시각 정보만 제공받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우승자를 맞췄다는 건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단서에 크게 의존한다는 걸 증명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온전히 청각에만 의존해서 음악을 듣는 편일까요? 아니면 연주하는 영상을 보면서 감상하는 편입니까?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가 됐죠. 아무래도 연주자들의 제스처와 표정이 음악을 감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은 두 눈을 감고 온전히 청각에만 의존해서 음악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오디오와 라디오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7월 23일 목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의 부장초 쾌일번호 332종 2악장 아다지오를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아 슈처 실버문의 플루트, 트레이시 스콧 실버문의 바이올린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 음악이 가슴에 더 와닿을 때가 있고 연주자들의 미묘한 표정, 열정적인 몸짓까지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연주자들의 몸짓과 표정을 보면 지금 이 대목에선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여기선 잠시 숨을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가 더 낫다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비단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에서만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죠. 타인과 소통할 때도 관가하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려서 진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상특보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삼척산지, 강릉 평지, 경북, 청도, 김천 남부, 안동 북부, 봉화 평지, 경주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선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현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정경님. 오늘도 아름다운 배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소현님의 배경이 될수 있다니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오늘 음악도 기대해 주세요. 이소진님, 자주 들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3개월 아기랑 오늘도 클래식 타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예쁠까요? 13개월. 천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이소진님. 아, 어머니가 되시니 어떠세요? 여러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얼마나 바쁩니까? 13개월 아기와 정말 눈 돌린 틈도 없으실 텐데 메시지 보내주시니 이소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엔 13개월 아기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 자,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비창하면 되게 비극적인 마지막 악장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가운데 우아한 왈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교향곡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악장인데요. 들어볼까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으로 74 비창 중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시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문호 74 비창종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지영님 독서 모임 가면서 들어요 메시지 보내주셨나요? 와 독서도 하시고 클래식 음악도 들으시고 그 누구보다 부자이십니다 박지영님.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하리아인데요. 여성을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2번 모차르트, 카탈로그의 노래.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원곡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쓴 소품입니다. 라마이노프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면서 더욱 널리 사랑받는 곡이 되었네요. 들어볼까요? 라마이노프가 편곡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라마이노프가 편곡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명숙님, 제가 동료들에게 냉커피 한 잔을 서비스하며 클래식 방송까지 슬쩍 틀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동료들이 분위기를 타는 듯합니다. 그 모습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숙님, 회사 동료분들. 예, 우리 이명숙님이 애청하는 EBSFM 클래식의 존경입니다. 커피 한 잔과 클래식을 듣고

하시는군요. 이 이명숙님을 동료분으로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클래식을 선물 받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숙님 고맙습니다. 서정희님 안녕하세요. 새싹입니다. 건강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가지게 되네요. 감사히 잘 경청하고 있답니다. 아, 서정희님. 건강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몸이 괜찮아지시면 다시 복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더 쉬셔야 되나요? 저는 일단, 아프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하겠습니다. 좋은 클래식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금방 쾌차하실 겁니다. 서정희님,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페인 남부도시 그라나다가 제목인 곡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페인어 가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곡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작곡가가 썼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라나다에 직접 가본 적도 없이 상상 속의 그라나다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건데요. 가본 사람보다 더 그라나다를 잘 그려냈다고 하는데, 와, 이 곡을 들으며 그라나다는 어떤 도시일지 작곡가가 상상을 했겠죠. 우리도 이 곡을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테너 호세 카르라스, 로베르토 벤치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줄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민님의 사연이네요.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있네요. 너무 더워서 좀 청명하게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2악장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좀 많이 덥죠. 하지만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었었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선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기상정보를 안내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비 예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땡볕이 내리쬐는 곳이 있겠죠.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 어떤 날씨에 계시든 음악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민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디장조 리옹보러 428 홍방울쇠 중 2악장 칸타빌레 리사 베스노슈크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사 베시노시쿠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테너 아리아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이 또 다른 여인을 유혹하기 직전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2번 모차르트, 카탈로그의 노래.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737 쓰시는 분, 찜통 더위엔 클래식 안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정경님의 호탕한 웃음과 클래식이 있어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나 추위에나 클래식 안에서 쉬시는 게 그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8737님,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8737님 덕분에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준비했는데요. 화려한 기교보단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선율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악장 골랐습니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적목으로 26중 이 악장 하다지요. 조슈아 베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지시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중 2악장 아다지오. 조슈아 베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좀 알아볼까요? 박채훈님,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아주 많이 들어본 곡이네요. 제목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네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좋은 음악과 함께하며 이 무더위를 이겨내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을 정확히 아셨군요. 박지호님. 6994님 정답 베르디 여자의 마음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날씨가 오락가락 여자의 마음 같네요. 네, 농담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제가 이런 농담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겠죠. 예. 6994님 센스 넘치는 메시지 고맙습니다. 690님 1번 여자의 마음 클래식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라 좋아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조셉 칼레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리드오피라 리골레토종 라돈나이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조셉 칼레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죠.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주제는 공존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에 예술가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올해 주제로 공존을 선정한 건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키아프 무대에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올해 키아프 주제인 공존을 음악으로 확장해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요해지는 건 인간의 감각이 아니겠습니까? 미술 작품과 음악은 앞으로 어떻게 AI와 공존하게 될지 예측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부 꾹꾹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추 작품으로 21중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조성진의 피아노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 클래식 살롱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과 함께하겠습니다.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2부 첫 곡은 청취자 김민혜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쥬라기 공연 메인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신청곡 별이 된 배우 샘 리를 기억하며 존 윌리엄스의 쥬라기 공원 메인 테마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출신 배우 샘 릴. 이 배우를 추모하는 사연과 함께 음악을 청해 주셨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음악을 들으면 또그 음악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오늘 김민혜님 덕분에 좀더 진지한 분위기, 가슴을 잡고 쥬라기 공원 메인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이브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오늘도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클래식 사용법 함께 알아볼까요?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나홍준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0: 휴가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한데 지난번에 일단 선생님은 제주도에 혼자 나 홀로 휴가를 다녀오셨죠?
1: 네, 아이 공연으로 다녀왔습니다.
0: 자, 이제 가족분들과 휴가 어떻게
1: 네,
0: 하셨나요?
1: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네. 좀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을 좀 맞춰보고 네. 네, 그 중에 이제 허락하는 날 어딜 갈지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죠.
0: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제주도 다녀오신 걸 제가 휴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1: 아닙니다. 그 공연입니다.
0: 공연.
1: 네, 공연 스케줄 때문에.
0: 공연 스케줄. 아, 네.
1: 제주도를 참... 즐길 새가 없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가져오셨을까요?
1: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휴가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한데요. 그래서 휴가 때 클래식과 함께 한다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으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0: 와우, 휴가 얘기만 들어도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많은 분들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곡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게 이제 휴가 때 해외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비행기 타기 부담스러워서 여행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0: 저는 비행기 타는 일정이 있으면 가장 설레는 순간이 두번 정도 있습니다. 첫
1: 언제입니까?
0: 번째는 공항 리무진 타고 입국장으로 그 올라가는 언덕길. 왠지 모르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또 장기간 타면 버스 타면 이제 힘든데 그 오르막길만 딱 올라가면 그 풍경이랑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한국을 떠나고 싶으신 것 같은데.
0: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고 국내선 타더라도 이게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왠지 모르게 내 그게 너무 설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입니다. 뭔가 이제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지금 준비한 음악과 함께하면 더 설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활주로에 비행기 대기할 때, 그리고 이제 이륙할 때, 그리고 이륙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그 일련의 감성들이 음악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1: 선생님, 최근에도 비행기 타셨으니까 국내선, 해외선 할거 없이 비행기 타면은 거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들이 또 있어요.
0: 그래요?
1: 예, 거기 안에 보면은 사운드 트랙이 재즈, 뭐 예를 들어 장르별로 재즈, 락, 클래식, 뭐 가요, 케이팝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그볼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 앨범이 클래식 앨범을 선정했을까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0: 그게 이제 국제선에는 보통 그런 거 들을 수 있는데 국내선은 이제 그런 거를 잘안
1: 아,
0: 돼
1: 국내선
0: 있더라고요.
1: 없나요?
0: 요즘 또
1: 그렇군요.
0: 국내선 그 저기 LCC 항공사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모니터가 없는 그 시트들이 많이 있어서
1: 예, 제가 전에 탔던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좋은 거 타셨나 봐요.
1: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이륙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프랑스 음악가 생상스의 알제리 모음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제목 그대로 생상스가 알제리에 방문해서 느낀 여행기를 담은 음악입니다. 총 4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중에 1악장 전주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곡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좀더 나누겠습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생상스의 알제리 문곡 시장조 작품으로 60중 1악장 프렐류드.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싱싱스의 알제리 문곡 시장조 작품으로 60중 1악장 프렐류드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690님, 비 오다 해가 반짝이고 그러다 또 흐리고 이런 날씨가 오전에 무한 반복되네요. 날씨는 널뛰기에도 정클클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볼게요. 나홍준쌤의 유쾌한 목소리가 더욱 즐겁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5690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하아영님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2부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왜 생상스의 알제리 모음곡을 비행기 이륙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으로 우리 나홍준 선생님이 꼽아주셨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어떤 이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긴장감, 설렘, 그리고 또그 목적지를 만났을 때 안도감이 이렇게 1악장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이제 배경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생상스는 체질적으로 기관지가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어허.
1: 거의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의사의 권유에 따라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아프리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때 특히 알제리와 이집트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생상스가 40대였던 1880년에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기 7년 전에 1873년 처음으로 알제리에 방문하게 됐고 그 이후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상스는 1921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생을 마감한 곳도 알제리였습니다.
0: 어, 그렇군요. 전혀 모르던 사실을 오늘 선생님 덕분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생상세에게 알제리는 그럼 제2의 고향이자 영감의 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우리 나홍준 선생님께 제2의 고향 있습니까?
1: 제2의 고향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서울이 고향이시죠?
1: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0: 네.
1: 그 이제 저 성남 출신이거든요. 경기도
0: 예.
1: 성남에서 이제 학창시절을 다 보냈고,
0: 예.
1: 네. 그래서 제2의 고향을 좀 만들자면 저는 제주도.
0: 아, 이유가 뭐죠?
1: 비행기.
0: 비행기는 언제 처음 타셨어요?
1: 제가
0: 네.
1: 좀 20살 때, 그러니까
0: 오.
1: 이제 그때 이제 재수하고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0: 네네.
1: 입학하기 전까지가 한두 달 공백 있잖아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해외 연주 가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네가 대신 좀 갔다 와라.
0: 와.
1: 그때가 이제 20살
0: 네.
1: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는 것도 그때 처음 타봤고,
0: 네.
1: 공항도 처음 가봤고, 공항 가는 리무진도 처음 타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지금까지도 아까 이제 오늘 주제 소개한 것처럼 그 리무진 타고 그 출국장 올라가는 그 느낌, 또 비행기 첫 이륙할 때그 느낌, 그게 아직도 너무 설레는 것
0: 아,
1: 같습니다.
0: 저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시군요.
1: 네, 그때 너무
0: 제자에게
1: 네.
0: 너가 다녀와라.
1: 그때 이제 저는 입시가 좀 일찍 끝나서
0: 네.
1: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머지 입시 애들을 해야
0: 그렇죠.
1: 되니까 그죠?
0: 한국인지 종합학교는 일찍 끝나죠.
1: 네, 저희는 이제 일찍 끝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일찍 끝난 상태였고 나머지 아직 입시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비우긴 좀 그렇고 그래서 너가 좀 갔다 와라.
0: 아, 그럼 예종 합격하신 뒤에 다른 학교는 아예 안 보셨군요.
1: 그때 이제 보려고는 했었어요. 마음은 먹고 있었죠. 원래 누구나 또 꿈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학교에 대한 꿈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여러저러 사정상
0: 네.
1: 네 그냥 굳이 뭐 해서 이제 제가 또
0: 예, 그래서
1: 같은
0: 여행을
1: 학교를
0: 다녀오신 거 보니까
1: 네
0: 그때 너무 좋은 휴가를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진짜 와 아직도
0: 잊혀지지 않는.
1: 네그 기내식도 처음 먹어봤고. 그리고 그 영어 못하는 서러움이 어떤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됐고, 야, 이래서 어른들이 영어 해라를 하셨구나를 몸소 그때
0: 그 영어
1: 깨달았었습니다.
0: 잘 못하면 그 외국 항공사는 미묘한 좀 무시함이 좀 있어요.
1: 맞아요. 그때 또
0: 아주
1: 외국,
0: 미묘하게.
1: 외국 항공사를 탔었는데,
0: 네.
1: 막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 못하는 그 답답함.
0: 소외감이

0: 요즘 있죠.
1: 네, 뭐 이렇게 기내식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먹을 건지 물어봤는데도 그거를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그 자신에 대한 약간 속상함 등 정말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0: 네. 5690님, 휴가의 설렘. 이번 휴가는 시댁 가족들 총출동으로 함께하기에 비행기에 골라도 신이 날것 같지 않지만 오늘 나홍준 쌤이 픽하신 곡들 가득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들으며 기분 끝까지 끌어올려 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쵸. 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휴가일 수도 있죠.
0: 예, 시댁
1: 상황이.
0: 가족분들이 총출동해서 다녀오시는군요. 그 안에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찾으시리라
1: 네.
0: 생각합니다. 자, 클래식 살롱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일까요?
1: 네, 사실 이제 여름 휴가철에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에 몰리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교통체증이 아닐까
0: 아,
1: 해요.
0: 트래픽.
1: 네. 꽉 막힌 도로를 보면 너무 답답한데요. 그럴 때 클래식을 들으며 그 짜증나는 마음을 조금 달래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교통체증이 짜증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왠지 재미있는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곡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1: 네, 미국 음악가 조지 거쉰의 파리의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파리 시내의 분주한 모습을 묘사한 음악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그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도로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여름 휴가의 일부인 교통체증을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파리 시내의 분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겠네요.
1: 네, 이 음악의 이제 감상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0: 네.
1: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입니다.
0: 어허.
1: 실제 그 빵빵빵 하는 경적 소리가 등장해서 이 파리의 복잡한 시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거의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재밌게 끝까지 듣고 나면 짜증났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앞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거쉰의 파리의 미국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 길이가 좀 길어서 부분 발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0: 네,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전곡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거시인의 파리의 미국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파리의 미국인 진 켈리의 탭댄스가 생각납니다. 아, 또이 거시인의 음악을 들으면서 탭댄스를 생각하셨군요. 자, 그나저나 거시인은 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된 겁니까?
1: 네, 이 1928년 이때 이제 가게 된 목적은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던 모리스 라벨이나 스트라빈스키를 만나서 거시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활기차고 정신없는 파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제목에 나오는 미국인은 거시인 본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시인이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파리를 방문한 미국인이 도시를 거닐고 다양한 거리의 소음을 듣고 프랑스 분위기를 흡수하는 모습을 음악에 그려보는 게 목적이다.
0: 다양한 거리의 소음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1: 네, 그 처음에 이제 파리 갔으면 얼마나 그 활기차고 막 그런 거에 큰 감명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소리들을 아마 음악에 넣고 싶었지 않았나. 네.
0: 이곡 시작, 진짜 경적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를 넣을 만큼 이 소리가 거시인에게는 좀 인상을 깊게 줬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소리가 자동차 경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인은 자동차 경적 소리를 음악에 사용하면서 시내 복잡한 모습을 더 리얼하게 연출을 했는데요. 재밌게도 실제 1928년 이 음악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처음 연주될 때 거시인이 파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자동차 경적 4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0: 와, 또 이게 이벤트가 되는군요.
1: 네.
0: 파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자동차 경적. 재밌습니다. 1920년대 파리의 활기찬 거리는 이랬겠구나라는 상상이 되는 곡이었습니다. 자, 유영주님, 나홍주님의 첫 번째 설렘 에피소드 덕분에 연주 분위기가 더 흥미로운 매직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 물어본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0: 네.
1: 저도 덕분에 그 시절 이제 잊고 있었던 그첫 여행의 그 설렘을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느끼니까 또 너무 좋네요.
0: 진짜 오래전 아닙니까?
1: 얼마 전입니다. 오래전이라니요. 네, 몇,
0: 한 40년 전
1: 아니,
0: 아닙니까?
1: 몇년전 같은데, 한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한 10년은 안 됐던 것 같은데.
0: 아, 제또이 장난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미슬님, 저는 여행 시 무조건 카페 에스프레소 맛집에서 첫 잔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 좋은 루틴이죠?
1: 그냥 누구나 이런 그 여행의 기억의 그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0: 아, 휴가철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오늘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의 소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클래식 사용해 볼까요?
1: 아, 혹시 그 극성수기의 대형마트 가보셨나요?
0: 물론이죠.
1: 네.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이유로 대형마트에 가게 되는데요.
0: 네.
1: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정말 또 힘든 곳중 하나가 대형마트입니다. 특히 계산대가 엄청 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계산 안 하고 집에 갈 수도
0: 네,
1: 없거든요.
0: 바로 그럼 경찰서죠.
1: 네. 방법은 그냥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0: 네.
1: 이때 어차피 기다릴 거 클래식을 들으면서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0: 뭔가 이 짜임새가 동선이

0: 점차 디테일해지는데요.
1: 아, 뭐또다 이렇게 해야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자, 사람 많은 마트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어떤 곡을 고르면 좋을까요?
1: 네, 영국 음악가 캐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입니다. 음악은 이제 제목 그대로 페르시아 시장의 북적거리는 장면을 묘사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0: 네.
1: 이제 이 음악은 특이하게 시놉시스가 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시놉시스를 보면 카라반의 등장부터 뱀, 그리고 시종을 거느린 공주의 행차 등 페르시아 시장에서 벌어지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다양한 모습을 묘사한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라반은 영화에서 보시면 낙타 위에 짐을 싣거나 또 사람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0: 예.
1: 이제 그걸 이제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피리를 불면 이렇게 바구니에서 나오는 뱀 그런 모습이고, 왁자지껄한 장면은 이제 마트의 분주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주의 행차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아하게 카트를 밀고 장 보는 장면이라고 상상하고 들어보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0: 아, 재밌습니다. 자,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고, 과연 우아한 공주 행차가 가능할지는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케테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케테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하승성님, 아, 왜 자꾸 화가 난다로 들리죠? 말씀하셨습니다.
1: 그렇죠. 그 이제 시장의 그 왁자지껄한 모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막좀 거칠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0: 황재현님, 아, 이 부분이 피리소리에 춤추는 뱀이었군요.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배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7906 쓰시는 분, 이국적 풍광이 그려지는 페르시안 시장에서 좋아하는 걸 어찌하시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정클클 더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음악 들으며 무더위 잠시 잊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석희님, 이곡 익숙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애니메이션 OST 느낌도 있고요.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또그 약간 OST 느낌도 있고, 아, 이게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가수 전주로 이 멜로디가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0: 아,
1: 그
0: 누구죠? 궁금한데.
1: 리쌍? 어떤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힙합 가수, 네, 그 그룹의 전주 부분에 그 아까 제가 여왕의 행차라고 했었잖아요. 우아한 부분.
0: 예.
1: 그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뒤에 랩이 나오는 또 그런 것도
0: 아.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생활에서 어디선가 이 케텔비의 음악들이 그렇게 지금 페르시아 시장 안에서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아, 전 너무 옛날 얘기인데
1: 네.
0: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그 정말 그 컴퓨터를 켜면 거의 1분 가까이 소요되는 옛날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때 제가 첫 오락을 했던 게이 페르시아 왕자 게임 있지
1: 아,
0: 않습니까?
1: 그거 압니다. 그 하얀색 옷 입은 그 왕자가 이제 그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네.
0: 흑백이었거든요.
1: 아, 저는 그거 저기 그 교과서에서 본것 같아요. 옛날에 이러고 있었다.
0: 아,
1: 네. 제 시대 때는 또
0: 예,
1: 아니더라고요.
0: 너무
1: 네.
0: 하시네요. 아, 너무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흥정하는 상인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공주와 왕자의 행차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우아하게 카트를 밀고 춤도 출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다양한 매력이 듬뿍 담겨 있는

0: 캐트는 캣텔비는 이 경음악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영국 음악가 최초로 작곡을 해서 100만 부를 벌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캣텔비 작품 중에 수도원 정원에서라는 음악이 있는데 악보가 출판되고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1: 와.
0: 그래서 이제 캣텔비 소개해드린 김에 이 음악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수도원의 정원에서 곡 듣기 전에 우리 아까 대화 나눴던 그 곡이 리쌍 브루스 페르시아 시장에서 샘플링을 했다고 또 우리 작가님 찾아주셨어요.
0: 네, 그 앞에 한번 들어보시면
1: 예.
0: 앞에 그 멜로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클래식 듣고
1: 네.
0: 대중가요나 우리가 그 평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음악에서 클래식 멜로디를 만나면 진짜 반갑습니다.
1: 아, 옛날에 신승훈의 곡도
0: 대표적이죠.
1: 예.
0: 네, 그
1: 베토벤의
0: 비발디 그 저기 사계 겨울 2악장.
1: 그것도 있고 이힐리비디
0: 아, 맞다, 맞다. 네,
1: 그것도
0: 그, 아, 맞아요, 맞아요.
1: 많이
0: 그
1: 했어요.
0: 신승우 씨는 그 베토벤이네, 맞아요.
1: 예.
0: 그대를 사랑해.
1: 아, 제가 틀렸을까 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0: 어, 아니요.
1: 워낙
0: 저도 사계를 내뱉고 아차 싶었습니다.
1: 신승우 아 보이지 않는
0: 마,
1: 사람
0: 맞아요. 이거.
1: 예
0: 아, 맞다. 이현우
1: 이현우
0: 씨가 사계.
1: 아
0: 아.
1: 저희가 너무 뭐랄까 옛날 사람 인증하는 것 같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 대중가요에서 클래식 멜로디 들으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1: 네. 그러면 수도원의 정원에서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방금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캐탈비 음악들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 음악도 제목처럼 영국 치러스라는 동네의 한 수도원에 방문했다가 그곳 풍경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시놉시스를 보면 맨 처음 수도원 정원의 평화로운 모습과 풍경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음악 중간에 성가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멀리서 성직자들의 성가가 들려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곡은 특별한 감상법으로 듣는 걸 추천하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을 땐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마음 챙긴 감상법을 하면서 들어봐도
1: 어허,
0: 좋습니다.
1: 이건 뭐죠?
0: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 뮤직 리스닝이라는 그 마음 챙긴 감상법인데요. 이
1: 예.
0: 방식대로 감상을 하면 실제 스트레스 수치의 주범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1: 갑자기 또 의학적인 전문성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0: 또 이렇게 확확
1: 예,
0: 반전을
1: 굉장히
0: 입니다.
1: 있어 보이는데요.
0: 네.
1: 마음 챙긴 감상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잠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먼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심호흡을 몇번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음악이라는 바다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어허.
0: 그리고 또 어떠한 음악적 지식도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그냥 지금 들리는 음악의 변화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수 있어요. 뭐 이따 뭐 먹지? 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그럴 때는, 나 감상법 중요하지? 이렇게 그 생각들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또 잠시 하셨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지금 음악을 듣는 지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의 변화에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때그 음악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해도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네. 근데 그 생각에 머물렀다가 또
1: 네.
0: 잠깐 그 생각에 있다가 지금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되고 하는 거니까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1: 네. 마음 챙김 감상법으로 들어볼까요? 캣테이비의 수도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입니다.

0: 캣테이비의 수도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017 쓰시는 분, 우와, 지금 음악 너무 좋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종소리,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네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종소리 이제 차임도 있고,
0: 네.
1: 네, 차임 아마 그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종소리 그 연출하는 여러 타악기들이 있어서, 네,
0: 네.
1: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타악기로 연출할 수 있는 종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더 제목 말씀드릴게요. 캣테이비의 수도원의 정원에서입니다. 김소연님, 캣테이비의 초원 넘어 들리는 종소리도 듣고 싶네요.
1: 이 음악도 듣기 굉장히 좋은 음악이에요.
0: 아, 또
1: 네.
0: 김소연님 바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예나님, 음악 감상도 좋지만 설명이 더 재미있으세요.
1: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0: 네. 저희가 사실 이 음악이 나갈 때 나누는 대화가 더 재밌는데.

0: 그렇죠.
1: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의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일까요?
2: 자,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번 휴가의 여운을 진하게 느끼면서 돌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배경음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함께 사용하면 배경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은 브람스 피아노 3중주 1번 1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준비한 이유는 그 이 음악이 가진 기본적인 정서 때문인데요. 바로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절 혹은 또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듣기 너무나도 좋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브람스가 이 음악을 작곡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음악은 새로운 가발을 쓴 것이 아닌 빗으로 머리를 정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쓴 작품을 다시 나중에 개정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상 또는 추억의 감성인 진하게 담겨져 있는 음악입니다.
1: 회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브람스가 어렸을 때 작곡한 거를 나이가 들어서 다시
2: 네.
1: 어떻게 보면은 다시 쓴 건가요? 아니면
2: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1: 오, 그래요? 네.
2: 그러니까 이제 1854년 예. 브람스가 21살 때 이 피아노 3중주 1번을 먼저 출판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1889년 와. 이미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50대 브람스가 다시 개정하는데요.
1: 예.
2: 초기 버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조금 더 담백해지고 더 깊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패기 넘쳤던 젊은 시절의 작품을 노련한 50대의 시각으로 다듬고 정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연주되는 브람스 피아노 3중주 1번은 거의 모두 다 이 개정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 음악의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20대의 브람스와 50대의 브람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보물 같은 음악이다.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20대 때 브람스가 썼던 곡도 한번 들어보고 50대 때 다시 쓴 것도 들어보면 흥미롭겠네요.
2: 맞아요. 네. 근데 이게 20대에 쓴 작품들은 좀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1: 대부분 50대에 쓴 걸로 나오는 거죠?
2: 네, 이제 개정판으로 한 거, 이제 뭐 음악체에서 연주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음반도 그렇고, 거의 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1: 우리나라의 주요 오케스트라가 이런 악보들을 찾아서 또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레퍼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긴 또 합니다.
1: 자,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과 함께하고 또 추천해주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들으면 좋을 곡, 브람스의 곡, 오늘 끝곡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2: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정말 흥미로운 대화와 또 정보, 음악이었습니다.
2: 네.
1: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수입치원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부천아트센터 콘서트레이스 공연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8월 22일 토요일에 있을 김유빈과 리처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공연은 벤자민 리게티 오르간 리사이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1반 비장주 작품으로 8중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 오그스팅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더티 해리를 만나 로보캅이 되었고 에일리언이 에어포스 1을 만나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었다는 식이다. 아,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흥행작에 흥행작을 더해 또 다른 흥행작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하이 콘셉트인 것이다. 워킹데드가 조선왕조 500년을 만나 킹덤을, 도신정전자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나 올인을, 제너럴 호스피털이 셜록홈즈를 만나 하우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조합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기원 작가의 책 당신은 더 잘 쓰게 된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베렌 세바스찬의 페이퍼보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늘 산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얀 거탑, 제중원 등의 드라마를 쓴 이기원 작가의 작법서예요. 당신은 더잘 쓰게 된다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시고 지금 하아영님이 오프닝에서 소개해주신 책 당장 읽어야 할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 느낌이 오시죠? 저 책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7 쓰시는 카페인님은 워킹데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인데 그립네요. 조선 왕조 500년을 만나 킹덤이 됐다니 킹덤도 봐야겠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867 쓰시는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바로 이 책에서 하이 콘셉트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기원 작가는 이제 이과의 공대 출신 작가세요.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 쓸때 어떤 똑 떨어지는 공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했으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렇지만 또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뭐 있을 거야. 빛나는 공식이 있겠지 싶어서 계속 작법서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작법서를 쓰게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제목으로 당신은 더잘 쓰게 된다. 여기는 스토리텔링의 공식이 그래도 저도 작법서 좀 봤는데 비교적 또렷하게 여기는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어드린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이 콘셉트. 이게 뭐냐면 이제 할리우드 에서 그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고 할때 그렇게 물어본대요. 이 어떤 작품하고 좀 비슷하냐? 이 당신이 쓴이 작품이 소개하는 작품이 기존의 어떤 작품과 비슷하냐? 이렇게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던 얘기입니다. 창의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글쎄요. 이게 딱히 거기서는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임팩트 있게 작품 소개를 하는 방식인데 그게 바로 하이 콘셉트인 거예요. 기존의 어떤 작품에다가 신선한 무언가를 추가한 이런 방식입니다라고. 왜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게 추구됐을 때, 좀 추가가 됐을 때 거기서 이게 호기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라인을 새롭게 뭐다 다른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작품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워킹데드 같으면 그 작품에다가 뭔가를 결합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딱 이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식의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책한권 가득 있어요. 찾아보시면 특히 이야기 고민하시는 분들, 창작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하님, 반짝 하이 콘셉트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셨는데요. 내가 윤고은의 북카페를 만나 열혈 카페인이 되었다. 이렇게, 네. 한 줄로 우리 유하님의 이 청취자 카페인 로그라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사연 보니까, 우리 이벤트, 지금 새로 시작한 이벤트 소개를 또 해야 되겠네요. 월화, 수, 살짝 화요일부터 안내를 드렸죠.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문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고요. 요약하자면 8월 26일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을 앞두고 예쁜 엽서 공모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감은 8월 14일까지 고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지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규격에 대한 얘기는 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앤서니 라자로 그리고 제이슨 라페르의 Before You Walk 그리고 크리스 안드리안 양의 더 앰비버트 송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춘경님이 꾸미기 재능이 없는 사람이어서 축하만 한가득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엽서 공모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짜 막 학창시절부터 금손인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전문가 분들도 우리 북카페 많이 들으시고 정말 뭐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화가분들도 계시고 캘리그라피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는 다 밀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딱한 장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제 보내주시면 우수 작품을 좀 많이 선정해서 이렇게 상품 그 굿즈를 북카페에서 준비한 7주년 기념 굿즈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게 다 모두 매끈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누가 봐도 세련된 방식의 예쁜 엽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라면 저도 막 그렇게 솜씨가 있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저라면 일단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냥 개성으로 밀고 가는 거죠. 춘경님 개성으로. 그래서 개성 혹은 어떻게 이렇게 싶은 어떤 정성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면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그냥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엽서, 아주 작은 엽서니까요. 종이 잘라서 규격 맞춰서 우표만 붙여서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정경희님은 어젯밤 이벤트, 어떻게 엽서를 만들까? 이 생각만 한 시간을 했어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한 시간 동안 북카페 예쁜 엽서 공모전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까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싶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카페이님들, 어느 날 불현듯이 딱 이는 그 충동으로 예쁜 엽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부담 없이 훅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1시간씩 오늘부터 한 3주간 남아 있잖아요. 1시간씩 이렇게 골몰해 가지고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예쁜 엽서 공모전 많이 참여하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굿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셔야죠. 이번 주 주제가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입니다. 오늘 얘기도 아마 들으시면 침이 꼴딱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보시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입맛도 마찬가지죠. 일단 눈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색깔과 식재료들의 조화를 통해 이것이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이 음식은 어떤가요? 큰 대접 가득 살얼음이 동동 뜬 주홍빛 육수. 그 위로 가늘게 썬 각종 채소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하이라이트인 싱싱한 해산물들이 꽃송이처럼 탐스럽게 얹어져 있습니다. 바로 물회입니다. 신선한 채소에 제철 해산물, 거기에 차가운 육수가 어우러진 물회 한 그릇은 그래서 먹기도 전에 이미 더위로부터 우리를 꺼내주는 기분입니다. 물회는 원래 어부들의 음식이었다고 하죠. 고기잡이 사이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갓 잡아올린 생선에 채소와 고추장, 된장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 먹던 음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꼽는 여름날 별미가 되었습니다. 물회도 지역마다 조금씩 먹는 방식이 다른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먹는 물회는 동해안식 물회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고추장, 마늘, 식초 등을 넣은 새콤달콤한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먹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광어와 우럭,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이 주재료였지만 요즘은 전복, 해삼, 멍게, 다양한 해산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가 흔하던 시절에는 새콤달콤한 육수에 싱싱한 오징어 회와 채소를 넣고 소면을 말아먹는 오징어 물국수회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오징어도 좋은 물회 재료죠. 이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물회 하면 떠오르는 도시 포항입니다. 포항 물회는 생선과 채소를 고추장에 버무려 비빔회처럼 자작하게 먹다가 나중에 물을 부어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물회와는 조금 다르죠. 전남 장흥의 물회는 속초나 포항 물회와 또 다릅니다. 동해안 물회가 고추장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면 이곳은 된장을 기본 양념으로 사용하고 새콤하게 삭힌 열무김치를 듬뿍 넣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상상해 볼까요? 붉은 육수와 초록빛 채소, 좋아하는 해산물이 이리저리 뒤섞이는 광경, 그걸 크게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 내 모습, 혀끝에 전해지는 짜릿한 감각, 물회가 있어 행복한 여름입니다.

프롬의 그녀의 바다 띄워드렸습니다. 진수정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여름 별미 너무 잔인해요. 너무 먹고 싶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침고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물회를, 진짜, 우리 앞에 물회 갖다 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동하게 만드나 하실 겁니다. 오늘 일카, 물회가 있어 행복한 여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물회가 지금 내 앞에 있어야 행복한 여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 많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현님은, 오늘이 화요일이었어야 했는데요. 아, 물회하는 시인들 떠올라요. 라고 하셨고요.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이, 소연 시인님, 상혁 시인님, 이 무리죠. 정확히는 무리하는 시인들, 화요일 게스트 분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 사연이 있죠.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저의, 승성님, 화승성님 표현에 따르면 저의 빈틈에서, 네, 물회하는 시인으로 잠시 이렇게 변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시인들을 같이 떠올리고 있죠. 오수미님은, 와! 물회! 올 여름 아직이네요. 해삼이 꼬드덕! 이 어떤 의성어가, 너무, 해삼이 꼬드덕? 물회에 밥을 마세요? 면을 마세요? 저는 면이요. 라고 하셨는데, 수미님 사연 보고서 제가 우리 수뇌부의 취향을 한번 이렇게 좀 취합해 봤습니다. 수미님은 면을 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수뇌부 중에서는 지금 바게트 PD님이 면을 선택하는 국수를 마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신 수박 감독님은, 그냥 상관없이 양만 많으면 된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차면정 작가님, 이 에세이를 쓰신 분이죠? 차면정 작가님은 밥 합니다, 밥. 왜 밥이냐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밥으로 약간 이렇게 눌러준다. 그것도 약간, 전문가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는 면인가 밥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물회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한 번, 제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포항에 가가지고 물회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물회임을 인지하면서 먹었던 그한 번인데, 그때 제가 거기 뭘 넣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육수 맛과, 그냥, 되게 새콤달콤하다, 맛있다, 요 생각을 했던 기억만 나서 무엇을 말았는지가.

다음번에는 아무튼 면도 말고 밥도 말고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690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때는 회를 물에 왜 씻듯이 먹지? 라는 생각에 즐기지 않았대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난 뒤 물회의 그 맛을 알아버렸네요. 새콤하면서도 살짝 얼큰한 물회. 저도 포항에서 처음 먹어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즐기게 될 수 있었어요. 아, 5690 쓰시는 카페님도 저랑 비슷하게 포항에서 시작하신 거네요. 한영웅님, 강의 끝나고 집에 가려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 귀가합니다. 여기는 폭염주의보가 떠서 엄청 뜨겁습니다. 아, 물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폭염에 막 갈증나고 지치고 할 때 이런 새콤달콤 시원한 맛 떠오르죠? 아, 저는 물회의 그 육수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건더기도 필요 없어요. 그 육수의 그 맛이 좀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 육수, 아, 그거라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무튼 우리 입에 침이 고게 만드는 오늘도 일간 카페인이었습니다. 오수미 님이 사연 주시면서 신청곡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유피의, 유엔의 파도군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유엔의 파도로 듣고 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홍님, 대전 우암 사적공원에서 윤고은님의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배롱나무 꽃들도 이쁘고 호젓하고 좋네요. 정자에 앉아있으니 땀도 식고 좋아요. 내려가 저도 물회 한 그릇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뭔가 고즈넉하고 근데 끝에 이제 물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 이게 웃게 만드네요. 지금 정홍님 계신 그 분위기 느껴집니다. 꼭 맛있는 물회 드시고요. 권성경님은 제가 지금까지 제 인지하기로는 1물회, 인생 1물회 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노량진에서 회 주문할 때 물회도 자주 함께 시키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딸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밥이나 면 둘 다 말지 않고 순정의 물회로 즐긴답니다. 이 순정의 물회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아, 신영아님, 저는 물회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비릴 것이라는 선입견에 못 먹다가 2년 전에 먹어봤는데 그동안 왜 안 먹었을까 후회했어요. 47에 물회의 맛을 알았으니요. 와, 영아님도 저도 좀 비슷했거든요. 이게 좀 낯설었어요. 약간 날것에다가 좀 이랬는데 먹고서 맛있구나 했거든요. 영화님도 눈 뜨셨군요. 박진희님, 제주도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밥을 말아 먹는 게 너무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아, 우리 차미한정 작가님이 밥을 넣어서 온도를 약간 낮춘다. 아까 방향수님 그 물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신 사연도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진희님은 마치 냉면 국물에 밥을 마는 느낌 같았다. 근데 그땐 20대 때고 경험이 없어서 더 낯설었나 봐요.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 여름마다 생각이 납니다. 제주 물회엔 색색의 해초도 넣어주어서 예술 작품 같은 물회도 있어요.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아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 포항에서 태어나신 분. 네. 포항에서 태어난 사람인 저는 물회는 겨울에 덜덜 떨면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허세죠? 라고 하셨어요. 겨울 물회.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여름에 물회 먹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봄, 가을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겨울의 맛은 또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구의 책방지기 이수영 작가의 에세이 선을 넘는 북클럽 읽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요일별로 이 이수영 작가의 책방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을 읊어드릴 텐데 이 중에 무엇을 참석하고 싶으신지 월요일에는 글쓰기 모임, 화요일에는 자영업자 독서 모임, 수요일에는 심리학 공부 모임, 목요일에는 문화예술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영어 원서 읽기, 토요일에는 원데이 북클럽, 일요일에는 벽돌책 읽기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진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가보고 싶죠? 그 중에서 자영업자 독서 모임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책방을 꽤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나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눈을 반쯤 감은 채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 책방 역시 책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엄연한 자영업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니 한계에 부딪히고 막막함을 마주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소하지 않고,

생활에도 나름의 고충이 있지만 내가 없다고 회사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영업은 내가 없으면 멈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인 되기를 자처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스스로 자아의 삶. 잘 해내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에서 나는 조금씩 저주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혼자 일하다 보면 감정과 성향에 따라 기복이 심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 힘들 때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도 주변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동네를 오가며 인사하고 지내게 된 가게 사장님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다들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은 다 잘하고 있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모두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발을 적고 있었다. 나만 외롭고 괴롭고 어리바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혼자만 할 것 같은 고민도 일단 드러내고 볼 일이다. 혼자만의 고민은 없고 고민은 내놓는 만큼 해결된다. 스스로 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차근차근 자영업하는 언니들을 섭외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 브랜딩, 마케팅, 자기개발, 회계 등 일에 도움이 되는 책을 꾸준히 읽었다.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책방에 모여 잠시나마 서로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한다. 그렇게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자영업하는 언니들의 독서 모임은 책방에서 가장 오래된 모임이 되었다. 모임을 이어오는 동안 서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민과 변화를 내밀하게 공유해왔기에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끈끈하게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삶은 엄마의 삶과 닮았다. 나를 갈아 넣어 무언가를 책임지고 키워내는 삶.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엄마도 자라듯 가게를 키우며 사장도 자란다.

모던 다락방의 동네 책방 띄워드렸습니다. 메멘토에서 출간된 이수영 작가의 책 선을 넘는 북클럽 읽고 있습니다. 지금 글쓰기 모임, 자영업자 독서 모임, 심리학 공부 모임, 문화예술 독서 모임, 영어 원서 읽기, 원데이 북클럽, 벽돌 책 읽기 모임으로 일주일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중에 지금 자영업자 독서 모임 얘기를 재미나게 들었는데, 의외로 다른 요일보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 모임원 그 구성이 잘 되는 그 테마가 벽돌 책 읽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카페인분들께 질문 드렸는데도 지금 벽돌 책 모임에 관심 간다라고 하신 카페인님도 계시거든요. 대체 그 매력이 무엇인지 다음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읽지 않은 벽돌책은 일종의 부채감이나 자격지심으로 작동한다. 교양인의 필독서 목록에서 내가 읽지 않은 책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믿어왔던 교양에 금이 간다. 남들은 다 읽은 것 같은데 나만 안 읽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기회 상실의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가 작동한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운 목표보다 조금 어려운 목표에 더 흥미를 느낀다.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독서 모임이 바로 벽돌책 읽기였고 그 매력이 전봇대 위 현수막을 통해 전달되었다. 총균쇠 읽기 모임을 시작하는 날,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의 총균쇠를 들고 전사처럼 나타났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속 반지 원정대의 비장함이 보였다. 문학사상사에서 나온 1998년판, 2005년판, 2013년판, 김영사에서 나온 출간 25주년 기념 뉴 에디션까지 다들 읽지도 않은 이 책을 왜 그리 족보처럼 간직해 온 것일까? 벽돌책 모임의 최우선 목표는 함께 완주하는 것이다. 다들 끝까지 읽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텐데 또다시 미완의 감정을 남기지 않도록 나고자 없이 이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모임은 보통 12주 동안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에서 함께 읽기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서 일정 분량을 읽어오는 방식을 병행한다. 보통 100페이지 정도 읽어오고 책방에서는 1시간가량 함께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한다. 벽돌책 모임만큼 함께의 힘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또 있을까 싶다. 시작할 때는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어릴 적 운동회 때 2인 삼각 게임을 하듯 느리더라도 발맞추어 가다 보면 두꺼운 책도 마지막 장을 덮는 날이 온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 내용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일에 뿌듯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래서일까? 벽돌책 한 권이 끝나는 날은 누구랄 것도 없이 떡을 들고 나타난다.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떡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롯이 자신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떡상을 차린 일이 있었던가? 모두가 알아주는 대단한 성취가 없는 소시민의 삶에서 이날만큼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남이 차린 것도 아니고 내 돈, 내 산, 내 떡이지만 어떤 잔치상도 부럽지 않게 떡을 나눠 먹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날 우리는 여간에서 겸손해지기가 힘들다.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끝까지 읽어냈다는 것,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린 떡 먹을 자격이 있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메멘토에서 출간된 책방지기 이수영 작가의 산문집 선을 넘는 북클럽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책 따라 읽다 보면 이 독서 모임 어딘가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지금 오늘 그중에 두 부분, 자영업자 독서 모임하고 벽돌 책 읽기 모임은 직접 낭독 통해서 나눠봤는데 더 궁금해지는 모임이 있는지, 그리고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테마에 어떤 독서 모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이 선을 넘는 북클럽, 이수영 작가의 책에서 소개된 독서 모임 중에서 심리학 공부 모임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심리학 책이 참 재밌죠. 주기적으로 읽으면 또 그때마다 나를 발견하고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승현님은 금요일 영어 원서 읽기 모임 끌린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하셨고요. 진수정님은 원래 목요일 문화예술 모임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바꿀래요, 벽돌책 모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죠. 우리 북카페에서도 진짜 몇 년 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벽돌책 함께 읽기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계기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책으로 꼽는 그런 책이 됐는데, 인생책 100권 정도 중에 우리 언젠가 또 그런 도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함께 벽돌책 읽기 도전해도 좋겠죠. 김효상님, 총균쇠. 아, 울 집에 부담되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읽다가 둔 듯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집에 계속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이런 책을 다 들고 정말 다양한 버전의 판, 그 지금 그 판형이 다르잖아요. 다들 1998년판, 2005년판, 2013년판, 또 개정판, 무슨 25주년 기념 뉴 에디션까지 다

각자 들고 와서 모였는데, 얼마나 이런 모임이 따스한가 생각하면, 진짜 너무 한번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1867 쓰신 카페이님, 혼자 하기엔 어려운 일이 함께하면 동질감이 들어서일까요? 벽돌책 모임이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고 함께 떡 나누는 그 느낌이 좋아서라도 도전하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벽돌책 읽기 모임이 있다 하면 우리 카페인분들 어떤 벽돌책에 도전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하잖아요. 그거 한번 어떤 책이 궁금하신지, 함께 읽고 싶으신지도 한번 이렇게 사연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장님은, 작은 책방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책방 하시는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면서, 책방 하시는 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셨단 말이.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건 진짜 책방은요,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책방, 동네 책방에서 꼭 책을 일부러 또 걸으면서 사시는 독자들의 마음도 있죠. 그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명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동네의 가로등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작은 책방, 동네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열, 페퍼톤스 신재평이 함께한 곡 여름날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미미님 만날게요.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우리가 평생 쓰고 믿어온 경구와 명언들, 책과 방송, SNS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멋진 그 말. 그런데 그 말의 출처는 진짜일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똑똑인문학, 오늘은 멋진 말의 이상한 생애 따라가 봅니다.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미미님도 도전하고 싶은 벽돌책 이런 거 있나요?
1: 있죠.
0: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에겐 너무 낯선 책이기도 한데 미미님은 늘 곁에 두는 책이라고.
1: 아, 고문진보라는.
0: 고문진보.
1: 네. 중국의 뭐 전국시대부터 당송대까지
0: 네.
1: 정말 유명한 글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뭐 조선시대도 많이 읽혔고 사서삼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이거든요.
0: 와, 고문진보.
1: 네. 근데 뭐 그중에 중간중간 편들은 읽어봤지만
0: 네.
1: 이걸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한국의 완역본 나와 있는 게 전집 후집 두 권으로 돼 있거든요. 전집이 한 900쪽. 후집은 더 두꺼워요. 1300쪽이 넘어요.
0: 와, 진짜 합치면은 2000쪽이 훨씬 넘어가는.
1: 네, 두 개 합치면 베개로도 못 씁니다. 너무 두꺼워서.
0: 너무 높은 베개는 목에 안 좋습니다. 아, 그 정도. 아, 그 고문진보에 도전하고 싶다.
1: 은퇴를 하고 나면
0: 네.
1: 천천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아, 좋은 글만 모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거군요.
1: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을 남겼으니까요.
0: 와.
1: 근데 그래요? 갈수록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0: 네.
1: 오래 묵은 이야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오래 묵은 이야기도 내가 진짜로 깊이 있게 소화했는가 질문 던지면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아까 코스모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0: 너무 좋죠.
1: 최근에 또 이제 100만 부 판매 기념 리커버가 나왔어요.
0: 와.
1: 한국에서 100만 부 판매됐다는 건데
0: 네.
1: 한 20년 넘게.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초판본 표지를
0: 초판본 또 못 참잖아요. 우리가 네, 또
1: 그대로 가져와서 새롭게 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많아요.

0: 독자분들이
1: 네.
0: 예전에 읽었더라도 다른 기분으로 한번 또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아, 저도 그 칼 세건 문장 너무 아름답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훅
0: 그래도
1: 빠졌는데.
0: 기억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되게 쉬운 문장 있잖아요.
1: 어떤 문장이요?
0: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1: 아,
0: 오늘에도 있으며
1: 그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1: 아, 그러네요. 외우고 계시네요.
0: 아, 오늘 또 얘기 나눌 책이
1: 네.
0: 이런 경구, 명언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1: 아, 우리가 이게 뭔가 활용을 바로 하려면 좋은 말들, 어떤 좋은 문장들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가끔 이제 머릿속에서 출처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0: 그렇죠. 머릿속뿐만 아니라
1: 네.
0: 세상에서
1: 세상에서도?
0: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그걸 또 그대로 퍼다가 나르다 보면은 또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고.
0: 그렇죠. 바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1: 네.
0: 오해를 바로 잡거나, 또그 오해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담은 책을 가져왔고요.
1: 와.
0: 박강수 기자의 책이고, 제목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1: 정색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제목.
0: 그쵸. 여기 그 그들은
1: 그들이 누구지?
0: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명인, 뭐 위인,
1: 네.
0: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 뭐
1: 네.
0: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아예 하지 않은 말인데,
1: 야, 억울한, 진짜 억울한 일인데요?
0: 그렇죠. 그 사람의 말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있고,
1: 참.
0: 또 하나는
1: 네.
0: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떠올리고 했던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맥락과는 거리가 있게
1: 아.
0: 우리가 지금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1: 어느 쪽이든 그 말을 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노릇일 것 같은데.
0: 다행이죠. 지금 안 계셔서.
1: 아, 그러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세상에. 김기은님이, 미미님, 저 작년 여름에 고문진보 후집 한달 정독하기를 도전했었는데, 결과는 비밀입니다.
0: 아, 한 달이요? 아,
1: 한
0: 굉장히
1: 달간에.
0: 촉박한 시간인데요?
1: 와, 대단합니다. 카페인님들.
0: 아, 1750님, 영화 봄날은 간다에 라면 먹을래요가 라면 먹고 갈래요로 와전된 것처럼 허를 찌르는 명언들의 진실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런
1: 맞아요.
0: 일종의 원흉, 오해, 와전, 이런 것들이 있죠.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지금 이렇게 와전됐다고 했는데 라면 먹고 갈래요가 진짜 같은 느낌마저 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책을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 오후 1시군요. 경남 하동 남부, 전남 여수, 순천, 고흥 남부, 해남 북부, 충남 아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네. 책 얘기를 계속 그럼 이어가 볼까요?
0: 네. 아까 이제 억울함, 섭섭함 말씀해
1: 네.
0: 주셨잖아요. 떠난 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남긴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건
1: 그렇죠.
0: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논하기 시작하면,
1: 네.
0: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해석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왈가왈부다 설명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당시의 해석조차도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나 당대의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넘겨짚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보면 진의,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눠지는 것 같진 않다. 더 좋은 해석과
1: 네.
0: 덜 좋은 해석, 때로는 더 나쁜 해석과 덜 나쁜 해석이 있는 것이니까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걸 처음에는
1: 네.
0: 팩트체크 중심으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1: 네.
0: 내가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이 속도보다 그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1: 아,
0: 거죠.
1: 말이라는 게참 정말.
0: 네, 그래서 오해를 일소하는 것은 굉장히
1: 네.
0: 어려운 일이었고 그 오해를 이해하는 것이
1: 아,
0: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아닐까?
1: 그것이 최선이다.
0: 이런 제안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격언 명언들이 있을지.
0: 네, 한 20개 정도 꼭지가 등장하는데,
1: 네.
0: 뭐 이런 말들이죠. 지금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다 떠올리실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1: 아, 이거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죠.
0: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1: 왜 소크라테스는 그쵸.
0: 네.
1: 악법도 법이다랑
0: 이게
1: 엮이게 됐을까요?
0: 이런 말이 좀
1: 네.
0: 그 사람의 삶이나 지향과 좀잘 붙는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아마 이 최초의 그 발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이 자연 발생된 건 아닐 테고, 누군가가. 뭐, 악법도 법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그랬다더라 하면서 이제 굳어진 거겠죠?
0: 그렇죠. 특히 소크라테스의 그 마지막 생애와
1: 네.
0: 너무 연관이 되니까. 앤디 워홀의 말도 유명합니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
1: 그래요, 맞아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앤디 워홀의 어떤 작품의 어떤 방식, 당시에 해석되던 상황, 이런
1: 네.
0: 걸 고려해 보면 왠지 앤디 워홀이 했을 법한 말이란 느낌을 준단 말이죠.
1: 이런 것들
0: 예. 네.
1: 참.
0: 이런 말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또 재미난 구성의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9908 쓰시는 카페인 미미님 기다렸어요. 저는 필사를 즐겨 하는데요. 아포리즘이나 잠언을 읽고 글로 옮기면 한번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공감하지 못하는 글귀들은 건너뛰곤 한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모든 말에 다 공감이 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그리고 필사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책 읽으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예 배우고 이러면
1: 네.
0: 가훈을 그렇게 써오라고 했던 기억들이
1: 아.
0: 나요. 요즘에 학교 교실에 급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예전에 그 훈이라는 것이
1: 맞아요.
0: 가훈, 급훈, 뭐 교훈 뭐 굉장히
1: 진짜.
0: 많았죠.
1: 그럼 가훈을 써오라고 하면 급히 이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0: 급조하죠,
1: 아, 그쵸. 우리
0: 급조.
1: 집 가훈은 이걸로 하자.
0: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걸 만약에 급조한다고 해도
1: 네.
0: 좀 위트나 유머를 넣어도 용인되는 분위기일 텐데
1: 그렇죠.
0: 그때만 해도 그래도 공자님 말씀 정도는 써가야 우리 어떤 그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1: 그쵸.
0: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미미님은 혹시 가훈 있었어요?
0: 아, 저희 집에는 가훈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1: 아, 왜 고문 진보에서 이렇게 좀 따서 할 법도 한데.
0: 근데 좌우명은 기억나요.
1: 좌우명?
0: 그 중고등학교 때
1: 네.
0: 저희 특히 고등학교 때그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의 그 좌우명을
1: 네.
0: 다 받으신 거예요.
1: 오.
0: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각자 책상 오른쪽에 코팅해가지고
1: 우와! 이
0: 붙여주셨거든요.
1: 말 지켜서 살라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쵸?
0: 되게 지금
1: 재밌겠다, 이거.
0: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1: 네.
0: 검열이 있긴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1: 네.
0: 그 좌우명에다가 나는 나라고 썼다가
1: 그거 근데 의미 있는 건데.
0: 그리고 당시에 이제 주주클럽의 노래 중에
1: 네. 아,
0: 그런
1: 저
0: 제목이
1: 그거
0: 있었거든요.
1: 기억나요. 기억나요.
0: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제 재제출 요청을 받았죠. 반려당했죠.
1: 왜 나의 좌우명인데
0: 그게
1: 왜?
0: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1: 네.
0: 제가 썼던 것도 비슷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뭐라고 썼냐면
1: 네.
0: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세인데
1: 허세 좋아요.
0: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1: 그게 그거네. 나는 나네.
0: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친구는 너무 거칠게 써서 반려를 당했고, 저는 그래도 좀 문장이 되게.
1: 그러네요. 정성 여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근데 그때 그 좌우명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저희
1: 네.
0: 반에서 친구의 좌우명이 있었어요.
1: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0: 그 최영희라는 친구의.
1: 영희님 혹시 듣고 계실까요? 지금?
0: 정말 그 친구가 바른 생활 친구였거든요.
1: 네.
0: 그 좌우명도 한자 두 글자로 신독
1: 신독?
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1: 신독? 무슨 의미일까요?
0: 중용 대학에 나온
1: 네.
0: 얘기인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나를 살피고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1: 와.
0: 수양의 최고 단계입니다.
1: 그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0: 네,
1: 썼단 말이에요?
0: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걸 사전에서 찾아보고 평생 잊질 못하는 거예요.
1: 그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할것 같아요. 나랑 같은 또래가 친구가 지금.
0: 그렇죠. 그리고 그 10대 때 그런 수양의 단계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1: 그렇죠.
0: 친구들과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나를 잘 가다듬기가 어렵고
1: 나를
0: 감정이
1: 내려놓는데,
0: 표출되는데
1: 맞아요.
0: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와,
1: 왜 그러지?
0: 충격이었죠.
1: 그러네요, 진짜. 신독. 자, 최명희라고 하셨죠? 최영희.
0: 최영희.
1: 최영희가 신독 쓴건 맞아요? 확실해요? 혹시 이거
0: 그럼요.
1: 출처가.
0: 아, 이 출처 분명하고
1: 네.
0: 제가 그 최영희라는 그
1: 네.
0: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한 12, 3년 전에
1: 네.
0: 서울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1: 알아보셨어요?
0: 그렇죠. 전
1: 오.
0: 얘기를 했죠. 너의 좌우명 신독이었던 걸 기억하냐? 아, 그 친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기억하지 못했어요.
0: 예. 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1: 아.

0: 책도 똑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1: 오, 하긴 본인은 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0: 그렇죠.
1: 하지만 우리가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로 남을 수 있는 거. 저희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좋아하는 명언, 격언 어떤 거 있는지 좀 사연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말의 힘과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곡 같은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입니다.
1: 듣고 갈게요.

0: 똑똑 인문학. 오늘은 북트리거에서 나온 박강수 기자의 책,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미미님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집에 가훈은 비 온다고 밥안 묵나? 요겁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할 일은 하라고 정한 것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그래도 나오네요.
1: 아, 이건 되게 쉬우면서도 의미가
0: 비 온다고
1: 확장되는
0: 밥안 묵나?
1: 가훈이네요.
0: 네, 그쵸.
1: 아, 김주희님, 아, 신독. 고등학교 1학년 도덕책에 나왔었어요. 1984년도에요.
0: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시죠?
1: 그걸 보고 혼자 집에 있을 때그 단어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다듬어요. 이게 정말 저 공감하는 게그 말을 한번 듣고 나면 집에 혼자 있을 때막 대충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불현듯 이 말이 떠올라요.
0: 신독.
1: 예. 네. 이럴 때 나를 잘 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데.
0: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말입니다. 그쵸? 저는 왜 처음 보는 것 같죠? 자,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칼융의
1: 맞나요,
0: 말인데,
1: 이거?
0: 지금 계속 의심하세요. 미미님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생긴 습관인 거죠.
1: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돼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이미 다른 책에도 그렇게 들어간 경우도 많을 거예요. 유명한
1: 맞아요.
0: 말들 인용되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칼융의 이 말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회피하고 싶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순간에 이 말을 떠올리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 이게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데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길을 다 빼고 나면 사실 뻔한 길만 남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오히려 그런 걸 돌파해야 될것 같네요.
0: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킬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 또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명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명언 하나에도 얽힌 이야기가 끝이 없이 이어져요. 정말 유명한 명언 나눠볼까 합니다. 스피노자가 남긴 말로 널리 알려지고 쓰이는 명구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0: 이말한 번쯤은 써보셨을걸요, 다들?
1: 그렇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0: 그쵸.
1: 그런데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말에 대한 해석 자체도 여럿이에요. 쓰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쓸 수도 있고요.
0: 그쵸.
1: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떤 내면의 평화, 내가 할수 있는 것, 요런 이제 소박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진짜 지구의 멸망 같은 재난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가능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부터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미가 다층적인 거죠.
0: 그러네요. 근데 그중 어떤 의미로도 스피노자는 그 말을 한게 아닌 거죠?
1: 이 스피노자는 당연히 안 했고요.
0: 당연히 안
1: 이
0: 했고.
1: 피해자?
0: 피해자?
1: 스피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얘기되잖아요.
0: 그 국가마다 달라요?
1: 네, 독일에서는 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말로
0: 아니, 이럴 수가 있나?
1: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어느 정도로 널리 알려졌냐면 그 루터 하우스라는 박물관 앞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 앞에 표지판에 루터의 어록이라고 이게 새겨져 있어요.
0: 아니, 그쯤 되면 루터가 한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서 이 저자가 독일의 상황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루터가 했던 말이 아니고 1944년에 독일의 어떤 목사가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0: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을.
1: 네, 카를 오츠라는 분인데 우리는 루터의 말을 따라야 한다. 세상이 내일 끝난다 해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자 한다. 그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루터의 말은 아니거든요. 그 루터의 말을 따라야 해. 여기까지 끝난 거고 뒤에 그 다짐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0: 본인의 의견인 거죠, 그거는.
1: 그렇죠. 그렇게 붙인 건데 이게 연결되면서 아, 이래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얼핏 들으면 루터가 사과나무 얘기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 다행히 이게 바로 잡혀서 지금 가면 그 안내판에 이 사연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0: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르틴 루터의 말이
1: 그렇죠.
0: 아니다라고.
1: 어떤 역사 바로잡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죠.
0: 아니, 근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바로잡죠?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1: 아, 바로잡기 위해서 출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스피노자의 말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을 저자가 찾아내요. 1962년 4월 5일. 4월 5일 무슨 네. 날입니까?
0: 식목일.
1: 식목일에 맞춰서 나온 칼럼에.
0: 어, 칼럼에?
1: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네. 나무 심는 얘기를 네.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분도 네.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는데
0: 모르는데 스피노자를 왜 건드린 거예요?
1: 그때가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아, 않으니까 이걸 또 아까웠겠죠 이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네. 불과 2년 후인 1964년에 같은 신문 사설에는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 네. 일찍이 서구의 철인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였다.
0: 아, 이거 진짜 정말 가족 오락관 게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 전달하는 거 있죠?
1: 아, 그 고요 속의 외침.
0: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정확해요, 진짜.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바뀌네요.
1: 그렇죠.
0: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이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가
1: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스피노자의 저작을 다 뒤져봤는데 네. 사과나무라는 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면 철학 책에 사과나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확인 없이 쓰느냐. 네. 1970년에 대해서 다른 신문 칼럼을 보면요. 앞서 루터 얘기 제가 들었잖아요. 네. 마르틴 루터가 즐겨 인용하던 스피노자의 명언이라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도 앞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아예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아, 쓴 문장인 거죠.
0: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더 후대 사람인 거죠. 미래의 사람. 그렇죠? 미래의 사람? 루터와 스피노자의 그게 어쨌거나 이게 인용할 수 없는
1: 어, 맞습니다.
0: 경우인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그쵸? 스피노자가 뒤에 사람입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말을 지금 루터가 인용했다는 네.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1: 이건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틀린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거죠.
1: 맞아요.
0: 네. 자,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미난데 아, 정미선님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런 뜻입니다.
1: 네. 내가 하기 원치 않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거나 강요하지 말라.
0: 아,
1: 해석을 써주셔서 다행인데
0: 그러니까.
1: 이 출처는 논어입니다.
0: 네. 아, 논어.
1: 다행히 제가
0: 워낙
1: 알고
0: 또
1: 있는
0: 알고 계셔서.
1: 문장이고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되뇌면서 글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말에 힘이 있어요.
0: 뭐 자녀를 양육할 때 네. 부모 입장에서도.
1: 나는 책도 안 읽으면서 책 좀 읽어라.
0: 아,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 영향받는다는 거죠?
1: 네. 아, 정윤정님. 세뮤얼 존슨의 말. 위대한 작업은 힘이 아니라 지속함으로 이루어진다. 너무 맞는 말이죠.
0: 그렇죠. 이건 맞는 거죠? 계속 지금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원칙은 큰 일이나 적용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알베르 까미. 저 자신을 토닥일 때 떠올리는 글귀랍니다. 네. 아, 요건 제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금요일 코너에서 이 두부 PD님이 연출을 하시는데 두부 PD님이 요 말을 하셔서 그때 저랑 김신지 작가님이랑 두부 PD님 어떻게 멋진 말을 했냐 막 얘기했더니 알베르 까미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완전 자칫하면 이것도 이제 두부 PD의 말로 오해될 뻔했습니다.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출처를 확실히 이제 이게 딱 기억하게 됐습니다.
1: 이 작가도 네. 이렇게 막 그 각 말의 연언을 따져 묻다가 이런 물음을 던져요.
0: 네.
1: 아니 근데 실제로 스피노자가 이 말 안 한 건 맞아.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
0: 네.
1: 그런데 스피노자가 정말로 그런 지구의 종말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법도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0: 네.
1: 스피노자였던 철학이나 사상과 그쵸. 이게 겹친다면
0: 그쵸.
1: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또 맞다라는 거예요.
0: 그게 참 우연치고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한국에서 그 첫 그러니까 1962년 4월 5일 그 신문에서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라고 했던 것에 이제 그의 철학이 좀 그래도 반영이 되긴 한 거예요.
1: 그렇죠.
0: 사과나무하고.
1: 실제로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0: 네.
1: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0: 그쵸?
1: 혹시 모르죠. 되뇌였을 수도 있으니까.
0: 되뇌였을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아무튼 영광 검색어에 스피노자는 계속 될 것이다. 계속
1: 이건
0: 될 것이다.
1: 제가 볼 때 우리 문명이 지속되는 난 뒤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이런 노래도 이런 말이 퍼지는데 영향을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이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박강수 기자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입니다. 얘기를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자꾸 웃깁니다.
1: 저는 지금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네. 코코도 다르게 들렸어요.
0: 아 정말요?
1: 이거 이제 어떻게 이 말이 퍼져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까?
0: 아 그러네요. 진짜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1: 그렇죠.
0: 그것도 참. 모든 말이 지금 다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유진님. 노적성해. 제 좌우명입니다. 중학생 때 알게 된 멋진 말.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덥고 습하지만 은근과 끈기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노적성해.
1: 와, 멋진 말이네요.
0: 그러네요, 네. 진짜.
1: 오현주님께서도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하사하신 좌우명.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0: 아, 선생님이 좌우명을 하사해 주셨어요?
1: 그러게요. 산 같은 건강과 물 같은 지혜를. 색종이로 산과 물까지 붙여주신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 제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0: 와 좋네요. 진짜.
1: 아 멋있네요. 선물 같은 건강, 물 그렇죠. 같은 지혜.
0: 그리고 색종이로 붙여주셨어요. 진짜 이 정성까지. 자 김미향님. 오늘의 커피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요건 본듯합니다. 오늘의 북카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들어야겠습니다. 바로 또 적용을.

0: 주셨습니다.
1: 북카페 슬로건으로도 어울리는
0: 아,
1: 문장이네요.
0: 오늘의 북카페 내일로 미루지 말자. 좋습니다. 이것도 재미난데요. 아, 우리 진짜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스피노자도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과나무와의 연관성을, 정말 계속 흘러가네요. 말이라고 하는 게.
1: 이번에 살펴볼 문장도 대충격인데,
0: 네.
1: 고은 작가님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0: 주의해서.
1: 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의 문장이거든요. 헤밍웨이의 노인가 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0: 네.
1: 좋아하시고. 여기에 나온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0: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지금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검색창에 넣으시잖아요. 연관 검색어로 노인가 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가 바다의 작품의 어디에도 이 문장은 없고요. 하물며 비, 레인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헤밍웨이 느낌하고도 맞고
0: 그쵸.
1: 노인과 바다에도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문장이라서.
0: 맞아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멋있고.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유독 이건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0: 근데 국가별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도 재밌다니까요, 지금. 언어별로
1: 네.
0: 그렇다는 것도.
1: 맥락이 뭐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기
0: 네.
1: 때문에 저자가 또 이제 찾아본 거죠. 이 문장 언제부터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가장 오래된 국내 출전은
0: 네.
1: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980년대 TV 단막극 제목으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쓰이면서
0: 네.
1: 어느 시점에 노인과 바다랑 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0: 네,
1: 건
0: 와.
1: 이 문장은 노인과 바다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노인과 바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 읽는 작품이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 하나 그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0: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거에서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으나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지. 그 짧은 단편 안에라고 생각했었던
1: 그렇죠.
0: 것인가?
1: 좋게 얘기하면
0: 네.
1: 우리 어떤 상호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건데
0: 이게
1: 아, 누가 그걸
0: 아니라고.
1: 속였겠어. 그런 말이
0: 와.
1: 있겠지
0: 네.
1: 생각했던 거죠.
0: 아, 그 단막극 제목으로서는 억울하겠는데요? 이거 헤밍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1: 그렇죠. 그 작가는 그
0: 그렇죠.
1: 다른 맥락에서 썼을 수도 있죠.
0: 맞아요. 어제 우리 그 나오미 베런 책 읽지 않은 사람들 초대석에서 다뤘는데,
1: 네.
0: 거기에도 헤밍웨이의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일곱 단원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0: 왜
1: 아직
0: 그,
1: 신지 않은 아이의
0: 아이
1: 신발.
0: 신발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헤밍웨이가 한거 아니라고, 그것도 인용이 돼 있었거든요.
1: 아, 정말요?
0: 헤밍웨이가 한거 아니래요. 그
1: 아, 어떻게요?
0: 맥락이
1: 저
0: 주석으로.
1: 한두 달 전에도 그거 어디 가서
0: 아,
1: 얘기했는데.
0: 진짜요? 그것도 헤밍웨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 아,
0: 이런 거 너무,
1: 무섭습니다.
0: 너무 많아요.
1: 아, 그러면 이제는 너무 반성만 하게 되니까 그런 출처 분명이 아니라 출처가 있어요. 확인되고 거기 쓰인 말 맞는데 그럼으로써 말의 의미가 확장되고 새로워진 이런 상황. 요것도 살펴볼까 하는데 그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해서 널리 알려진 명구가 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0: 아, 멋있죠.
1: 그렇죠. 이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명구가 이후에 슈퍼히어로 장르의 아주 공식을 바꿔버린 이런 대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슈퍼히어로는 다 때려 부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당은 정해져 있어요.
0: 아, 그쵸.
1: 빌런을 그냥 해치우는 게 핵심 목표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과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의 이 문장 이후로는 그 슈퍼히어로들도 어떤 책임과 윤리,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고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어떤
0: 맞아요.
1: 장르의 문법 이런 걸확 바꿔버린 문장이라는 거죠.
0: 이게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같은 것도
1: 그렇죠. 11호
0: 보면
1: 같은 게다 그런
0: 맞아요. 다
1: 맥락이잖아요.
0: 모여가지고 다 생각하는 게좀다 다르고 슈퍼히어로로서의 느끼는 그 자신의 입장과 철학이 다르고 이러니까 막
1: 그렇죠.
0: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1: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럼 이때 처음 쓰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은 큰 권력이 있는 곳에는 큰 책임이 있고 권력이 적은 곳에는 책임도 적으며 권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책임도 존재할 수 없다. 사실 같은 말이죠.
0: 그러네요.
1: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더 루스벨트도 나는 강력한 행정부를 신뢰하고 권력을 믿지만 그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치

0: 얼마면 되니, 뭐, 되는 덴가? 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계속 이렇게 다시 재생되고, 재현되고. 7609 쓰시는 카페인님, 저 얼마 전에 노인과 바다를 읽었는데, 나는 왜그 문장이 기억 안 나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비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했거든요. 제 기억이
1: 아,
0: 맞았네요.
1: 의심을 하셨군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런데 이게 의심된다고 해서 내가 굳이 또그 문장을 찾으려고 다 살펴보는 또 수고는 너무 크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박항수 기자님은 그거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1: 그렇죠. 그것도 이거 하나만 한게
0: 아,
1: 아니라.
0: 그렇죠. 많이 팔 걷어붙이고 다 나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이.
1: 7906님께서 이번 주는 4호정 시리즈를 주제로 규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부살인에 이어 스피노자에 대한 오해까지 들은 걸 확인, 또 확인해야겠어요.
0: 아, 이 살인 청부. 요건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이었는데 사진 청부를 제가 살인 청부로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지금 그러네요. 우리 주변을 오가는 말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그말 한마디로 일생이 그냥 기억되는 사람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사실
0: 네.
1: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보다 그래도 지금은 돈다.
0: 그것도 사실 아니라면서요.
1: 맞아, 이 책에도
0: 그것도
1: 등장하는데
0: 사실이 아니라고.
1: 바로 그런 분들의
0: 네.
1: 마음을 담은 노래 같아서 골라왔어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0: 네.
1: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0: 와, 네. 절묘한 선곡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북트리거에서 펴낸 박광수 기자의 책,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섭님이 예전에는 출처가 궁금해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AI가 나오고 나니까 무조건 다 팩트체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아침에 본글 팩트체크했네요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요 글을 보니까 또 이제 어제 읽은 책이 생각이 나는 게 AI의 그 링크 날조와 출처를 또막 가지고 그럴듯하게
1: 그럼요.
0: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1: 계속 교차 검증을 해야죠.
0: 교차 검증 진짜 필요합니다. 맞아.
1: 근데
0: 그들을 믿을 수도 없고.
1: 그게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누가 좀
0: 그렇죠.
1: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책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신뢰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1: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런 검증 시스템을 운용해온
0: 네,
1: 매체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좀더 신뢰를 하게 되긴 하는데, 자, 최용진님, 쥬라기 공원 1편 대사 중에 Life finds a way, 생명은 길을 찾아낸다. 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작에도 있는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묵직하게 들리더군요 하셨어요.
1: 아, 이 사연 보니까 최근에 그 주라기공원 1편에 그랜트 박사로 나왔던 고생물학자
0: 맞아요.
1: 배우가 별세하셨다는 소식
0: 맞아요.
1: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진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화가 됐어요.
1: 맞아요.
0: 이게.
1: 네. 2032님, 제가 늘 좋아하고 새기는 명언은 촉처계리 하시불락. 이 세상 만나는 모든 것에 이치와 섭리가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퇴계 선생 일록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이 소중한 배움과 깨달음을 배우는 기회인 거죠.
0: 촉처계리 하시불락.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또 입에 붙네요. 이렇게
1: 네.
0: 발음을 하니까.
1: 아, 요런 거 하나 좀탁 새기고 있으면
0: 네.
1: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죠.
0: 나 왠지 한 글자 틀릴 것 같아요. 끝에 가서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아무튼 나에게 쏙 들어오는 단어는 어떤 그 말은 새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1: 이게 정말 자기 삶의 어떤 부분하고 맞닿을 때 그걸 외우게 되는데,
0: 맞아요.
1: 저도 논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기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그러니까 배우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0: 네.
1: 안 하면 헛된 것이고, 그 공부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0: 그쵸.
1: 외우기만 한 거니까.
0: 네.
1: 그리고 사이불학즉태, 생각만 하고 그걸 채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거죠.
0: 그게 왜 들어오신 거예요?
1: 제가
0: 그때
1: 늘
0: 마음에.
1: 생각만 하고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뭔가 채우는 게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0: 네.
1: 그 문장을 봤을 때딱 들어온 거죠. 아, 내가 느꼈던 부족함이 위태로움이구나. 이거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겠구나.
0: 딱 맞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미미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면 언젠가 또 언젠가 후대에는 그게 이제 미미님이 한 말로 또 그렇게
1: 아, 그렇게까지요?
0: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지금
0: 한번 노려보세요.
1: 너무
0: 마음에 들면.
1: 네, 좋아서 웃었습니다.
0: 그쵸.
1: 흡족해서.
0: 그렇게, 그좀 노립니다, 미미님이. 미미님이 방송에서 이제 밝히시고 했는데, 사실은 하면서 이제 논어가 슥 지워지면서, 논어를 즐겨 읽던 미미님이 한 말로 이제 될 수도 있어요.
1: 야, 공자님께 좀 죄송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말이 요즘에 퍼져나가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설화도 많이 생기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날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흔히 쓰잖아요.
0: 그쵸.
1: 이 책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한 명언을 끄집어내는데,
0: 네.
1: 바로 이겁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0: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1: 맞아요.
0: 퍼거슨 경이 했던
1: 맞아요.
0: 얘기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이건 말을 했던 건 맞아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는 시간 낭비 정도인데,
1: 네.
0: 이 한국에서 번역되고 쓰일 때좀 강조가 돼서
1: 네.
0: 인생 낭비다.
1: 아.
0: 그러니까 그 말이 있을 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말들과 사건, 사고 때문에 피로했던 거예요. 이런 거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1: 네.
0: 있었는데, 마침 박지성 선수와 연관되어 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1: 네.
0: 그 메시지를 더 세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죠.
1: 아, 그래서?
0: 워딩을 조금은 세게 번역했던 거죠.
1: 와, 그러면 이 퍼거슨은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걸 알까요?
0: 모르죠.
1: 모르죠?
0: 어느 정도로 물론 이 박강수 저자도 그 퍼거슨에게 물어보진
1: 아,
0: 않았을
1: 그치.
0: 텐데.
1: 알지 않을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0: 예. 네.
1: 이분은 지금, 이게 뭐랄까요?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이런 게
0: 아, 그렇죠.
1: 아니니까요.
0: 생전에 계시니까.
1: 네.
0: 근데 이분의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되냐면, 누군가 인터넷 같은 데서 말실수 헛발질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들이, 퍼거슨 1승 추가.
1: 맞아요. 그렇게.
0: 그래서
1: 와,
0: 작가가 이런
1: 진짜.
0: 말을 씁니다. 명장의 승수는 이렇게 그가 은퇴한 후에도 쌓이고 있다.
1: 재밌네요.
0: 하지만,
1: 표현이.
0: 퍼거슨에게는 1승이지만,
1: 네.
0: 인류 전체는 1패다.
1: 아. 와, 이거 계속 여기도 붙어 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SNS와 퍼거슨, 인생 낭비,
0: 아, 이게
1: 요것들이.
0: 말이 정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문장이 있는데
1: 네.
0: 그 박지영 소설가의 소설에 나왔던 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좀 맥락과 상관없이 저한테 그 문장이 되게 깊게 박혀 있는데 요즘 우리가
1: 네.
0: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우습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밉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슨 마음인지
1: 네. 지금
0: 알겠죠.
1: 우습거나 밉거나네요.
0: 이게 못난 마음인데 사실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 문장 보는 순간 바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밑줄 긋게 되는 것들이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0: 그쵸.
1: 아까 그 스파이더맨 1에 나왔던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그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처럼.
0: 그렇죠. 그래서 당대보다 더 힘 있게
1: 네.
0: 쓰이는 말들도 있는데
1: 네.
0: 이 책에 마지막에 이 말을 배치해 뒀더라고요. 볼테르, 아, 물론 이제, 볼테르가 한 말로 알려진,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인데, 이 문장
1: 어떡해.
0: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을 걸고 싸울 것이다.
1: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0: 네.
1: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이 되게 많을 텐데.
0: 근데 이거 볼테르가 했을 법한 이제 말의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뭐, 양극화, 뭐 극단적인 혐오와 선동,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조사들을 해보면, 현대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할 자유, 미국은 또그 수정헌법의 제일 앞에 언론의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볼테르의 말이 계속 인용된다는 겁니다.
1: 근데 왜 볼테르인 거예요? 이게 볼테르가 이 말을 안한 건데.
0: 비슷한 시절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1: 그런 거군요.
0: 이건 뭐 볼테르 입장에서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좋은 맥락에서 쓰이니까
1: 볼테르 입장,
0: 괜찮지
1: 그쵸.
0: 않을까요?
1: 내가 했을, 볼테르도 내가 했을 법한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네. 자, 고은정님. 저는 노너의 군자 화의부동, 소인 동의불화 좋아해요. 아, 이게 지금 갑자기 노너가 이렇게 막 등장합니까?
0: 이 논어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죠. 되게 이 중에 고은정님께서 붙여주신 말도
1: 네.
0: 20대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막 잘하고 멋진 사람들 보면
1: 맞아요.
0: 막 따라하고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내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
1: 맞아요.
0: 고민이 늘 있는 거라서
1: 네.
0: 그때 많이 되새겼던 기억이 나고 5623님, 명언은 누구의 말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속담은 출처를 궁금해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 흘러온 말이라고 그려려니 하고 쓰네요. 명언이나 속담이나 지나온 세월에 살아남아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든 말인데 말이죠.
1: 그렇죠. 파고든 삶의 파고든 말
0: 이게
1: 맞습니다.
0: 출처가 어떻든, 그 연원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1: 네.
0: 어떤 세월을 견디고 지나서 우리에게 도착한 말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오해를 이해하려는 노력, 저자가
1: 네.
0: 했던 이 책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 지금 정현숙님이 아까 미미님이 좋아하신 말, 논어에서 유명한 구절이어가지고, 미미님 출처로 오해받지 않을 듯요. 하셨어요. 너무 큰 거를 우리가 건드린 것
0: 네,
1: 같아요.
0: 내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1: 네. 그리고 지금 살짝 놀이셨는데, 아, 안 되겠구나
0: 근데
1: 싶은 거죠.
0: 바로 이렇게 또 바로
1: 바로
0: 잡아주시니까,
1: 잡아주니까,
0: 네,
1: 맞아요.
0: 마음이 작아지네요.
1: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지 강조해 주시죠.
0: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도 얘기 나눴지만 실제로 안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붙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말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할수 있다. 이런 게 요즘 얘기하는 혐오와 선동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그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1: 네.
0: 말에 대해서 그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갈릴레오의 지위에 오를 수는 없다. 갈릴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당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1: 중요한
0: 내가
1: 얘기네요.
0: 말하는 거 막지만 말할 자유가 있어.
1: 그쵸.
0: 이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진위와 필요와 또 적합성이 있어야만
1: 맞아요.
0: 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1: 맞아요. 스파이더맨, 뭐, 아까 처칠 쭉 올라갔던 말 다시 확인하자면, 다시 좀 인용을 하자면, 변주하자면, 말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0: 그럼요.
1: 그쵸.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오늘 그 말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미미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끝곡 코넌 그레이의 디스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김오키. 그는 이상한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의 색소폰은 음악과 세상의 숱한 경계를 교란합니다. 그간 색소폰의 전경을 매우 비좁게 가뒀던 사람들, 색소폰을 편의에 따라 물신화했던 사람들의 시야는 이내 심각한 비문증을 앓게 되죠. 그의 색소폰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재즈판, 춤판, 굿판, 랩판, 국악판, 레게판, 이 별별판을 펼치질 않나. 분노하고 슬픈 자들이 외치는 거리에 나가질 않나. 색소폰을 타고 우주를 유영하질 않나. 말 그대로 그의 색소폰은 어디에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를 용케 오늘만큼은 잠시나마 이곳에 붙잡아둘 수 있게 됐습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색소포니스트 김오키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맹 라운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주인공 색소포니스트 김옥희 씨와 함께 합니다. 라이브 연주로 우리 만나고 헤어짐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2022년 김옥희 앨범 안부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김옥희 씨의 색소폰, 전재곤 씨의 베이스, 그리고 허아미 씨의 피아노 연주로 아름다운 사운드에 젖어 들었는데요. 이거 2988 문자로 라이브가 맞냐고 확인하시면서 아름답다, 벌써 팬이 됐다 이런 감상 올라와 있네요. 몰입이 확대는 음악이다라고 완전 빠져들게 하네요. 7108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가까이 앉아있는 저도 이런 몰입이 전파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필터가 있다 한

0: 다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식으로 김옥진 씨와 인사 나누기 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생방송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고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김옥희 씨, 어서 오십시오. 세우맹 청취자를 위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나라의 색소포니스트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첫 곡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뭐 좀 흔한 표현이지만 평온하고 그러나 그 평온이 좀 비교적 평온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색깔만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거를 그 스물 몇 장의 디스코그래피를 쭉 간략하게나마 리뷰하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EBS를 특히 이 FM을 배려한 선곡이었나? 약간 충격을 덜 주려는 뭐 이런 배려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1: 저도 모르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또 이제 시간대가 낮 시간이니까 예. 저도 약간 보통 이 시간대면은 이제 네. 평소 때면 비몽사몽 할 시간대여서 네. 비교적 쉬운 곡으로 좀
0: 본인에
1: 했습니다.
0: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예. 저 예. 청자도 배려하고
1: 그렇죠.
0: 두루두루.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0년 이상의 예. 커리어를 유지하시면서 수많은 공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시간대는 요 시간대는 흔치 않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0: 해가 지고 예 무슨 공연이라든가 작은 클럽의 기기라든가 이런 건 보통 해가 지고 나서 밤에 하는 거니까.
1: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밝은 데서 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네.
0: 저도 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촬영을 예. 해서 내보내잖아요. 예, 예. 근데 세 분의 모습이 멋지긴 한데 야, 좀 너무 밝다 이러고.
1: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할 때 예. 예. 불을 한번 끄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0: 아, 요청하시지 그러셨어요.
1: 근데 또 이게 이제 저기 예. 또 이 사정도 있으니까 라디오 약간, 사정도 있어서.
0: 아, 약간 저 약간 핀으로 예. 대체하면은 아, 정말 멋있었겠다는 생각도.
1: 아, 그렇네요.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0: 다음에 나오시면 그렇게 아, 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또 멋진 트리오 연주를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시스트 전재곤 씨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재곤 퀸텟의 리더식이고 시기도 하고요. 라틴 재즈 그룹 라 이솔라 이슬라 보니타의 멤버이시고 그 밖에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또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그리고 오늘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 계시는 허아미 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김옥희 씨, 전재곤 씨만큼이나 또 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재즈는 물론이고 힙합, R&B 이런 장르들을 넘나드는 그런 밴드 활동을 폴하우스라는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이시고요. 또 비트메이커시기도 하다고 하시고 장르를 넘나드는 편곡의 DJ이시다. 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이런 구성을 또 워낙 여러 팀을 운영하고 계신 게 맞죠?
1: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두 팀만 하고 있습니다.
0: 둘로
1: 예,
0: 딱?
1: 예. 일단 제 개인 그 밴드로 김옥희 러브러브라는 팀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테마왕이라고 예. 이제 동해안 별신구 아. 그 음악에 좀 이렇게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 따라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0: 따라하는 정도이고 겸손히 예, 말씀하신 없으니까. 예
1: 어려워서 예.
0: 예 별신굿의 어떤 요소들도 예, 소화하는 예. 그런 앙상블로 요 허아미 씨 전재곤 씨와는 또 그럼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만나신 조합이에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1: 예 그 전재곤 씨는 예. 저기 아주 오래됐는데. 예. 제가 사실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재즈 그 매니아였거든요.
0: 예.
1: 뭐 그래서 재즈 클럽을 구경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0: 아주 오래전 얘기인가요?
1: 예, 제가 20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다.
0: 예.
1: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가지고
0: 네, 기억해 놨다가 예, 예. 그분을 또 찾아서 예,
1: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0: 그렇구나.
1: 허아민 씨는 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버킹 매드니스라는 팀을 했었는데
0: 네네.
1: 그때 처음 앨범 거기서 맞는 게 맞나 하여튼
0: 뭐 안 봐줘도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1: 예예 예. 그때쯤 예. 같이 1집 앨범 작업을
0: 예.
1: 하고
0: 예. 그게 그럼 한 십수년 정도 전인가요?
1: 그 예,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0년지기 이상은 다 된 예. 그런 아주 척척 손발이 맞는 그런 예. 동료분들이시네요.
1: 예.
0: 디스코그래피가 화려합니다. 출중하고 20장 넘는 거를 작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작가는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라고 부럽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장 최근작은 살짝 독특한데요.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이 앨범 발표 소식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네, 이 앨범 탄생 비화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좀 많이 좀 지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가지고 음악 그만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매일 하고
0: 네.
1: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갤러리 현대라고
0: 네.
1: 그 갤러리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데
0: 네.
1: 이런 제목으로 해서 같이 그 앨범을 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약간 활력소가 좀 됐죠. 그래도 그 앨범
0: 새로운 때문에. 어떤 요소였나요?
1: 예, 예, 예. 어떤 이제 제가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해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곡을 또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해서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어떤 기운이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그래서 그 약간 다운됐던 에너지가 한 예. 반 이상은
1: 한 반까지는 안 됐고
0: 아직 좀 더 충전
1: 예, 한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새로운 요소가 근데 또 보니까 화가와의 작업은 한 번 더 있으셨긴 예, 하더라고요. 예. 예.
1: 전에 그 윤영근 작가님이라고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작가님 그것도 그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맞춰서 그 윤영근 선생님의 그 그림을 음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한번 작업했었죠.
0: 그러시군요. 오늘 곡들이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좋은 거는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길게 들어서 좋고 아쉬운 거는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더 막 질문하고 그러고 싶은데 질문할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1: 아,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0: 예,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서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말씀하신 갤러리 현대 단체전 이게 그 전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앨범에서 한 곡 들을 텐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예, 이게 이제 그 곡 제목은 네.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야만 했냐고라는 제목이고요.
0: 네.
1: 요 제목은 이제 그 이 노래를 불러주신
0: 네네.
1: 그 한밭 형님이라고
0: 네네.
1: 홍대 쪽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아방가르드한 행위를 하시는
0: 행위 예술가군요. 그러니까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1: 예예 예, 굉장히 네. 멋있는 형님이신데 네. 이분께서 이제 정하신 곡 제목이고요.
0: 예.
1: 그 이분께서 이제 같이 작업한 곡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야만 했냐고 듣고 오죠.

0: 하시나. 아, 김옥희의 최신 음반이죠. 6월 발표 음반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그래서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 야만 했냐고 보컬 피처링에는 한밭이었습니다. 갤러리 현대화의 작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어느 정도 100%나이지만 또 이런 얘기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그 어떤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작곡을 어떤 방식으로 초기에 하십니까? 곡에 대한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그 인터뷰어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1: 아, 네. 그랬었군요. 예. 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0: 10년 전 인터뷰라서. 예. 예. 그림 그리는 것도 평소에는 좀 예전에는 아마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예.
1: 그 어릴 때부터 좀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예체능에 욕심이 많아서 그림 그리기를 또 좋아했어가지고요.
0: 예체능 쪽이었군요. 예.
1: 그때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0: 예.
1: 그때 그 미술 선생님 덕에 포기했죠.
0: 왜요? 선생님이 좀 많이 괴롭히시던가요?
1: 뭐 제가 이제 그 이제 과제 같은 거 하면 네. 계속 B 마이너만 주시더라고요. 항상
0: 아, 점수를.
1: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네. 진짜 제일 잘 그리는 친구한테 대신 그려달라 했는데 똑같이 B 마이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0: 차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 제목들에서도 굉장한 인상을 느끼거든요. 그 곡마다 그 보컬 멜로디가 없고 소위 말하는 노랫말이 없는 그런 연주임에도 곡 제목에서 일단 한번 뭐 압도당하는 제목들도 있었고요. 예로 점도면에서 최대 사랑 뭐 이런 제목 짓기는
1: 네.
0: 이분은 약간 상상력뿐만 아니라 이 비주얼적인 자극을 예, 최우선으로 이렇게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점도면에서 그리고 또 김옥희 씨 음악 이 제목만 모아도 독서가 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힙합 수련회에서 누나에게 고백한 남자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긴 제목도 있고요. 대부분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 네 꿈 꿨다 어쩌라고 뭐 이런 좀 풍자적인 코믹한 요소도 있고요. 반면에 이 뭐 이런 언급은 현대사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면도 보이는 제목이 있습니다. 5월의 형제는 어느 인터뷰에서는 5.18에 관한 것이다 라고 딱 집어주셨고요. 보트 피플 상륙 작전 이런 거는 어떤 난민 주제이긴 한데 보트 피플 하면 보통 월남 피난민들 떠올리게 되는데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유럽으로 보트를 타고 가긴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커멘터리인가요 이건?
1: 그 이제 저도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네.

0: 그때 좀 이게 더 젊을 때, 좀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는
1: 네.
0: 지금 보니까 그런 데좀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때는 제목이 좀 그랬던 것 같고.
1: 지금은 그걸 놔버렸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0: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좀더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적대시하고 뭔가 이렇게 뭐 혐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직도 그런 게좀 이제 있긴 한데 부족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좀더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좀덜 날이 선 그런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문학이 뭐 인터뷰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취조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아닙니다.
1: 근데 책을 같이 읽는 동료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가지고요. 그런
0: 네.
1: 문학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김옥희의 작업 과정에서 그런 예술관 세계관에서
0: 제가 35살에 첫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사고 구입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1: 예.
0: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제가 이제 단호하게 책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지금 읽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전에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영감도 받고 뭐 제목도
1: 분명히 그때 정말 탐독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너무 책을 너무
1: 읽고
0: 좋아해가지고요.
1: 싶은 책들을 다.
0: 예.
1: 그 자양분으로.
0: 그렇습니다.
1: 예. 나는 문득 겨드랑이가 가렵다. 이거는 인터뷰에서 이상 시인의 구절이다라고도 밝혀주시기도
0: 예,
1: 했고요.
0: 그 마지막
1: 예.
0: 그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1: 그렇구나. 자, 이 라이브 요청을 한곡더 하겠습니다. 세 곡의 라이브도 이어서 연주해 주실 텐데, 요거를 제가 소개할까요?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 이것도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0: 이제 그 어릴 때 그거 이렇게 잎사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뜯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뜯으면서 나를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요런 내용입니다. 예.
1: 두 번째 제목은 별처럼 빛나는. 이거는 뭐 약간 직관적인 느낌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독특합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정신 질환 중에 하나더라고요. 코타르 증후군 맞습니까?
0: 예, 그 사실은 그 뭐지? 제가 약간 우울증에 어릴 때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양극성 장애라고 우울증과 조울증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 찾아보다가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차용하게 됐죠.
1: 알겠습니다. 그럼 곡세곡 이제 자리 이동하셔서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연주 또 저희는 잘 앉아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의 색소폰, 전재곤의 베이스, 허아미의 피아노 연주로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곡 코타르 증후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오키의 색소폰 전재곤의 베이스 화미의 피아노 연주로 세곡 라이브 잘 듣고 왔습니다. 들으신 순서대로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이었죠. 제가 아까 잘못 전했네요. 별처럼이라고 볕처럼 빛나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코타르 중후군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인터뷰 짧게나마 더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뭐 20대 때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그때 배경이 좀 독특해가지고 모르시는 청자들을 위해서, 원래 또 비보잉, 그리고 스트리트 댄서, 이런 또 힙합 뮤지션, 힙합 아티스트의 배경이 있다라고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색소폰까지 오게 되셨을까 좀 궁금해서 긴 이야기겠지만,
1: 짧게
0: 예.
1: 말씀드리면 음악을 원래는 하고 싶었고요.
0: 네.
1: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반 친구들 중에 춤추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백업 댄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춤도 그때 같이 추고 그러다가 음악 하고 싶다 하니까 한번 이태원으로 와라 그래서
0: 네, 성지가
1: 이태원으로
0: 이태원이었죠.
1: 그때
0: 예.
1: 갔는데요. 그때는 나이트클럽에서 DJ 형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DJ 형들한테 갔더니 그 형이 음악을 하려면은 춤을 먼저 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0: 예, 정말 그 선배님의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셨나.
1: 예, 그때 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춤을 추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 댄서도 이제 하다가
0: 네.
1: 그때 비보이도 하면서 비보잉 할때 들었던 음악들이 이제 그 관악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0: 네네.
1: 익숙해 있었고
0: 예.
1: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께서
0: 네.
1: 색소폰이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버님이 하시고 싶다.
1: 예, 그래서 이제
0: 예.
1: 색소폰을 찾아봤는데
0: 예.
1: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0: 이렇게 간략화된 이야기라서 디테일들이 좀 많이 빠졌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예.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1: 예, 너무 행복하고, 예, 물론 이제 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배가 고프기도 하고,
0: 네.
1: 뭐, 불과 제가 이제 그나마 먹고 사는 게 불과 한 1, 2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0: 그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작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포함된다. 경제적인 고려도 있는 것이다라고
1: 그렇죠. 예.
0: 말씀하셨더라고요.
1: 어차피 이제 앨범 발매하면 또 들어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 유지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그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지고, 예. 하고 싶은 거 하니까.
0: 그리고 뭐 전방위적으로 정말 힙합 배경이었지만 그 이후로 오늘 소개하는 그 최신작 그 미술전을 위한 음악 작곡하는 것까지 작곡가로서도 출중한 또 이력을 쌓으셨는데 그 와중에 또 박재천, JC 김 이런 또 재즈의 또 거장분들에게 사사했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간 쌓아오신 이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아, 제가 이제 뭐 정규 과정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0: 네.
1: 그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돈 주고 받은 게 아니고,
0: 연주하는 선후배,
1: 네, 찾아다니면서
0: 예.
1: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배웠죠.
0: 네.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다작할 수 있다라는 그 창작력에 정말 놀라운 마음뿐입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근데 아쉽게도 그 시간이 다 됐지만
1: 예.
0: 그또 원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훌륭한 야외 무대에서 올 가을이죠.
1: 예.
0: 예, 가을 초 10월 9일 날 제2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라인업으로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김오키 러브러브라는 팀명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네, 요 럽럽은 이제 그 아라라는 분이 이제 보컬 분이 계시고
0: 네.
1: 그분이 이제 조금 신세대신데 이제 아저씨들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밝아졌고
0: 네.
1: 좀 뭔가 제 음악이 좀 어둡고 좀 침침하고
0: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1: 예,
0: 예.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밝으면서 신나는
0: 오늘은 안
1: 어떤
0: 그러셨어요.
1: 예, 오늘은 약간 좀 이제
0: 예.
1: 옛날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0: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꼭 나와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공연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최신 음반에서 The Inheritance of Noise. 기형적으로 상속된 예술. 이 노래 김오키의 최신 음악입니다.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위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노르웨이의 실리에 네가드의 2007년 발표곡 When Judy Falls 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최우슬 청취자가 신청하셨는데요. 김옥희 새음행 라운지 미리 축하한다 하시면서 화답의 의미로 노르웨이의 재즈 색소포니스트 얀 가발에게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아울러 뭐 김옥희님 가시고 또 2부에 또 만날 이하리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가 우중 산책이라는 점에도 집중하셔서 그 분위기에 맞게 골라주신다라고 하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 얀 가발렉이 영국의 4인조 보컬 그룹 더 힐리아드 앙상블과 함께 발표한 94년작에서요. 16세기 다성음악이지요. 파르테 미히 도미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내버려 두소서 라는 의미의 이 곡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맛있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문득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1: 네.
0: 약간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 묻습니다.
1: 네.
0: 아립 씨가 이렇게 점점 이 선곡 센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들여서 매번 테마도 잘 이렇게 지으시고 그래서 엄선해서 이렇게
1: 네.
0: 하나의 작은 파고다
1: 탑골공원
0: 네, 탑을 다 올리듯이 네. 이렇게 착착착 해온 거를 저는 너무나 재미있어하면서
1: 네네.
0: 그 자연스러움에 생태기를 내기 위해서
1: 네.
0: 마치 악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호시탐탐
1: 네. 네.
0: 깨작깨작 사사건건은 아니고 예, 흥미가 동할 때 이렇게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0: 그런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집안을 위태롭게 하는
1: 네.
0: 그런 사태도 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젠가맨인가?
1: 젠가의 그 마지막 그 퍼즐을 싹 아슬아슬하게.
0: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가능한 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 방에 무너뜨려.
1: 일단 모래성 막 쌓고 있으면 그냥 확 가가지고. 네.
0: 그 정도는 아니고
1: 네,
0: 아무튼
1: 그렇습니다.
0: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1: 네.
0: 이게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빗나가는 질문을 좀 해가지고
1: 네.
0: 이 젠가 피스를 이렇게 막 엉뚱한 걸 잡아 빼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언젠간 있었던 것
1: 그래서
0: 같아서
1: 걱정하셨군요, 혹시.
0: 걱정은 아니라
1: 네.
0: 제가 경고를 들었습니다.
1: 누군가에게?
0: 최 작가가
1: 아,
0: 예.
1: 역시.
0: 그래서 이런 몽골 제가 쓰겠습니까? 예.
1: 제한 줄평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0: 네네.
1: 한 줄평은 이제 매번 파묘당하는 느낌이지만 그게 또 나쁘지가 않다.
0: 아, 나쁘지가 않다.
1: 네. 그게 뭔가 약간 통쾌한 게 있어요. 이게 막 모래성 쌓아놓았는데
0: 네? 네.
1: 누가 확 흐트러뜨리면
0: 오.
1: 저는 약간 슬프기도 한데, 다시 또 아까 조금 아쉬웠던 거 있으면 다시 쌓아볼까 하는 그 통쾌함이 있어가지고.
0: 역시
1: 그래서 오늘은 또 얼마나
0: 근성이
1: 네, 기대가
0: 있으시군요.
1: 되는지 감도 안 온다.
0: 도미노 같은 거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석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네네.
0: 한 방에 무너뜨리는.
1: 그런 거 바로 무너뜨릴 때 항상 율디님을 부르던가
0: 제
1: 떠올리던가
0: 모습을
1: 해서.
0: 이렇게 도미노로 해가지고.
1: 아니면 약간 손 모양의 어떤 그 아이콘에 이제 율디 써가지고 탁 이렇게 치는 걸로. 네, 그런 걸로.
0: 아무튼
1: 아무튼.
0: 통쾌함도 느끼면서 다시 쌓아 올리면 된다.
1: 그럼요.
0: 네,
1: 네.
0: 다행이네요.
1: 네.
0: 자, 한번 가볼까요? 오늘
1: 네.
0: 그 우중산책이라고 아까 어느 분이 아니요 오늘 선곡 테마죠? 우중산책.
1: 네.
0: 그 스웨터 아닙니까?라고 또 SMMFOT4074님이
1: 감사합니다.
0: 비그치면 산책할까? 그거 들려주시는 건가요?라고.
1: 네. 아, 지금 목소리 안 풀려가지고. 불러드리면 좋은데, 네, 스웨터에서 네, 그 노래가 있었는데, 우중산책이라는 사실은 그 임순례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
0: 영화 제목이요?
1: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꼭 써야지 하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가볍게 우중산책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날씨를 엄청 봤죠. 근데 목요일날 100% 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떨고 있었어요. 오늘 어떡하지? 우중산책인데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또 노래를 틀다가 비가 올까 봐 약간 걱정도 되고, 어딘가에는 또
0: 늘
1: 내리고 있지
0: 그렇잖아요.
1: 않을까.
0: 여긴 안 오는데 저 청취자분들이
1: 네.
0: 저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1: 네.
0: 문자 주고
1: 네.
0: 그러시잖아요.
1: 마음속엔 비만 안 내리면 되고요. 네. 어딘가에도 내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우중산책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 뭔가 계속 장마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
0: 습도가 뭐 99% 막 이
1: 네.
0: 정도로 느껴지죠.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처음에는 주제가 이제 물 먹는 하마 대신 네, 습기를 제거해 드립니다. 그래서 습기 제거 제로 이제 노래를 쫙 고른 노래들이에요, 사실은.
0: 그거는 예. 근데
1: 네.
0: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이하립답지 않은
1: 아, 그건 제 답지 않군요. 아, 그렇죠. 또
0: 우중 산책 이런 게 이하립
1: 아.
0: 시그니처 아닌가?
1: 그래서 우중산책 생각하고 나서 이거다 이러면서 이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노래들로 물과 좀
0: 잠깐만,
1: 많이
0: 그 목소리
1: 관련된
0: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1: 짠거 아닐까요?
0: 그
1: 이거다
0: 일용이 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하고.
1: 만수야. 네.
0: 헤어스타일도 약간
1: 네, 오늘 좀 쪽집머리.
0: 예.
1: 네.
0: 다재다능함을 매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하립 출판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큐레이터로 또
1: 네.
0: 등극하셨습니다.
1: 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많이 당금질 하면서, 네. 이렇게 한 주에 제목 하나 뽑는 것이 요즘에 어떤 뭔가 기쁨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녹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아, 드럼의 심벌을 좀 외트하게 잡아주세요. 뭐, 스네어를 촉촉하게 잡아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0: 물에 푹 담.

0: 주세요. 막 이런
1: 예.
0: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1: 물에 거의
0: 있죠.
1: 70% 젖은 듯이, 그리고 노래할 때도, 아, 이 벌스 부분에 그 약간 끝 마무리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도 디렉터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실제로 물에 잠긴 듯한 사운드를 표현해주시는 그런 음악가들, 노래들을 몇곡 앞에 준비해보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기대할게요. 물에 잠긴 듯한 음악을 들려준 뮤지션들. 그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1: 네. 첫 번째 곡은 더 마리아스라는 밴드의 시에나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이 앨범 자체가 실제로 물 안에서 촬영을 했어요.
0: 뮤직비디오 촬영을
1: 뮤직비디오도 물 아니고 앨범 커버도 수중 촬영.
0: 수중 촬영.
1: 모든 멤버가 물 안에서 막떠 있고 막 소파에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 앨범 서브마린이라는 그 앨범 속에 그 수록된 곡인데요. 이더 마리아스는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드림팝 인디 팝 밴드예요. 근데 이 밴드의 보컬 마리아 사르도아랑 그다음에 프로듀서이자 드럼을 치는 조시 코네이가 실제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면서 이제 이 시에나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가사가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미래를 함께 그렸다면 우리 가상의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시에나라고.
0: 이런 목적은 없겠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1: 네,
0: 그냥
1: 그냥
0: 감정에 충실하게.
1: 우리의 사랑이 더 진전됐다면 뭐 우리 그때 아이의 이름 시에나가 어떨까? 그러면서 시에나 정말 귀여웠을 텐데 너를 꼭 닮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서로의 성격들에서 뽑아가지고 가사도 쓰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이어지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앨범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실제로 뭐 연인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밴드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0: 이런 게 예전 같으면 한국 정서라고 또 이렇게 단정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해외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특히 보면은 무슨
1: 네.
0: 클로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아, 그렇죠.
0: 마무리,
1: 네.
0: 끝마무리.
1: 맞아요.
0: 근데 그게 한 불과 한 30, 40년 전에 한국 정서는
1: 어렵죠.
0: 그런 럭셔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냥 무자르듯 막 비극으로 막 이렇게.
1: 그렇게 하라고 두부 자르듯이 끝내야겠다.
0: 클로저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무지 중요한 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1: 맞아요.
0: 끝마무리 같은 거.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공연에 그 시에나라는 아이가
0: 나와요?
1: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보컬이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조그만 여자애가 앞에서 노래를 같이 불러줘요.
0: 결국
1: 후렴 부분을.
0: 아이를 낳았어요?
1: 아니요. 그냥 진짜 그 무대
0: 상징적으로?
1: 퍼포머로. 그래서 시에나라는 여자애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또 합창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0: 근데 그
1: 봤습니다.
0: 유명한 픽션이지만 그뭐 헤밍웨이가 뭐 무슨 네 개에서 이겼다는 그두줄 문구 있잖아요.
1: 뭐죠?
0: 아이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여기에 그 비극적인 요소.
1: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0: 아이가 있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새 신발은 결국 필요가 없어서 내다 판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1: 네.
0: 그거랑
1: 슬픈.
0: 확연히 다르네.
1: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팀이라니. 그 심지어 뒤에서 이제 드럼은 막 계속 드럼 치면서 코러스 하고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그런 매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밴드의 드럼 조시 코네이의 이 곡이 진짜 푹 물에 젖은 듯한 드럼 사운드가 나옵니다.
0: 앨범 제목도 썸머린이네요.
1: 네네.
0: 잠수함.
1: 네, 그래서 뭔가 잠수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쫙 즉 깊은 감정 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그린 앨범이라고 해요.
0: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또 마리아스의 시에나입니다.

0: 네, 이건 물 빠지는 소리인가요? 수영장에서
1: 물 속에서
0: 하면서
1: 소리
0: 이렇게 예.
1: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났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가볍게 우중 산책 테마 선곡 첫 곡이었습니다. The Marias 미국 아티스트 The Marias의 Sienna였고요. 이 뮤직비디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립 씨, 저거 봐, 그러면서 계속 뮤직비디오 나가는 동안에.
1: 뮤직비디오는 사실 그 수중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고 저거는 라이브 영상이었는데, 예, 아니요, 저는 그냥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가상의 아이를 저렇게 또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진짜 또 가상의 아이가 뮤즈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빨리 잊어야 될 텐데, 시에나.
1: 아.
0: 아니면 정말 나턴가. 이하리의 음악정찬. 오늘의 첫 젠가 피스를 제가
1: 네,
0: 뺐습니다. 예.
1: 오늘에도 오늘 약간 뭔가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이 나세요. 제가 만약에 영어 감독이라면 승열님은 그런 거 레지스탕스로 캐스팅하고 싶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세요.
0: 저기 뭐야 주머니에 폭탄 한두 개는 꼭 넣고
1: 있고
0: 다니는 네.
1: 폭탄 한거두 개랑 여기 초코바 같이 그 달콤한 거랑 진짜
0: 에너지
1: 무서운
0: 바
1: 거랑 함께 딱 넣고 야상 같은 거 항상 딱
0: 그러다가
1: 있으면서
0: 헷갈려가지고 에너지 바 던지고 폭탄
1: 초코바
0: 이렇게
1: 먹고 아 폭탄 먹고

0: 자폭하는. 네. 자, 오늘 이하리배 음악정찬 가볍게 우중산책 두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도 웨트한 드럼 사운드 노래를 한 곡 더 들으면 어쩔까 해가지고 이 노래랑 연결도 잘 되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싱어송라이터 같은데요. 첼시 조던이라는 그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의 노래 If I'm Lucky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그 2026년 네,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R&B 소울 인디팝을 자연스럽게 섞어낸 음악을 하면서요. 이분의 특징이 가사가 좀 감정을 막 과장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언어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음악 매체들에서 이분에 대해서 일컫기를 다음 세대, 차세대 소울팝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촉촉한 드럼 사운드에 이어가지고 네. 이 습기를
0: 좀 양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목소리에 대해서
1: 목소리는 되게 따뜻하고 예. 햇살 같아요.
0: 다행이네요.
1: 뭔가 새로운 햇살의 꿈을 꾸면서 물 안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노래를 가져봤고요. 가사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이끌리는 그 복잡한 마음을 네,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쓴 노래입니다.
0: 첼시 조던의 If I'm Lucky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찾아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선곡 테마는 가볍게 우중산책. 방금 들으신 곡 첼시 조던의 올해 발표곡 If I'm Lucky였습니다. 드럼 소리도 메타하고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초반에 인트로에 베이스인지 기타인지 바리톤 기타인지 모를 이 소리가 아주
1: 네,
0: 매력적인데요.
1: 맞아요.
0: 예.
1: 무슨 소리일까요? 베이스랑 드럼이랑 섞인 것
0: 요 소리를 내는 기타리스트를 알긴 아는데
1: 같아요. 오,
0: 맥기라고 미국.
1: 맥기.
0: 근데 그 사람은 바리톤 기타를 쓴다고 정보가 있던데. 근데 이 곡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 영역이 완전 다른 것 같아가지고.
1: 영향을 받은 또
0: 아니
1: 뮤지션이라니까요. 맥기의
0: 유행이란
1: 영향을.
0: 게 그렇게 번지잖아요. 뭐
1: 그쵸.
0: 약간
1: 들불처럼.
0: 예, 사람 생각하는 게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누가 독특한 거 한다 해도
1: 네.
0: 예, 누군가는 비슷한 생각을 어디선가
1: 맞아요.
0: 하는 것 같긴 하고.
1: 맞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 마지막 페달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 놓으면 우먹한 소리 나잖아요.
0: 예.
1: 그게 또 많은 또 음악가들이 사랑하는 또.
0: 언제부터였지? 한국도 약간 그 뮤트 해가지고
1: 네.
0: 피아노 이제 스펀지 좀된 소리
1: 네.
0: 있잖아요.
1: 물먹은 스펀지
0: 예.
1: 소리처럼 전진희 님도 그렇게 해서
0: 예.
1: 연주곡 많이 있었고요.
0: 요즘도 저
1: 네.
0: 나오나요, 많이?
1: 네, 그렇게 하고 있고.
0: 네. 요즘 세대가 약간 귀가 이 워터 사운드에 튜닝이 좀돼 있는 것
1: 워터 사운드에 좀 선호,
0: 같아요. 물 먹었나, 여기 귀에?
1: 약간 호 쪽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수영을 매일 하잖아요.
0: 맞다.
1: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0: 네.
1: 아까 그 마리아스 마지막 음악도 물에 잠겨 있을 때그 수중의 소리가 딱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0: 이런 소리요?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귀를 막막하게 하면서 먹먹하게 하는데 동시에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여서 제가 사실 수중의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수영을 하기도 하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0: 이건 딴 질문인데
1: 네.
0: 물에 들어가면
1: 네.
0: 귀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1: 들어갑니다.
0: 들어가요?
1: 네. 그리고 음파하면서 이렇게
0: 네.
1: 고개를 싹 돌릴 때 그때 쏙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냥 떠 있을 때보다.
0: 조심하는 방법이 없구나.
1: 네, 그냥 그래서 귀마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귀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지기도 하고,
0: 나중에 나와요?
1: 네, 코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들어있으면 나오고, 그냥 들어있는 채로 그 다음날까지 이제 수영장 가서 빼는 일도 있습니다.
0: 별로 개의치 않으시나 봐요.
1: 개의치 않습니다.
0: 막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왕왕왕왕 이렇게 들릴 때까지도
1: 실제로
0: 괜찮아요?
1: 잘못 알아들어요. 수영장에서 말 걸면 전에 막 언니 저 내일 뷔페어 해서요 못 나와요 그랬더니 뭐 뷔페 간다고 뭐였어 뷔페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물 때문에 그런
1: 네
0: 거예요?
1: 물 때문에 이제 소리를 잘못
0: 자,
1: 듣는. 네.
0: 이하립의 음악정찬 가볍게 우중산책 이제 세 번째네요.
1: 네. 네, 세 번째 곡은 골디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노래 Way I Go라는 노래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노래도 그 앨범 커버가 물 속에 이분이 옷을 입고 잠겨 있어요. 네, 옷을 다 입은 채로 물에 살 잠겨서 이제 하늘 보고 떠 있는. 네, 뮤직비디오도 보면 길을 걷다가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누워 있고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고디라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은 소피 페이튼의 활동명이라고 해요. 고디는 인디포크 기반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팝과 앰비언트 사운드를 이제 음악으로 풀어내는 뮤지션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음악가이면서

0: 우중 산책의 백미라면 맨발 벗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얼싱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레인 얼싱 하기에 제일 좋은 노래가 아닐까.
1: Rain or thing?
0: 레인 얼싱
1: 이게
0: 있다면.
1: 뭐지?
0: 그러니까 얼싱이라고 이제 맨발 벗고 산책하는
1: 아,
0: 땅을 딛는.
1: 땅을 밟는다.
0: 네, 땅을 밟는. 그래서 정발산 쪽에서도 많이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도 하는 분들을 뵙고, 그리고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비와 함께 레인 얼싱 하면 아, 미끄러울 수도 있겠다, 약간. 근데 좀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자연으로 바로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중 산책에
1: 여기는 젠가를 빼지 않겠습니다.
0: 저격하지
1: 들어갈 틈이
0: 않겠습니다.
1: 없습니다, 여기는.
0: 오늘 레인 얼싱의 고디 노래 AI고 이게 가사가 이제 내가 당신이 가는 길이 당신이 바로 내가 가는 길입니다. 약간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누구한테 굉장히 순종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0: 네, 그런 사랑 노래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Gordy, Way I Go. 듣고 오죠.

0: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고르디의 202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Where I Go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싱어송라이터 이하리비 안내하는 음악 청찬 선곡 테마는 가볍게 우중 산책이고요. 오늘 아림님 개그감 물 들어온 듯한다라고
1: 오늘 저격이 뭐 항상.
0: 늘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었잖아요.
1: 네, 항상 찰랑찰랑 넘치지 않고.
0: 방류하는 오늘 좀 방류량이.
1: 네, 오늘 진짜 다 물에 잠긴 음악들이 많았어가지고
0: 네.
1: 이 뮤직비디오도 계속 물에 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진짜 나도 저게 떠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0: 근데 이 골디의 목소리는 소위 말하는 그 좀 드라이한 느낌,
1: 네.
0: 좀 그 뭐라 그러죠? 비브라토 거의 없고,
1: 네 맞아요.
0: 약간
1: 그런 중성적으로 들으셨다고. 네,
0: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1: 네, 그게 더 놀랐어요. 저는
0: 중요한 건 아니지만,
1: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중성적으로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렇게 들리더군요.
0: 이제 네 번째,
1: 네.
0: 오늘 우중 가벼운 산책 테마로 고르신 곡 만나보죠.
1: 네, 우중 산책 또 이제 우중 산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나가자, 드디어 나가자 해서 키린지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레인이 런어웨이 이런 노래를 갖고 왔는데 런웨이,
0: 런웨이가
1: 아니죠.
0: 런웨이.
1: 네, 네. 레인이 런웨이
0: 활주로.
1: 네. 그래서 가사도 비가 내려도 밖으로 나가보자. 분명 또 어디선가 세찬 비를 맞닥뜨리겠지만 과거보다 지혜롭고 강해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네,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실제로도 코로나19 끝나고 2023년 스태핑 아웃에 수록된 곡으로 뭔가 이제 좀 다 같이 만나서 뛰기도 하고 비가 약간 은유를 한 거겠죠. 이렇게 항상 어디서나 비를 맞닥뜨릴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겠네 하고 나가면 또 비가 부드득 떨어지고 요즘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이럴 때 뭐 그냥 털고 일어나서 어디든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산 없이 나가는 것도 괜찮고 저는 어제 우산 없이 밤에 좀 쏘다녔더니
0: 네.
1: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비 맞고.
0: 네.
1: 네. 오늘 왜 적용 안 하시는 거죠? 지금
0: 아무래도 약간 그렇게 내가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나니까
1: 네.
0: 여기서
1: 되게 지금
0: 제어 장치가 뭐 작동을 했나?
1: 네, 입끝이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네, 네. 근데 가만히 계신.
0: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저번에 네. 창문을 확 열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창문 앞에 벽이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0: 그런 거 안 해. 자, 네 번째 곡 듣고 오죠. 켈린지의 23년 발표곡 Rainy Runway입니다.

0: 일본 아티스트 키린지의 2023년 곡 Rainy Runway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발표된 코로나 음반 수록곡이고 용기를 내자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어제 밤에 그렇게 심해 우산 없이 다니셨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1: 아,
0: 드는데
1: 맞습니다.
0: 예.
1: 제가,
0: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그 남몰래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올때 사람 없는 곳에서 맨발로 걷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0: 사람 없는 곳?
1: 네, 왜냐면은 사람 있는 곳에서 하면 이제 사연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0: 신고당할 수도 있고.
1: 네, 우산을 씌워주신다거나, 네, 그래서 진짜 순전히, 온전히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야만인처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 도시의 분들이,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곡, 김뜻돌님의 샤워를 해야 해라는 노래로, 오늘 이 앨범 아트웍도, 물속에서 이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는, 그래서 앨범 제목이 꿈속에서 걸려온
0: 어떻게
1: 전화라는,
0: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고르느라고 진짜 힘들었겠네요.
1: 네, 물속에
0: 네,
1: 있는 아트웍을
0: 아트웍.
1: 중심으로 촉촉하게 외투한 음악들을
0: 상을 드려야 되는데.
1: 오늘 좀 이상한데? 이거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감도 안 와서 감이 너무 왔어. 이게 안 됩니다. 더 분발해 주세요.
0: 네네. 생각 많이 많이 빼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끝곡으로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어제 샤워는 잘 하셨죠?
1: 네, 샤워 잘하고
0: 예.
1: 오셨습니다.
0: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제품으로 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낙엽는 특파원
2: 마카야 앵커, 저는 지금 히어로를 만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히어로라면 슈퍼맨? 배트맨? 아,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3: 슈퍼맨보다 빠르고 배트맨보다 용맹한 인명 구조견 충성이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7년간 119 구조견으로 활동한 충성이가 명예로운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281차례 재난 현장을 누비며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충성이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복한 은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 야,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이 하기도 힘든 일을 해낸 충성이가 히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캡틴 특파원, 그렇다면 충성이는 이제 제2의 견생을 맞이하는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을 구하는 데 열심히 했던 충성이는 은퇴 후에도 쉬지 않을 예정인데요.
1: 에? 아, 너무해요. 이제 은퇴했으면 쉬어야죠.
3: 정말 기쁘게도 충성이는 이제 맛있는 간식 찾기에 전념할 예정이거든요. 충성아, 앞으로의 행복한 견생을 응원할게.
1: 충성! 충성! 멍멍!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E.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1: DJ 캠든입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From Miss Nine, Vitamin Me.

0: 마름은
1: 네.
0: 미. 아,
1: 네.
0: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좋네요.
1: 좋아요. 예, 네,
0: 그
1: 진짜
0: 특히
1: 좋아요.
0: 엔딩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막
1: 어떤,
0: 애드리브 많이 나오고 약간 좀 비트에 살짝 바뀌는.
1: 마카시 좋아하는 노래 알죠? 예, 네,
0: 네.
1: 그.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한국인 내가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0: 오케이.
1: 자, 에비게일 테일 06님께서, 캠디랑 막디, 안녕. 지금 피자 먹으면서 라디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네요.
0: 진짜 행복하겠다. 나 지금 피자 너무 먹고 싶다. 오늘 끝나고 피자 어떠십니까?
1: 좋아요.
0: 오케이.
1: 좋은데.
0: 아, 좋다. 오케이. 저도 그럼 오늘 피자 가능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좋아요.
0: 네, 그리고 치에 0330님께서 흑발 캠디 돌아왔당! 이제 셋이 다 흑발이네.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용. 하트, 하트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아이돌 한국어 라디오에서는 처음 보여주는 캠디의 흑발 모습이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있으시다면, 맞아요. 캠디가 이제 검은색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진짜 검정 머리일지 뭐 가짜 머리일지 모르겠지만
0: 가발일지.
1: 네, 가발일지 뭐 스프레이일 수도 있고요.
0: 그쵸. 아,
1: 네.
0: 몰라요.
1: 뭐
0: 오케이.
1: 뭐예요? 자, 그리고 승무캠님께서 저는 아이돌 한국의 충성 중 이러다 말고 달려왔어요. 푸핫. 이러다 말고 달려오셨대요.
0: 역시 믿고 있다고. 우리
1: 네.
0: 승모. 승모가 들어가 있는 이름은 믿고 있다고. 네. 그리고 두빈 러버 says 캠디 막디 오늘도 파이팅.
1: 화이팅!
0: Thank you, Dubin lover. I'm also a Dubin lover. So I'm glad to meet another Dubin lover in this world.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에 충성을 약속한 의리 있는 게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의리! 자, welcome, mini mini, yes, mini, yes, man, who will be with us on Idol Hangul for a very long time! 안녕하세요. 오늘
2: 오늘
1: 머리를
2: 너무 좋아.
1: 되게
2: 네.
1: 스타일링을 하고 오셨잖아요.
2: 맞아요.
1: 약간 사자 같아요, 저는.
0: 라 해주세요.
2: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1: 좋은
2: 그래서
1: 건데?
2: 아까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1: 아,
2: 김디가.
1: 왜, 사자, 왜.
0: 저는 아까 이 Vitamin Me 들으면서 계속 야스미 씨가 생각났어요.
2: Yeah.
0: 왜냐면 미니 미니 야스미이잖아요. 근데 Vitamin
2: Me 미니 미니 미니
0: 야스미니.
2: Yeah.
0: 약간.
2: 오,
1: 진짜
2: 센스쟁이예요.
0: 항상 자기소개할 때 야호 미니 미니 야스미니 your Thursday vitamin 이렇게 하잖아요.
2: 맞아요.
0: 목요일에 비타민.
1: 약간 좀 호흡을 해줘야 돼. 미니 미니 야스미니예요.
2: 이건 따라하지 못해요. 이건
1: 그러니까요.
2: 그 제가 해야지 제 맛이 나요.
0: 맞아,
2: 지성한디.
0: 맞긴 해. 이건 셰프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네.
1: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라하긴 해요. 자, 오늘 K뉴스는 어떤 이야기였죠?
2: On July 1st, a retirement ceremony was held in Busan for the search and rescue dog Chungsong. After serving at disaster scenes for 7 years and saving 16 lives, Chungsong will now leave the rescue field to enjoy a comfortable retirement with a new family.
0: 네, 지난 7년 동안 총 280 1차례 수색 현장에 출동해 맹활약했던 인명구조견 충성이의 은퇴 소식입니다.
1: 올해 11살이 된 충성이는 사람 나이로는 80대라고 합니다. 80대.
2: 우와.
1: 이제는 위험한 구조 현장을 떠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견생 이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쁘고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달린 충성이가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응원합니다.
0: 네. 아니, 이게 충성이를 충성이라고 불러도 되나? 80살?
2: 충성님.
0: 충성이 할아버지, 하라 강아지. 충성이 하라 강아지님. 아, 왜냐면, 80대면 엄청 어르신이잖아요.
2: 그렇죠.
0: 완전 리스펙트 해야 되고.
2: 맞아요.
1: 그렇죠.
0: 진짜 이거는 충성이 하라 강아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 나온 충성이 하라 강아지님은 구조 현장의 히어로잖아요. 자, 그럼 내 인생의 히어로가 있다면,
2: 와우.
0: 누구인지.
1: My
0: 캠디.
1: hero? My hero?
0: Yeah, 궁금합니다.
1: My hero.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0: 혹시
2: 누구
0: 미스
2: 선생님이요?
1: 응?
0: 혹시
1: Miss Kelly?
0: Miss Kelly?
1: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최근에
0: 네, 연락 왔어요?
1: 아니 이메일이 제 쌍둥이 형한테 왔어요.
0: 네.
2: 우와.
1: 아니면 제가 진짜 되게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0: 네, 몇 번 샤라 했거든요.
1: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에이, 히스토리 티처였는데.

0: 네.
1: 그분을 제가 인터뷰에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좀 학생 때 조금 기억에 남던 게 뭐냐 했는데 제가 이제 미스 켈리가 나한테 잘해준 게 정말 기억에 남는다. 뭐 종종 연락도 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봤다는
2: 네.
1: 거예요. 내가 자기
2: 이야.
1: 이름이 보인 인터뷰를 봐가지고
0: 대박.
1: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를 바로 너 쌍둥이 형한테 보냈다고. 내가 그 인터뷰 너무 잘 봤다고 캔디한테 연락이랑 안부 잘 전해달라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 언급해줘서.
2: 야, 아니,
1: 그래서 어떻게 본 거지?
2: 그 나도 좀 언급을 해야 되나? Okay, so, Mr.
0: 와, 진짜 신기하다.
2: 이메일 온게 되게 스윗하네요.
1: 그쵸? 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제 히어로죠. 미스 켈리.
2: Shout out, Miss Kelly.
1: 그리고 히어로 또 있다면 제가 수영 했을 때 제일 첫 선생님이죠. 네, 제일 첫 선생님.
2: 선생님들 되게 히어로.
1: 그렇죠. 왜냐면
0: 진짜.
1: 사실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직 사실 바닷물도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닷물 자체도 무서워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수영장 물
2: 네.
1: 그거 자체 너무 무서운 거예요.
2: 그렇죠.
1: 깊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무서웠는데 그 이겨내게 도와주신 게 어쨌든 저희 선생님이니까 수영 선생님 제
0: 우와.
1: 첫 선생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우, 샤웃아웃.
0: 대박.
2: 우리 야스민 씨의 히어로는 누군가요?
0: 아, 저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2: 뭐몇분 말하자면 누구 있을까요?
0: 친구 중에도 있고요. 진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
2: 네.
0: 저한테 약간 계속 이렇게, 저는 의리 또 있거든요.
2: 의리.
0: 그래서 의리를 생각해서,
2: 네.
0: 진짜 나의 히로다
1: 그럼
0: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2: 네.
1: 야스민 배신 같은 건안 하죠?
0: 절대 안 해요.
1: 아,
0: 저는 진짜
1: 모르겠는데.
0: 강아지 성격이에요.
2: 아,
0: 한번
2: 진짜요?
0: 이렇게 가면 끝까지 가는
1: 오, 멋있다.
0: 성격이어가지고.
2: 직진.
1: 사자 아니고.
0: 사자 아니고, 푸들이에요, 푸들.
1: 근데 오늘 머리 스타일 일부러 하트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1: 아, 아니.
0: 이게 날씨가 습한 관계로 이렇게
1: 아,
0: 하트 모양이
1: 아,
0: 되더라고요.
1: 하트 괜찮은데 만드세요.
0: 아, 괜찮죠?
2: 습한
0: 그좀
2: 관계로가
0: 해볼까요?
2: 왜 이렇게 웃기지?
1: 진짜
2: 완전
1: 진짜
2: 한국인이다,
1: 한국인이다.
2: 완전 한국인이야.
1: 어떠한 관계로? 네, 이렇게.
0: 네.
1: 네, 아무튼 의리, 완전
2: 네.
1: 의리.
0: 아, 맞아요.
1: 의리.
0: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뭐, 당연히 부모님, 항상
2: 부모님.
0: 이렇게 같은 편을 들어주시니까 제가 뭘 해도
1: 그럼 친구들한테 인기
0: 저의.
1: 엄청 많겠어요.
0: 이렇게 칭찬해주시면 저 불안해요, 김대.
1: 왜 칭찬을 왜 칭찬을 못해요?
0: 있긴 해요. 어느 편은 아니에요.
2: 역시. 인사이더.
0: 이야.
2: 인사이더. 좋습니다. 또
1: 좋아요.
2: 누군가에게는 야스민 씨가 히어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마카시 히어로가
0: 마카야
1: 누구죠?
0: 님은요, 그러면?
2: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 과연?
2: 블랙 팬서 좋아합니다. 블랙 팬서 좋아하고요.
1: 그리고
2: 그리고
1: 하나 더 있죠? 네. 그거 나온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2: 그리고 야스민 씨. 야스민 씨.
1: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말한 거죠.
2: 네.
1: 야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2: 야스민 씨가 항상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저의 히어로입니다. 네,
1: 히어로. 오,
2: 저
1: 멋있네요.
2: 히어로.
0: Thank you.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충성이가
1: 빨리 넘어가고 싶으시죠?
2: 충성이가 이렇게 멋지게 은퇴하고 제2의 견생을 시작하잖아요.
1: 네.
2: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볼 건데요.
1: 네.
2: 언젠가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1: 은퇴라뇨?
2: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 말고 야스민
1: 은퇴라니.
2: 씨한테 물어보려고요.
0: 은퇴라뇨?
2: 네, 우리 밖에 제작진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0: 너무하시네요.
1: 그래도 만약에 모든
0: 상상한다면?
1: 일들이 끝난다면
0: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어쩔 수
1: 나이가
2: 없이
1: 이제
2: 끝난
1: 들고
2: 거죠.
1: 하면 그때는 전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네요.
2: 그렇죠.
1: 제가 사실 어느 정도로
0: 재밌겠다.
1: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2: 네.
1: 저는 사실 최대한 일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살수 있는 한
2: 네.
1: 최대한 일을 해보고 싶은 편이라서 네,
0: 오.
1: 그러고 나서는 왜냐하면 딱한번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2: 네.
1: 여러 나라를 가고 싶어요.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북극, 막 사막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막 여러 나라 랭귀지도 한번 써보고 싶고.
2: 멋있죠, 그게.
0: 재밌겠네요.
2: 꿈 같아요, 꿈.
1: 사실 너무 짧아요. 이 세계를 탐방하기에
0: 맞아요.
1: 이 100년이라는 시간. 아, 사실 뭐 100년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뭐 130까지 살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거의 100년이라고 치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 26이에요.
0: Oh my God.

0: 26년이 지났는데 네. 야스민 씨는 몇 년이 지나셨죠? 아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1: 왜 여기서 야스민 씨
2: 근데 왜 물어봤죠? 왜,
0: 아니,
2: 왜?
0: 혹시나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서.
2: 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어, 네네네.
1: 23살 아니에요?
2: 와 센스쟁이.
1: 왜냐면 이게 여성의 나이를 막 물어보면 안 돼요.
2: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바로 안 말해도 돼요라고 했잖아요.
1: 야스민 씨도 뭔가 월투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2: 아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고 싶어요.
1: 아 진짜.
2: 나이를 먹으면 뭔가 진짜 이제 할 일 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봤고 그랬을 때. 바다 앞에서 살고 싶어요.
0: 아, 진짜 바다 앞에요? 그 모래사장.
2: 맞아요.
1: 어느 나라.
2: 진짜 집을 그냥 집에서 나가면 맨발로 나가가지고 약간 아,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바닷가 볼 수 있게끔 집을 사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1: 어느 나라.
0: 근데 그것도
2: 상관없어요.
1: 아, 상관없어요.
0: 어. 근데 그것도 인정.
1: 바다 좋네요. 저도
2: 마카야님은요?
1: 호주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오. 왜냐면 뭔가
0: 고향.
1: 아 은퇴할 때까지 뭔가 내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낼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뭐 연락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랑 친구 다 호주에 있고 그래도 나중에 한번 다 같이 뭔가 뭐 금요일마다 같이 저녁 먹고 막 좀 가족에게 사랑을 더 주고 싶어요. 네, 지금은 맞아. 물론 제가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나중에는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2: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맛집 찾아내는 능력, 인생샷 찍어주는 사진 실력, 10초 만에 잠드는 능력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2: Global 항공인들 Please tell us about your unique or special talents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Turn Stage Fright
1: 그리고 루네이트 스니커즈가 이어집니다

0: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we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1: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2: style questions.
1: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Yeah.
3: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0: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스무고개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야수민님 오늘도 한번 예상 단어 오늘 생각을 해오셨나요?
1: 아, 생각해오진 않았는데 네. 같이 있으면서 생각나는 단어 있긴 있어요.
0: 뭐죠?
1: 사료요.
3: 어? 강아지? 어? 강아지 사료?
1: 그렇죠. 아니죠.
0: 뭐 모르죠? 아니긴 한 아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3: 아, 아니에요
0: 맞아 아니긴 해요
3: 네 아 네, 그래도 나중에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 오케이
3: 과연 오늘은 수미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0: 네 오늘도 정답자분들을 위해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3: 네,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Let's go!
3: 오늘 정답 초성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0: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이응.
3: 이응.
0: 이응.
1: 이응. Okay, how many syllables do we have?
3: 한 번의 syllables, Cameron?
1: 몇 글자야?
0: Three!
3: 세 글자입니다.
1: Okay. 사이즈 있나요?
0: Does it have a 여러 가지 size? 있습니다.
3: 사이즈
1: 여러
3: 있죠.
1: 가지.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거예요?
0: 먹을 수 있어요.
3: 네, 먹을 수 있어요.
1: We can eat it. 네. Okay.
0: 뭐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1: 맛은 어때요? How does it taste like?
3: 이게
0: 진짜 신기해요.
3: 다 달 이게 무슨 맛이 나냐고요?
0: 마카야신 무슨 맛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좀 달달한.
0: 저는 조금 짭짤한 맛.
1: 둘 다 먹어봐.

0: 먹었어요, 그러면?
1: 네. 네.
0: 언제요? When did you try?
2: 최근에는
0: that
2: 먹은
0: food?
2: 적이 없게. 어, 최근에 먹었잖아요. 최근에 우리 그때 식당 가서.
0: 식당 가서?
2: 시켜 먹었잖아요.
1: 아,
2: 먹었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러네, 네네. 그러네.
0: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같이 없었는데.
1: 아니, 뭐 저희 둘이 그냥 아는 거죠.
2: 아니, 최근에 먹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0: 오케이.
2: 저희 최근에 먹었습니다.
1: 어, 그때 오케이.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0: 오프닝이랑 관련이 있나요?
2: 조금.
0: Is it related to the
2: 뭐 저희는 opening? 항상 오프닝이랑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 관련을 시키려고 하죠.
2: 네.
0: 음흠. 무슨 색이에요?
2: 오.
1: 약간.
0: What color is
2: 좋은
0: it?
2: 질문. 자, 밖에를 말해줄까요? 안에를 말해줄까요?
0: 둘 다요.
2: 오케이, 걸렸네. 아, 밖에는 초록색, 안에는 노란색입니다.
1: 맞아요.
0: 우와, 밖에 이건 초록색?
2: 네. 네, 안에는 노란색.
1: Green and
0: 안에
1: yellow.
0: 노란색.
2: 더 안에는 좀 더
1: 하얀색?
2: 야, 다크한 노란색.
1: 네, 약간 아, 다크한 노란색. 네. 저 안에가 좀 징그러워요.
2: 네.
1: 안에. 그 안에가 좀 징그러워요.
2: 중간이 좀 딱딱해.
1: 제가 그런 거 잘 못 봐요.
2: 아, 맞아.
0: 진짜 일도 모르겠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1: 오,
0: Where can we buy it from?
1: 어, 길거리.
0: 마, 길거리. 어,
1: 길거리에 살 수 있고.
2: 맞아요. 시장? 큰 힌트입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0: 시장에서?
1: 아, 너무 좋은 힌트들이야.
0: 자, 동물들도 먹을 수 있어요?
2: 먹을 수 있죠.
1: 먹을 수 있어요.
0: 네. The animals also can eat that thing.
1: 자, 이제 슬슬
0: okay.
1: 마무리할게요. 끝낼게요.
2: 자, 질문
1: 한 가지.
2: 한두 개만 더.
1: 한두 개만 더. 네.
0: 한두 개만 더?
1: 오케이, 하나만 더.
0: 저는 먹어봤나요?
2: 네, 네. 먹어봤어요. 무조건, 무조건 먹어봤어요.
1: 무조건 드셨을 거예요.
2: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오케이. 수민님, 네? 지금 아예 모르겠죠?
0: 이응으로 시작한다고요?
2: 이응.
1: 그리고 네. three syllables.
2: 오케이.
1: 자, 아예 모르겠어요?
0: 진짜 일도 모르겠어요.
2: 좀 어렵긴 해.
1: 자, 우리 한국인들의 답안지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1: 자, 빼꼼두부 에스트님께서 음료수 땡!
2: 오, 음료수 나쁘지 않아.
1: 네.
2: 그리고 조앤킴님께서 오징어. 오, 오케이, 오케이,
1: That's
2: 오징어.
1: That's a good guess.
2: Yep.
1: 어, 그리고 또 조앤킴이 오셨네요.
2: 아, 같이.
1: 네, 조앤킴께서 옥수수.
2: 옥수수.
1: That's a good guess.
2: That's a good guess. 근데 yeah. 조앤킴님이 쌍둥이지가 두 개를 보내셨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예스민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0: 예, 다 아닌 것 같은데요.
1: 마,
0: 상공이들도 다, 지금 다 못 맞추신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1: 오, 되게 자신감 대박이다. 한국인들도 못 맞추신 것 같아요.
2: 내가 놀리는 거 아니죠?
0: 저 점수도 못 맞췄는데.
1: 뭐야?
0: 저도 1도 모르겠는데.
1: 빠른 인정. 자, 그럼 수민님 정답을 알 것 같지 않고.
0: 전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감도 안 오는 것 같고요.
0: 네.
2: 자, 그러면 수민님과 항공이들을 위해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무거워. 아, 캔디 선물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요.
1: 박하연씨, 저를 위해서 또 뭘 잔뜩 가져오신 거예요?
2: 아, 제가 주말에 농촌 체험을 다녀왔는데요. 캔디 주려고 감자도 캐고 토마토도 따고 이것도 땄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수염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1: 자, 이제 좀 감이
0: 옥수수네.
1: 오신... 네?
0: 옥수수네.
1: 그건 모르고요. 맞죠? 일단 제가 힌트 더 드릴까요?
2: 오케이.
1: 자, 그럼 제가 특별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2: 네.
1: 자,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불러주시죠.
2: 네. 옥!
1: 옥상에서 먹어도 맛있고, 집안에서 먹어도 맛있고,
2: 수!
1: 수박만큼 여름을 대표하는 간식이에요.
2: 수!
1: 수빈님, 이제 정답 아셔야죠.
0: 예! Yeah!
1: 아셔야죠.
2: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노래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김창완 옥수수 2개에 2,000원.

0: 여러분은 옥수수를 먹고 있는 DJ 마카야와
1: 옥수수에 푹 빠진 DJ 캠든 그리고
2: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김창완 님이 부른 옥수수 두 개에 2,000원 듣고 왔고요. 자, 모두 정답 맞히셨겠죠?
1: 네, 그럼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0: 옥수수입니다.
2: 예, today's Korean answer is 옥수수. In English, 옥수수 is called corn.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한국에서 즐겨 먹는 여름의 대표적인 간식인데요. 냄비에 푹 쪄서 먹으면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좋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찰옥수수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이 축제에 무려 4만 5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0: 네, 축제에서 마시는 옥수수를 드신 분들을 부러워하며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를 오늘의 한국어로 골라봤습니다. 자, 수민님. Yeah. 정답 맞추셨나요?
2: 아니요.
0: 아, 오늘 못 맞췄어.
2: 심지어 맞추신 분들 제가 보고 하나도 못 맞췄네. 눈치도 못 챘어요.
0: 그렇죠. 네.
1: 여기서 웃긴 거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0: 뭔가요?
1: 이 옥수수가 사실 냉동 옥수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얼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상온에 두어서 그런지 조금 녹아 있어요. 그래도 아직 좀 차갑단 말이죠.
2: 아.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마카야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먹었는데 괜찮다고 하신 거죠?
0: 근데 약간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2: 맞아요.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다.
1: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 안에 이 얼음이 엄청 껴있는데 이걸 어떻게 드실 거예요?
0: 이거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오,
1: 그럼 이 나머지도
2: 괜찮다.
1: 드실 거예요, 이따가?
0: 나머지는 뭐 챙겨가야죠.
1: 챙겨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0: 네, 챙겨가서 뭐 전자레인지 돌려야죠.
1: 그러니까 아니, 나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걸 먹어.
0: 그래도 맛있습니다. 옥수수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옥수수 발음 어떠신가요?
2: 옥수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2: 네.
0: 옥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
2: 옥수수.
3: 난 좀 어려운데.
0: 옥수수. 옥수수.
2: 옥수수.
0: 옥수수. 옥수수.
2: 옥수수.
0: 나쁘진 않긴 해요. 자, 그러면 옥수수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오케이.
0: 네, 캠디부터.
1: 네. 마카야는 오늘 냉동 옥수수를 먹었다. Makaya ate frozen corn today.
0: 여름 간식은 옥수수가 최고야. Sweet corn is the best summer snack.
2: Okay. 이집트 사람들 구운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1: 와, 군 옥수수.
2: Egyptians like grilled corn.
1: 오, 맛있겠다.
0: Grilled corn sounds really good.
2: Grilled 냄새가 corn 진짜 좋긴 really 해요. Good.
0: Grilled corn with butter?
2: With butter.
0: Really oh my gosh. Oh, wow. I really want butter on the corn.
2: Oh wow.
0: 아, 근데 진짜 옥수수 맛있습니다.
1: 네, 옥수수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한국에서는 여름 간식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요.
0: 네.
1: 나 몰랐어요. 저 겨울에 더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 나도.
1: 그럼 겨울에 따뜻하게 그 막 옥수수랑 밤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 여름으로 드세요?
2: 겨울은 고구마랑 밤인 것 같아요.
1: 여름에 여름이 제철인가 봐요. 철이네요.
2: 그렇죠.
1: 예. Yeah. 아무튼 나는 쫀득한 식감의 찰옥수수파 아니면 달콤한 맛의 초당 옥수수파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0: 네.
1: 사실 이거 몰랐어요.
0: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전 쫀득한 걸 안 먹어봤어요.
2: 아, 아하.
0: 맞아. 이게
2: 쫀득한 거 맛있긴 해요.
0: 쫀득한 거 더 좋아하세요?
2: 맛을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많이 안 먹는데 쫀득한 거 그나마 맛있긴 해요. 저는
1: 왜 근데 두 개 다 먹어본 것 같지? 이게 섞인 거 쫀득하고 달콤한 걸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 아하.
0: 아 근데 보통
1: 그렇죠.
0: 그건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이게 초당 옥수수가 좀 더 달달하고 찰옥수수가 좀 더 쫀득하고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1: 맛있어 보인다.
0: 제 생각에 방금 제가 먹은 게 어떤 걸까요?
1: 냉동 옥수수요.
2: 냉동 옥수수요.
0: 이거는 찰옥수수.
1: 아, 찰옥수수.
0: 아니고 초당 옥수수.
1: 아, 초당 옥수수 드셨어요?
0: 네.
1: 아, 그래서 맛있었나 보네.
0: 그래서 나쁘지 않았네.
1: 만약 이게 찰옥수수였으면 쫀득한 식감마저 다 죽었을
0: 그쵸,
1: 거 아니에요. 얼음 때문에.
2: 근데 마카야님 그 쫀득한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저 진짜 먹어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전 먹방을 봤어요. 쫀득한 거.
1: 아, 두 개 다 먹어보고 싶어요. 차이를 좀 얼만큼 그 차이가 있는지.
0: 아, 한 번에 두 개?
1: 한 번에 찰옥수수랑 소방수수를 다음에 아이돌 한국에서 먹는 걸로 하죠.
2: 좋다.
0: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2: 자, 그러면 제가 잡을게요.
0: 네. 이집트에서는 그릴 해 먹는다 했죠. 불 위에.
2: 맞아요, 맞아요.
0: 구워서. 네. 그 위에 뭐 또 발라요, 소스를?
2: 아예 안 발라요.
0: 그냥 그렇게
2: 아무것도 안 바르고 숯불향.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냄새부터 일단 진짜 맛있어요.
0: 불만 나요?
2: 네.
0: 아, 그런 맛으로 즐기는구나.
1: 미국에서는 바비큐 할 때 많이
0: 비싼 느낌이에요.
1: 코너를 좀 반쪽으로 약간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릴 해요.
2: 오, 치즈도 같이 뭐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1: 근데 제가
2: 봤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것도 하는데 한국에서 뭔가 더 콘치즈가 나는 더 유명한 것 같아요.
2: 아~
1: 한국에서 있는 그
2: 맞아 맞아요.
1: 그 불판 아 불판이 아니라 지금 뭐야 그 석판 그 돌판?
0: 네 뜨거운 거 그 뜨거운 거.
1: 네 어쨌든 그 돌로 돼 있는 판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난 오히려 더 한국 음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2: 맞아 맞아요.
1: 너무 맛있어 근데.
0: 해외에는 콘 온 더 컵이 되게 유행이죠.
2: 아~
0: 그 중간에 막대기를 넣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 위에 버터
1: 버터를
0: 발라서 그게 진짜 아, 저 진짜 좋아요. 콘 온 더 컵 진짜
2: 와우.
0: 좋아하고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콘 온 더 컵 무조건 있고 사실 멕시코 쪽에는 멕시코 쪽에서는 엘로테가 되게
2: 엘로테.
0: 유명하다고 하는데 it's a street food stand that sells corn on the cob 근데 그 위에 타힌이랑 제가 알기로 마요네즈 mayonnaise and cheese powder.
2: Wow,
0: and then they have it, and apparently it's really good.
2: Wow, that looks really good.
1: 와, 이거는 먹어보고 싶다.
0: 네, 그리고 이집트의 그거 이름이 두라마슈이.
2: 두라마슈이, 오
0: 두라마
2: 맞아요.
0: 슈이,
2: 오
0: 맞아요?
2: 발음 너무 좋다.
0: 아 두라마슈이.
2: 두라마슈이.
0: 두라마슈이.
2: I is 두라마슈이.
0: I is 두라마슈이. I love 두라마슈이.
2: I want.
0: I is 두라마슈이.
2: 오.
0: Yeah, thank you.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네.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옥수수는 사실 좀 나이스한 것 같아. 옥수수 이게 채소인가요?
2: 채소일걸요?
1: 그렇죠. 농작물이죠.
0: 그쵸?
2: 따서... 네.
0: 그러면 난 많이 먹지. 채소 많이 먹지, 나.
1: 오케이. 야,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요리의 조합이 있다면. 어떤 게.
0: 저는 치즈콘에 버터까지 넣어서 네. 위에 그 토치로 해서 살짝 바삭한 네. 조금 있는 게 진짜 좋아요.
1: 저도.
2: 아, 진짜 맛있겠다.
1: 네. 저도 사실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그건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1: 볶음밥 안에 있는 옥수수가 그렇게 안 별로예요.
0: 아, 그래요?
2: 별로라고.
1: 그러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밥을 방해하는 것 같아. 밥의 맛을.

0: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저는 지지털이 아닌 것
1: 좀
0: 같아요.
1: 수민님
0: 저는
1: 스타일 아니고요.
0: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진짜 팝콘이면 모르겠는데 팝콘을 좋아하긴 해요. 옥수수는
1: 아,
0: 별로 안
1: 그럼 혹시
0: 좋아합니다.
1: 수민님이랑 피자 먹게 되면 옥수수 피자
0: 빼야
1: 시켜야겠다.
0: 돼요.
1: 나 혼자 먹을 수 있게. 좋습니다. 네, 옥수수 생각하면 또 이게 추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
2: 네.
1: 혹시 옥수수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순간이나 추억이 있는지 야스민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0: 옥수수 기억이요?
1: 네.
0: 기억은 저는 어렸을 때도 성격 좀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저는 한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안 좋아하거나 안 먹고 싶은 거를 절대 안 먹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옥수수를 잘 어렸을 때부터 잘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딱한번 먹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운 거.
3: 저도 저희 엄마가 옥수수랑 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1: 진짜요?
3: 그래서 이제 TV 이렇게, 아, 저는 이게 너무 추억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TV 보면서 뭐 이제 주말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예능 가서 보면서 이제 엄마가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옥수수랑 이렇게 밤을 쪄요. 전 밤은 절대 안 먹어요. 어쨌든. 근데 옥수수를 이렇게 쪄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사실 옥수수를 막 먼저 찾아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2: 네.
3: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잘 쪄서 갖고 와주시면 제가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어요.
1: 아, 다르죠.
3: 그
1: 갓 나온 옥수수.
3: 추억이, 예, 너무 추억이네요.
1: 좋습니다. 오늘의 단어 옥수수와 관련된 토크까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캠디씨?
2: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해야죠. 이번 주는 가위바위보로 발표할 사람을 정해볼까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옥수수처럼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목소리로 정답자 발표를 하고, 진 사람은 옥수수 하모니카, 아니, 진짜 하모니카로 배경음악을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요.
0: 오, 네. 누가 하모니카를 불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1: 바위! 아,
0: 한 번에 됐네요, 이번 주는.
1: 아이고. 네, 가위바위보는, 바위를 낸 막디가 졌습니다. 캠디가 종이를 내서 이겼습니다.
2: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제가 배경음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배경음악 그럼 따로
1: 제가,
2: 없는 거죠, 그러면?
1: 네.
0: 우와.
2: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캠든입니다. 아름다운 오후네요. 그럼 배경음악 큐. 아, 지금은 이제 알아.
1: 아,
2: 이제 알아.
1: 아, 이제.
2: 큐
1: 키워주세요,
2: 그럼
1: 키워주세요.
2: 배경음악 큐. 먼저 박수영님, 옥수수 완전 여름 간식으로 좋아요. 앉은 자리에서 세 개는 먹을 수 있어요. 수염이 간지간지 귀여운 힌트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무더운 여름 지친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박수영님의 소중한 피부를 아름답게 지켜줄 화장품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피부 내가 지켜주겠어. 그리고 0982님께서 정답 옥수수 오랜만에 옥수수 먹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0982님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이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음식 배송이 어려운 관계로 옥수수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랩도 잘하는 캠디막디의 사인을 담아 더 특별한 옥수수를 닮은 하모니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하모니카 아니고요. 새 걸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하모니카로 연습 많이 해서 우리 0982님의 낭만 콘서트 열수 있기를 바랄게요.
1: 네, 그러면 선물을 받게 된 행운의 항공이들
2: 모두 모두
0: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잘하는데?
1: 이야, 방금 좀 대박이었는데 애들이.
2: 방금 게 제일
0: 엔딩
2: 좋았어요.
0: 제일
1: 엔딩 괜찮았죠?
2: 나머지는
0: 그러니까요.
2: 별로였고요.
1: 네. 제가 또 이거 하모니카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0: 처음
1: 됐네요.
0: 불어봤죠, 오늘.
1: 애기 때좀 해봤는데 네, 좀, 네, 그렇죠.
0: 오랜만에.
1: 네, 오랜만에. 네.
0: 아하.
1: 네, 그럼 선물 당첨된 항공이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 박소영님 화장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0982님 캠디막디의 사인 하모니카 제가 쓴거 아니고 새로운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 네.
1: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2: 네,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0: 나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맛집 찾아낸 능력, 인생샷 찍어주는 사진 실력, 10초 만에 잠드는 능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Global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your unique and special talents.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0: 네, 그럼 한국인들이 메시지 보낸 동안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정은지 하늘바라기 featuring 하림.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한국인들이랑 옥수수 나눠 먹고 싶잖아.
1: 야, yeah,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about a unique or special talent that you have.
2: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김지혜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엄마는 제가 몰래 간식을 먹을 때 귀신같이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저희 엄마와 호흡이 엄청 잘 맞아서 영혼의 쌍둥이 영상이라고 서로를 부릅니다. 영상.
1: 오.
2: 어 이거 되게 약간 마카야설 같은데요.
3: 그러게.

0: 몰래 간식을 먹을 때 귀신같이 알아내는, 아, 저거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나를 위한 1인분만 샀어요. 근데 한 명이 더 붙으면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아,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랑 아주 좋은 친구가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6548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 능력은 적응력이 좋은 것입니다. 새 친구도 금방 사귀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약간 MBTI E이신가 보다. 좀 약간, 외향적.
1: 맞아, 맞아요.
0: 외향적인가 봐. 약간 야수민 씨랑 비슷하시네요.
1: 근데 반전. 저는 아예예요.
0: 네?
1: 반반이긴
0: 아,
1: 한데,
0: 그래요?
1: 네.
0: 근데 적응력 좋죠. 적응력.
1: 그러긴 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약간 조금 힘들어 할 때도
0: 아, 좀
1: 있어요.
0: shy. A little
1: 그냥
0: bit
1: shy
0: shy.
1: girl.
0: 저도 사실 엄청 이이긴 한데, 저도 처음엔 낯을 좀 가립니다.
2: 네?
1: 아, 마카야님 진짜 절대 안 그래요.
0: 아, 저 진짜 그래요.
1: 적응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
1: 응.
0: 감사합니다. 전, 네,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1: Okay, next one. How can we read this? TH1CCA님. 아니, 근데 진짜, 저희 특별한 능력은 언어 쉽게 배우기. 학교에서 독일어 배웠을 때 공부 안 했는데도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만점 받았어요.
0: 우와.
1: 이제 독학으로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영상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와,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1: 진짜,
2: 잠시만.
1: 대박.
2: 학교에서
1: 저도요.
2: 공부를 안 했는데도 만점
1: 만점을
2: 받았다고요?
1: 어떻게?
2: 이걸 저희가 어떻게 믿죠?
1: 우와.
2: 공부를 아예 안 했을까요? 저는 공부했을 것 같은데.
0: 아니, 왜냐면 공부 그러게 안 했다고 하구나.
1: 저는 공감되는 게 이게 공부를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뭔지
0: 하고 있지.
1: You got it. You got it.
0: 하고 있지 않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는
1: 아,
0: 너무 재밌어서
1: 맞아요.
0: 공부를
1: 저는
0: 느끼지 않는 거야.
1: 그랬거든요. 한국말 배웠을 때.
0: 아,
1: 드라마
0: 진짜요?
1: 보는데 이게 공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자연스럽게.
1: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거든요.
0: 아, 좋네. 이렇게 또 한국어 또 배우신다고 하시니까
1: Yes.
0: 비슷한 시츄에이션인 것 같네요.
2: 네. 자, 그리고 536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의 능력이라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1: 와우.
2: 힘든 상황이 와도 좋게 좋게 생각하면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1: Yeah.
0: 저 같은
1: Good
0: 사람이네요.
1: job. Me
2: 저도네요.
1: too.
2: 저 같은 사람이에요.
0: 긍정적이신가요?
1: 긍정,
2: 그런
1: 긍정,
2: 것
1: 긍정.
2: 같은데요.
0: Yeah. 우리 셋다 긍정적이에요?
1: 완전.
2: 네.
0: 와!
1: Yeah.
0: 너무 좋은데? 안녕, 나는 긍!
1: 나는 전!
2: 저기야.
0: 예, 우리는 다 같이
1: 긍정적.
0: 긍정적. 아, 확실히 합이 좀잘 맞네요,
1: 잘
0: 이게.
1: 맞았다.
0: 네, 어우,
1: 좋아요.
0: 좋습니다. 그리고 458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의 특출한 능력은 바로. 아, 확실히 아도란을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 능력이랄까요?
1: 바로. 오.
0: 꾸준함. 좋아하는 걸 금방 질려한다고 저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앰퍼센드원도 곧 천일째 좋아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1: 와우!
0: 와우, 이게
2: 오 마이.
0: 앰퍼센드원 곧 천일이래요. 8월 10일. 8월 10일에 곧 천일이라는데.
1: Congratulations!
0: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2: 천일.
0: 벌써 천일이 지났구나. 아, 근데 이분이 꾸준함. 꾸준함이
1: 맞아요.
0: 진짜 중요한 게,
1: Yeah.
0: 인생은 꾸준함입니다. It's about
1: 맞아.
0: persistence. 꾸준함이 없으면 못 이겨내요.
1: 맞아요.
0: 네.
1: 진짜
0: 캠디 꾸준함
1: 공감돼요.
0: 있잖아요.
2: 그렇죠.
0: 캠디 완전 있어요. 캠디 완전 하나 시작하면
1: 하나면
0: 무조건 끝을 보고, 제가 꾸준함이 좀 없긴 한데, 네. 저는 뭐 하나 시작하면 다른 거 시작하고,
2: 네.
0: 또 하나 더 시작하면 또 다른 거 시작하고.
1: 호기심
2: 네.
1: 많아서
0: 네, 약간 그런
2: 그런 것 같아요.
0: 스타일이에요. 약간, 필을 안 받으면 저는 안 해요. 필이 없으면 안 해.
2: 맞습니다. 네.
0: I got this feeling
3: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I got that.
0: 좋습니다. 이렇게 항공이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벌써 마칠 시간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 오늘도
2: 안돼요.
0: 함께해주신 수미님,
1: 예.
0: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소감 한번. 네,
1: 재밌었어요.
2: 소감 오늘 길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길게요.
2: 네.
1: 진짜 오늘
2: 장난입니다.
1: 너무 재밌었고
2: 사실 시간이
1: 짧은
2: 없어서요. 짧게.
1: 거잖아요.
2: 네, 자
1: 짧은
2: 그러면
1: 거잖아요.
2: 네, 알겠습니다.

0: 짧게.
1: 짧게.
0: 네.
1: 재밌었다.
0: 네, 좋습니다.
2: 오케이.
0: 자, 그럼 끝곡으로 저희 추천곡 ATEEZ 팻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2: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어이, 너무 안 맞는데?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과연 진짜 일이 있어서 약속을 거절하는 걸까요? 요즘 friend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연애는 물론이고 친구들을 만나서 내는 밥 한 끼, 뭐 커피 한 잔 값이

너무 부담이니까 이 만남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에 이 공원을 걷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같이 별을 보는 그런 가성비 데이트가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같이 라디오 듣기는 좀 어떨까요? 시사도 늘고 영어도 느는데 돈은 안 드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he Baseballs, Forever Young.

7월 23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2367님이요. 요즘 진짜 뭐만 하면 돈이 통장만 스칩니다. 했는데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들어와서 오케이 한번 볼까? 어디 갔지? 이런 느낌 많죠. 자, 이 실제로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평균 데이트 비용이 의상 구매 그리고 교통비 뭐 식사 등 포함해서 189달러, 한화로 약 28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미국은 팀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여전히 좀 심하긴 하죠, 그렇죠? 이게 팬데믹 이후에 외식 물가가 누적 20에서 3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주류 가격 상승까지 막 겹치면서 모임 비용 자체가 엄청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 진짜로요. 집에서 이제 볶음밥도 해 먹고 뭐 직접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그런 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은근히 또 로맨틱하잖아요. 네. 제가, 사랑사랑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나서 말인데, 한분 모셔야 되겠습니다. 왠지. 왠지 가성비 데이트를 중요시한 나머지, 웨딩 애니버서리마저 집에서 기념하시는데, 남편분이, 여보, 우리 안

0: 하가 하니까 바로 조용해. 밖에 비싸. 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선생님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아 요즘 oh, 비싸요. 나갈 수 없어요. So can't go anywhere, right? Just to eat out, you know.
1: Incredible.
0: Mm-hmm. Mm-hmm. Right.
1: So I mean, I like to eat out. I mean, it's for a working mom. Mm-hmm. Seriously, it's hard to cook every day,
0: right?
1: Especially in the summer. Mm-hmm. It's so hot. I just don't want to go in the kitchen.
0: 아, 지금 날씨도 덥고 yeah. 모든 게 비싸고 근데 상상해 보세요. TV 있다고 생각해 보면 와 그나마 없어서 다행인 편이죠.
1: In America, right. the tip will mm-hmm. kill you.
0: Oh, yes.
1: I mean, really.
0: 예전에는 뭐 10%, 15% maybe. Yeah. 근데 이제는 뭐 20% 거의 미니멈이래요.
1: Minimum, absolutely.
0: Oh. Right. 안 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신청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Easy Writing, 입이 트이는 영어, Easy English, Power English 선생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지금 바로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그리고 오디오 악당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More than 6 million people a day are anticipated to be on the move during the peak summer vacation season, with the exodus expected to peak from this weekend, July 25th, through July 31st.
0: 올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6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인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1: The French Senate has passed a bill to clamp down on social media use among children under 15. Once the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st, underage us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create accounts.
0: 프랑스 상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1: Nearly 8,000 foreign hikers flock to four mountains in central Seoul every day, drawn by trails that are just a stone's throw from downtown, accessible with a quick hop on the subway.
0: 서울 도심의 네 개 산에 하루 평균 8천 명에 가까운 외국인 등산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도심과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1: As Europe's wolf population swells and livestock attacks mount, Austria has introduced a spiked protective vest for sheep. Covered in plastic spikes, the vest acts as a deterrent designed to ward off wolves by hurting them when they bite.
0: 유럽에서 늑대 개체수가 늘어나고 가축 피해가 증가하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을 위한 가시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 보호복 겉면에는 플라스틱 가시가 촘촘히 달려 있어 늑대가 물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해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More than 6 million people a day are anticipated to be on the move during the peak summer vacation season, with the exodus expected to peak from this weekend, July 25th, through July 31st.
0: 올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6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인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무서운데요. 다들 올여름 휴가 언제 그리고 또 어디로 떠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교통연구원이 국민 1만여 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약 52%가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약 86%는 국내 여행, 그리고 나머지 약 14%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많이 있을 분위기가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만큼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니까, 어딜 가도 뭐 트래픽이고 뭐고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1: I am staying home. I am

0: 집에 있는 거.
1: Yeah, I'm gonna turn on that AC mm-hmm. and just stay home.
0: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왠지 그런 느낌이야.
1: No. 네. So, the summer vacations, mm-hmm. the most popular time is from July 25th to 31st, which is this weekend.
0: Mm-hmm.
1: Mm-hmm. Oh. And the among the domestic destinations that were most popular was the East Coast.
0: Mm-hmm.
1: Ah. So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the East Coast.
0: 맙소사. 왜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 가지고 그래서 아, 올해는 진짜 사람들이 하도 말하는 강원도 쪽에 동해 쪽에 한번 진짜 나도 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셨네요.
1: Everybody is thinking just like you, Sam.
0: Well, maybe next year.
1: Well, it is beautiful. I mean, I've been before.
0: Right.
1: I drove, actually. This was like 30 years ago.
0: Right.
1: I actually drove from Jeonju all the way to Gangwon-do.
0: Okay. How long did it take you?
1: It took me like, I don't remember, but it took me quite a while.
0: Okay.
1: Yeah.
0: Right.
1: So it is a nice...
0: But it was worth it, though.
1: It was worth it, but it's, you know, when you have a lot of people, it can be a little bit... Hard.
0: Right. 힘들 수 있죠. 자, 막힐수록 특히 졸음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고 운전하세요.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More than 6 million people a day are anticipated to be on the move during the peak summer vacation season.
0: 올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6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600만 명이면 도대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요. 지금 on the move 할 것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on the move 할 거라고 anticipate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가 anticipate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좀 상상해 보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Well, now if you take the word anticipate, it basically means to expect something and to prepare for it.
0: Okay.
1: Or it can also mean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Now in this case, are anticipated to be just simply means are expected to be.
0: 아, 예상이 된다.
1: Yes.
0: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라고 한다든가 그걸 굉장히 아, 고대하고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설마 600만 명이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막 고대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Right?
1: Absolutely.
0: 그냥 예상이 된다.
1: That's right. So, I mean, if we say like, we can use this oftentimes as a noun, there's a lot of anticipation for the upcoming launch or, you know, concert.
0: 그거는 약간 기분,
1: That's
0: 기분 벌어졌으면
1: yes, looking
0: 고대감이잖아.
1: forward to it.
0: Yes, yes. yes.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다.
1: No.
0: Right? 단순하게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 Be anticipated to do something. 근데 여기서 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They will be on the move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they'll be moving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1: That's right. Okay, so you're probably, why is it on the move? Is it anything different? Now, if they're moving, it is, they're just basically, everybody knows they are moving. Like,
0: you're just traveling from
1: traveling,
0: one place to another, right?
1: But one thing that makes this a little bit different is that there is a sense of energy and also urgency. So I'll give you an example. Okay, because you know I love movies and dramas. So they're like, you know, you call, you know, we need more cars. We need backup.
0: Okay.
1: Yeah. You know, the police.
0: 뭐 경찰 같은 경우에.
1: Yeah. Okay, we need backup right now. Okay. Okay. We're on the move.
0: All right.
1: We're on the move.
0: Uh-huh.
1: And so this means we're moving.
0: Okay.
1: But we're moving quickly.
0: Uh-huh.
1: And very dynamically.
0: Because we need your backup right away.
1: Yeah. It's an
0: 느낌이네요.
1: urgent situation.
0: 그냥 단순하게 왠지, don't worry, we're moving.
1: We're moving.
0: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게도 좀 급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Yeah, so that's the thing. You know, if you're on the move, like, it feels very like there's energy and there's like, you're doing it quickly.
0: 뭔가 액티브함이 느껴진다.
1: Very much.
0: Alright, so 단순하게 move하는 게 아니라 on the move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보여줄 수가
1: That's
0: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아까 energy 그리고 뭐 urgency가 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 peak summer vacation season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Mm-hmm. 그래서 막
1: Come on, everybody, get in the car, hurry up.
0: 다수가 그냥 확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0: 때문에 yeah. 여기서 on the move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그려지네요.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0: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1: With the exodus expected to peak from this weekend, July 25th through July 31st.
0: 특히 이번 주말인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왠지 exod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화 같은 데서 뭔가 탈출을 하는 것 같고요. Mm-hmm. 뭔가 그 영화를 보는 느낌이 좀
1: Something
0: 많이 들어가는데.
1: Grand.
0: Right, right. Mm-hmm. Exodus.
1: Well, the word exodus mm-hmm. comes from the Bible. Mm-hmm. You know, we have Genesis, and then I believe it's, I don't know what the,
0: the order is.
1: Okay. But anyway, the Exodus, and it describes the Israelites leaving Egypt mm-hmm. en masse.
0: Okay.
1: Like all the Israelites leaving okay. Egypt. That is the Exodus. So uh-huh. it means a mass departure from mm-hmm. a place. A lot of people leaving together.
0: Mm-hmm.
1: Mm-hmm. That's what Exodus means.
0: 아,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이동이나 뭐 탈출 이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로 우르르 갈 때
1: yeah.
0: 그렇게 벌어진다.
1: That's right. So say for example, I'll give you a real life example. Mm-hmm. Right now, because of these anti-immigration policies mm-hmm. in America, there have been a lot of foreign students mm-hmm. who have left the states.
0: Right.
1: Yeah. So academics, mm-hmm. there's a kind of exodus mm-hmm. of academics who have left the U.S.
0: 아, 그러면 미국을 떠난 그런 학자들이 뭐 있거나 뭔가 mm-hmm. 하는데
1: students,
0: 그냥 한두 yeah. 명이 아니라 mm-hmm. 우르르 떠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yes.
0: 사실 어떻게 보면 exodus라고 하는 게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effective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It is a little dramatic, right. but it gets the point across.
0: Right. Mm-hmm. Okay. So 여기서 exodus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peak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July 25th부터 through July 31st. 아, 참고로 여러분들 through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가요. to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31일 되자마자 그게 끝난다가 아니라 31일 끝날 때까지 all the way through라는 mm-hmm. 느낌을 강조를 좀 해주죠. 김자애 님이요. 마유쌤, 저도 여름에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아, 동지가 나타났어요. 날씨도 시원해지는 가을에 가면 국내든 해외든 날씨도 좋아서 다니기도 좋고 비용도 적어서 좋아요. 아,
1: 차오르네요.
0: 저도 사실 이런 이유이기는 해요. 너무 더운 거 좀 못 참기도
1: oh, yeah.
0: 하고 사람들이 좀 가격도 좀 여기저기에 돈 내는 것도 yeah. 좀 저렴해지고.
1: Yeah. yeah, but you know a lot of people cannot take the time off
0: right,
1: right? during mm. that time. So, but if you can, oh, definitely.
0: Uh-huh. Mm-hmm. 근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남들 갈 때 저도 왠지 가고 싶은 그런 yeah, 거
1: that
0: 있습니다.
1: That is true.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ore than 6 million people a day are anticipated to be on the move during the peak summer vacation season, with the exodus expected to peak from this weekend, July 25th through July 31s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 is Caroline Manning with Sour Strawberry.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French Senate has passed a bill to clamp down on social media use among children under 15. Once the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st, underage us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create accounts.
0: 프랑스 상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프랑스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찬성이 279표 그리고 반대 81표로 가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SNS 규제법을 도입한 것이 유럽 연합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거를 밀어붙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Oh yeah, and I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feel.
0: Yes.
1: Yeah, more countries are going to come on board.
0: Right.
1: And so starting September 1st,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will not be allowed to create a social media account. Mm-hmm. And if they already have one, they have 4 months to close the accounts.
0: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은 9월 1일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막 몰려가서 이거 서버를 다운되고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미 개설된 계정이 있다. 그것을 폐쇄할 시간을 주겠다. 4개월을 주겠습니다.
1: That's
0: 하고
1: right.
0: 유예 기간을 줬다. 와, 강력하네요, 진짜.
1: That's right. Right. And in the future, they are going to introduce an age verification system. So if they want to, they have to verify their age.
0: 아, 이거는 뭐 옆에서 무슨 뭐 부모님이 뭐 부모님의 그런 거를 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It's almost gonna, and you know, no parent is gonna say, okay, I'll make one for you, and it will be against the law.
0: Right.
1: So
0: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좀 일으킬 것 같아요.
1: Yeah.
0: 정말 생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은,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French Senate has passed a bill to clamp down on social media use among children under 15.
0: 프랑스 상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A bill, passed a bill. Bill, 여기서는 청구서가 아니라 법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소셜미디어 사용을 이제 clamp down on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쌤, 이 clamp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이런 도구 있잖아요.
1: Yeah.
0: 툴 중에서 뭐 죔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조이는 도구인데 저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뭔가를 넣고 나서
1: That's right.
0: 아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1: That's right. uh-huh.
0: 조이는 거잖아요. Uh-huh. 예전에 손가락 넣고 한번 조인 적 있었거든요.
1: You did?
0: Yes.
1: Why would you? By accident or you just wanted to?
0: I don't know. I was stupid. You know. I was young and stupid.
1: Okay, will it hurt? Let's see.
0: Let's see. 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뭐 딴 거를 하다가 손가락 거기 잡고 했나 봐요.
1: Oh my goodness.
0: Something like that. So, clamp 한다는 거, clamp 자체가 그런 조이는 그런 도구를 얘기하는데 왜 이게 뭔가를 단속하거나 규제한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1: So just like it is tightening something, and like your finger,
0: right.
1: it means that it is tightening the control of to stop something.
0: Okay.
1: So they are really getting very strict about something.
0: 뭔가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조이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순하게 뭔가를 뭐 ban하거나 뭐 reduce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clamp로 조이듯이 세게 간다.
1: Right. So we use, you know, oftentimes the government will try to clamp down on violence or crime.
0: Okay.
1: Clamp down on fraud. Those sort of things.
0: Okay.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좀

0: 좀 단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Yes, that's
0: 그러면 예전에 쌤이랑 한번 소개를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crack down on something 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Yes.
0: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1: It's
0: 수
1: very
0: 있을까요?
1: similar, very similar. So crack down on something means just that, to enforce the rules.
0: Okay.
1: But I do feel that clamp down and crack down has a bit more of a stronger feel.
0: Okay. Mm-hmm.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1: They're
0: 느낌?
1: like really going hard.
0: Okay, okay. Mm-hmm. So clamp down on something or crack down on something. 둘 다 뭔가를 강력하게 단속하다인데 이제 crack down on이 조금 더 막 범죄
1: Just
0: 이런
1: slightly.
0: 식으로 강력하게 한다는 느낌이 더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social media use among 아무나가 아니라 children under 15. So 15세 미만 청소년 쪽에서 좀 조이겠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림 8098님이요. 어머, 공구 이야기였네요. 저는 듣고 조개랑 관련이 있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1: oh,
0: 있을 것
1: like
0: 같아요.
1: A clam.
0: Clam.
1: It's C-L-A-M-P.
0: 그렇습니다.
1: Clam.
0: 여기서는 P가 들어가죠.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Once the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st, underage us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create accounts.
0: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아예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ce the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st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벌어질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effect로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떤 법안 같은 것이. Right? 그럼 그때 시작인 거예요?
1: Yeah. Right. So if something comes into effect, it means that some law or policy or rule officially starts being enforced.
0: Okay,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1: Yes.
0: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1: That's right. And so usually after this comes into effect on and you'll have a date. Or from and a date.
0: 아,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들을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come into effect 쓰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날짜가 나오는데 on을 쓰거나 or from을 쓰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시작!
1: 시작! 야!
0: 강력합니다.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얘기를 하게 된
1: That's
0: 거죠.
1: Right.
0: So, 뭔가가 come into effect 한다는 건 시행되다, 효력이 발생하다, 뭐 take effect랑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9월 1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Underage users will no longer will be able to create accounts.
1: Right.
0: 더 이상 계정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냥 users가 아니라 underage user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Okay, now this is a really good term and we hear this a lot.
0: Right.
1: If you're underage, it means according to the law, you have to be a certain age.
0: Right.
1: If you are below that age, you are underage.
0: Okay.
1: For example, in America, you have to be 21 to be able to drink alcohol.
0: Yes.
1: If you're 20, you're underage. That's basically the term that we use.
0: 일반적으로는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냐 아니냐를 좀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맞겠네요. 그쵸?
1: Or if maybe like you can be legal, you are legally an adult at the age of 18.
0: Right.
1: So you can get married, technically,
0: okay.
1: when you're 18. But if you're 17, you're underage.
0: 아, okay. So 법적으로 딱 정해놔서 법정 연령보다 낮으면 그냥 무조건 underage다.
1: Underage.
0: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underage users라고 얘기를 하면 법정 연령 미만의 이용자, 미성년, 흔히 말하는 이 미성년 이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쌤, underage의 반대가 adult라고 봐도 무난할까요?
1: Well, yeah, I mean, but it, so 18, you are legally an adult. In America, 21, for some reason, you have to be 21 to be able to drink. So, I mean, legally by
0: so you
1: 18,
0: an adult
1: you're an adult.
0: You're, oh, okay.
1: You're an adult, but to drink, you have to be 21.
0: 아,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1: It's
0: 있겠네요.
1: A little, yeah, that's right.
0: Adult라고 하는 건 그냥 성인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미리 adult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underage라고 하는 건 법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1: you have to think about the law.
0: 조금 더 있다가도 여전히 underage일 수는 있는 거네요. 오, 굉장히.
1: Interesting, huh? Right?
0: 그리고 이게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나라마다 주마다 막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1: Completely different.
0: 그래서 사실 항상 어디 다니면 여기서는 어떻게 몇 살부터 운전을 하지?
1: You have to check.
0: 여기서는 뭐 하지?
1: Yes.
0: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French Senate has passed a bill to clamp down on social media use among children under 15.

0: Once the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st, underage us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create accounts.
1: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Nearly 8,000 foreign hikers flock to four mountains in central Seoul every day, drawn by trails that are just a stone's throw from downtown, accessible with a quick hop on the subway.
1: 서울 도심의 4개의 산에 하루 평균 8,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등산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도심과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산에 가면 외국 관광객들을 진짜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AI 재단이 도심 4개 산의 이제 등산로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 일평균 유동 인구 얼마나 되는가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 하루 평균 8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찾았다고 하죠.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에도 서울에는 정말 산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렇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산 한번 가려면 차 타고 뭐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더 문제가 뭔지 아시죠? Uh-huh. 그때 얘기했었던 Remember the bears?
0: The bears.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산에 간다? 괜찮겠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0: 근데, I was thinking in LA, how long did it take to there was a place called Bear Mountain.
1: Okay. You know what? Bear Mountain은요. It's in every state, I think. You know what I mean?
0: Every it was a
1: bear mountain.
0: I think it would took about maybe 2 hours, maybe okay. a little wow. bit more. You have to drive, especially LA because it's originally a desert. In uh-huh. Korea, this is the beauty of Korea.
1: Yes.
0: Is that within this city, mm-hmm. you have nature.
1: Right.
0: The mountain.
1: 너무 멋지잖아요.
0: Oh, it's amazing.
1: 진짜 public transportation system도 너무나 잘 돼 있고
0: It's really
1: 그렇습니다.
0: I'm so happy living here. 네. And here are some famous really popular okay. Mountains. 북한산 was the most popular.
1: Uh-huh.
0: And then it was followed by 북악산, 관악산 and 아차산.
1: 아.
0: So these are the four mountains that are really popular amongst tourists.
1: 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북한산이 가장 인기 많고 뭐 북악산, 관악산, 아차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Yeah. 네,
1: 저는 관악산은 좀 많이 갔었어요. 어렸을
0: oh,
1: 때
0: did.
1: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유치원 때인가 신림동 쪽에 살았는데요.
0: Uh-huh.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물 들어 가시면 따라가고 했다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0: Oh, no. 네,
1: 혼자 집에 와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0: Oh my
1: 네.
0: goodness.
1: Alright,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Nearly 8,000 foreign hikers flock to four mountains in central Seoul every day.
1: 서울 도심의 4개 산에 하루 평균 8,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등산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이커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실 하이킹 하는 것 자체가 오랜 길을 걷는 거잖아요.
0: Mm-hmm.
1: 근데 여기서는 등산객이라고 봐도
0: Yes.
1: 무난하겠죠. Mm-hmm. Okay, so 8,000명이 넘는 해외 foreign hikers들이 flock to four mountains in central Seoul every day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flock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예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새,
0: yeah.
1: right?
0: Birds.
1: Or sheep, 뭐 이렇게 양이라든가 mm-hmm. 그런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0: that is,
1: 사람들인데요.
0: That is correct. So the idea of birds flocking together mm-hmm. is the idea that a large number of birds are gathering together
1: right.
0: or flying together.
1: Mm-hmm.
0: So the idea of flocking to a certain place means that we are all kind of going there.
1: Mm-hmm.
0: You know, because it's popular, maybe it's trendy, or maybe it's just amazing.
1: 외국에서도 그냥 미리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 가면 이 산에 꼭
0: Where
1: 가야 되는데.
0: To go. Mm-hmm.
1: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 다 flock together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Sure.
1: 한 번에, 그렇죠?
0: Yeah.
1: 아, 그러니까 이 flock이라고 하는 건 꼭 사람, 그 새나 양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혹은 때로 몰려들다라고 할 때 사람한테도 좀 위트 있게 쓰는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0: Yes, absolutely. Okay. So we use this with people.
1: Uh-huh.
0: And actually, we can even use it in a figurative sense.
1: Right.
0: Like, it is our hope mm-hmm. that people continue to flock to Evening Special.
1: Oh, 지금 뭔가 굉장히 멋지게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가지고 무슨 얘기지? 막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우르르 모였으면 좋겠다. Evening special. Okay. So flock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때 무리를 얘기라고요. 동사로 썼을 때 flock to do something 뭔가로 어딘가로 몰려들다 때지어 모이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Drawn by trails that are just a stone's throw from downtown, accessible with a quick hop on the subway.
1: 지하철만 타면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도심과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전 것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그 foreign hikers들의 상태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trails, 아, 등산로에 완전히 끌린 거예요. drawn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trails가 너무 멀면은 별로 안 좋은데 아까 쌤이 말씀하셨지만 oh, that's the beauty of soul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right? 가까우니까 금방 접근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물론 이제 accessi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just a stone's throw from downtown okay.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So stone is tall, right? right? So a stone's throw means simply short distance, okay. close.
1: Right.
0: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think about throwing a stone. Unless you're like a football player throwing a ball across the whole stadium,
1: yes.
0: if you throw a stone, it's not going to be that far.
1: Right.
0: right?
1: 멀어봤자죠.
0: 사실. Yeah, that's right. So the idea is that it is very close in distance.
1: 아, 진짜 돌을 던지는, 그 던져서 돌이 떨어지는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식축구 선수나 아니면 야구 선수나 뭐 이 정도 아니면
0: right.
1: 웬만하면 짧은 거기 때문에 a stone's throw 자체가 a very short distance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So it is a little relative too. So for example, I lived in very close to the beach, Venice Beach, Santa Monica Beach.
1: Right.
0: It took me about 10 minutes.
1: Uh-huh.
0: So if you think about it, 10 minutes by car is not so close.
1: Right.
0: However, in the context, the beach really was a stone's throw away.
1: 정말 가까운 편이었다.
0: It was.
1: 그러니까 물론 무슨 뭐 1초 걸린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진짜 뚝 하는 거.
0: That's
1: 하지만
0: right.
1: 어떻게 보면 figurative하게 본다면은 꽤나 가까운 거리다라고
0: yes.
1: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추천을 좀 드리는 거는 within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So within a stone's throw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회화에서 이런 거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Spit. 이걸 써서 spitting distance라고 해서 정말 침을 뱉는 거리에 있다라고 해서 좀 강하게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Well, and I do feel if you say that, it's even closer.
1: 진짜 바로 앞이다.
0: Like, really, like right
1: 뭐라죠?
0: there.
1: 엎어져서 코달 때라고 하나?
0: yeah.
1: 아마 그 말이 맞을
0: yes,
1: 거예요.
0: Yes, yes.
1: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서 a quick hop. On the subway,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Yeah. So if you hop, a quick hop is really a short and easy trip. Like, all you have to do is like, hop into the subway, and there you go.
1: 아, 이거는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아주 쉽고 easy. 짧은 travel을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런 이동. 합하는 게, 뭐죠, 그... 누가?
0: Rabbits,
1: right? 깡총깡총 뛰니까. So 굉장히 짧게 뛰는 거리. So 그런 거리 혹은 그런 이동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Nearly 8,000 foreign hikers flock to four mountains in central Seoul every day, drawn by trails that are just a stone's throw from downtown, accessible with a quick hop on the subway.
1: 자, 세 번째 뉴스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늑대와 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중 영어로 양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Okay, I have to do some acting. Number one. Number two. Woof, woof, woof. Number three. Quack, quack. Quack, quack.
1: 이거는 들어봐도 바로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이거 너무 힌트 같은 느낌 수준입니다. 자, 양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실제로 영어로 할 때 스펠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yeah. 다시 주세요.
0: All right. Number one, ba. Number two, woof. Number three, quack.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Here's Papa Winnie with Rain and Tear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영어로 양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2: In English, it's number one. B-A-A.
1: B-A-A. 오, 우리는 매 이런 느낌인데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이브닝 스페셜 조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이브닝 스페셜 조아님이에요.
2: 오, 와우. Nice name.
1: 마음에 들어요. Okay. 자, 민고님이요. 1번이라고 하셨고요. 선생님 헌신적인 연기에 동물들이 온 줄 알았어요. 리얼리즘 가득한 힌트 덕에 떠먹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디오 악당 1개월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 한 두 마리 들어와 있어요.
2: Congrats.
1: Okay. 자, 3289님이요. 매일까요? 울음소리가 너무 사실적이라 웃다가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자, 오디오 학당 1개월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뭔가 동물 연기 전문으로 제가 시켜야겠습니다.
2: Well, you know, whatever it takes to make our listeners happy.
1: 자, 박소영 님이요. 아, Baba Black Sheep, Have You Any Wool? Right, yeah. 노래가 생각나네요.
2: That's
1: 하셨습니다.
2: Right.
1: 오디오 학당 1개월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 Thank you for all your comments and congrats.
1: All 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s Europe's wolf population swells and livestock attacks mount, Austria has introduced a spiked protective vest for sheep. Covered in plastic spikes, the vest acts as a deterrent designed to ward off wolves by hurting them when they bite.
1: 유럽에서 늑대 개체수가 늘어나고 가축 피해가 증가하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을 위한 가시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 보호복 겉면에는 플라스틱 가시가 촘촘히 달려 있어 늑대가 물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해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
2: Yeah.

0: 와, 이제는 그 쌤이 오늘 굉장히 좋아할 뉴스잖아요.
1: Yeah,
0: 왜냐면 우리
1: this is fun.
0: 포르쉽 이러면서
1: 포르쉽.
0: 라 그럴 줄 알았어요, 느낌이. 자, 그 유럽 의회에 따르면요. 유럽 연합 EU 회원국에 사는 늑대는 2023년 기준 약 2만 300마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 비하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늑대에게 죽는 가축은 연간 약 6만 마리 가 넘고요. 이 중에서 73%가 양이나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한 발명가가 보복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1: Well, you know, they do have sheepdogs, but if you've got too many wolves, they cannot fight off. And you know, wolves, they come in packs. So,
0: 맞아요. 떼로 다니니까 수가 모자라죠.
1: Oh, so what they've come up with, a person came up with the idea of having these protective suits, and it's about 2 kilograms, and it's covered in sharp plastic spikes. So if the wolf bites, it will hurt.
0: Right,
1: So then,
0: definitely. With
1: so
0: the spikes on.
1: hopefully, right, then they like back off and go somewhere else.
0: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일단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좀 들고요. 거기서 양들이 차라리 저 그냥 이럴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양을 보호하겠다는 시도는 좋았는데 좀 불편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Europe's wolf population swells and livestock attacks mount, Austria has introduced a spiked protective vest for sheep.
0: 유럽에서 늑대 개체 수가 늘어나고 가축 피해가 증가하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을 위한 가시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울프의 population이 swell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well 원래 이제 몸이 이렇게 부푸는 거잖아요, 뭔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livestock attacks mount. 가축 그런 공격이 점점 쌓여가면서 파일업하면서요. 오스트리아가 지금 소개한 것이 a spiked protective vest.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1: Okay, so we think of protective vests. There are many kinds of protective vests. And basically, what they do is they protect you. So you have a bulletproof vest. That's a protective
0: Oh,
1: vest.
0: yes.
1: Yeah, saves you from bullets.
0: 방탄조끼죠.
1: We have a life vest. So when you're in the water and you can't swim, it will protect you.
0: Right.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또 구명조끼라고 할수
1: Right.
0: 있겠고요.
1: So now we have a protective vest for sheep. It's a spiked protective vest. So a spike is like something very sharp. And so around this vest are these spikes.
0: 물면 아우치.
1: Ouch.
0: 이건 장난 아니겠습니다.
1: 야.
0: 우리는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가 뭐 가시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뒤에다가 D만 붙여가지고 adjective로 만든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까요? Okay, so a spiked protective ves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가시가 달린 보호조끼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Covered in plastic spikes, the vest acts as a deterrent designed to ward off wolves by hurting them when they bite.
0: 보호복 겉면에는 플라스틱 가시가 촘촘히 달려 있어 늑대가 물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해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스파이크스에 커버된 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스 안에만 이제 완전 들어가 있는 거예요, right? The vest가 지금 act as 전에도 이제 act 한다는 게뭐 연기하는 거 말고 어떤 역할을 play 한다라고 또
1: It has that
0: 했었잖아요.
1: role,
0: Right?
1: yes.
0: Okay. 근데 여기서는 deterrent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detergent 아닙니다.
1: That's right.
0: Right?
1: Right.
0: 잘못 들으면 진짜 그럴 것
1: That is detergent, deterrent. It's very similar.
0: Right?
1: Right. And the spelling too. The spelling is DETERRENT.
0: 오,
1: Okay.
0: 진짜 디터전트랑 스펠링이
1: Without the G.
0: right.
1: Okay.
0: 디터전트는 세제잖아요. 근데 스펠링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애매하게
1: Yes,
0: 다르네요.
1: that's right. And it comes from the word to deter. And to deter means to discourage something from happening.
0: Okay.
1: Whether it is through fear or like risk or difficulty. So, for example, Security cameras,
0: Right.
1: they discourage people to do bad things.
0: 뭐 나쁜 일을 못하게끔 미리
1: Steal.
0: 막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것을
1: Right.
0: deter 한다고 하네요.
1: That's right. Or like if you have security patrols at night, they probably are there to deter robbers.
0: Right. Okay. So 여기서는 deterrent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어떤

0: 툴이라든가 무슨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할까요?
1: That's right. That's, okay. So this is something, it's a tool, it's a vest that will help deter these wolves from attacking them.
0: Right. Mm-hmm. So deterrent는 어떻게 보면은 제지 수단, 뭐 방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얘네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Designed to ward off wolv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를 off 시키는 건 이렇게 쫓는 것 같은데 이 앞에 war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 Yeah, it's actually kind of similar to the word deter. Because ward off also means to kind of block something from happening. Deter is to kind of discourage, but ward off is a more active form of like don't come here, like a shield. You know, when when they fight and they have the shield, that is to ward off the knife or the sword from coming through, right?
0: 둘 다 뭔가 오는 거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아까 전에 했었던 deter보다 ward off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더 액티브하게 가로막는 거네요.
1: Block it.
0: 가지고 딱 블락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fend off라는 표현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Right? F-E-N-D라는 게 있는데.
1: Fend off.
0: Fend off or ward off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못 오게끔 물리치는 거, 막음으로써 먼저 공격하는 거라기보다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Europe's wolf population swells and livestock attacks mount, Austria has introduced a spiked protective vest for sheep. Covered in plastic spikes, the vest acts as a deterrent designed to ward off wolves by hurting them when they bite.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가볍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thing is on the move라고 하면 이동 중인 활발히 움직이는
1: Many people are on the move during the holiday weekend.
0: 휴일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요. 좀 활발하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Clamp down on 뭔가를 강력하게 단속하다.
1: The city plans to clamp down on illegal parking.
0: 시는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 계획이에요라고 했고요. 자, come into effect 한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시행되다 효력이 발생하다.
1: The new rules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day.
0: 네, 새로운 규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1: Al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unshine State. It's Nothing Compares to You.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호주의 상어 감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B를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 문장은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의외로 보람 있을 수 있어요.
1: Cooking for the family can be surprisingly beep.
0: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의외로 보람 있을 수 있어요.
1: Cooking for the family can be surprisingly beep.
0: 네, 방금 B에 해당하는 단어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힌트를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제가 결정적인 거 뭐 하나 약간 기브어웨이처럼 드려도 될까요?

0: Let's do it because okay. this could be yeah. tricky. Yeah.
1: 이거는 엄청난 게 아닐 수 있지만 rewarding은 아닙니다 오늘.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Right. 이게 오늘 답이 아니고요. 다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이브닝 스페셜 들으시면 오늘 이거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영어 문장 주세요.
0: Ready? Cooking for the family can be surprisingly beep.
1: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0: Spate of shark attacks means more drones for Australia's beaches.
1: 여기서 sp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 spate of shark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0: So a spate of shark attacks means that there have been a lot of shark attacks.
1: Okay, so
0: happening one after another.
1: Single occurrence가 아니었다. Mm-hmm. So a spate of something은 뭔가 계속 벌어진다는 느낌일까요?
0: An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1: Mm-hmm.
0: So it's like, oh, today, yesterday, tomorrow.
1: 우르르르르르르.
0: Like, yes.
1: Okay, so spate이 다수 발생, 뭐 잇따름 정도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진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 제목은요. 잇따른 상어 공격으로 호주 해변에 감시 드론 확대 배치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4개.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제이슨 이글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 드론을 띄우고 무언가를 감시를 합니다. 뭘 감시하는 걸까요? 바로 상어인데요. 호주에서 상어 공격은 드문 편이지만 최근 상어의 활동이 잦아지면서 시드니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0: In a bid to keep ocean-goers safe, officials in New South Wales, where Sydney is, increased funding for the state's aerial shark surveillance last month. The drone program, which is managed by Surf Life Saving New South Wales, will now run year-round at about 70 beaches.
1: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스주 당국은 지난달 항공상어 감시 사업의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수상인명구조대가 운영하는 드론 감시 프로그램은 앞으로 약 70개 해변에서 연중 시행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mm-hmm.
1: 이전에는 이제 여름철 그리고 학교 방학 기간에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상어가 이제 계속 목격이 되면서 시드니 해변들이 좀 불안감 때문에 며칠 동안 폐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샌디에고 쪽에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0: Mm-hmm.
1: 그래서 샤크 택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0: mm-hmm.
1: 했는데요.
0: Mm-hmm.
1: 나중에는 또
0: 또 yeah.
1: mm-hmm. 이런 거 있잖아요. Mm-hmm. 그리고 이상하게 그쪽에 그런 서퍼스들이 많아요. 근데 서퍼스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0: Yeah, really.
1: Right.
0: Well, I mean, the image that we have of sharks,
1: right.
0: apparently, you know, we just think they're so scary, mm. but, you know, and people kill them, but mm-hmm. only when they're like, you know, really hungry or there's
1: right.
0: blood.
1: 제가 듣기에는 yeah. 상어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0: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In a bid to keep ocean-goers safe, officials in New South Wales, where Sydney is, increased funding for the state's aerial shark surveillance last month.
1: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스주 당국은 지난달 항공상어 감시 사업의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0: Mm-hmm.
1: 그래서 뭔가를 노력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ocean goers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있는 단어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ocean goers는 진짜 그냥 바다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Like movie goers,
0: yes.
1: right?
0: Uh-huh.
1: 그 사람들을 좀 safe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앞에 in a bid to keep them safe라고
0: mm-hmm.
1: 출발을 하게 됩니다. bid라고 하면 우리가 auction이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0: Yes.
1: 뭔가 경매 입찰을 bid라고 하지 않나? 왜
0: mm-hmm.
1: 이거를 여기에 썼을까요?
0: Well, this expression in a bid to do something
1: mm-hmm.
0: is a formal way of saying in an effort to
1: mm-hmm.
0: or in an attempt to do something.
1: That's
0: all that it means.
1: 그냥 노력이라는 뜻.

0: 신 거네요, 여기서는.
1: Yes.
0: 아, yeah. 여기서는 뭐 땅땅땅 아니면 얼마에 얼마에 살게요 이런 게 아니군요.
1: No, not at all.
0: 오케이. 근데 아무래도 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자주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좀 굉장히 formal한 느낌이 들어있다
1: yeah,
0: 볼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I mean, but you know, like I mean, like usually with when the government talks about economics or a business,
0: right.
1: the airlines maybe they're not doing so well. So in a bid to get more passengers, mm-hmm. they're cutting their airfares.
0: Okay.
1: The government, in a bid to you know. Like reduce inflation,
0: uh-huh.
1: they're taking certain measures.
0: Okay. Yeah.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mm-hmm. 어떻게 보면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같은
1: yeah.
0: 비슷한 표현이어도.
1: Mm-hmm.
0: So, 전에는 in an effort to라는 것만 알고 계셨다면 in a bid to라고 하는 거 알면은 in a bid to do something 뭐 하겠다는 노력으로 뭐 하려고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1: yeah.
0: 되겠습니다.
1: So, formal.
0: Right. Mm-hmm. So 바다에 막 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좀 지켜준다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funding을 increa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r the state's aerial shark surveillance last month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hark는 당연히 다단 you know
1: yeah.
0: 상어지만
1: we know. We know.
0: Okay. So aerial surveillance. 이 두 단어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Okay. So the word aerial means it is relating to the air
0: mm-hmm.
1: from up there.
0: Okay.
1: Okay. And surveillance is basically watching.
0: Mm-hmm. Mm-hmm. 감시, monitoring 가는 거.
1: Monitoring, watching,
0: okay.
1: and kind of secretly.
0: Mm-hmm.
1: So usually we have surveillance cameras.
0: Right.
1: That are, you know, the monitoring,
0: 그쵸.
1: yeah, in a building, right? Mm-hmm. There is that main office, and they've right. got like 10 screens
0: right.
1: with the surveillance cameras. Mm-hmm. That does feel like it's surveillance.
0: Okay.
1: So aerial surveillance in this context, the shark surveillance,
0: okay.
1: they have these drones that are flying around
0: mm-hmm.
1: and monitoring and seeing, watching closely mm-hmm. if there are sharks.
0: 아, 이게 aerial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왠지 그 하늘을 보는 건가? 이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을 얘기를
1: mm-hmm.
0: 하게 되겠네요.
1: Yes, yes.
0: 일단은 surveillance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surveillance가 감시고 흔히 한국에서 CCTV라는 말을 쓰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1: mm-hmm.
0: 보통 미국에서는 surveillance cameras,
1: security
0: you know,
1: cameras,
0: right,
1: yeah.
0: 그렇게
1: mm-hmm.
0: 부르죠. 그래서 그 감시인데 공중에서 하는 항공 감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aerial은 뭐 공중 정도의
1: yeah.
0: 느낌이 되겠네요.
1: Yeah, so like when you're on a helicopter, you're going to have an aerial view.
0: 위에서,
1: you know, when you,
0: 아,
1: yes,
0: 맞네요.
1: You have an aerial view. You're looking down.
0: Right.
1: And that is an aerial view.
0: 저 근데 그거 말고 막 모니터에서도 나오잖아요.
1: Yeah.
0: Aerial view가
1: 그러니까 sure.
0: 어디쯤 왔다 막 이러면서 바닥 보여주면 너무 싫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1: 오케이,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drone program, which is managed by Surf Life Saving New South Wales, will now run year-round at about 70 beaches.
0: 뉴 사우스 웨일스주 수상 인명 구조대가 운영하는 드론 감시 프로그램은 앞으로 약 70개 해변에서 연중 시행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드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또 얼마 동안 벌어졌는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어질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 The drone program will now run year-round at about 70 beaches 라고 돼 있는데 run 한다는 건 전에 달리다가 아니라 operate 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year-round라고 하면 정확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1: So basically it means all year, around the whole year.
0: 1년 내내.
1: Yeah, yeah, okay. that's right.
0: All right, so mm-hmm. 그러면 1년 내내 연중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1: That's right.
0: Wow.
1: It doesn't matter. It's not like just a summer
0: mm-hmm.
1: or, you know, a couple of months mm-hmm. in the year. Year round means all year long.
0: 아, 그렇다고 이게 계속 뭐 매년마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죠?
1: No.
0: 왠지 라운드가 들어가니까 아, 이게 도는 건가? 라는 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1: mm-hmm.
0: 것 같아요. So year round는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1년 내내가
1: mm-hmm.
0: 오히려 더 맞겠고요. 방금
1: yes.
0: 말씀하신 all year 혹은 뭐 all year long
1: mm-hmm.
0: 정도랑 섞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right. So run year round or run all year 연중 운영되다. 1년 내내 운영이 된다. 70개 beaches에서.
1: Yeah.
0: Okay.
1: So I think you know sure.
0: Mm.
1: Well, you know, sharks are kind of scary, though.
0: 그렇죠.
1: Yeah, yeah. you never know.
0: Of course.
1: Right.
0: 저는 바다 원래 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약간 찬성하는 바이긴 합니다.
1: Maybe 살짝. we have to 네. stay away from the Australian beaches.
0: I think so. 자, 그럼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Spate of shark attacks means more drones for Australia's beaches.
0: 지난 회계 연도에 드론을 10만 차례 띄어서 상어 2,300마리를 발견을 했고요. 올해는 비행 횟수가 50만에 달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벌써 유급 드론 조종사 자리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일손이 워낙 절실해서 지원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For the most part, Eagledon welcomes more eyes in the sky. But he cautions that drone pilots need to be properly trained to identify shark species so that the siren is not set off for less dangerous species, leading people to become complacent.
0: 이글드는 대체로 하늘에서 바다를 감시하는 드론이 늘어나는 것을 반깁니다. 다만 드론 조종사들이 상어의 종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성이 낮은 상어가 나타날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면 사람들이 경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라는 내용입니다. You know, this reminds me of The Boy Who Cried Wolf, right?
1: Oh, yes. Yeah.
0: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이거를 진짜 properly trained을 안 받아서 계속 oh, alarm, alarm 하면서 하는데 그랬다 갑자기 뒤에 뭔가 디딘
1: That is so. That is such a good point, and that's exactly what this part is telling us.
0: Right?
1: Yeah.
0: 뭔가 대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된다.
1: Yeah. If it keeps going off later, people are going to be desensitized.
0: Right.
1: Like, oh, it's probably, you know, mistake.
0: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 익숙해지니까. Right. 자, 그럼 어떤 표현들 들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For the most part, Iggulden welcomes more eyes in the sky.
0: 이글드는 대체로 하늘에서 바다를 감시하는 드론이 늘어나는 것을 반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글든 welcomes more eyes in the sky인데 이 앞부분에 for the most part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Yes. So basically he's saying, oh, everybody, we want people to be drone pilots.
0: Yes.
1: And for the most part means mostly true. Maybe there's like one or two exception.
0: Okay.
1: But in most cases, yes, we welcome them.
0: 아, 그러니까 뭐 물론 약간 주의할 점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하는 거, 괜찮다.
1: Yeah.
0: 대부분 괜찮다. So for the most part는 100% 찬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r the most pa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하늘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하는 거 거의 다 좋은데 그래도 좀 조심할 게 있다인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s,
0: There's
1: exactly.
0: a letter. 게 더 맞겠죠.
1: Yeah. Right. So when you are saying, "Oh, how was the dinner?" Yeah. Oh, for the most part, it was really nice.
0: Right, right.
1: But there was maybe one little thing. Oh, there were too many people.
0: 그런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다른데 땅보다는 하늘이 더 좋아요.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거 거의 다 찬성인데 좀 조심은 해야 되죠.
1: Yeah.
0: 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어지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he cautions that drone pilots need to be properly trained to identify shark species so that the siren is not set off for less dangerous species, leading people to become complacent.
0: 다만 드론 조종사들이 상어의 종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성이 낮은 상어가 나타날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면 사람들이 경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위에서 딱 봤는데 뭐 상어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오징어가 나타났어요. 피하세요. 이러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래서 다음번에 안 피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요. So, 이 drone pilots들은 그냥 hire 하면 안 된다. They need to be properly trained 돼야 된다. To identify shark species, right? So, properly trained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받는 걸까요?
1: Well, if you do something properly, it means that you do it in the correct and necessary way.
0: All right.
1: So, you do it in a way that it should be done. So training is like, oh, you know, a couple hours, like 2 hours, and here, got some manual here. Yeah, and then you just look at it, and then we'll give you a drone. No. Properly trained means maybe it's going to take a week. Maybe it's going to take a month. I don't know.
0: Right.
1: But they're gonna do this thoroughly.
0: 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트레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네요.
1: 제대로.
0: Right? 제대로.
1: 제대로.
0: Properly trained 되는 거 제대로 훈련받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shark species를 제대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이건 위험한 애고 얘는 덜 위험한 애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so that the siren is not set off for less dangerous species라고 했습니다. 좀 덜 위험한 상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siren이 그냥 set off 안 되게 라고 했거든요.
1: And w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set off
0: exactly.
1: with alarm, set off the alarm. But it can also activate a siren as well. So in this case, it's saying that they shouldn't have these sirens go off or set off unnecessarily.
0: Unnecessarily.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었던 set off an alarm이라고 하면 알람을 울리다, 터뜨리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알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이렌을 울리게 하는 거.
1: Yeah.
0: 소리를 빵 하고 터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Yeah, because everybody has to hear it. Right,
0: right. 근데 그거

0: 것이 쉽게 그렇게 아무 스피시스한테나 되지는 않도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set off 되는 것은 울리는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leading people to become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를 낳게 될 텐데 become complacent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I really, oh,
0: 오,
1: this is a good word,
0: yes.
1: complacent. If you're complacent, it means that you are kind of like satisfied, confident. You don't have a worry. Like,
0: All
1: oh, things are fine.
0: right.
1: Nothing's bad's gonna happen.
0: 긴장감도 없고
1: Yes, that's right. That is the idea of being complacent. So,
0: complacent.
1: here, in this context, if people at the beach become complacent, they're like, eh. I'm sure it's not a shark. Like, you know what? That siren goes off all the time. Don't listen to it.
0: 아, 이제는 완전히 하도 울리니까 경계심이 풀린 느낌, right?
1: That's
0: So,
1: right.
0: complacent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경계심이 풀려 있거나 안일하거나 긴장감이 풀려 있거나 어떻게 보면 alert의 반대가 될수 있겠네요.
1: It is.
0: So, 그런 것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properly trained 해야 된다. Alright.
1: Absolutely.
0: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or the most part, Iggulden welcomes more eyes in the sky, but he cautions that drone pilots need to be properly trained to identify shark species so that the siren is not set off for less dangerous species, leading people to become complacent.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B를 채워서 영어 문장 완성해 주세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의외로 보람될 수 있어요.
1: Cooking for the family can be surprisingly beep.
0: 네, B에 들어가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years and years sing If You're Over M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Spate of shark attacks means more drones for Australia's beaches.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 조종사가 위험할 수 있는 상어를 발견하면 구조대원에게 알리고요. 구조대원들은 상어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사람들을 물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데요. 이글드는 어느 날 본다이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 근처에 백상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당시 구조대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라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1: He dropped the drone near a swimmer, flashing its lights to alert them to the shark's presence. The swimmer gave the drone a thumbs-up sign and began paddling towards shore. Iggulden shares this type of footage on social media and updates his subscribers on the ocean conditions each morning.
0: 그는 수영하던 사람 가까이 드론을 낮게 띄운 뒤 불빛을 깜빡여 상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영객은 드론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 뒤 해안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글드는 이 같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매일 아침 구독자들에게 바다 상황을 전합니다.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1: Can you imagine?
0: 아, 미션을 하는 느낌이고 이게 백상아리 이러면 그거 아닌가요? The
1: Great White Shark.
0: Right?
1: Yeah, I think it's a Great White Shark.
0: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1: They're huge.
0: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딱 해서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겠어. 그래서 아래서 뭔가 하면서 영화 같네요.
1: Yeah, so I mean it's thankfully like you don't panic and you just quickly move.
0: Yes. 이게 진짜 패닉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행입니다. 진짜로요. 일단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He dropped the drone near a swimmer, flashing its lights to alert them to the shark's presence.
0: 그는 수영하던 사람 가까이 드론을 낮게 띄운 뒤 불빛을 깜빡여 상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스위머 근처에다가 드론을 드랍을 했습니다. 뭐 설마 이제 not into the water, right?
1: Yeah.
0: 그래서 여전히 떠 있지만 상황이 상상이 돼요. 여기 이렇게 뭉 하고 떠 있겠죠.
1: Yes.
0: Flashing its lights to alert them. 뭔가 라이트를 막 반짝이면서 막 해줘요. To the shark's presence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상어의 presence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를 단순한 원래 상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이런 presence를 얘기를 하진 않겠죠?
1: It just means that they're nearby.
0: Right.
1: That they're there.
0: Okay.
1: Somewhere.
0: Uh-huh. 그러면 existence 이렇게 하면
1: no.
0: 너무 큰 느낌이잖아요.
1: Oh, that just means right? that they're in the animal kingdom. You know, exist a shark.
0: Okay. 아, 그거는, okay. So, okay. exist를 써버리면 이 세상에, 동물의 뭐 세상에 상어가 존재합니다. 너무 강한 느낌이 좀 들고 그냥 그곳에, 딱 그곳에 있음이 더 맞겠네요.
1: Yeah.
0: 있음. So, 있음. 그게 presence가 되겠습니다. So, sharks의 presence를 알리기 위해서 flash를 깜빡깜빡했다. 맞나요?
1: Yes, right? absolutely. And I was just thinking, you know, sometimes some people, just their presence, they're not saying anything, they're not doing anything, but like the boss comes and just their presence, everyone's like,
0: 약간 눈치 보게 되고 그 presence 존재 자체만
1: being careful, being quiet.
0: presence 만으로도 뒤에서 막 빛이 나고 멋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1: Well, that is true.
0: Like yourself.
1: Oh, excuse you know? me.
0: Oh, please. Can't open my eyes.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swimmer gave the drone a thumbs up sign and began paddling towards shore.
0: 수영객은 드론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인 뒤 해안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thumbs up sign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멋져요, 멋져요 이럴 때 좋아요라고 쓰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드론한테 아 멋지네요라고 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No, it's basically saying I understand, got it, okay.
0: Okay, so 이거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이해를 했다, I get it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a thumbs up sign이라고 하면 엄지를 들어 보이는 표시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기뻐서 하는 것인지, 멋지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알겠다, I got it 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right?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0: 이제 쇼어 쪽으로 해안 쪽으로 패들링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So basically, they're kind of moving. They're probably either swimming.
0: 네.
1: They could be swimming towards the shore,
0: Okay.
1: or they could be like on a board and literally paddling.
0: Like this.
1: Yes,
0: 근데
1: yes.
0: 패들 한다는 거는 어떤 보트에서 노를 젓는 거 아닌가요?
1: But you can also paddle
0: 아,
1: with your feet.
0: 손으로도
1: Yeah, with your
0: 발로도 할수
1: legs
0: 있다.
1: and your arms.
0: 아, 오케이. So paddle 한다는 것 자체가 손을 이제 물에 넣어서 이렇게 막 젓거나 아니면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 둘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쇼어 쪽으로 계속 수영해서 갔다. 자, 연결해 볼까요?
1: Eaglin shares this type of footage on social media and updates his subscribers on the ocean conditions each morning.
0: 이글드는 이 같은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매일 아침 구독자들에게 바다 상황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타입의 footage를 share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ootage라고 하는 게 이제 영상은 영상일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뭐 video or clip이란 조금 느낌이 다를까요?
1: Well, it's very similar. This is a recorded video and it shows something specific. Yeah. So, a footage of a shark, in the presence. So, it's something very, it's going to be just not, I mean, really a footage. It could really be anything, actually.
0: Ah, 그냥
1: Yeah.
0: 짧은 영상,
1: Yeah.
0: 특정한 목적이
1: Yeah.
0: 있거나 UFO footage를 그렇게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1: That is
0: 어떻게
1: very true.
0: 생각해 보니까 footage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증거가 되는 짧은 영상을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And I was
0: 그죠?
1: thinking that too. I was thinking traditionally, before, that kind of footage was very specific, a scene or event. But now everybody has a camera on their phone. So footage is like can be anything.
0: 이제는 footage의 의미가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footage라고 하면 뭔가를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짧은 영상 위주였는데 좀 워낙 요즘에는 다 쓰니까.
1: Right.
0: 그래서 촬영 영상, 특히 녹화 화면 이런 것을 footage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 dropped the drone near a swimmer, flashing its lights to alert them to the shark's presence. The swimmer gave the drone a thumbs up sign and began paddling toward shore. Eaglin shares this type of footage on social media and updates his subscribers on the ocean conditions each morning.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Gracie Abrams with That's So True.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0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상어 관련 사고가 274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28건은 사망사고였다고 합니다. 드론 감시가 상어의 종류와 그 상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파악해 준다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He will head home to edit his footage and upload it to social media before he returns in the evening to do another shift before sundown. Although the work was nerve-wracking at times, he wouldn't stop, he said. It's very fulfilling. I'm proud of what I'm doing.
0: 그는 집으로 돌아가 촬영 영상을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저녁에 다시 해변으로 와 해가 지기 전까지 한 차례 더 감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 일이 때로는 무척 긴장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언제? I don't think he's doing this for money, you know?
1: Yeah, like, I mean, I don't know how much he gets paid, right. but I do think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than just the job mm-hmm. element. It is more about helping people right. and saving their lives.
0: Right. 아니, 뭐, 물론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sure. 그것보다도 뭔가 하나의 그 뭔가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 And helping others,
0: 멋져요,
1: yeah.
0: Right? Mm-hmm.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He will head home to edit his footage and upload it to social media before he returns in the evening to do another shift before sundown.
0: 그는 집으로 돌아가 촬영 영상을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저녁에 다시 해변으로 와 해가 지기 전까지 한 차례 더 감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e will head home, 집으로 향해서 to edit his footage and upload it to social media.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footage를 edit을 먼저 하고 그리고 mm-hmm. upload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Yeah, and this is something that a lot of us do because we probably have a social media account. Mm-hmm. I do as well. I just uploaded. I actually took a picture mm-hmm. of whiskey.
0: Okay.
1: Oh. Edited it, made some changes to make it look cuter, uh-huh. and then I uploaded it on to my social media account.
0: 하나의 세트네요, 이 단어가.
1: That is
0: 네,
1: right.
0: 맞습니다.
1: That is right. So edit means to make changes.
0: Yes.
1: Upload means to kind of post.
0: Right. Mm-hmm. Okay. So edit 하는 것은 편집하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uploa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upload 맞습니다. 다만 뭔가를 upload 하는데 어디에 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 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post를 쓰면 post it up on somewhere라고 하는데 upload는 특이하게 to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Right?
1: Yeah.
0: So 여기서도 upload it to social media before he returns in the evening to do another shift before sundown.
1: Busy man.
0: Mm-hmm.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Although the work was nerve-wracking at times, he wouldn't stop, he said. It's very fulfilling. I'm proud of what I'm doing.
0: 그는 이 일이 때로는 무척 긴장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당연히 뭐 가끔은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매일 그러겠지만 right? nerve-wracking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nerve-wracking 한다는 거는 뭔가 불안함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1: Yeah, so basically nerve-wracking, if something is nerve-wracking and it's spelled W-R-A-C-K-I-N-G.
0: 스펠링 주의하셔야 될 것
1: yes,
0: 같아요.
1: Yes, nerve-wracking. It means that it is so stressful.
0: Mm-hmm.
1: It's like you're so anxious, mm-hmm. you're so nervous, and that is how you feel.
0: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1: 만드는 It's 만들어요. like 완전.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0: Okay.
1: So say, for example, you kind of mentioned that you're kind of scared of water.
0: Yes.
1: Right? So or you're afraid of heights mm-hmm. and you go somewhere high, mm-hmm. you go somewhere that's close to like the ocean,
0: yes.
1: that could be a nerve-wracking experience mm-hmm. for you.
0: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1: Great stress uh-huh. and anxiety.
0: 진짜 저 물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0: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포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그 매일매일 생활에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와 이런 것을 nerve wracking 한다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되는이라고 하면 nervous를 생각하시는데요. nervous는 그걸 느끼는 사람이 nervous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은 nerve wracking 하다. 이렇게 차이를 좀들 수가 있겠습니다. So, it was very nerve wracking, so I was nervous.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나 나왔어요. He wouldn't stop, right?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He said, right? It's very fulfill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Oh, okay. So fulfilling.
0: Right.
1: If something is fulfilling, it gives you deep, deep satisfaction. It gives you a sense of purpose. So it is not just about the job and getting money, paying, getting paid for the job,
0: Right.
1: but he feels like he has a purpose in life. This is to help people.
0: I'm destined to do this.
1: This is my calling,
0: Right.
1: right?
0: Okay.
1: Okay. So oftentimes we say, like teachers, some teachers feel that their careers are very fulfilling, very close to rewarding.
0: Right.
1: When they see a child, especially, struggle and then later do so well.
0: 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진짜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학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진짜 실제로 영어 실력이 늘면 그게 나를 풀하게 fill 채워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it completes me
1: That's
0: 같은
1: right.
0: 느낌이 들잖아요.
1: That's right.
0: So,
1: It's like it makes your heart full.
0: Right. Okay. So, 어떻게 보면 보람된다라는 뜻에서는 rewarding이랑 거기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보람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So very fulfilling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He will head home to edit his footage and upload it to social media before he returns in the evening to do another shift before sundown. Although the work was nerve-wracking at times, he wouldn't stop, he said. It's very fulfilling. I'm proud of what I'm doing.
0: 네,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의외로 보람 있을 수 있어요인데요. 영어로 하면요.
1: Cooking for the family can be surprisingly fulfilling.
0: Yes.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유재희 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Alright.
1: Congratulations.
0: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win Forks with Cross My Mind.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볼까요?
1: Mm-hmm. 상어 감시하는 그 드론인가?
2: 그런가 보네. 그래도 그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 아, 근데 솔직히 나는 경보 소리 듣는 순간 있잖아. 다리에 힘 풀려서 아마 해변까지 돌아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1: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봐.
2: 뭐야?
1: 방금 너 뒤쪽 물속에 검은 그림자 본 것 같은데.
2: 하지마.
1: 진짜 저 봐봐.
2: 하지마.
0: 제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진짜 순간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because you're looking at me like there's something really something behind me.
1: I'm a good actress.
0: Oh yeah.
1: I can act a little bit. 저 연기 조금 해요.
0: I almost turned around. You know. 하지 마요.
1: Don't go there. Don't even.
0: Don't even.
1: Okay.
0: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마 해변까지 돌아가지도 못할 거야. 이걸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어떤 표현을 써볼까요?
1: All right. My legs. Well, the expression is your legs turn to jelly.
0: 다리가 젤리가 된다.
1: Isn't that a great expression?
0: 와, 이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나 완전 다리 힘 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힘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Mm-hmm. 근데 영어가 더 웃긴 것 같아요.
1: It's really fun. It's like jelly. Jello.
0: Like this, right?
1: Yeah.
0: Wow.
1: Right.
0: So someone's legs가 turn to jelly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리에 힘이 풀리다가 되겠군요.
1: Yeah, that's right.
0: 그러면 이거는 그냥 쌤 힘들 때 쓰는 거, 그러니까 피곤할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무서운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1: I'll tell you.
0: Yeah.
1: I'll tell you. We use it in many ways.
0: Okay.
1: So when you're really scared, it can turn to jelly. Like you just can't move.
0: Yes.
1: But also. Like maybe you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1: Maybe you like someone.
0: Okay.
1: And secretly, right? 짝사랑. And then you see that person
0: right.
1: and you're like, your legs turn to jelly.
0: 똑같네요, 진짜 우리
1: 문장. Yeah.
0: Okay.
1: You go on a roller coaster.
0: Yes.
1: And it was really scary.
0: Uh-huh.
1: And literally,
0: right.
1: you step out. And your legs are like jelly.
0: Like jelly.
1: Mm-hmm.
0: 아, 그러니까 무서울 때, 긴장될 때, 아니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앞에서 두근두근했을 때,
1: yes.
0: 피곤할 때, 뭐가 됐든 간에 정말 힘이 훅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뭐 someone's legs turn to jelly 한다라고
1: yes.
0: 표현이 가능하다.
1: 예스.
0: 다양하게 여러분들 예문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Mm-hmm.
0: 자, 그리고 크쌤이 저거 상호 감시하는 드론들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나타날지 살피는 거 있잖아요.
1: Mm-hmm.
0: 드론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1: So that expression is keep an eye out for something. So you are looking at something with a specific purpose.
0: Okay.
1: Keep an eye out for what? Sharks.
0: Right.
1: Keep an eye out for, you know, I don't know, a handsome guy, beautiful woman.
0: Okay. So, 뭐가 위험한 거든, 내가 꼭 찾는 거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나오는 것을 잘 살피고 있는 거. 그래서 눈 한쪽이 이렇게 앞으로 밖으로 뿅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keep an eye out for someone or something. 뭔가가 나타나는지 잘 살피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Are those the drones keeping an eye out for sharks?
3: Oh, I guess so. At least they give me a tiny bit of peace of mind. But honestly, the second I heard the alarm, my legs would turn to jelly and I probably wouldn't even make it back to shore.
1: Wait. Don't move.
2: What?
1: I think I just saw a dark shadow in the water behind you. Oh, don't move.
2: Don't
1: move.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is evening with a song by Carole King. It's You've Got a Friend.
2: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2: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2: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캠핑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There is lots to do if you go camping. Mm-hmm. Some people go hiking. 어떤 분들은 등산을 가시고요. Some people just cook out in the wild.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야외에서 그냥 요리하는 걸로만으로도 즐기시고. Some people play sports.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하시고. And some people go fishing.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1: Do people go hunting here?
0: Hunting은,
1: I never really hear about it.
0: 네, 사냥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Mm. You need to have a certain license, I
1: right.
0: hear. 네, 뭐 특정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사냥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저도요.
0: 네. 네, 네. 네, fishing은 정말 흔한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세요?
1: I like fish.
0: 아, yummy fish.
1: But maybe not fishing. Yeah. I've been fishing a few times.
0: Where?
1: In the U.S.
0: 아, 미국에서는 가보셨군요. Yeah. But never in Korea?
1: Right.
0: 아하. 저도 fishing은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고요. 그냥 바다 낚시 정도 여행 갔을 때 가본 적은 있는데 뭐 호수나 이런 데 낚시하러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낚시 가시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까지만 보면 뭐 낚시하러 가자라는 뜻이고요. Before sunset이 해지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캠핑에 가서 이렇게 자유로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낚시하는 요 표현 한번 파헤쳐보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Ready, start!
0: So what i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 자, 그런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지기 전에 요런 정보들, 시간, 장소는 거의 맨 뒤에 얘기하는 거. 이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러 가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뭐 하러 가자 제안을 할 때는 Let's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뭐뭐 하자라는 가장 기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let us인데 요거를 줄인 표현이죠. 실제로 생활 영어에서 let us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Have you heard anyone saying let us go fishing?
1: It sounds very old-fashioned.
0: 그렇죠. Yeah. 굉장히 옛날식인 것 같죠.
1: Pray, my lady, let us go fishing.
0: 네, 무슨 Shakespeare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let's로 대부분 다 줄인다. 99.9%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let's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나오면 되겠죠. 낚시를 하러 가다, go fish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활동을 하러 가다, go ing의 형태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fishing뿐만이 아니라 뭐 swimming, go swimming, go biking, go hiking, go trekking 뭐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go ing 형태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o fishing 넣어서 Let's go fishing.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낚시하러 가자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가 온다고요? 그쵸. 시간, 장소, 이런 정보들이 맨 뒤에 옵니다. 해지기 전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뭐뭐 하기 전에는 before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또 일몰, 뭐 해질녘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한 단어죠. suns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efore sunset이라고 하면 해가 지기 전에라는 뜻이죠. before sunset. 다 붙이면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라는 표현이 돼요.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문장을 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뭔가요?
1: Our sentence was,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We're going to change two things. We're mm-hmm. going to change go fishing. So let's go 뭐뭐 mm-hmm. before, and then we're going to change sunset. So let's 뭐뭐 before 뭐뭐.
0: 그렇죠. 그래서 활동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개념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 뭐뭐 전에 어떤 행동을 하자, 뭐 어떤 활동을 하자.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함께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잭쌤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okay. 해볼게요.
1: Let's start with a simple one. Mm-hmm. Let's eat before the movie.
0: 아, 우리 영화 데이트를 할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밥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밥 먹는 게

0: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어는 밥 먹는 게 먼저 나옵니다. Let's eat before the movie. 자, before the movie. The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볼 그 영화이기 때문이죠. Let's eat before the movie.
1: Let's leave before dark.
0: 아, dark가 어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가요라는 의미예요. Let's leave before dark. 네, 뭐 어두워지면 운전도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떠나자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1: Let's stop by the store before lunch.
0: Lunch는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stop by the store, 가게에 들러요라고 했는데요. Stop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stop by, by하고 합쳐지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죠. 들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와중에 잠시 들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Stop by. The store니까 특정 가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Let's stop by the store라고 하면 잠깐 그 가게에 들러요라는 의미고요. Before lunch가 왔으니까 점심시간 전에라는 의미겠죠.
1: Wow, the weather looks nice. 날씨가 좋아 보여요.
0: 아, 진짜 좋다. 아, 그러면 Let's go for a walk before rush hour. 출퇴근 시간 전에 산책하러 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산책을 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Go for a walk. 뭐 산책하러 가다 이 표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이 rush hour였어요. 자, rush는 서두르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두 다 서두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rush hour라고 합니다.
1: Let's take a shower before dinner.
0: 자, 아까 before lunch도 나왔지만 이때는 before dinner라고 했네요. 그렇죠? Let's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가요. 그냥 let's shower라고 해도 되지만 let's take a shower라는 표현도 돼요. Mm-hmm.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고 와서 저녁 먹기 전에 아, 우리 씻고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Let's take a shower before dinner.
1: Let's finish before bedtime.
0: 자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됐건 끝냅시다. Let's finish before bedtime. Bedtime이 잠잘 시간이란 뜻이죠. 잠잘 시간 전은 잠자기 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1: Let's wash our hands before the meal.
0: Meal이라고 하면 식사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뭐 식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Let's wash our hands라고 했잖아요. 손을 씻어야 된다. 우리 잭쌤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죠.
1: 네.
0: 그렇죠? 우리 간호사이신 와이프분께서 손만 잘 씻어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Let's wash our hands before the meal.
1: Let's take a break before continuing.
0: Let's take a break. 자, take a break는 잠시 휴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Before continuing이라고 했는데요. 요 명사 자리에는 동사 ing 형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 계속하다, ing 형태로 만들어주면 계속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잠시 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s 뭐뭐 before 뭐뭐 어떤 시간이나 상황 전에 어떤 행동을 합시다. 요 문장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1: Let's eat before the movie.
0: Let's eat before the movie.
1: Let's leave before dark.
0: Let's leave before dark.
1: Let's stop by the store before lunch.
0: Let's stop by the store before lunch.
1: Let's go for a walk before rush hour.
0: Let's go for a walk before rush hour.
1: Let's take a shower before dinner.

0: Let's take a shower before dinner.
1: Let's finish before bedtime.
0: Let's finish before bedtime.
1: Let's wash our hands before the meal.
0: Let's wash our hands before the meal.
1: Let's take a break before continuing.
0: Let's take a break before continuin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호수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3: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
2: 좋은 생각이야. 낚싯대 있어?
3: 응, 차 안에 있어.
0: 낚싯대가 있어야 낚시를 하겠죠. 자, 호수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처음에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호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호수. 우리 바다는 뭐 ocean, sea. 강은 river. 호수는 뭘까요?
1: It rhymes with cake.
0: 어, 맛있는 케이크랑 라임이 되네요. 자,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 때는 뭐 beautiful 이런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
1: 아하.
0: 어머, 여러분 지금 영어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낚싯대 있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낚싯대, 일단 낚시는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fishing. 그러면 낚싯대는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응, 차 안에 있어 라고 했어요. 차 안에 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car 나오겠죠? 차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The lake looks beautiful.
5: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4: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5: Yes, they're in the car.
0: Alright,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호수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4: The lake looks beautiful.
1: The lake looks beautiful.
0: 케이크와 라임하는 lake. 그쵸? Lake. 이게 바로 호수죠. The lake looks beautiful.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
5: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영어로 슬슬 나오고 계시죠?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좋은 생각이야. 낚싯대 있어?
4: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1: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0: 자, 좋은 생각이야. Great idea. 요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낚싯대 있어? 이렇게 뭔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뭐뭐? 이렇게 물어보죠. 낚싯대가 뭐였죠?
1: Fishing rod.
0: 그쵸. 낚싯대 하나를 얘기할 때는 fishing rod. Rod 스펠링은요?
1: R-O-D.
0: 맞아요. 그런데 지금 친구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복수로?
1: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0: 네, 그래서 특정 낚싯대들이니까 the fishing rods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응, 차 안에 있어.
5: Yes, they're in the car.
1: Yes, they're in the car.
0: 응, yes 이고요. 어, there라고 했네요, 그쵸?
1: They are.
0: 맞습니다. Rods 복수니까 they are in the car.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In the car가 차 안에 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복수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 꼭 해주시고요. 오늘의 대화 쭉 봤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The lake looks beautiful.
5: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4: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5: Yes, they're in the ca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그렇죠.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장 자체에도 억양이

0: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각각의 단어도 굉장히 발음이 중요하죠. 일단 fishing에서는 요 F 발음하고 SH 발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F 발음할 때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을 내뿜는 소리고요. sh 요 소리 fishing이고요. before 이음절의 강세가 있고 sunset S 발음 두번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잘하셨습니다.
1: Now, everybody, the next month is almost here, so if you would like to get your book and be able to keep studying using your book along with us, then hop down to your local bookstore and pick it up.
0: 그리고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고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right. 우리 7월호 12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Thursday.
0: 네. 자, 오늘은 목요일 23일인데 상황은요, 이런 경우 있죠. 비행기나 기차에서 뒷좌석에 앉은 승객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는 경우.
1: I have many experiences.
0: 아, 그래요?
1: My children kicking the seats. They're noisy. I had one flight a couple of years ago. The baby was crying and crying. But everybody was so patient. And I was like, wow, people are amazing.
0: But what can they do, really, with a crying baby?
1: Yeah. Nothing you can do.
0: 그러니까. 서로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그런 관련된 스토리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아기를 데리고 놀아줬다는 분이 계셨어요.
1: Right.
0: 그러니까 다 조용해지고 자기도 아기랑 놀아주니까 좋았다고. 아, 그게 힘들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좋았다라고 하고 부모님 너무 감사해하시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훈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 That's right.
0: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아, 저기요. 제 뒤에 아기가 제 자리를 계속 발로 이렇게 차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과 당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아,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근데 좀 계속 그래서요.
1: 아휴, 물론이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신다니까 감사해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0: 네.
1: You and I raised babies, they're, grown up now. I think parents should be aware.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children so they don't, disturb other people,
0: 그렇죠.
1: especially on a plane.
0: Right. In public places, like an airplane c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ther areas. 근데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Easy English 썼었지만 아이들 좀잘 챙겨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챙겨달라는 게그 아이가 막 여기저기 막 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게끔 조금 가까이 부모 가까이 있게끔 좀 챙겨주세요라고 할 때, Please make sure to keep your children close to you. 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나요?
1: Or keep an eye on your
0: 그렇죠.
1: children.
0: 계속 보고 있어 달라.
1: Sure.
0: Keep an eye on your children. 아이를 좀 봐달라. 이런 말도 있었죠.
1: That's right.
0: 한 번에 전에 울산에서 이제 특강을 할 때였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기들을 다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들어주신 나머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쓰신 것까진 제가 알아요. 그거 처음부터 Let's just be understanding. 그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왔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1: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0: 그래가지고 꿍 소리가 나서 그때서야 깜짝 놀랐어요. 네.
1: 띠리리
0: 그래서 항상 제가 그다음부터는 I always, this is before start, I mean, before it's talking about anything else, 항상 이거 먼저 말합니다. Please keep your eye on your children.
1: keep an eye on your
0: Keep
1: children.
0: an eye, not your eye, but keep an eye on your children. 네, 항상 keep them to yourself. 제발 아이들 가까이 좀 챙기고 계셔 달라고.
1: 아, 근데 어떻게 보영쌤의 특강이 너무
0: 아니요,
1: 재밌어서
0: 재밌는 게 아니고,
1: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0: 왜
1: 아무것도 생각이
0: 그러는지,
1: 안 나.
0: keep
1: It's true.
0: the safety matters. 이거는
1: Safety is
0: 네,
1: important. That's
0: 안전의
1: right.
0: 문제였어요. 안전의 문제. 아이고, 진짜 사람 나고 영어 났지, 영어 나고 사람 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1: 아하.
0: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1: Interesting.
0: 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등 뒤를 발로 차고
1: 쿵,
0: 있는
1: 쿵,
0: 것이
1: 쿵, 쿵.
0: 느껴져요. 네.
1: That's right.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0: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자, 우리가 kick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 seat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1: Yes.
0: 이걸 활용해서 제 뒤에 앉아있는 아기가,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영어로 볼까? 이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위치해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 I think the baby behind me, 제 뒤에 아기가,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발로 차고 있어요. My seat, 나의 자리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확실할 때,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라고 하지. 그걸 왜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라고 할까요?
1: I think 하면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런
0: 네.
1: 것 같은데 라기보다는 이걸 이 상황을 좀더 부드럽게,
0: 네네.
1: soft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계속 꽝꽝꽝꽝 차는데, The baby is kicking behind me. Do something.
0: 네.
1: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But if you want to soften the situation,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is kicking my seat.
0: 네, 이럴 때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승무원분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얘기해 주기를 이게 좀 나은 처신이라고
1: Yeah,
0: 하더라고요.
1: I think
0: 자,
1: so.
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I think라고 하는 게내 생각엔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뜻으로 너무 이걸 남발해도 안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I think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 Yeah, I think so.
0: To
1: I
0: make
1: think.
0: yourself sound like
1: Yeah.
0: softer.
1: Make it softer, gentler.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자,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자, kick 할때 kick라고 하지 않고 kick 하고 짧게 발음하고요.
1: Kicking.
0: kicking. 그래서 keeps는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keeps kicking my seat. keeps kicking my seat. 이렇게 말하는군요.
1: 계속 차고 있어요.
0: 네.
1: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0: 네.
1: 계속 쉬지 않고 차고 있으니까 keeps kicking my seat. The
0: 그렇죠.
1: baby is keep kicking my feet. Kicking my seat. feet로 kick 하니까.
0: 그렇죠.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자, 이 부분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2: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0: 네.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자, 그랬더니 승무원 입장에서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1: I'm sorry about that.
0: 네, I'm sorry about that. 우리가 어제 했던 Is English 대화에서는 I am sorry to hear that 시 있었어요.
1: Right.
0: Do you

0: have anything for nausea? 라고 했더니, Oh,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제 마음이 아프군요. I a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는 I'm sorry about that. 라고 해서 정말 대신 사과를 하는 거죠.
1: Right. So anytime somebody says, I'm sorry, it can be an apology or you're expressing something that's unfortunate.
0: Right.
1: Right.
0: 네.
1: 너무 아쉽고 유감이고. So usually a sad situation. Oh, I'm so sorry to hear that. Right.
0: 그렇죠. 저 승진했어요. 그런데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1: 농담은 할 수 있죠.
0: 아, 농담을.
1: 또 이렇게 you have so many responsibilities
0: 아.
1: and you're going to be stressed out. But you're right. Usually it's happy. Wow, congratulations.
0: 그렇죠. 여기서는 I'm sorry about that. 근데 이제 길 가다가 탁 부딪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bump into somebody's shoulder. 자, 그럴 적에 sorry about that, sorry about that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1: All the time.
0: 그렇죠.
1: Oh, I'm sorry about that.
0: 네. Yeah. 그래서 그냥 sorry라고 할 것 같은데
1: right.
0: sorry about that까지 다 말하는 경우가 저는 10명 중에 한 8명
1: 거의 다예요. 맞아요. Yeah.
0: 그렇죠? Sorry about that.
1: 그 네. 부닥친 거에 대해서,
0: 네.
1: 툭 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표현하죠.
0: 네.
1: Sorry about that.
0: Sorry about that.
1: Yeah.
0: 그렇죠. 자, 그러면 사는 말이 제가 그 부모님과 당장 얘기를 좀 나눠보죠.
1: You know,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0: 그렇죠.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네. 자, 누구누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다라는 말이 바로 speak with가 되겠습니다.
1: I'll speak with the parent.
0: I'll speak with the parent.
1: You can say I'll talk to the parent.
0: 그렇죠.
1: I think it's okay.
0: 맞습니다.
1: You can say both.
0: 네. I'll talk to the parent 혹은 I'll speak with the parent 라고 해서 보통 speak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큰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1: right.
0: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좀 한마디 내가 해야겠다. 뭐 한마디 좀 해야겠어. 라고 할 때 I need to speak with you.
1: Yeah.
0: Oh, can I speak to the manager?
1: Right.
0: 이렇게 말하잖아요.
1: Something more serious.
0: 네.
1: Something that has weight.
0: 그렇죠. 무게가.
1: I need to speak with you after class.
0: 그렇습니다. 얼마나 좀 그래요.
1: 무섭죠, 그렇죠?
0: 네. So I'll speak with the parent. 여기서 아마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1: Mm-hmm.
0: I'll speak with the parent. 그래서 parents라고 하지 않고 parent라고 단수형으로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right away.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당장 하겠다는 거죠.
1: Right away.
0: Right away.
1: Mm-hmm.
0: 자, 그랬더니 이제 당장 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미수 씨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라고 합니다.
1: I understand it happens.
0: 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애들인데 I understand it happens 라고 일단 말을 꺼내죠. 자, it happens 라고 하면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라는 뜻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 표현들의 의미는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3쪽 위를 보시면 영문 대화 위쪽에 어휘가 미리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1: right.
0: 보시고 대화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 Mm-hmm.
0: So I understand it happens.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좀 이게 계속돼서 말이죠.
1: Oh, but it's been a bit constant.
0: But it's been a bit constant 라고 yeah. 하는군요.
1: Constant.
0: Constant.
1: It's happen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0: 네.
1: Continuously.
0: 그렇죠.
1: Constantly.
0: Constantly. 자, constant 하면은 꾸준한 어떤 것이 계속되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이렇게 kicking my seat 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it's been 어떻게 이어져 왔냐면 it's been a bit 약간 constant 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it's been a bit constant it's been a bit constant 라고 하시면
1: right.
0: 되겠네요.
1: It has been it's been so in my mind I'm thinking it's been a bit constant 하면 얼마나 한 몇 분 정도 했을까? 몇 시간까지 아니겠죠?
0: 네, 네, 그렇죠.
1: I think at least 10 20 minutes.
0: 오,
1: at least.
0: 좀
1: 참다 it's been many many minutes like okay I can't take this anymore.
0: 어, 진짜
1: no
0: 그렇다.
1: more.
0: 네.
1: Even 5 minutes is a
0: 그쵸,
1: long time.
0: I was going to say 5 minutes maybe. 저는 한 5분 정도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you're very patient.
1: 저 솔직히 10 minutes까지는 참기 약간 힘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Yeah. Cuz it's not just me but you know people around me as
0: 네,
1: well, right?
0: 그렇죠, 맞습니다. Yeah. So I understand it happens.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 전 이해합니다만은 I understand it happens but It's been a bit constant.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볼까요?
2: I'm sorry about that. I'll speak with the

0: parent right away.
1: I understand it happens, but it's been a bit constant.
2: But it's been a bit constant. 그 상황이 조금 약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3: Right.
2: It's been a bit constant. 그렇군요.
3: You know, this expression, it happens, 생각해보니까 I use it all the time.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It happens.
2: It happens.
3: 그냥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it happens.
2: 그렇죠.
3: 보잉쌤이 가다가 툭 쳤어. It happens.
2: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3: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 미안하다고도 안 했는데.
3: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It happens.
2: 근데 툭 친 사람의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3: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죠.
2: 자, I understand it happens.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Well, it happens.
3: That's right.
2: 아, 이해는 하지만, but it's been a bit constant. 그 상황이 조금 계속됐거든요. 라고 했더니, 아유,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론이죠. 라는 거는, 물론 그건 누구라도 견디기가 어려운 일일 겁니다. 라는 뜻으로, 물론이죠. 라고 말합니다.
3: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죠.
2: 그렇죠.
3: 동의해 주는 거죠. 네. Of course.
2: Of course. 자, 그런 다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해보죠.
3: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2: 네.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do my best라는 것과 take care of it를 연결해서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라고 하는군요.
3: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2: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I'll do my best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그러면 to 뭐뭐뭐 하면은 뭐뭐뭐를 하도록 이란 뜻이 되겠네요.
3: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게
2: 네.
3: I'll do my best 하면 그 일단 노력은 해보겠다.
2: 네, 네.
3: 100% 장담은 못해요. 그렇죠? I'll do my best 그냥 빼버리고 I'll take care of it 하면 100% I will take care of it. I will make sure he doesn't do it. 근데 그렇게 100% 컨트롤 못하잖아요.
2: 네.
3: 내 아이도 아니고.
2: 그렇죠. 네.
3: 일단 최선을 다할게요. So it makes them feel good at least.
2: Right. At least, for the time being.
3: At least I'll do my best.
2: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는 보겠습니다.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자, take care of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돌봐주는 것도 take care of가 되는데
3: That's right.
2: 여기서처럼 take care of the situation 이런 상황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할 때도 take care of를 쓸 수 있는 거죠.
3: Yes.
2: 네. 자, 그랬더니 고맙다는 인사가 당연히 있겠죠.
3: Thank you.
2: 그런 다음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3: I appreciate your help.
2: 네, 그 결과에 상관없이
3: yes.
2: 당신의 도움 그 자체만해도 나는 저것도 대단한 거다 싶다는 거죠. I appreciate your help.
3: 네. 네.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2: 네.
3: I appreciate your help.
2: I appreciate your help.
3: That's right.
2: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0: Of course.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1: Thank you. I appreciate your help.
2: 네, appreciate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3: Yeah.
2: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고맙지라고 해서 I appreciate your help. 같이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1: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0: I'm sorry about that.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1: I understand it happens, but it's been a bit constant.
0: Of course.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1: Thank you. I appreciate your help.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네, 어떠세요? 그래, 나도 이런 적 있었어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3: Mm-hmm.
2: 자,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를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3: Let's go!
2: 저기 실례합니다. 제 뒤에 있는 아기가요. 제 자리를 계속 발로 차고 있는 것 같아서요.
1: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3: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2: 아이고 저런 죄송합니다. I'm sorry about that.
3: I'm sorry about that.
2: 제가 그 부모님하고 당장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1: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3: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2: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I understand it happens.
3: I understand it happens.
2: 근데요, 이게 조금 계속돼서요.
1: But it's been a bit constant.
3: But it's been a bit constant.
1: 아유.

0: 물론이죠. 충분히 이해하죠. Of course.
1: Of course.
0: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1: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0: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Thank you. I appreciate your help.
1: Thank you. I appreciate your help.
0: 여기까지입니다.
1: Ooh, good job, everyone.
0: 그 It's been a bit constant 같은 경우도 그 뭐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린다. 뭐 위층에서 right. 뭐 아래층에서 또 막 그런다. 그 층간소음 있을 적에도
1: right.
0: 이제 I understand it happens. 물론 그럴 수 있는데 but it's a bit It's been a bit constant.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0: 네네.
1: It's happening too much.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쁘게 서로 의사를 전달하느냐. 그런 거 보면 우리 많이 내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1: It happens.
0: 네. It happens.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C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tercede, 뜻은 중재하다, 조정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critical air leak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ced five astronauts to take emergency shelter after NASA interceded to halt a controversial repair attempt. 여기서 intercede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 개입하여 문제를 중재하거나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UN interceded to broker a ceasefire between the two nations. UN은 두 나라 사이의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뉴스에서 intercede in a dispute, intercede on behalf of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조정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terced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더티 해리를 만나 로보캅이 되었고 에일리언이 에어포스 1을 만나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었다는 식이다. 아,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흥행작에 흥행작을 더해 또 다른 흥행작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하이 콘셉트인 것이다. 워킹데드가 조선왕조 500년을 만나 킹덤을, 도신정전자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나 올인을, 제너럴 호스피털이 셜록홈즈를 만나 하우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조합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기원 작가의 책 당신은 더 잘 쓰게 된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벨앤 세바스찬의 페이퍼보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늘 산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얀 거탑, 제중원 등의 드라마를 쓴 이기원 작가의 작법서예요. 당신은 더잘 쓰게 된다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시고 지금 하아영님이 오프닝에서 소개해주신 책 당장 읽어야 할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 느낌이 오시죠? 저 책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7 쓰시는 카페인님은 워킹데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인데 그립네요. 조선 왕조 500년을 만나 킹덤이 됐다니 킹덤도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867 쓰시는 카페인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바로 이 책에서 하이 콘셉트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기원 작가는 이제 이과의 공대 출신 작가세요.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 쓸때 어떤 똑 떨어지는 공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했으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렇지만 또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뭐 있을 거야. 빛나는 공식이 있겠지 싶어서 계속 작법서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작법서를 쓰게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제목으로 당신은 더잘 쓰게 된다. 여기는 스토리텔링의 공식이 그래도 저도 작법서 좀 봤는데 비교적 또렷하게 여기는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어드린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이 콘셉트. 이게 뭐냐면 이제 할리우드 에서 그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고 할때 그렇게 물어본대요. 이 어떤 작품하고 좀 비슷하냐? 이 당신이 쓴이 작품이 소개하는 작품이 기존의 어떤 작품과 비슷하냐? 이렇게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던 얘기입니다. 창의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글쎄요. 이게 딱히 거기서는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임팩트 있게 작품 소개를 하는 방식인데 그게 바로 하이 콘셉트인 거예요. 기존의 어떤 작품에다가 신선한 무언가를 추가한 이런 방식입니다라고. 왜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게 추구됐을 때, 좀 추가가 됐을 때 거기서 이게 호기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라인을 새롭게 뭐다 다른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작품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워킹데드 같으면 그 작품에다가 뭔가를 결합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딱 이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책한권 가득 있어요. 찾아보시면 특히 이야기 고민하시는 분들, 창작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하님, 반짝 하이 콘셉트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감상을 남겨주셨는데요. 내가 윤고은의 북카페를 만나 열혈 카페인이 되었다. 이렇게, 네. 한 줄로 우리 유하님의 이 청취자 카페인 로그라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사연 보니까, 우리 이벤트, 지금 새로 시작한 이벤트 소개를 또 해야 되겠네요. 월, 화, 수, 살짝 화요일부터 안내를 드렸죠.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문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고요. 요약하자면 8월 26일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을 앞두고 예쁜 엽서 공모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감은 8월 14일까지 가지고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지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규격에 대한 얘기는 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앤서니 라자로 그리고 제이슨 라페르의 Before You Walk 그리고 크리스 안드리안 양의 The Ambivert Song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춘경님이 꾸미기 재능이 없는 사람이어서 축하만 한가득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엽서 공모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짜 막 학창시절부터 금손인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전문가 분들도 우리 북카페 많이 들으시고 정말 뭐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화가분들도 계시고 캘리그라피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는 다 밀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딱한 장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제 보내주시면 우수 작품을 좀 많이 선정해서 이렇게 상품 그 굿즈를 북카페에서 준비한 7주년 기념 굿즈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게 다 모두 매끈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누가 봐도 세련된 방식의 예쁜 엽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라면 저도 막 이렇게 솜씨가 있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저라면 일단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냥 개성으로 밀고 가는 거죠. 춘경님 개성으로. 그래서 개성 혹은 어떻게 이렇게 싶은 어떤 정성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면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그냥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엽서, 아주 작은 엽서니까요. 종이 잘라서 규격 맞춰서 우표만 붙여서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정경희님은 어젯밤 이벤트, 어떻게 엽서를 만들까? 이 생각만 한 시간을 했어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한 시간 동안 북카페 예쁜 엽서 공모전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까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싶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카페이님들, 어느 날 불현듯이 딱 이는 그 충동으로 예쁜 엽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부담 없이 훅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한 시간씩 오늘부터 한 3주간 남아 있잖아요. 한 시간씩 이렇게 골몰해 가지고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예쁜 엽서 공모전 많이 참여하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굿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셔야죠. 이번 주 주제가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입니다. 오늘 얘기도 아마 들으시면 침이 꼴딱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보시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입맛도 마찬가지죠. 일단 눈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색깔과 식재료들의 조화를 통해 이것이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이 음식은 어떤가요? 큰 대접 가득 살얼음이 동동 뜬 주홍빛 육수. 그 위로 가늘게 썬 각종 채소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하이라이트인 싱싱한 해산물들이 꽃송이처럼 탐스럽게 얹어져 있습니다. 바로 물회입니다. 신선한 채소에 제철 해산물, 거기에 차가운 육수가 어우러진 물회 한 그릇은 그래서 먹기도 전에 이미 더위로부터 우리를 꺼내주는 기분입니다. 물회는 원래 어부들의 음식이었다고 하죠. 고기잡이 사이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갓 잡아올린 생선에 채소와 고추장, 된장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 먹던 음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꼽는 여름날 별미가 되었습니다. 물회도 지역마다 조금씩 먹는 방식이 다른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먹는 물회는 동해안식 물회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고추장, 마늘, 식초 등을 넣은 새콤달콤한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먹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광어와 우럭,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이 주재료였지만 요즘은 전복, 해삼, 멍게, 다양한 해산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가 흔하던 시절에는 새콤달콤한 육수에 싱싱한 오징어 회와 채소를 넣고 소면을 말아먹는 오징어 물국수회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오징어도 좋은 물회 재료죠. 이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물회 하면 떠오르는 도시 포항입니다. 포항 물회는 생선과 채소를 고추장에 버무려 비빔회처럼 자작하게 먹다가 나중에 물을 부어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물회와는 조금 다르죠. 전남 장흥의 물회는 속초나 포항 물회와 또 다릅니다. 동해안 물회가 고추장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면 이곳은 된장을 기본 양념으로 사용하고 새콤하게 삭힌 열무김치를 듬뿍 넣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상상해 볼까요? 붉은 육수와 초록빛 채소, 좋아하는 해산물이 이리저리 뒤섞이는 광경, 그걸 크게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 내 모습, 혀끝에 전해지는 짜릿한 감각, 물회가 있어 행복한 여름입니다.

프롬의 그녀의 바다 띄워드렸습니다. 진수정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여름 별미 너무 잔인해요. 너무 먹고 싶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침고인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물회를, 진짜, 우리 앞에 물회 갖다 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동하게 만드나 하실 겁니다. 오늘 1카, 물회가 있어 행복한 여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물회가 지금 내 앞에 있어야 행복한 여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 많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현님은, 오늘이 화요일이었어야 했는데요. 아, 물회하는 시인들 떠올라요. 라고 하셨고요.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소연 시인님, 상혁 시인님, 이 무리죠. 정확히는 무리하는 시인들, 화요일 게스트 분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 사연이 있죠. 무리하는 시인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저의, 승성님, 하승성님 표현에 따르면 저의 빈틈에서, 네, 물회하는 시인으로 잠시 이렇게 변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시인들을 같이 떠올리고 있죠. 오수미님은, 와! 물회! 올 여름 아직이네요. 해삼이 꼬드덕! 이 어떤 의성어가, 너무, 해삼이 꼬드덕? 물회에 밥을 마세요? 면을 마세요? 저는 면이요. 라고 하셨는데, 수미님 사연 보고서 제가 우리 수뇌부의 취향을 한번 이렇게 좀 취합해 봤습니다. 수미님은 면을 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수뇌부 중에서는 지금 바게트 PD님이 면을 선택하는 국수를 마는, 그리고 우리 지금 계신 수박 감독님은, 그냥 상관없이 양만 많으면 된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차면정 작가님, 이 에세이를 쓰신 분이죠? 차면정 작가님은 밥합니다, 밥. 왜 밥이냐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밥으로 약간 이렇게 눌러준다. 그것도 약간, 전문가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는 면인가 밥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물회를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한 번, 제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포항에 가가지고 물회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물회임을 인지하면서 먹었던 그한 번인데, 그때 제가 거기 뭘 넣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육수 맛과, 그냥, 되게 새콤달콤하다, 맛있다, 요 생각을 했던 기억만 나서 무엇을 말았는지가. 다음번에는 아무튼 면도 말고, 밥도 말고,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690 쓰시는 카페이님, 어릴 때는 회를 물에 왜 씻듯이 먹지? 라는 생각에 즐기지 않았대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난뒤 물회의 그 맛을 알아버렸네요. 새콤하면서도 살짝 얼큰한 물회. 저도 포항에서 처음 먹어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즐기게 될수 있었어요. 아,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저랑 비슷하게 포항에서 시작하신 거네요. 한영웅님, 강의 끝나고 집에 가려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 귀가합니다. 여기는 폭염주의보가 떠서 엄청 뜨겁습니다. 물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폭염에 막 갈증나고 지치고 할때 이런 새콤달콤 시원한 맛 떠오르죠? 아, 저는 물회의 그 육수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건더기도 필요 없어요. 그 육수의 그 맛이 좀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 육수, 아, 그거라도,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아무튼 우리 입에 침이 고게 만드는 오늘도 일간 카페인이었습니다. 오수미님이 사연 주시면서 신청곡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유피의, 유엔의 파도군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유엔의 파도로 듣고 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홍님, 대전 우암 사적공원에서 윤고은님의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배롱나무 꽃들도 이쁘고 호젓하고 좋네요. 정자에 앉아있으니 땀도 식고 좋아요. 내려가 저도 물회 한 그릇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뭔가 고즈넉하고 근데 끝에 이제 물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 이게 웃게 만드네요. 지금 정홍님 계신 그 분위기 느껴집니다. 꼭 맛있는 물회 드시고요. 권성경님은 제가 지금까지 제 인지하기로는 인생 1물회 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노량진에서 회 주문할 때 물회도 자주 함께 시키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딸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밥이나 면 둘 다 말지 않고 순정의 물회로 즐긴답니다. 이 순정의 물회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아, 신영아님, 저는 물회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비릴 것이라는 선입견에 못 먹다가 2년 전에 먹어봤는데 그동안 왜 안 먹었을까 후회했어요. 47에 물회의 맛을 알았으니요. 와, 영아님도 저도 좀 비슷했거든요. 이게 좀 낯설었어요. 약간 날것에다가 좀 이랬는데 먹고서 맛있구나 했거든요. 영화님도 눈 뜨셨군요. 박진희님, 제주도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밥을 말아 먹는 게 너무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아, 우리 차미한정 작가님이 밥을 넣어서 온도를 약간 낮춘다. 아까 방향수님 그 물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신 사연도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진희님은 마치 냉면 국물에 밥을 마는 느낌 같았다. 근데 그땐 20대 때고 경험이 없어서 더 낯설었나 봐요.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 여름마다 생각이 납니다. 제주 물회엔 색색의 해초도 넣어주어서 예술 작품 같은 물회도 있어요.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아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 포항에서 태어나신 분. 네. 포항에서 태어난 사람인 저는 물회는 겨울에 덜덜 떨면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허세죠? 라고 하셨어요. 겨울 물회.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여름에 물회 먹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봄, 가을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겨울의 맛은 또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구의 책방지기 이수영 작가의 에세이 선을 넘는 북클럽 읽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요일별로 이 이수영 작가의 책방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을 읊어드릴 텐데 이 중에 무엇을 참석하고 싶으신지 월요일에는 글쓰기 모임, 화요일에는 자영업자 독서 모임, 수요일에는 심리학 공부 모임, 목요일에는 문화예술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영어 원서 읽기, 토요일에는 원데이 북클럽, 일요일에는 벽돌책 읽기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진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가보고 싶죠? 그 중에서 자영업자 독서 모임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책방을 꽤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나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눈을 반쯤 감은 채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 책방 역시 책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엄연한 자영업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니 한계에 부딪히고 막막함을 마주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의 연속. 그것이 자영업의 기본값이다. 자영업의 첫 글자가 스스로 자라는 걸 몰랐던가? 이 한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암시였는지 자영업을 하고서야 알았다. 자영업에 한 발을 들이고 나서야 아무리 허름한 구멍가게라도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낸다는 사실을 헤아리게 되었다. 회사 생활에도 나름의 고충이 있지만 내가 없다고 회사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영업은 내가 없으면 멈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인 되기를 자처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스스로 자의 삶. 잘 해내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에서 나는 조금씩 저주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혼자 일하다 보면 감정과 성향에 따라 기복이 심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 힘들 때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도 주변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동네를 오가며 인사하고 지내게 된 가게 사장님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다들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은 다 잘하고 있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모두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발을 젓고 있었다. 나만 외롭고 괴롭고 어리바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혼자만 할 것 같은 고민도 일단 드러내고 볼 일이다. 혼자만의 고민은 없고 고민은 내놓는 만큼 해결된다. 스스로 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차근차근 자영업하는 언니들을 섭외해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 브랜딩, 마케팅, 자기개발, 회계 등 일에 도움이 되는 책을 꾸준히 읽었다.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책방에 모여 잠시나마 서로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한다. 그렇게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자영업하는 언니들의 독서 모임은 책방에서 가장 오래된 모임이 되었다. 모임을 이어오는 동안 서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민과 변화를 내밀하게 공유해왔기에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끈끈하게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삶은 엄마의 삶과 닮았다. 나를 갈아 넣어 무언가를 책임지고 키워내는 삶.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엄마도 자라듯 가게를 키우며 사장도 자란다.

모던 다락방의 동네 책방 띄워드렸습니다. 메멘토에서 출간된 이수영 작가의 책 선을 넘는 북클럽 읽고 있습니다. 지금 글쓰기 모임, 자영업자 독서 모임, 심리학 공부 모임, 문화예술 독서 모임, 영어 원서 읽기, 원데이 북클럽, 벽돌 책 읽기 모임으로 일주일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중에 지금 자영업자 독서 모임 얘기를 재미나게 들었는데 의외로 다른 요일보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 모임원 그 구성이 잘 되는 그 테마가 벽돌 책 읽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질문 드렸는데도 지금 벽돌 책 모임에 관심 간다라고 하신 카페인님도 계시거든요. 대체 그 매력이 무엇인지 다음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읽지 않은 벽돌책은 일종의 부채감이나 자격지심으로 작동한다. 교양인의 필독서 목록에서 내가 읽지 않은 책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믿어왔던 교양에 금이 간다. 남들은 다 읽은 것 같은데 나만 안 읽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기회 상실의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가 작동한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운 목표보다 조금 어려운 목표에 더 흥미를 느낀다.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독서 모임이 바로 벽돌책 읽기였고 그 매력이 전부 때 위 현수막을 통해 전달되었다. 총균쇠 읽기 모임을 시작하는 날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의 총균쇠를 들고 전사처럼 나타났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속 반지 원정대의 비장함이 보였다. 문학사상사에서 나온 1998년판, 2005년판, 2013년판

신문사에서 나온 출간 25주년 기념 뉴 에디션까지 다들 읽지도 않은 이 책을 왜 그리 족보처럼 간직해온 것일까? 벽돌책 모임의 최우선 목표는 함께 완주하는 것이다. 다들 끝까지 읽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텐데 또다시 미완의 감정을 남기지 않도록 나고자 없이 이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모임은 보통 12주 동안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에서 함께 읽기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서 일정 분량을 읽어오는 방식을 병행한다. 보통 100페이지 정도 읽어오고 책방에서는 1시간가량 함께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한다. 벽돌책 모임만큼 함께의 힘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또 있을까 싶다. 시작할 때는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어릴 적 운동회 때 2인 삼각 게임을 하듯 느리더라도 발맞추어 가다 보면 두꺼운 책도 마지막 장을 덮는 날이 온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책 내용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일에 뿌듯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래서일까? 벽돌책 한 권이 끝나는 날은 누구랄 것도 없이 떡을 들고 나타난다.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떡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롯이 자신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떡상을 차린 일이 있었던가? 모두가 알아주는 대단한 성취가 없는 소시민의 삶에서 이날만큼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남이 차린 것도 아니고 내 돈, 내 산, 내 떡이지만 어떤 잔치상도 부럽지 않게 떡을 나눠 먹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날 우리는 여간에서 겸손해지기가 힘들다.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끝까지 읽어냈다는 것,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린 떡 먹을 자격이 있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메멘토에서 출간된 책방지기 이수영 작가의 산문집 선을 넘는 북클럽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책 따라 읽다 보면 이 독서 모임 어딘가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떠세요? 지금 오늘 그중에 두 부분, 자영업자 독서 모임하고 벽돌 책 읽기 모임은 직접 낭독 통해서 나눠봤는데 더 궁금해지는 모임이 있는지, 그리고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테마에 어떤 독서 모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이 선을 넘는 북클럽, 이 이수영 작가의 책에서 소개된 독서 모임 중에서 심리학 공부 모임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심리학 책이 참 재밌죠. 주기적으로 읽으면 또 그때마다 나를 발견하고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승현님은 금요일 영어 원서 읽기 모임 끌린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하셨고요. 진수정님은 원래 목요일 문화예술 모임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바꿀래요, 벽돌책 모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죠. 우리 북카페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벽돌책 함께 읽기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계기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책으로 꼽는 그런 책이 됐는데, 인생책 100권 정도 중에 우리 언젠가 또 그런 도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함께 벽돌책 읽기 도전해도 좋겠죠. 김효상님, 총균쇠. 아, 울 집에 부담되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읽다가 둔 듯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집에 계속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이런 책을 다 들고 정말 다양한 버전의 판, 그 지금 그 판형이 다르잖아요. 다들 1998년판, 2005년판, 2013년판, 또 개정판, 무슨 25주년 기념 뉴 에디션까지 다 각자 들고 와서 모였는데,

얼마나 이런 모임이 따스한가 생각하면 진짜 너무 한번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1867 쓰신 카페이님, 혼자 하기엔 어려운 일이 함께하면 동질감이 들어서일까요? 벽돌책 모임이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고 함께 떡 나누는 그 느낌이 좋아서라도 도전하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벽돌책 읽기 모임이 있다 하면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벽돌책에 도전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하잖아요. 그거 한번 어떤 책이 궁금하신지 함께 읽고 싶으신지도 한번 이렇게 사연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장님은 작은 책방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책방 하시는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면서 책방 하시는 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셨단 말이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건 진짜 책방은요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작은 책방, 동네 책방에서 꼭 책을 일부러 또 걸으면서 사시는 독자들의 마음도 있죠. 그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명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동네의 가로등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작은 책방, 동네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열, 페퍼톤스 신재평이 함께한 곡 여름날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미미님 만날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우리가 평생 쓰고 믿어온 경구와 명언들, 책과 방송, SNS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멋진 그 말. 그런데 그 말의 출처는 진짜일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똑똑인문학, 오늘은 멋진 말의 이상한 생애 따라가 봅니다. 똑똑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미미님도 도전하고 싶은 벽돌책 이런 거 있나요?
1: 있죠.
0: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에겐 너무 낯선 책이기도 한데 미미님은 늘 곁에 두는 책이라고.
1: 아, 고문진보라는.
0: 고문진보.
1: 네. 중국의 뭐 전국시대부터 당송대까지
0: 네.
1: 정말 유명한 글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뭐 조선시대도 많이 읽혔고 사서삼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이거든요.
0: 와, 고문진보.
1: 네. 근데 뭐 그중에 중간중간 편들은 읽어봤지만
0: 네.
1: 이걸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완역본 나와 있는 게 전집, 후집 두 권으로 돼 있거든요. 전집이 한 900쪽. 후집은 더 두꺼워요. 1300쪽이 넘어요.
0: 와, 진짜 합치면은 2000쪽이 훨씬 넘어가는.
1: 네, 두 개 합치면 베개로도 못 씁니다. 너무 두꺼워서.
0: 너무 높은 베개는 목에 안 좋습니다. 아, 그 정도. 아, 그 고문진보에 도전하고 싶다.
1: 은퇴를 하고 나면
0: 네.
1: 천천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아, 좋은 글만 모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거군요.
1: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을 남겼으니까요.
0: 와.
1: 근데 그래요? 갈수록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0: 네.
1: 오래 묵은 이야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오래 묵은 이야기도 내가 진짜로 깊이 있게 소화했는가 질문 던지면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아까 코스모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0: 너무 좋죠.
1: 최근에 또 이제 100만 부 판매 기념 리커버가 나왔어요.
0: 와.
1: 한국에서 100만 부 판매됐다는 건데
0: 네.
1: 한 20년 넘게.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초판본 표지를
0: 초판본 또 못 참잖아요. 우리가 네, 또
1: 그대로 가져와서 새롭게 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0: 네.
1: 예전에 읽었

0: 더라도 다른 기분으로 한번 또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아, 저도 그 칼 세이건 문장 너무 아름답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훅
0: 그래도
1: 빠졌는데.
0: 기억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되게 쉬운 문장 있잖아요.
1: 어떤 문장이요?
0: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1: 아,
0: 오늘에도 있으며
1: 그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1: 아, 그러네요. 외우고 계시네요.
0: 아, 오늘 또 얘기 나눌 책이
1: 네.
0: 이런 경구, 명언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1: 아, 우리가 이게 뭔가 활용을 바로 하려면 좋은 말들, 어떤 좋은 문장들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가끔 이제 머릿속에서 출처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0: 그렇죠. 머릿속뿐만 아니라
1: 네.
0: 세상에서
1: 세상에서도?
0: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그걸 또 그대로 퍼다가 나르다 보면은 또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고.
0: 그렇죠. 바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1: 네.
0: 오해를 바로잡거나 또그 오해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담은 책을 가져왔고요.
1: 와.
0: 박강수 기자의 책이고, 제목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1: 정색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제목.
0: 그쵸. 여기 그 그들은
1: 그들이 누구지?
0: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명인, 뭐 위인,
1: 네.
0: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 뭐
1: 네.
0: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아예 하지 않은 말인데,
1: 야, 억울한, 진짜 억울한 일인데요?
0: 그렇죠. 그 사람의 말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있고,
1: 참.
0: 또 하나는
1: 네.
0: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떠올리고 했던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맥락과는 거리가 있게 우리가 지금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1: 어느 쪽이든 그 말을 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노릇일 것 같은데.
0: 다행이죠. 지금 안 계셔서.
1: 아, 그러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세상에. 김기은님이, 미미님, 저 작년 여름에 고문진보 후집 한달 정독하기를 도전했었는데, 결과는 비밀입니다.
0: 아, 한 달이요? 아,
1: 한 달간에.
0: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요?
1: 와, 대단합니다. 카페인님들.
0: 아, 1750님, 영화 봄날은 간다에 라면 먹을래요가 라면 먹고 갈래요로 와전된 것처럼 허를 찌르는 명언들의 진실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런
1: 맞아요.
0: 일종의 원흉, 오해, 와전, 이런 것들이 있죠.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침 이렇게 와전됐다고 했는데 라면 먹고 갈래요가 진짜 같은 느낌마저 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책을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이제 억울함, 섭섭함 말씀해
1: 네.
0: 주셨잖아요. 떠난 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남긴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건
1: 그렇죠.
0: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논하기 시작하면,
1: 네.
0: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해석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왈가왈부다 설명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당시의 해석조차도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나 당대의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넘겨짚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보면 진의,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눠지는 것 같진 않다. 더 좋은 해석과
1: 네.
0: 덜 좋은 해석, 때로는 더 나쁜 해석과 덜 나쁜 해석이 있는 것이니까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걸 처음에는 팩트
1: 네.
0: 체크 중심으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1: 네.
0: 내가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이 속도보다 그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1: 말이라는 게참 정말.
0: 네, 그래서 오해를 일소하는 것은 굉장히
1: 네.
0: 어려운 일이었고 그 오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아닐까?
1: 그것이 최선이다.
0: 이런 제안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격언 명언들이 있을지.
0: 네, 한 20개 정도 꼭지가 등장하는데
1: 네.
0: 뭐 이런 말들이죠. 지금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다 떠올리실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1: 아, 이거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죠.
0: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1: 왜 소크란데스는? 그쵸.
0: 네.
1: 악법도 법이다랑
0: 이게
1: 엮이게 됐을까요?
0: 이런 말이 좀
1: 네.
0: 그 사람의 삶이나 지향과 좀잘 붙는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아마 이 최초의 그 발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이 자연 발생된 건 아닐 테고, 누군가가. 뭐, 악법도 법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그랬다더라 하면서 이제 굳어진 거겠죠?
0: 그렇죠. 특히 소크라테스.

0: 그 마지막 생애와
1: 네.
0: 너무 연관이 되니까 앤디 월의 말도 유명합니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
1: 그래요, 맞아. 이거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0: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앤디 월의 어떤 작품의 어떤 방식, 당시에 해석되던 상황 이런
1: 네.
0: 걸 고려해 보면 왠지 앤디 월이 했을 법한 말이란 느낌을 준단 말이죠.
1: 이런 것들
0: 네.
1: 참.
0: 이런 말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또 재미난 구성의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미미님 기다렸어요. 저는 필사를 즐겨 하는데요. 아포리즘이나 잠언을 읽고 글로 옮기면 한번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공감하지 못하는 글귀들은 건너뛰곤 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말에 다 공감이 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그리고 필사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책 읽으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예 배우고 이러면
1: 네.
0: 가훈을 그렇게 써오라고 했던 기억들이
1: 아.
0: 나요. 요즘에 학교 교실에 급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예전에 그 훈이라는 것이
1: 맞아요.
0: 가훈, 급훈, 뭐 교훈 뭐 굉장히
1: 진짜.
0: 많았죠.
1: 그럼 가훈을 써오라고 하면 급히 이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0: 급조하죠,
1: 그죠.
0: 급조.
1: 우리 집 가훈은 이걸로 하자.
0: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걸 만약에 급조한다고 해도
1: 네.
0: 좀 위트나 유머를 넣어도 용인되는 분위기일 텐데,
1: 그렇죠.
0: 그때만 해도 그래도 공자님 말씀 정도는 써가야 우리 어떤 그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에
1: 그쵸.
0: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미미님은 혹시 가훈 있었어요?
0: 아, 저희 집에는 가훈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1: 왜 고문 진부해서 이렇게 좀 따서 할 법도 한데.
0: 근데 좌우명은 기억나요.
1: 좌우명?
0: 그 중고등학교 때
1: 네.
0: 저희 특히 고등학교 때그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의 그 좌우명을
1: 네.
0: 다 받으신 거예요.
1: 오.
0: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각자 책상 오른쪽에 코팅해가지고
1: 우와! 이
0: 붙여주셨거든요.
1: 말 지켜서 살라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0: 되게 지금
1: 재밌겠다, 이건.
0: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1: 네.
0: 검열이 있긴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1: 네.
0: 그 좌우명에다가 나는 나라고 썼다가
1: 그거 근데 의미 있는 건데?
0: 그리고 당시에 이제 주주클럽의 노래 중에
1: 네.
0: 그런
1: 저
0: 제목이
1: 그거
0: 있었거든요.
1: 기억나요. 기억나요.
0: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제 재제출 요청을 받았죠. 반려당했죠.
1: 왜 나의 좌우명인데
0: 그게
1: 왜?
0: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1: 네.
0: 제가 썼던 것도 비슷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뭐라고 썼냐면
1: 네.
0: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세인데
1: 허세 좋아요.
0: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1: 그게 그거네. 나는 나네.
0: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친구는 너무 거칠게 써서 반려를 당했고, 저는 그래도 좀 문장이 되게.
1: 그러네요. 정성 여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근데 그때 그 좌우명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저희
1: 네.
0: 반에서 친구의 좌우명이 있었어요. 한,
1: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0: 그 최영희라는 친구의.
1: 영희님 혹시 듣고 계실까요? 지금?
0: 정말 그 친구가 바른 생활 친구였거든요.
1: 네.
0: 그 좌우명도 한자 두 글자로 신독
1: 신독?
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1: 신독? 무슨 의미일까요?
0: 중용 대학에 나온
1: 네.
0: 얘기인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나를 살피고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1: 와.
0: 수양의 최고 단계입니다.
1: 그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0: 네,
1: 썼단 말이에요?
0: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걸 사전에서 찾아보고 평생 잊질 못하는 거예요.
1: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할것 같아요. 나랑 같은 또래가 친구가 지금.
0: 그렇죠. 그리고 그 10대 때 그런 수양의 단계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아,
1: 그렇죠.
0: 친구들과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나를 잘 가다듬기가 어렵고
1: 나를
0: 감정이 표출되는데
1: 내려놓는데, 맞아요.
0: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아,
1: 왜 그러지?
0: 충격이었죠.
1: 그러네요, 진짜. 신독. 자, 최명희라고 하셨죠? 최영희.
0: 최영희.
1: 최영희가 신독 쓴건 맞아요? 확실해요? 혹시 이거
0: 그럼요.
1: 출처가?
0: 아, 이 출처 분명하고
1: 네.
0: 제가 그 최영이라는
1: 네.
0: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한 12, 13년 전에
1: 네.
0: 서울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1: 알아보셨어요?
0: 그렇죠. 전
1: 오.
0: 얘기를 했죠. 너의 좌우명 신동이었던 걸 기억하냐? 아, 그 친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기억하지 못했어요.
0: 예. 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
1: 아.
0: 책도 똑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1: 하긴 본인은 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0: 그렇죠.
1: 하지만
0: 네.
1: 우리가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로 남을 수 있는 거. 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좋아하는 명언, 격언 어떤 거 있는지 좀 사연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말의 힘과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곡 같은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북트리거에서 나온 박강수 기자의 책,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미미님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집에 가훈은 비 온다고 밥안 묵나? 요겁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할 일은 하라고 정한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도 나오네요.
1: 아, 이건 되게 쉬우면서도 의미가
0: 비 온다고
1: 확장되는
0: 밥안 먹나?
1: 가훈이네요.
0: 네, 그쵸.
1: 아, 김주희님, 아, 신독. 고등학교 1학년 도덕책에 나왔었어요. 1984년도에요.
0: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시죠?
1: 그걸 보고 혼자 집에 있을 때그 단어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다듬어요. 이게
0: 와,
1: 정말 저 공감하는 게그 말을
0: 네.
1: 한번 듣고 나면 집에 혼자 있을 때막 대충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0: 네.
1: 불현듯 이 말이 떠올라요.
0: 신독.
1: 예. 네. 이럴 때 나를 잘 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데.
0: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왜 처음 보는 것 같죠? 자,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칼융의
1: 맞나요,
0: 말인데,
1: 이거?
0: 지금 계속 의심하세요. 미미님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생긴 습관인 거죠.
1: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0: 네.
1: 저자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0: 네.
1: 그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돼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이미 다른 책에도 그렇게 들어간 경우도 많을 거예요. 유명한
1: 맞아요.
0: 말이죠. 인용되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칼융의 이 말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회피하고 싶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순간에 이 말을 떠올리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 이게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데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길을 다 빼고 나면 사실 뻔한 길만 남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오히려 그런 걸 돌파해야 될것 같네요.
0: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킬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 또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명언들을 하나하나
0: 네.
1: 짚어볼 텐데, 이 명언 하나에도 얽힌 이야기가 끝이 없이 이어져요.
0: 어우.
1: 정말 유명한 명언 나눠볼까 합니다.
0: 네.
1: 스피노자가 남긴 말로 널리 알려지고 쓰이는 명구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0: 이말한 번쯤은 써보셨을걸요, 다들?
1: 그렇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0: 그쵸.
1: 그런데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말에 대한 해석 자체도 여럿이에요. 쓰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0: 네.
1: 이런 각오로 쓸 수도 있고요.
0: 그쵸.
1: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떤 내면의 평화, 내가 할수 있는 것,
0: 네.
1: 요런 이제 소박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진짜 지구의 멸망 같은 재난 앞에서
0: 네.
1: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가능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부터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애초에 의미가 다층적인 거죠.
0: 그러네요. 근데 그중 어떤 의미로도 스피노자는 그 말을 한게 아닌 거죠?
1: 이 스피노자는 당연히 안 했고요.
0: 당연히 안
1: 이
0: 했고.
1: 피해자?
0: 피해자? 네.
1: 스피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얘기되잖아요.
0: 그 국가마다 달라요?
1: 네, 독일에서는 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말로
0: 아니, 이럴 수가 있나?
1: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어느
0: 네.
1: 정도로 널리 알려졌냐면, 그 루터 하우스라는 박물관 앞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그 앞에 표지판에 루터의 어록이라고 이게 새겨져 있어요.
0: 아니, 그쯤 되면 루터가 한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서 이
0: 네.
1: 저자가 독일의 상황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루터가 했던 말이 아니고 1944년에 독일의 어떤 목사가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0: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을.
1: 네, 카를 오츠라는 분인데
0: 네.
1: 우리는 루터의 말을 따라야 한다. 세상이 내일 끝난다 해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자 한다. 그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 루터의 말은 아니거든요.
0: 네.
1: 그 루터의 말을 따라야 해. 여기까지 끝난 거고 뒤에 그 다짐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0: 본인의 의견인 거죠, 그거는.
1: 그렇죠. 그렇게 붙인 건데 이게 연결되면서 아, 이래서
0: 아.
1: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얼핏 들으면 루터가 사과나무 얘기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 다행히 이게 바로 잡혀서
0: 네.
1: 지금 가면 그 안내판에 이 사연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0: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르틴 루터의 말이
1: 그렇죠.
0: 아니다라고.
1: 어떤 역사 바로잡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죠.
0: 아니, 근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바로잡죠?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1: 아, 바로잡기 위해서
0: 네.
1: 출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0: 네.
1: 한국에서 스피노자의 말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을 저자가 찾아내요. 1962년 4월 5일. 4월 5일 무슨
0: 네.
1: 날입니까?
0: 식목일.
1: 식목일에 맞춰서 나온 칼럼에
0: 칼럼에.
1: 사과나무 심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나무 심는 얘기를
0: 네.
1: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0: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분도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는데,
1: 모르는데 스피노자 왜 건드린 거예요?
0: 그때가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것도
1: 아,
0: 쉽지
1: 그쵸.
0: 않으니까, 이것도 아까웠겠죠, 이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나 봐요. 불과 2년 후인 1964년에 같은 신문 사설에는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 일찍이 서구에 철인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였다.
1: 진짜 정말 가족 오락관 게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 전달하는 거 있죠?
0: 아, 그 고요 속의 외침.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정말 정확해요, 진짜.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바뀌네요.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이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가
0: 그래서
1: 됐습니다.
0: 이 책의 저자가 스피노자의 저작을 다 뒤져봤는데, 사과나무라는 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면 철학 책에 사과나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확인 없이 쓰느냐. 1970년에 대해서 다른 신문 칼럼을 보면요. 앞서 루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즐겨 인용하던 스피노자의 명언이라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도 앞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쓴 문장인
1: 그러니까
0: 거죠.
1: 스피노자가 더 후대 사람인 거죠. 미래의 사람. 그쵸? 미래의 사람? 루터와 스피노자의 그게 어쨌거나 이게 인용할 수 없는
0: 맞습니다.
1: 경우인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스피노자가 뒤에 사람인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말을 지금
0: 루터가
1: 인용했다는
0: 인용했다. 네.
1: 것이 너무
0: 이건
1: 이상하잖아요.
0: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틀린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거죠.
0: 맞아요.
1: 자, 우리 카페이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미난데. 아, 정미선님.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런 뜻입니다.
0: 네, 내가 하기 원치 않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거나 강요하지 말라. 아, 해석을 써주셔서 다행인데,
1: 그러니까.
0: 이 출처는 논어입니다. 다행히 제가
1: 워낙 또
0: 알고 있는
1: 알고 계셔서.
0: 문장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양육할 때 특기 되뇌면서 글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말에 힘이 있어요.
1: 자녀를 양육할 때,
0: 네.
1: 부모 입장에서도.
0: 나는 책도 안 읽으면서 책좀 읽어라.
1: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 영향 받는다는 거죠?
0: 네, 아, 정윤정님, 세뮤얼 존슨의 말, 위대한 작업은 힘이 아니라 지속함으로 이루어진다. 너무 맞는 말이죠.
1: 그쵸. 이건 맞는 거죠? 계속 지금,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원칙은 큰 일이나 적용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알베르 까미. 저 자신을 토닥일 때 떠올리는 글귀랍니다. 아,
0: 네.
1: 요건 제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금요일 코너에서 이 두부 PD님이 연출을 하시는데 두부 PD님이 요 말을 하셔서 그때 저랑 김신지 작가님이랑 두부 PD님 어떻게 멋진 말을 했냐 막 얘기했더니 알베르 까미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완전 자칫하면 이것도 이제 두부 PD의 말로 오해될
0: 아, 그럴
1: 뻔했습니다.
0: 수 있죠.
1: 출처를 확실히 이제 자, 이렇게 딱 기억하게 됐습니다.
0: 이 작가도 이렇게 막그각 말의 연언을 따져 묻다가 이런 물음을 던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스피노자가 이말안한건 맞아.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 그런데 스피노자가 정말로 그런 지구의 종말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법도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피노자였던 철학이나 사상과
1: 그쵸.
0: 이게 겹친다면
1: 그쵸.
0: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또 맞다라는 거예요.
1: 그게 참 우연치고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한국에서 그첫 60, 그러니까 1962년 4월 5일 3그 신문에서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라고 했던 것에 이제 그의 철학이 좀 그래도 반영이 되긴 한 거예요.
0: 그렇죠.
1: 사과나무하고.
0: 실제로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1: 그쵸?
0: 혹시 모르죠. 되뇌였을 수도 있으니까.
1: 되뇌였을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아무튼 연관 검색어에 스피노자는 계속 될 것이다. 계속 언급될
0: 이건
1: 것이다.
0: 제가 볼 때, 우리 문명이 지속되는 한 뒤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이런 노래도 이런 말이 퍼지는데 영향을 미치죠. 비비의 종말의 사과나무.
1: 이러면 또 이제 우리 또 얘기하잖아요. 스피노자가
0: 그쵸?
1: 하면서.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이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박강수 기자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입니다. 얘기를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자꾸 웃깁니다.
1: 저는 지금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네. 로코코도 다르게 들렸어요.
0: 아 정말요?
1: 이거 이제 어떻게 이 말이 퍼져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까?
0: 아 그러네요. 진짜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1: 그렇죠.
0: 그것도 참 모든 말이 지금 다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 유진님 노적성해 제 좌우명입니다. 중학생 때 알게 된 멋진 말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덥고 습하지만 은근과 끈기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노적성해
1: 와, 멋진 말이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진짜.
1: 오현주님께서도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하사하신 좌우명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0: 헉, 선생님이 좌우명을 하사해 주셨어요?
1: 그러게요. 산 같은 건강과 물 같은 지혜를 색종이로 산과 물까지 붙여주신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 제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0: 와 좋네요 진짜.
1: 아 멋있네요. 선물 산 같은 건강 물 그쵸. 같은 지혜
0: 그리고 색종이로 붙여주셨어요. 진짜 이 정성까지. 자 김미향님 오늘의 커피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요건 본듯합니다. 오늘의 북카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또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1: 북카페 슬로건으로도 어울리는 문장이네요.
0: 아, 오늘의 북카페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 좋습니다. 이것도 재미난데요. 아, 우리 진짜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스피노자도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쵸. 사과나무와의 연관성을 아, 정말 계속 흘러가네요. 말이라고 하는 게.
1: 이번에 살펴볼 문장도 대충격인데 네. 고은 작가님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0: 들어주세요.
1: 주의해서.
0: 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의 문장이거든요. 헤밍웨이의 노인가 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1: 네.
0: 좋아하시고. 여기에 나온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1: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검색창에 넣으시잖아요. 연관 검색으로 노인가 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옵니다.
1: 아.
0: 하지만 노인가 바다의 작품의 어디에도 이 문장은 없고요. 하물며 비, 레인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헤밍웨이 느낌하고도 맞고
1: 그쵸.
0: 노인과 바다에도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문장이라서.
1: 맞아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멋있고.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유독 이건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1: 네. 국가별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도 재밌다니까요, 지금. 언어별로
0: 네.
1: 그렇다는 것도.
0: 맥락이 뭐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기
1: 네.
0: 때문에 저자가 또 이제 찾아본 거죠. 이 문장 언제부터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가장 오래된 국내 출전은
1: 네.
0: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980년대 TV 단막극 제목으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쓰이면서
1: 네.
0: 어느 시점에 노인과 바다랑 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1: 네,
0: 건
1: 와.
0: 이 문장은 노인과 바다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노인과 바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 읽는 작품이잖아요.
1: 그렇죠.
0: 누구 하나 그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1: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거에서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으나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지. 그 짧은 단편 안에라고 생각했었던
0: 그렇죠.
1: 것인가?
0: 좋게 얘기하면
1: 네.
0: 우리 어떤 상호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건데,
1: 어, 이게
0: 아, 누가 그걸
1: 아니라고.
0: 속였겠어. 그런 말
1: 와.
0: 있겠지
1: 네.
0: 생각했던 거죠.
1: 아, 그 단막극 제목으로서는 억울하겠는데요? 이거 헤밍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0: 그렇죠. 그 작가는 그
1: 그렇죠.
0: 다른 맥락에서 썼을 수도 있죠.
1: 어, 맞아요. 어제 우리 그 나오미 베런 책 읽지 않는 사람들 초대석에서 다뤘는데
0: 네.
1: 거기에도 헤밍웨이의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일곱 단원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1: 왜
0: 아직
1: 그
0: 신지 않은 아이의
1: 아이
0: 신발.
1: 신발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헤밍웨이가 한거 아니라고 그것도 인용이 돼 있었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헤밍웨이가 한거 아니래요. 그
0: 아, 어떡해요.
1: 맥락이
0: 저
1: 주석으로.
0: 한두 달 전에도 그거 어디 가서
1: 아,
0: 얘기했는데.
1: 진짜요? 그것도 헤밍웨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0: 아,
1: 이런 거 너무
0: 무섭습니다.
1: 너무 많아요.
0: 아, 그러면 이제는 너무 반성만 하게 되니까
1: 네.
0: 그런 출처 분명이 아니라 출처가 있어요.
1: 어.
0: 확인되고
1: 네.
0: 거기 쓰임만 맞는데 그럼으로써 말의 의미가 확장되고 새로워진 이런 상황.
1: 네.
0: 요것도 살펴볼까 하는데 그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마지막 장면에
1: 오.
0: 등장해서 널리 알려진 명구가 있어요.
1: 네.
0: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1: 아, 멋있죠.
0: 그쵸?
1: 네.
0: 근데 이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명구가 이후에 슈퍼히어로 장르의 아주 공식을 바꿔버린 이런 대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슈퍼히어로는
1: 네.
0: 다 때려 부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당은 정해져 있어요.
1: 아, 그쵸.
0: 빌런을 그냥 해치우는 게 핵심 목표고
1: 네.
0: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에선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상과제가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의 이 문장 이후로는 그 슈퍼히어로들도 어떤 책임과 윤리,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고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어떤
1: 맞아요.
0: 장르의 문법 이런 걸확 바꿔버린 문장이라는 거죠.
1: 이게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같은 것도
0: 그렇죠.
1: 보면
0: 11호 같은 게다 그런
1: 맞아요. 다
0: 맥락이잖아요.
1: 모여가지고 다 생각하는 게좀다 다르고 슈퍼히어로로서의 느끼는 그 자신의 입장과 철학이 다르고 이러니까 막
0: 그렇죠.
1: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0: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럼 이때 처음 쓰인 거냐? 그게
1: 네.
0: 아니라는 거예요.
1: 아?
0: 비슷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1: 네.
0: 들면 윈스턴 처칠은 큰 권력이 있는 곳에는 큰 책임이 있고 권력이 적은 곳에는 책임도 적으며 권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책임도 존재할 수 없다. 사실 같은 말이죠.
1: 그러네요.
0: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더 루스벨트도 나는 강력한 행정부를 신뢰하고 권력을 믿지만 그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늘 있어
1: 네.
0: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칠이나 루스벨트의 말에서는 그렇게까지 영감을 받지 못했는데,
1: 맞아요.
0: 이 스파이더맨의 이 문구가 붙었을 때, 즉, 맥락과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의미가 확 증폭된다라는 거죠.
1: 말의 운명이 참 놀랍네요. 그렇게 보면.
0: 맞습니다.
1: 그렇죠. 어떤 몸을 입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0: 그렇죠. 뭐,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마지막에 했던, 나 지금 떨고 있니?
1: 아, 그건 맞잖아요.

0: 그건 맞아요.
1: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대사를 예를
0: 네.
1: 들면 많은 개그 프로 같은 데서 원용하잖아요. 그런
0: 그쵸.
1: 명대사들을. 그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이제 라면 먹고 갈래도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0: 그것도 있잖아요. 가을 동화였나? 얼마면 되니, 뭐, 되는 냉각? 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계속 이렇게 다시 재생되고, 재현되고. 7609 쓰시는 카페이님, 저 얼마 전에 노인과 바다를 읽었는데, 나는 왜그 문장이 기억 안 나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비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했거든요. 제 기억이
1: 아,
0: 맞았네요.
1: 의심을 하셨군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런데 이게 의심된다고 해서 내가 굳이 또그 문장을 찾으려고 다 살펴보는 또 수고는 너무 크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박항수 기자님은 그거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1: 그렇죠. 그것도 이거 하나만 한게
0: 아,
1: 아니라.
0: 그렇죠. 많이 팔 걷어붙이고 다 나선 거잖아요. 참
1: 그렇죠.
0: 재밌습니다. 이 책이.
1: 7906님께서 이번 주는 4호정 시리즈를 주제로 귀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부살인에 이어 스피노자에 대한 오해까지 들은 걸 확인, 또 확인해야겠어요.
0: 아, 살인청부. 요건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이었는데, 사진청부를 제가 살인청부로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지금, 그러네요. 우리 주변을 오가는 말, 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그말 한마디로 일생이 그냥 기억되는 사람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사실
0: 네.
1: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다. 그래도 지금은 돈다.
0: 그것도 사실 아니라면서요.
1: 맞아, 이 책에도
0: 그것도
1: 등장을
0: 사실이
1: 하는데
0: 아니라고.
1: 바로 그런 분들의
0: 네.
1: 마음을 담은 노래 같아서 골라왔어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0: 와, 네. 절묘한 선곡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북트리거에서 펴낸 박광수 기자의 책,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섭님이 예전에는 출처가 궁금해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AI가 나오고 나니까 무조건 다 팩트체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아침에 본글 팩트체크했네요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요 글을 보니까 또 이제 어제 읽은 책이 생각이 나는 게 AI의 그 링크 날조와 출처를 또막 가지고 그럴듯하게
1: 그럼요.
0: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1: 계속 교차 검증을 해야죠.
0: 교차 검증 진짜 필요합니다.
1: 근데
0: 맞아. 그들을 믿을 수도 없고.
1: 그게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누가 좀
0: 그렇죠.
1: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근데 사실은 이게 책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신뢰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1: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런 검증 시스템을 운용해온
0: 네.
1: 매체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좀더 신뢰를 하게 되긴 하는데. 자, 최용진님. 주라기 공원 1편 대사 중에 Life finds a way. 생명은 길을 찾아낸다. 요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작에도 있는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묵직하게 들리더군요. 하셨어요.
1: 아, 이 사연 보니까 최근에 그 주라기공원 1편에 그랜트 박사로 나왔던 고생물학자
0: 맞아요.
1: 배우가 별세하셨다는 소식
0: 맞아요.
1: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진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화가 됐어요.
1: 맞아요.
0: 이게.
1: 네. 2032님, 제가 늘 좋아하고 새기는 명언은 촉처계리 하시불락. 이 세상 만나는 모든 것에 이치와 섭리가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퇴계 선생 일록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이 소중한 배움과 깨달음을 배우는 기회인 거죠.
0: 촉처계리 하시불락.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또 입에 붙네요. 이렇게
1: 네.
0: 발음을 하니까.
1: 아, 요런 거 하나 좀탁 새기고 있으면
0: 네.
1: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죠.
0: 나 왠지 한 글자 틀릴 것 같아요. 끝에 가서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아무튼 나에게 쏙 들어오는 단어는 어떤 그 말은 새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1: 이게 정말 자기 삶의 어떤 부분하고 맞닿을 때 그걸 외우게 되는데,
0: 맞아요.
1: 저도 논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기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그러니까 배우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0: 네.
1: 안 하면 헛된 것이고 그 공부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0: 그쵸.
1: 외우기만 한 거니까.
0: 네.
1: 그리고 사이불학즉태. 생각만 하고 그걸 채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거죠.
0: 그게 왜 들어오신 거예요?
1: 제가
0: 그때
1: 늘
0: 마음에.
1: 생각만 하고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뭔가 채우는 게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0: 네.
1: 그 문장을 봤을 때딱 들어온 거죠. 아, 내가 느꼈던 부족함이 이 위태로움이구나. 이거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겠구나.
0: 딱 맞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미미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면 언젠가 또 언젠가 후대에는 그게 이제 미미님이 한 말로 또 그렇게
1: 아, 그렇게까지요?
0: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지금
0: 한번 노려보세요.
1: 너무
0: 마음에 들면.
1: 네, 좋아서 웃었습니다.
0: 그쵸.
1: 흑족해서.
0: 그렇게, 그좀 노립니다, 미미님이. 미미님이 방송에서 이제 밝히시고 했는데, 사실은 하면서 이제 논어가 슥 지워지면서, 논어를 즐겨 읽던 미미님이 한 말로 이제 된 걸, 될 수도 있어요.
1: 야, 공자님께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말이 요즘에 퍼져나가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설화도 많이 생기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날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흔히 쓰잖아요.
0: 그쵸.
1: 이 책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한 명언을 끄집어내는데,
0: 네.
1: 바로 이겁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0: 오!
1: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0: 맞아요.
1: 퍼거슨 경이했던
0: 맞아요.
1: 얘기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이건 말을 했던 건 맞아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는 시간 낭비 정도인데,
0: 네.
1: 이 한국에서 번역되고 쓰일 때좀 강조가 돼서
0: 네.
1: 인생 낭비다.
0: 아.
1: 그러니까 그 말이 있을 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말들과 사건, 사고 때문에

0: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거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1: 네.
0: 있었는데, 마침 박지성 선수와 연관되어 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1: 네.
0: 그 메시지를 더 세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죠.
1: 아, 그래서?
0: 워딩을 조금은 세게 번역했던 거죠.
1: 와, 그럼 이 퍼거슨은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걸 알까요?
0: 모르죠.
1: 모르죠?
0: 어느 정도로 물론 이 박강수 저자도 그 퍼거슨에게 물어보진
1: 아,
0: 않았을
1: 그쵸.
0: 텐데.
1: 알지 않을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0: 예. 네.
1: 이분은 지금, 뭐랄까요?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이런 게
0: 아, 그렇죠.
1: 아니니까요.
0: 생전에 계시니까.
1: 네.
0: 근데 이분의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어떻게까지 얘기되냐면, 누군가 인터넷 같은 데서 말실수 헛발질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들이, 퍼거슨 1승 추가.
1: 맞아요. 그렇게. 와,
0: 그래서 작가가 이런
1: 진짜.
0: 말을 씁니다. 명장의 승수는 이렇게 그가 은퇴한 후에도 쌓이고 있다.
1: 재밌네요.
0: 하지만,
1: 세간이.
0: 퍼거슨에게는 1승이지만,
1: 네.
0: 인류 전체는 1패다.
1: 아, 와, 이거 계속 여기도 붙어 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SNS와 퍼거슨 인생 낭비 이런
0: 아,
1: 것들이.
0: 말이 정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문장이 있는데,
1: 네.
0: 그 박지영 소설가의 소설에 나왔던 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좀 맥락과 상관없이 저한테 그 문장이 되게 깊게 박혀 있는데, 요즘 우리가
1: 네.
0: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우습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밉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슨 마음인지
1: 네. 좀
0: 알겠죠.
1: 우습거나 밉거나네요.
0: 이게 못난 마음인데 사실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
1: 아.
0: 문장 보는 순간 바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1: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밑줄 긋게 되는 것들이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0: 그쵸.
1: 아까 그 스파이더맨 1에 나왔던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그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처럼.
0: 그렇죠. 그래서 당대보다 더 힘 있게
1: 네.
0: 쓰이는 말들도 있는데
1: 네.
0: 이 책에 마지막에 이 말을 배치해 뒀더라고요. 볼테르, 아, 물론 이제, 볼테르가 한 말로 알려진,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인데, 이 문장
1: 어떡해.
0: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을 걸고 싸울 것이다.
1: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0: 네.
1: 볼테르가 하지 않은 말이 되게 많을 텐데.
0: 근데 이거 볼테르가 했을 법한 이제 말의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뭐, 양극화, 뭐 극단적인 혐오와 선동,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조사들을 해보면 현대로 최근으로 올수록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할 자유, 미국은 또그 수정헌법의 제일 앞에 언론의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볼테르의 말이 계속 인용된다는 겁니다.
1: 근데 왜 볼테르인 거예요? 이게 볼테르가 이 말을 안한 건데.
0: 비슷한 시절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1: 그런
0: 이건
1: 거군요.
0: 뭐 볼테르 입장에서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좋은 맥락에서 쓰이니까 뭐
1: 볼테르 입장,
0: 괜찮지
1: 그쵸.
0: 않을까요?
1: 볼테르도 내가 했을 법한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네. 자, 고은정님. 저는 노너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좋아해요. 아, 이게 지금 갑자기 노너가 이렇게 막 등장합니까?
0: 이 논어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죠. 특히 이 중에 고은정님께서 붙여주신 말도
1: 네.
0: 20대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막 잘하고 멋진 사람들 보면
1: 맞아요.
0: 막 따라하고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내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
1: 맞아요.
0: 고민이 늘 있는 거라서
1: 네.
0: 그때 많이 되새겼던 기억이 나고 5623님, 명언은 누구의 말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속담은 출처를 궁금해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 흘러온 말이라고 그려려니 하고 쓰네요. 명언이나 속담이나 지나온 세월에 살아남아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든 말인데 말이죠.
1: 그렇죠. 파고든 삶을 파고든 말
0: 이게
1: 맞습니다.
0: 출처가 어떻든, 그 연원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1: 네.
0: 어떤 세월을 견디고 지나서 우리에게 도착한 말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오해를 이해하려는 노력, 저자가
1: 네.
0: 했던 이 책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 지금 정현숙님이 아까 미미님이 좋아하신 말 논어에서 유명한 구절이어가지고 미미님 출처로 오해받지 않을 듯요 하셨어요. 너무 큰 거를 우리가 건드린 것
0: 네,
1: 같아요.
0: 제가 뭐 그렇게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1: 네. 그리고 좀 살짝 노리셨는데 아, 안 되겠구나 싶은 거죠.
0: 바로 이렇게 또 바로 잡아주시니까.
1: 바로 잡아주니까.
0: 네,
1: 맞아요.
0: 마음이 작아지네요.
1: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지 강조해 주시죠.

0: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도 얘기 나눴지만 실제로 안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붙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말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할수 있다. 이런 게 요즘 얘기하는 혐오와 선동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그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1: 네.
0: 말에 대해서 그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갈릴레오의 지위에 오를 수는 없다. 갈릴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당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1: 중요한
0: 내가
1: 얘기네요.
0: 말하는 거 막지마나 말할 자유가 있어.
1: 그쵸.
0: 이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진위와 필요와 또 적합성이 있어야만
1: 맞아요.
0: 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1: 맞아요. 스파이더맨, 뭐, 아까 처칠 쭉 올라갔던 말 다시 확인하자면, 다시 좀 인용을 하자면, 변주하자면, 말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0: 그럼요.
1: 그쵸.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오늘 그 말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리미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끝곡 코넌 그레이의 디스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마무리해가는 이때쯤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종종거리고 뛰어다녔던가 아니면 씩씩하게 걸었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얀색 도화지 한 장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생각해보면 뭘 그려야 되지?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이렇게 부담스럽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사는 거 도화지에 발자국을 남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원에 가는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걸음이 빠른 분, 느린 분, 발이 큰 분, 작은 분 모두 함께 하시죠. 정승재 경청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윤지홍과 영주가 함께 부른 느린 걸음 듣고 왔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빈 도화지에 하루하루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멋진 작품, 대단한 작품,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그릴 거야. 이러면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발자국을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이런 날들이 다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중학교 때 많이 해봤는데, 최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비슷한 그림을 다음 페이지에다가 막 그린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드르륵 이렇게 넘어가게. 그러면 만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남겨놓은 이런 발자국들도 나중에 한꺼번에 드르륵 넘기다 보면 어떤 멋진 곳으로 달려가고 있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조주현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이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수능 준비하신다고. 또 어떤 사연일까 되게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기회 되실 때 사연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보나님은 오늘도 별일 없이 라디오 들으면서 쉴수 있어서 감사한 밤입니다. 이 안보나님의 사연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행복이라는 거는 일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자체가 행복이다. 이런 얘기도 저 들어본 적 있는데, 워낙 또 이렇게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행복에 관련된 명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경청은 이렇듯이 바다님들의 이야기가 더해져야지 완성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 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해정승제 크로스 만나보실 수 있는 목요일이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이럴 때속 시원한 상담, 명쾌한 이야기 필요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노르웨이가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북유럽이라고 하죠. 유럽 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 노르웨이. 저도 한 번 정도 그 자동차 운전해서 프라하에서 거기까지 운전해서 간 적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 열기가 참 대단했다고 하네요. 28년 만에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와, 브라질을 이겼대요. 글쎄, 브라질은 뭐 전통의 강호잖아요. 우승한 적이 5번씩이나 있는. 비록 4

4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시 주목받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르웨이 사람들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라고 해요. 스포츠는 보통 이런 엘리트 스포츠라 그러나요?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11살 때까지는 점수를 기록하지 않는데요.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왜 경기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12살 때까지는 선수들을 실력으로 구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럼 못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사람이랑 다 섞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동기부여도 좀안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스포츠를 왜 이렇게 배우는 걸까요?

펀과 잔을 모네가 함께한 We Are Young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별로 선수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막 조바심을 내는 부모님들. 아, 좀더 일찍 시켜야 되는데 옆집에는 지금 한 바퀴 다 돌았대는데. 좀더 특별한 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는 부모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래요. 과정을 배우고 즐기게 하는 거. 그래서 길게 봤을 때한 개인으로서도 멋지게 성장하는 거. 그게 스포츠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경쟁보다는 성장. 스포츠 얘기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도 좀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을까요? 라이즈의 노래, 메모리즈.

찾아오는 풍성한 선물 타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준비되셨나요? 장르불문 생선물 스포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재미를 위해서

놀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스포츠 관련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딱히 필요 없는 달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공 하나만 있으면 참 재밌게 놀 수 있는 종목도 많아요. 어렸을 때 공놀이 참 많이 했는데 그때 놀았던 감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공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 번만 불러드립니다. 쉬우니까. 1번 테니스, 2번 축구, 3번 탁구. 쉬워도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장르불문 생선물. 지금 바로 참여를 원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OI의 노래입니다. 핑퐁.

아이오아이가 부른 핑퐁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구기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공 크기에 관한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아이오아이의 핑퐁 듣고 또 이렇게 틀린 사람 있을래나? 테니스 공은 얼마네요? 손 작은 사람의 한 주먹만 하고, 그쵸? 탁구공은 너무 작고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큰 공은 2번 축구공이었습니다. 축구공. 요즘 저는 축구해 본 적은 없고, 군대에서는 축구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제가 축구를 그나마 행복하게 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1시 반에 끝났었던 기억나는데, 1시 반이었나? 12시 반이었나? 5교시까지 했었어요, 저 때. 맞아. 아, 그 기억난다. 1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골대는 하나니까 학교에 그 수많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골대는 한 상밖에 없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끝나고 그 페트병에 있는 그 사이다 마시는 재미로 같이 놀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잔나비의 노래, 투게더. 이 노래 듣고 와서요. 해정승재 크로스 시작하겠습니다.

0: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 고민 하나 없이 마음 편한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고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다님들에게 쉴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 바다님들 여기서 같이 이야기 나눠요. 혜정,
1: 순재, 크로

0: 매력은 항상 넘치지만 잠잘 시간은 항상 부족한 이분. 과연 고민할 시간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저번 주에 방학하셨잖아요.
1: 아, 네.
0: 방학하니까 좀 어때요? 좀 약간은 좀 약간 이렇게 숨 돌릴 시간이 있으신가요?
1: 아직 없어요.
0: 아직은 없구나.
1: 네. 한 주 정도 더 지나야지 조금 숨 쉴 틈이 생길 것 같아요.
0: 그게 그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얼리 윤으로서의 그 요정으로서의 역할 그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1: 선생님으로서
0: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아, 요정은 뭐 그렇게 바쁜 스케줄은 아니에요.
1: 요정으로 사는 삶은 네. 1초도 없어요.
0: 그러시구나. 매주 이 시간에 바다님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민 뭐 있으세요?
1: 요즘에요?
0: 예. 네.
1: 옷장에
0: 바퀴벌레 나왔어요?
1: 아니요.
0: 예.
1: 그 바지가 되게 많은데요.
0: 안 맞아요?
1: 안 맞아요.
0: 정말? 진짜?
1: 안 맞아요.
0: 요정이?
1: 그니까.
0: 나 바지 안 잠기는 요정 본 적 없는데 어떻게
1: 해요? 안 잠겨요.
0: 안 잠겨요?
1: 고민이에요, 진짜. 진짜로? 저 옷을 너무 입고 싶다. 그런데 안 잠겨요.
0: 와, 그러시구나.
1: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아,
0: 운동, 정말. 아니, 운동, 저 하키 하시잖아요, 그래도.
1: 진짜 최근 2주 동안에는 예. 아이스 하키도 못 갔어요.
0: 그 정도로 바쁘시구나. 네네. 그러니까 또 너무 바쁘다 보면 잠잘 시간이 없고 보통 이런 얘기 예전에 심으뜸님이 저한테 다이어트 같이 할 때 했었던 얘기가 잠을 충분히 자야지 살
1: 맞아요.
0: 빠진다고.
1: 잘 자야지 살이 네. 빠져요.
0: 진짜 잠 못 자면 무조건 살 찌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맞지 않을까.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선생님은 살 찐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맞는구나.
1: 네, 안 맞아요. 슬퍼요.
0: 슬프시겠다. 이만큼 큰 고민을 안고 사는 우리 바다님들의 고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정 승제 크로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경청을 사랑하는 조수연입니다. 제 고민은 고등학교 입시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성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은 댄서거든요. 춤출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실용무용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어랑 수학이 고민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데 두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1: 중학생 그리고 장래희망이 댄서. 너무 멋있어요, 정말. 확실한 꿈이 있다는 것도 너무 멋있고 진학하고 싶다는 실용무용과가 아마도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입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실기연습 한창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성적도 한 어느 정도 20, 30% 정도 들어간다니까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는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네. 성적이 부족하다. 국어랑 특히 수학이 좀 그렇다라는 거고 와 지금 입시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실기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조수연 바다 친군 인간은 지금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볼게요. 조수연 중학생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참 좋아. 목소리가 애기네, 애기. 응? 아니에요. 애기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1: 중상이에요.
0: 중3인데 애기라 그래서 미안해요. 우리 수연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블루중에 재학 중인 조수연입니다.
0: 인천 블로중학교요.
1: 네.
0: 재학 중인 조수연 학생이에요. 윤혜정 선생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 수연아. 반가워.
1: 안녕하세요.
0: 아니, 댄서라 그랬잖아요. 나 그거
1: 네.
0: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이렇게 겉으로 보서 댄서 그러면 활발하고 화려하고 이랬지만 음악 딱 꺼지면 되게 조용한 친구들 되게 많는데 우리 수연이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되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려요?
1: 약간 떨려요.
0: 약간 떨려요. 그래도 막 학교 행사나 장기자랑하거나 이럴 때 있으면 딱손 들고 나가는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치? 그러니까
2: 멋있다.
0: 파워풀한 댄스를 이렇게 막 추는 걸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노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무대에 서본 적은 있어요?
1: 아, 최근에 공연 한번 한적 있어요.
0: 와, 공연까지 할 정도면 와, 정말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실용음악과라 그래야 되나, 여기도? 실용무용과죠.
1: 네.
0: 실용무용과에 진학하면 나중에 댄서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1: 예고 입시에서는 가장 도움되는 게 댄서 거기에서는 가장
0: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쵸?
1: 네.
0: 맞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우파, 그쵸?
1: 네.
0: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들었어요.
1: 네,
0: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춤의 매력이 뭐예요? 수연이한테는?
1: 맞아요. 춤은 그냥 하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와, 수연이는 정말 타고났네, 타고났어.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1: 아, 네, 많이
0: 오, 그럼
2: 들어봤어요.
0: 진짜 잘 죽겠다. 너무
2: 잘하는구나.
0: 궁금하다. 영상통화 연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정말 잘 추는구나.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우리 수연이처럼 예술고등학교 그것도 실용무용과로 진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주위에서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 있어요?
1: 아직은 없어요.
0: 그래. 그러면 자기의 수연이의 댄스 실력은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봐준 적 있어요?
1: 한번 봐준 적 있어요.
0: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1: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0: 되게
1: 같다고.
0: 잘 추는구나, 진짜. 약간만 다듬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나 봐요. 그쵸?
1: 네.
0: 그런데 성적이 20, 30% 반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어때요?
1: 그래도 국어는 70점이 나오는데, 수학은 30점, 그리고 40점,
0: 3,
1: 이렇게 나와요.
0: 40점이 나와. 그러니까 학교 얘기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국어는 된것 같고.
1: 네.
0: 한, 60, 70점 정도는 수학도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네.
1: 네. 저희 학교는 서술형도 없어서.
0: 서술형도 없고 다 객관식이어가지고 이렇게 주관식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인데 그걸 좀 올리고 싶은데 공부한 지가 되게 오래됐나 보다, 우리 수연이가.
1: 네.
0: 그치?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 그 함수 부분부터 되게 힘들 것 같아. 도형도 어려울 거고,
1: 네.
0: 그치?
1: 도형 어려워.
0: 도형 어렵고, 함수도 1차 방정식 이쪽은 좀할줄 알아요? 1차 방정식.
1: 네, 1차 방정식 할수
0: 그거는 할줄 알아?
1: 있어. 네.
0: 그러면 해봐. EX는 3. EX 등호 3. X는 2분의 3이잖아요.
1: 네.
0: 어떻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1: 2로 똑같이 나눠주면.
0: 그래, 잘하네. 0이 아닌 숫자로 똑같이 나눠서 2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수연이가 남들 공부할 때 댄스에 관심을 가져서 늦게 시작한 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나가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잖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아우 나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럴 때지만 댄스는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왜? 관심을 가지니까 재밌으니까 수학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 봐 수연이한테. 그치?
1: 아니 위로 돼요.
0: 위로가 돼요. 요즘 일과는 어때요? 하루에 춤 연습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요?
1: 아, 춤 연습은 한 4시간 정도 하고.
0: 와 진짜 열심히 산다. 또?
1: 그리고 공부는 3시간 정도 해요.
0: 몇 시간?
2: 3시간.
0: 3시간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학이 많이 고민이라 그랬는데 수학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1: 수학은 지금 그 문제집 위주로 풀고 있어.
0: 어느 단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잖아.
1: 네.
0: 중학교 2학년 거예요? 1학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지금 3학년 거 우선 하고 있어.
0: 3학년 거 진도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럼 지금 2차 방정식 풀고 있어요?
1: 2차 방정식까지 이번에 시험 끝나서.
0: 끝나서 이제 2학기 거 보려고 하고 있어요?
1: 네.
0: 2차 방정식 시험 본 거는 한 어느 정도 점수 나왔어요? 좀 많이 안 좋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점,
1: 네.
0: 40점?
1: 네.
0: 인수분해 잘 안 될 거야. 그치?
1: 네.
0: 인수분해 너무 어렵죠?
1: 네.
0: 근데 인수분해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이에요. 100%. 경험이야, 경험. 그래서 문제 풀이 양을 많이 늘리면 돼요. 그거를 많이 안 해봤을 거 아니야.
1: 네.
0: 하면 돼, 수연이도. 그거는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전개하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요거 여러 번 해보면 금방 늘 수 있는. 우리 수연이 예전에는 9구단 되게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9구단 8단도 외울 줄 알잖아, 수연이. 그치?
1: 네.
0: 나랑 같이 해보자. 8, 1, 8, 8, 2, 16 계속 해보세요. 8, 3, 8, 3, 24?
1: 8, 4, 32, 8, 5, 40, 8, 6, 44,
0: 8, 7, 5, 16. 그래.
1: 8, 8, 64, 8, 9, 72.
0: 자, 수연이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빠르게 잘 했어요?
1: 아니에요.
0: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딱 그래요. 인수분해는 하다 보면 그냥 막 돼요.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막 될 정도로 기계적으로 되는 게 인수분해거든?
1: 네.
0: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연습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라면 중학교 3학년 처음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2학기 때 함수 배울 텐데 2차 함수 그 전에 1차 함수 좀 기억나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이런 거?
1: 저희 1학기 때 2차 함수 다 들어갔어요.
0: 아, 다 나갔어요?
1: 네.
0: 그랬구나. 그러면 2차 함수가 상당히 어려웠었겠네, 그치?
1: 네.
0: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1차 함수부터 천천히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1: 네.
0: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집 풀 생각하지 말고 1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엄마한테 한번 가르쳐줘야지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가는 과정 한번 설명해봐야지 라는 느낌을 가지고 기본 문제 필수 예제라고 돼 있는 것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70점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고.
1: 아, 네.
0: 국어는 윤혜정 선생님한테 고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1: 아, 문해력을 늘리려면 지금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2: 짧은 시간에 문해력이 갑자기 확 오르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연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해력을 올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당장 국어 성적이 좀 중요한 거야?
1: 우선 문해력을 늘리고 싶어.
2: 오, 그래? 그러면 진짜로 읽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
1: 네.
2: 그치? 그래서 수연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책들 있어? 뭐 소설이나.

0: 해봐.
1: 네.
2: 잘 알겠어요, 우리 수연이?
1: 네.
2: 댄서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모습의 댄서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에 서고 싶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댄서가 되고 싶을까?
1: 약간 그 왁킹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2: 예.
1: 그 장르의 댄서가 되고
2: 정말.
1: 싶어. 네.
2: 와, 진짜 확실한 꿈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0: 네.
2: 나는, 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바다님들도 그렇고, 윤혜정 쌤도 그렇고,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수연이 전화 연결된 김에,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던가, 아니면 스스로의 다짐이라던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래요?
1: 제 친구 중에 윤혜정 선생님 팬이 있거든요.
0: 아, 그래?
1: 네. 한 번이 저번에 너무 큰 나비 효과 잘 풀고 있다고.
2: 아, 친구가 대신해서 전해달래요?
1: 네.
2: 그랬어.
0: 친구 이름은 뭐야?
1: 이나린이라고
0: 나린이? 나린이도 그렇고, 우리 수현이도 그렇고, 국어가 너희의 꿈에 날개 달아주면 좋겠어.
1: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아우, 너무 좋다.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신청곡 혹시 있어요?
1: 그 데이식스 웰컴 투더 쇼요.
2: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
1: 네,
2: 그래요.
1: 그리고 그 제가 인스타로 댄스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오, 궁금해.
2: 어떻게 봐야 돼? 알려주세요. 우리 바다님들도 다 보게.
1: 인스타 아이디가 수연이즘인 수연이 SUYEOIN SM하고
2: 수연이즘이네.
1: 두 개에다가 CHO로 하면 나와요.
2: 뭐두 개에다가? 언더바?
1: 언데
2: 예, 언더바
0: 언더바를
2: 두
0: 두개 하고
2: 개에다가 CHO.
1: 예그네
2: 조수연이라서
0: 아
2: 이렇게,
0: 조구나.
2: 예. 수연이즘 언더바 두개 조.
1: 네.
2: 그래서 내 진짜, 와, 진짜 오늘 조회수 폭발하겠다. 비공개 계정으로 나오는데?
1: 지금 공개로
2: 바꿀
1: 할
2: 거예요?
1: 네.
2: 지금 빨리 바꿔야지. 우리 바다님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꼭 볼게요.
1: 네.
2: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댄서 되면 또 연락줘요?
1: 네.
2: 윤혜정 세 명도 인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수연아, 꼭 너의 목표 이뤄.
1: 네.
2: 고맙습니다. 우리 조수연 바다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노래죠. Welcome to the show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조수연 바다님이 신청한 노래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 듣고 왔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 아니면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런 아티스트 이렇게 예술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평상시의 모습이랑 다를 때 되게
1: 너무
0: 많잖아요.
1: 신기해요. 특히 배우님들 보면 진짜 평상시는 내성적인 분들 많죠.
0: 맞아. 그래요, 정말.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선생님은 언제쯤 이렇게 막 평상시에 조용하시다가 탁 터질 때 있어요? 되게 막 활발할 때?
1: 저요?
0: 예.
1: 저는
0: 안 그러실 것 같아. 되게 균일할 것 같아, 선생님은.
1: 저요?
0: 성격이.
1: 저는 엄청 다혈질이라서
0: 예.
1: 이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0: 왔다 갔다?
1: 예.
0: 예.
1: 근데 거의 신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0: 항상 신나 있어요?
1: 네.
0: 항상. 집에서 그 권력 1인자라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의 남자분들이 항상 떨고 있겠네요. 눈치 보고, 그죠?
1: 아니요. 항상 행복한 분위기에서.
0: 항상 행복한 분위기로
1: 네.
0: 화목한, 가정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요정님이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와, 춤도 추세요, 선생님? 그건 아니죠.
1: 저요?
0: 예.
1: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0: 아우, 정말 많이 노셨구나.
1: 아, 근데 저는 클럽도 한 번도 못
0: 아,
1: 가봤어요.
0: 진짜?
1: 네.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같은 걸로 좀
0: 댄스 동아리에?
1: 춤을 열심히 췄죠. 네.
0: 그러셨구나. 선생님, 다음 공개 방송 때는 한번 보여주세요.
1: 그럴까요?
0: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우리 땡깡님한테 배워갖고.
0: 예, 잔뜩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바다님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정 선생님의 직업, 두 번째 직업, 요정과 관련된 노래 들으면서 넘어갈까요? 원래는 SES의 노래였는데, 에스파가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Dreams Come True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익숙한 요정소리와 함께 짠 하고 등장해 주셨습니다. 바다님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나누는 코너죠. 해정승재 크로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전화 연결해서 우리 1부에서도 전화 연결했었지만 선생님은 이 시간 아니더라도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항상 학교에서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담임을 맡으셨으면 또 학생들이랑도 다 이렇게 만나시겠지만 아니더라도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2: 있어요.
1: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라디오에서 고민 상담하는 거랑 비슷하세요? 느낌이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거랑 처음으로 얼굴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랑 좀 다른가요?
2: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1: 인생 상담보다는.
2: 네. 뭐 가끔 그런 공부가 아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습 상담이고 진로 상담 이런 거니까. 여기선 근데 공부 얘기도 아이들이 물어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1: 더 다양하구나.
2: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아, 정말 맞습니다. 우리 주얼리 유은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동안은 요정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주얼리 윤 선생님. 항상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경청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전화 상담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한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앞으로 도착한 다음 고민 사연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 친구들을 보면 아빠랑 친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저한테 늘 무서운 분이셨어요. 엄격하고 무섭고 혼낼 때도 많으셔서 아빠랑 있으면 지금도 긴장이 돼요. 아빠가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잘못하면 혼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낯선 사람보다 아빠가 더 불편하고 무서워요.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막상 그런 얼굴을 보면 어색할 것 같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평범한 아빠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1: 딸기 말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와, 이게 어떻게 하면 평범한 아빠와 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 평범함을 너무 그립다라기보다 소망하는 그런 네. 친구. 아빠가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빠는 어떠셨어요?
2: 저희 아빠는
1: 예. 왜?
2: 재미있으신 분.
1: 아, 되게 웃기시고 막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2: 네.
1: 되게 그럼 다정한 딸에게?
2: 뭐랄까요? 저희 아빠 굉장히 개성 있으신데
1: 예.
2: 다정하기도 하고
1: 혼낼 때 무섭기도 하고?
2: 아니요.
1: 아, 그러진
2: 아빠한테
1: 않으셨어요?
2: 혼나본 적은
1: 한 번도 없어요.
2: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 뭐 하다가 그 물건 훔친 적 있어요? 보통
2: 아니요.
1: 심하게 혼난 건데, 그러면 심하게 잘못한 거야. 한
2: 명절이었는데,
1: 예.
2: 제가 HOT, 오빠들이 TV에 나오는 예. 걸 항상 예. 비디오로 녹화를 했거든요.
1: 예.
2: 근데 녹화를 해야 되는데,
1: 예.
2: 이제 큰아빠 댁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1: 그래서 녹화해야 된다고.
2: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혼나본 경험이에요.
1: 끝까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났구나. 네. 그거 시간 맞춰가지고 눌러 예약 녹화 되는 비디오가 없었나 보다.
2: 그때는
1: 그렇죠.
2: 네, 그때는 직접 눌렀어요.
1: 직접
2: 됐어요.
1: 이렇게 동시에 누르잖아. 이걸 REC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까지 탁 누르면 이제 녹음 시작, 네. 녹화 시작되잖아. 네. 그거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오빠 좋아하셨어요?
2: 강타 오빠요.
1: 강타 오빠.
2: 네.
1: 칠현이 오빠 좋아하셨구나.
2: 네. 아, 한 살 차이.
1: 한 살 차이? 그러면 강타 부인이었겠네.
2: 아, 진짜 강타 오빠랑 결혼한 게 꿈이었죠.
1: 결혼한 게 꿈이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한 살 차이인 네. 강타 오빠.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딱 한 번 혼났다. 네. 근데 저도 아빠가 그렇게 되게 살갑고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밤만 되면 아빠한테 영어 숙제 검사 맞고 혼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되게 아빠는 그냥 무서운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2: 근데 아빠랑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또 아빠가 다른 주위 분들한테는 이렇게 막 되게 엄격하고 무섭고 이런 분이 아닌데 유독 우리 딸기 말랑이님한테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저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1: 아빠 무서워하는
2: 아빠가 너무 무섭고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숨이 막히고
1: 그러면 안 되는데
2: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아빠와 엄마가 정말 무조건적인 내 편이고 내가 힘들 때 그래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런 존재라면 삶의 색깔이 다를 것 같아요. 정말.
1: 그러니까.
2: 그래서 딸기 말랑이님 아버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기본적으로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1: 예.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되게 한없이 되게 자상하고 친하고 친구 같은 캐릭터라면 한 명은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2: 그렇게 캐릭터를 잡으셨을까요?
1: 그랬을 수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정말 좋은 거는 요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아빠한테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2: 진심으로 정말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고 아빠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요?
1: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2: 그럼요.
1: 생각해요.
2: 저는 모르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럼 이거 딱 들으면 아 되게 충격이다. 내 딸이 날 이렇게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보다는 더 그거하다면 네. 멀리 느껴진다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2: 하실 거예요.
1: 하실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좀 아버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선생님은 집에서 좀 아빠는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분은 애들한테 좀 엄한 아빠예요?
2: 완전 진심으로 놀아준 아빠예요.
1: 친구죠.
2: 네.
1: 선생님은 그러면 좀 엄한 편이에요? 엄마,
2: 저도
1: 엄한 엄마?
2: 제가 예. 보통 제 또래 엄마들보다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1: 예.
2: 그래서 힘도 세고 많이 놀아주고
1: 진짜? 그러니까
2: 저에게 남는 그 모든 시간은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러세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1: 아들 둘을 압도하는 편이세요? 보통 되게 뭐라 그러지? 못 뭐 한다 그러지? 못 당해내잖아요 보통
2: 전 그러지 않아요.
1: 그렇구나.
2: 첫째한테도 말했어요. 지금 중1 됐잖아요. 네. 우리 집에 사춘기란 없어.
1: 와, 그렇구나.
2: 그래서 가르쳐 줄 때는 되게 엄한데 평상시에 놀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되게
1: 친구
2: 친하게.
1: 같은? 네. 그럼 와, 엄마도 친구고 아빠도 친구인 그러네요. 그럼 애들이 크게 좀 이렇게 어긋난다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다.
2: 네. 그랬구나. 아직 첫째가 사춘기도 안 왔고.
1: 사춘기 안 네. 왔어요. 와, 뭐 블랙핑크 녹화해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이러지도 않고.
2: 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1: 그렇구나. 아이고, 그런 사연. 한 번만 다정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럴 정도면. 그렇죠. 평범한 부녀관계. 그러니까 많은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부녀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이 또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 내서 아빠한테 먼저 손짓을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한 고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음을 좀 달래줄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아빠 마음속에는 좀 분명히, 예쁜 딸일 테니까, 이게 아빠의 속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곡한 노래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그리고 손디아의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손기아의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 두 곡을 듣고 왔는데요.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으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토닥토닥하는 느낌인가? 대놓고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음색이네요. 그쵸? 따뜻한 이불 덮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야 저희가 조금 언성이 높아질 시간인가 봐요. 수학 고민 하나와 국어 고민 하나가 저희의 좀 야생적인 모습을 또 보시게 될것 같은데 일단 수학부터 제가 읽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렌 움파 바다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을 즐겨 듣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처음으로 작문을 써보네요. 수시 원서 접수 기회라고 여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수능을 쳐야 되는데, 사실 로그방 정식을 전부 새까맣게 까먹어버린 상태입니다. 로그가 어려워요. 어떡하죠? 라고 지금 고3이? 고3이 지금 나한테 로그를 다
1: 슬슬
0: 까먹어.
1: 올라오고 계시네요.
0: 나 큰일 났네요, 정말. 와, 어떡해요. 고2면 내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로그가 뭔지 한번 궁금해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이럴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로그 방정식을 까먹었다라고요.
1: 까먹었다고 한거 보니까 예전에 알았나 봐요.
0: 자, 마음을 좀잘 다잡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방정식을 까먹었다라는 거는 가장

0: 어렵게 나오지 않는 그것도 가장 쉬운 문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파트예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아니고 로그 방정식은 정말 쉬운 파트예요. 근데 이걸 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일단 문제예요. 단순암기를 했을 때 보통 까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학은 까먹어서 못 푸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기술을 익히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로그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로그 2의 8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암기하더라도 3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로그 2의 8이 뭐를 의미하는데 3이야? 이러면 3인데요? 로그 A의 B가 뭔데? 그러면 그거는 알수 없는데요? 로그 2의 8은 아무튼 3인데요? 이러는 친구들. 그러니까 로그가 뭔지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풀어야지만 내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학은 공부가 되질 못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공부할 바에야 수학을 깨끗하게 놓고 다른 과목, 더 관심 있는 과목을 하는 게더 나을 만큼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1: 어떡하죠, 그럼? 여름방학인데?
0: 여름방학인데 어떡하지? 아, 이 친구는 이름 뭐야? 레눈파야. 진짜 수학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전화 연결 신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얘기 듣고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 상담해 줄 테니까. 응?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포기하라는 얘기도 못할것 같고
1: 맞아요.
0: 어떻게 뭐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하라는 얘기도 못할것 같으니까 직접 진짜 한번 수학이 고민이고 수학 잘하고 싶으면 전화 연결, 인별그램 참고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한번 상담 비장하게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국어 관련해서 책 읽기 질문이 들어왔네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168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 고민은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공부하기 전, 공부한 후, 머리 말릴 때, 쉬는 시간에 하루에도 틈틈이 책을 읽는데요. 주변에서 다들 책 읽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요. 엄마도 지금 말고 나중에 읽으라고 하시는데 책은 계속 읽고 싶고 엄마 말씀은 들어야 하고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0: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1: 머리 말릴 때.
0: 어머니, 아니, 난 진짜.
1: 나중에, 아, 지금 읽고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주위에서 분명히 이러셨을 거야. 엄마는 주위에서 야, 너 지금 옆집에는 수학도 어디까지 공부했고 국어도 어느 정도까지 했대는데 너 지금 한가하게 책 읽을 시간 있어? 막 이러신 거 같은데. 정말 난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머리 말리면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빨리 선생님 빨리 얘기해
1: 근데
0: 주세요.
1: 그게 이제 그 일상에서 맨날 보면 속이 터지긴 하죠.
0: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쵸?
1: 아니, 밥 차려놨는데 밥
0: 책 읽고
1: 먹으면서 막 이렇게 책
0: 하니까.
1: 읽으면서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머리 말릴 때 사실 머리 말리면서 책을 어떻게 읽어요? 머리 안 말리는 거거든요.
0: 그거 읽지
1: 책
0: 말라
1: 읽느라.
0: 그러니까 그 읽는 거 아닐까 그러면?
1: 근데 진짜 이건 사실 부러워해야 하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책을 읽는
0: 그러니까
1: 것은. 근데 4168님도 일단 머리 말리면서 책 읽지 마. 밥 먹으면서 읽지 마. 알았지?
0: 아, 그거
1: 그러니까
0: 안 하면 되나?
1: 딱 구분해서 정말 책을 읽을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책을 읽고 밥 먹을 땐밥 먹고 머리 말릴 땐 머리 말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아마 엄마도 더 좋아하실 거야.
0: 그런데 책을 읽지 말라는 이유가 공부해야 되니까 책을 읽지 말라 그러면 머리 말릴 시간이랑 밥 먹을 시간에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니까 제 생각에는 피해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책 읽으면 책이 만화책인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설마 만화책도 아닌데
1: 만화책 아니라도 정말 책만 읽으면
0: 속
1: 이제
0: 터져요?
1: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실 수는 있지만,
0: 진짜 그게 걱정이 돼요? 나 이해가 안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1: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도 많이 하잖아요,
0: 공부
1: 선행을.
0: 많이 하니까
1: 근데 이렇게 책 읽는 건 정말 모든 과목의 공부의 기본입니다, 정말. 그거 기초 체력이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 때문에 좀 부러운데요.
0: 아니 요즘 영어 문제도 책을 많이 읽은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가 영어도 잘하고요.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아니 이건
1: 영어.
0: 너무 좋은 건데.
1: 네, 맞아요.
0: 그쵸?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막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막그막 숫자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1: 네.
0: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오늘 이게 한개 가격이 얼마니까 몇 퍼센트가 올랐네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숫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장난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수학 잘하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야, 나한테는 지금. 얼마나 지금 남들 부모님들은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서.
1: 그쵸.
0: 그렇습니다. 암튼,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책 읽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은 없으셨겠지만, 언제부터 책 좋아하셨어요?
1: 어렸을 땐 진짜 책 많이 읽었죠. 책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책
0: 대박.
1: 읽고, 책을 읽고 반복해서 읽다가 나중에는 책 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읽으면서 뭐 다라는 글자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 뭐 이렇게도 하고 읽으면서 다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바꿔 읽으면서 동그라미 빼먹은 다를 찾으면서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0: 동생이랑?
1: 예, 네, 여동생이랑.
0: 정말. 와, 내 자식이 저러고 놀고 있어 얼마나 이쁠까? 책 읽기 놀이를 한다고? 와, 정말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은 긍정적인 거니까 혹시 이 부모님이
1: 그럼요.
0: 들으시면 조금 어떤 게 걱정되는지는 윤혜정 선생님이 이해하신다니까
1: 네.
0: 약간 좀책 읽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학업에 정말 도움된다는 거는 진짜 팩트니까
1: 맞아요.
0: 조금씩 조금씩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만 책 읽을 시간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줘야죠. 한
0: 그쵸?
1: 시간 갖다 모자랄 거예요, 아마.
0: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상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요?
0: 예.
1: 오늘 전화 연결한 우리 수연이도 너무 반갑고 귀여웠고요.
0: 예.
1: 오늘 사연들도 다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0: 수연이 친구가 아까 이야기해준 그 사이트로 그 아이디로 들어가 보니까 2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 봤었잖아요.
1: 네.
0: 우리 경청 공개 방송.
1: 맞아요. 저랑 찍은 사진도 있고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도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0: 그랬었구나. 이렇게 올려놓은. 근데 그걸 또 비공개 계정으로 이제 풀었죠? 아,
1: 네.
0: 이제 풀어가지고 우리 마, 그 영상도 있어요. 진짜 댄스 하는 영상.
1: 있어요.
0: 그거 우리 바다님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윤혜정 선생님과 저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그런
1: 맞아요.
0: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지 삶을 사는데 도움 많이 될 테니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선생님?
1: 홈페이지 가면요, 혜정승재 크로스 게시판도 있고요, 인별그램 DM도 좋고,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 문자도 좋고요. 여러분
0: 예.
1: 진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비밀글을 이용해서 사연, 그리고 전화번호 같이 남겨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다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이제 요정으로서의 삶에서 다시 선생님의 삶으로 돌아가실 윤혜정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1: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0: 감사합니다. 6분이 좀 넘는 긴 곡인데요. 이 노래 정말 명곡 중에서도 명곡이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하는 거. 놀라지 마셔야 되는 게 앞부분에 아기 울음소리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딸이 태어났을 때그 울음소리를 담은 거라고 하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멋지잖아요. 천사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는 이런 그 가사말이 돋보이는 이지라이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김지순이 학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모기를 봤어요. 근데 그 녀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반려 모기도 아니고 차마 잡지는 못하고 겨우 밖으로 내쫓았어요. 반려 모기 참 상큼한 표현이네요. 반려 모기 너무 싫죠 모기. 이거 너무 싫잖아요. 특히 잘 때. 잘 때 그 소리 났다 안 났다 하면 정말 잠도 못 자고. 얼른.

모기를 퇴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누리님, 아랫집에 사는 4학년 친구가 곧 리코더 시험을 치는 것 같아요. 같은 곡을 계속 불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다행인 건 조금씩 늘고 있네요. 바다님들 열심히 하면 뭐든 느나봐요. 맞아, 이거 귀에 거슬리죠.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조금씩 늘고 있다니까. 리코더 부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또 가창시험 보면 노래 부르는 소리. 잘 부르면 괜찮은데. 아니야. 잘 부르는 것도 소음이에요. 맞아. 계속 똑같은 노래 부를 테니까. 그래도 그렇게 서로 연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향규님, 아니 내가 고3이라고요? 수능이 4달 남았다고요? 우리 향규 바다님,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다님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이 4달, 정확히는 4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화이팅! 아니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아일릿의 가장 빛날 너에게, 데이브레이크의 빛나는 사람,

정승재의 경청, 7월 23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걸었던 오늘 하루의 마침표를 잘 찍는 그런 두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요, 최유리의 바다입니다. 바다님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잘 자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김오키. 그는 이상한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의 색소폰은 음악과 세상의 숱한 경계를 교란합니다. 그간 색소폰의 전경을 매우 비좁게 가뒀던 사람들, 색소폰을 편의에 따라 물신화했던 사람들의 시야는 이내 심각한 비문증을 앓게 되죠. 그의 색소폰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재즈판, 춤판, 굿판, 랩판, 국악판, 레게판, 이 별별 판을 펼치질 않나. 분노하고 슬픈 자들이 외치는 거리에 나가질 않나. 색소폰을 타고 우주를 유영하질 않나. 말 그대로 그의 색소폰은 어디에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를 용케 오늘만큼은 잠시나마 이곳에 붙잡아둘 수 있게 됐습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세음행 라운지, 색소포니스트 김오키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맹 라운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주인공 색소포니스트 김옥희 씨와 함께 합니다. 라이브 연주로 우리 만나고 헤어짐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2022년 김옥희 앨범 안부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김옥희 씨의 색소폰, 전재곤 씨의 베이스, 그리고 허아미 씨의 피아노 연주로 아름다운 사운드에 젖어들었는데요. 2988 문자로 라이브가 맞냐고 확인하시면서 아름답다, 벌써 팬이 됐다 이런 감상 올라와 있네요. 몰입이 확 되는 음악이다라고 완전 빠져들게 하네요. 7108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가까이 앉아 있는 저도 이런 몰입이 전파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필터가 있다 한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식으로 김옥희 씨와 인사 나누기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생방송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고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김옥희 씨, 어서 오십시오. 세요맹 청취자를 위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나라의 색소포니스트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첫곡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요. 뭐좀 흔한 표현이지만 평온하고 그러나 그 평온이 좀 비교적 평온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색깔만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거를 그 스물 몇 장의 디스코그래피를 쭉 간략하게나마 리뷰하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EBS를 특히 이 FM을 배려한 선곡이었나? 약간 충격을 덜 주려는 뭐 이런 배려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0: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1: 저도 모르게 한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0: 네네.
1: 또 이제 시간대가 낮 시간이니까
0: 예.
1: 저도 약간 보통 이 시간대면 이제
0: 네.
1: 평소 때면 비몽사몽할 시간대여서
0: 네.
1: 비교적 쉬운 곡으로 좀
0: 아,
1: 했습니다.
0: 본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저,
1: 예.
0: 예, 청자도 배려하고,
1: 그렇죠.
0: 두루두루.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0년 이상의 커리어를 유지하시면서 수많은 공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시간대는, 요 시간대는 흔치 않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0: 해가 지고,
1: 예.
0: 예, 무슨 공연이라든가 작은 클럽의 기기라든가 이런 건 보통 해가 지고 나서 밤에 하는 거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밝은 데서 하는 게좀 익숙치 않아서.
0: 네. 저도 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촬영을
1: 예.
0: 해서 내보내잖아요.
1: 예.
0: 근데 세 분의 모습이 멋지긴 한데, 야, 좀 너무 밝다, 이러고.
1: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할때 불을 한번 끄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0: 아,
1: 했었는데,
0: 요청하시지 그러셨어요.
1: 근데 또 이게 이제 저기
0: 예.
1: 또이 사정도 있으니까, 라디오 사정도 있어서.
0: 약간 저 핀으로
1: 아, 맞네요.
0: 대체하면은 정말 멋있었겠다는 생각도.
1: 아, 그렇네요.
0: 예.
1: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0: 다음에 나오시면
1: 아,
0: 그렇게
1: 예,
0: 또
1: 좋습니다.
0: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또 멋진 트리오 연주를 해주시는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시스트 전재곤 씨, 반갑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재권 퀸텟의 리더시기고 시기도 하고요. 라틴 재즈 그룹 라 이솔라 이슬라 보니타의 멤버이시고 그 밖에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또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 계신 허아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희 씨, 전재권 씨만큼이나 또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재즈 는 물론이고 힙합, R&B 이런 장르들을 넘나드는 그런 밴드 활동을 폴하우스라는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이시고요. 또 비트메이커시기도 하다고 하시고 장르를 넘나드는 편곡의 귀재이시다. 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두분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이런 구성을 또 워낙 여러 팀을 운영하고 계신 게 맞죠?
1: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두 팀만 하고 있습니다.
0: 둘로 딱,
1: 예. 일단 제 개인 그 밴드로 김옥희 러브러브라는 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왕이라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그 음악에 좀 이렇게 예, 그 따라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0: 따라하는
1: 예,
0: 정도이고
1: 그 제가 할
0: 겸손히
1: 수는 없으니까
0: 말씀하신 예
1: 어려워서
0: 그렇군요. 예, 별신굿의 어떤 요소들도
1: 예.
0: 소화하는 그런 앙상블로 요 허아미 씨, 전재곤 씨와는 또 그럼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만나신 조합이에요? 그건 아닐
1: 예, 그 전재곤 씨는
0: 것
1: 저기 아주 오래됐는데
0: 같아요.
1: 제가 사실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재즈 그 매니아였거든요. 뭐 그래서 재즈 클럽을 구경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0: 아주 오래전 얘기인가요?
1: 예, 제가 20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가지고
0: 기억해 놨다가 그분을 또 찾아서
1: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0: 그렇구나.
1: 허아민 씨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버킷 매드니스라는 팀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앨범 아 거기서 맞는 게 맞나 하여튼
0: 뭐안 봐줘도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1: 그때쯤 같이 1집 앨범 작업을 하고
0: 그게 그럼 한 십수년 정도 전인가요? 뭐.
1: 10년 좀된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0년지기 이상은 다된 그런 아주 척척 손발이 맞는 그런 동료
1: 그렇습니다.
0: 분들이시네요. 디스코그래피가 화려합니다. 출중하고 20장 넘는 거를 작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작가는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라고 부럽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장 최근작은 살짝 독특한데요.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0: 있지만 이 앨범 발표 소식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네, 이 앨범 탄생 비화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좀 많이 좀 지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가지고 음악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 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갤러리 현대라고 그 갤러리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해서 같이 그 앨범을 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활력소가 좀 됐죠. 그래도 그 앨범
0: 새로운 때문에. 어떤 요소였나요?
1: 예, 예, 예. 어떤 이제 제가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곡을 또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해서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어떤 기운이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그래서 그 약간 다운됐던 에너지가 한 반 이상은
1: 한 반까지는 안 됐고
0: 아직 좀 더 충전
1: 예, 한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새로운 요소가 근데 또 보니까 화가와의 작업은 한 번 더 있으셨긴 하더라고요. 예.
1: 전에 그 윤영근 작가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작가님 것도 그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맞춰서 그 윤영근 선생님의 그 그림을 음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한번 작업했었죠.
0: 그러시군요. 오늘 곡들이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좋은 거는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길게 들어서 좋고 아쉬운 거는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더 막 질문하고 그러고 싶은데 질문할 시간이 제한적이라.
1: 아,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0: 예.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서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말씀하신 갤러리 현대 단체전 이게 그 전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앨범에서 한 곡 들을 텐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예, 이게 이제 그 곡 제목은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야만 했냐고라는 제목이고요.
0: 네.
1: 요 제목은 이제 그 이 노래를 불러주신 그 한밭 형님이라고 홍대 쪽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아방가르드한 행위를 하시는
0: 행위 예술가군요. 그러니까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1: 예예 굉장히 멋있는 형님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정하신 곡 제목이고요. 그 이분께서 이제 같이 작업한 곡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야만 했냐고 듣고 오죠.

0: 신아, 아, 김옥희의 최신 음반이죠. 6월 발표 음반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그래서 야만 꼭 그렇게 우통을 벗어 야만 했냐고 보컬 피처링에는 한밭이었습니다. 갤러리 현대화의 작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또 이런 얘기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그 어떤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작곡을 어떤 방식으로 초기에 하십니까? 곡에 대한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그 인터뷰어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1: 아,
0: 예.
1: 그랬었군요. 예. 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0: 10년 전 인터뷰라서.
1: 예.
0: 예. 그림 그리는 것도 평소에는 좀 예전에는 아마 즐기셨던 모양이에요.
1: 예. 그, 어릴 때부터 좀
0: 네.
1: 욕심이 많아가지고,
0: 네.
1: 예체능에 욕심이 많아서 그림 그리기를 또 좋아했어가지고요.
0: 예체능
1: 예.
0: 쪽이었군요.
1: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0: 예.
1: 그때 그 미술 선생님 덕에 포기했죠.
0: 왜요? 선생님이 좀 많이 괴롭히시던가요?
1: 뭐 제가 이제 그 이제 과제 같은 거 하면
0: 네.
1: 계속 B 마이너만 주시더라고요,
0: 아,
1: 항상. 예,
0: 점수를.
1: 그래서 한번
0: 네.
1: 제가 진짜 제일 잘 그리는 친구한테 대신 그려 달라 했는데 똑같이 B 마이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하지
0: 그거는
1: 말아야 되겠다.
0: 차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 제목들에서도 굉장한 인상을 느끼거든요. 그 곡마다 그 보컬 멜로디가 없고, 소위 말하는 노랫말이 없는 그런 연주임에도 곡 제목에서 일단 한번 뭐 압도당하는 제목들도 있었고요. 예로 점도 면에서 최대의 사랑 뭐 이런 제목 짓기는
1: 네.
0: 이분은 약간 상상력뿐만 아니라 이 비주얼적인 자극을 예, 최우선으로 이렇게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점도 면에서 그리고 또 김옥희 씨 음악 이 제목만 모아도 독서가 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힙합 수련회에서 누나에게 고백한 남자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긴 제목도 있고요. 대부분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 니 꿈꿨다 어쩌라고 뭐 이런 좀 풍자적인 코믹한 요소도 있고요. 반면에 이뭐 이런 언급은 현대사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면도 보이는 제목이 있습니다. 5월의 형제는 어느 인터뷰에서는 5.18에 관한 것이다라고 딱 집어주셨고요. 보트 피플 상륙 작전 이런 거는 어떤 난민 주제이긴 한데 보트 피플 하면 보통 월남 피난민들 떠올리게 되는데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유럽으로 보트를 타고 가긴 하죠. 그런 거 에 대한 코멘터리인가요, 이건?
1: 그 이제 저도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0: 네.
1: 그때 좀 이게 더 젊을 때좀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는
0: 네.
1: 지금 보니까 그런 데좀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0: 아, 예.
1: 그래서 좀 그때는 제목이 좀 그랬던 것 같고.
0: 지금은 그걸 놔버렸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1: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좀더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적대시하고 뭔가 이렇게 뭐 혐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직도 그런 게좀 이제 있긴 한데 부족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좀더 바뀐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좀덜 날이 선 그런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문학이 뭐 인터뷰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취조하는 것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0: 근데 책을 같이 읽는 동료들도

0: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가지고요.
1: 네.
0: 그런 문학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김옥희의 작업 과정에서 그런 예술관 세계관에서
1: 제가 35살에 첫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사고 구입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제가 이제 단호하게 책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지금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영감도 받고 뭐 제목도
0: 분명히 그때 정말 탐독하셨을 것 같아요.
1: 예, 너무 책을 너무
0: 읽고
1: 좋아해가지고요.
0: 싶은 책들을 다
1: 예.
0: 그 자양분으로.
1: 그렇습니다.
0: 나는 문득 겨드랑이가 가렵다. 이거는 인터뷰에서 이상 시인의 구절이다라고도 밝혀주시기도
1: 예,
0: 했고요.
1: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0: 그렇구나. 자, 이 라이브 요청을 한곡더 하겠습니다. 세 곡의 라이브는 또 이어서 연주해 주실 텐데, 요거를 제가 소개할까요?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 이것도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1: 이제 그 어릴 때 그거 이렇게 잎사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뜯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뜯으면서 나를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이런 내용입니다. 예.
0: 두 번째 제목은 별처럼 빛나는. 이거는 뭐 약간 직관적인 느낌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독특합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더라고요. 코타르 증후군 맞습니까?
1: 예, 그, 사실은, 그, 뭐지? 제가 약간 우울증이 어릴 때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양극성 장애라고, 우울증과 조울증,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 찾아보다가,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차용하게 됐죠.
0: 알겠습니다. 그럼 곡세곡 이제 자리 이동하셔서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연주 또 저희는 잘 앉아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의 색소폰, 전재곤의 베이스, 허아미의 피아노 연주로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곡 코타루 증후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비모키의 색소폰 전제곤의 베이스, 화미의 피아노 연주로 세곡 라이브 잘 듣고 왔습니다. 들으신 순서대로 날 바라보지 않지 않는 너에게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이었죠. 제가 아까 잘못 전했네요. 별처럼이라고. 볕처럼 빛나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코타르 중후군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인터뷰 짧게나마 더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까 뭐 20대 때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그때 배경이 좀 독특해가지고 모르시는 청자들을 위해서 원래 또 비보잉 그리고 스트리트 댄서 이런 또 힙합 뮤지션, 힙합 아티스트의 배경이 있다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색소폰까지 오게 되셨을까 좀 궁금해서 긴 이야기겠지만
1: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음악을 원래는 하고 싶었고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반 친구들 중에 춤추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0: 백업 댄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춤도 그때 같이 추고 그러다가 음악하고 싶다 하니까 한번 이태원으로 와라 그래서
1: 네, 성지가
0: 예 이태원으로
1: 이태원이었죠.
0: 그때
1: 예.
0: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는 나이트 클럽에서 DJ 형들이
1: 예.
0: 계셨거든요. 그래서 DJ 형들한테 갔더니 그 형이 음악을 하려면은 춤을 먼저 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1: 예, 정말 그 선배님의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셨나.
0: 예 그때 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춤을 추다가
1: 예.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 댄서도 이제 하다가
1: 네.
0: 그때 비보이도 하면서 비보잉 할때 들었던 음악들이 이제 그 관악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1: 네.
0: 익숙해 있었고
1: 예.
0: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께서
1: 네.
0: 색소폰이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버님이 하시고 싶다.
0: 예,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찾아봤는데
1: 예.
0: 오,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1: 이렇게 간략화된 이야기라서 디테일들이 좀 많이 빠졌을 텐데
0: 예.
1: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예.
0: 좀
1: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0: 예, 너무 행복하고 예, 물론 이제 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배가 고프기도 하고
1: 네.
0: 뭐 불과 제가 이제 그나마 먹고 사는 게한 불과 한 1, 2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1: 아.
0: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1: 그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작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포함된다. 경제적인 고려도 있는
0: 그렇죠.
1: 것이다라고
0: 예.
1: 말씀하셨더라고요.
0: 어차피 이제 앨범 발매하면 또 들어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 유지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그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지고, 예, 하고 싶은 거 하니까.
1: 그리고 뭐 전방위적으로 정말 힙합 배경이었지만 그 이후로 오늘 소개하는 그 최신작 그 미술전을 위한 음악
0: 네.
1: 작곡하는 것까지 작곡가로서도 출중한 또 이력을 쌓으셨는데 그 와중에 또 박재천, JC 김 이런 또 재즈의 또 거장분들에게 사사했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간 쌓아오신 이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아, 제가 이제 뭐 정규 과정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1: 네.
0: 그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돈 주고 받은 게 아니고,
1: 그 연주하는
0: 네, 찾아다니면서
1: 선후배의
0: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배웠죠.
1: 네.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다작할 수 있다라는 그 창작력에 정말 놀라운 마음뿐입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근데 아쉽게도 그 시간이 다 됐지만
0: 예.
1: 그또 원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훌륭한 야외 무대에서
0: 아.
1: 올 가을이죠.
0: 예.
1: 네, 가을 초 10월 9일 날 제2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라인업으로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김오기 러브러브라는 팀명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예, 요 럽럽은 이제 그 아라라는 분이 이제 보컬 분이 계시고
1: 네.
0: 그분이 이제 조금 신세대신데 이제 아저씨들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밝아졌고 좀 뭔가 제 음악이 좀 어둡고 좀 침침하고
1: 안 그런 것 같은데?
0: 예.
1: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0: 예,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약간 밝으면서 신나는
1: 오늘은 안
0: 어떤
1: 그러셨어요.
0: 예, 오늘은 약간 좀 이제
1: 예.
0: 옛날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1: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꼭 나와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공연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 최신 음반에서 The Inheritance of Noise. 기형적으로 상속된 예술. 이 노래 김오키의 최신 음악입니다. 이 노래 듣고 입으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노르웨이의 실리에 네가드의 2007년 발표곡 When Judy Falls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최우슬 청취자가 신청하셨는데요. 김옥희 새음행 라운지 미리 축하한다 하시면서 화답의 의미로 노르웨이의 재즈 색소포니스트 얀 가발에게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아울러 뭐 김옥희님 가시고 또 2부에 또 만날 이하리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가 우중 산책이라는 점에도 집중하셔서 그 분위기에 맞게 골라주신다라고 하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 얀 가발렉이 영국의 4인조 보컬 그룹 더 힐리아드 앙사블과 함께 발표한 94년작에서요. 16세기 다성음악이지요. 파르체 미히 도미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내버려 두소서 라는 의미의 이 곡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맛있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문득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1: 네.
0: 약간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 묻습니다.
1: 네.
0: 아립 씨가 이렇게 점점 이 선곡 센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들여서 매번 테마도 잘 이렇게 지으시고 그래서 엄선해서 이렇게
1: 네.
0: 하나의 작은 파고다
1: 탑골공원
0: 네, 탑을 다 올리듯이 네. 이렇게 착착착 해온 거를 저는 너무나 재미있어하면서 그 자연스러움의 생태기를 내기 위해서
1: 네.
0: 마치

0: 악의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호시탐탐
1: 네.
0: 깨작깨작 사사건건은 아니고 예 흥미가 동할 때 이렇게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집안을 위태롭게 하는
1: 네.
0: 그런 사태도 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저는 나는 젠가맨인가?
1: 젠가의 그 마지막 그 퍼즐을 싹 아슬아슬하게.
0: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가능한 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1: 일단 모래성 막 쌓고 있으면 그냥 확 가가지고.
0: 그 정도는 아니고
1: 네,
0: 아무튼
1: 그렇습니다.
0: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1: 네.
0: 이게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빗나가는 질문을 좀 해가지고 이 젠가 피스를 이렇게 막 엉뚱한 걸 잡아 빼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언젠간 있었던 것
1: 그래서
0: 같아서
1: 걱정하셨군요, 혹시.
0: 걱정은 아니라
1: 네.
0: 제가 경고를 들었습니다.
1: 누군가에게?
0: 최 작가가
1: 역시.
0: 그래서 이런 뭔걸 제가 쓰겠습니까? 예.
1: 제한 줄평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0: 네네.
1: 한 줄평은 이제 매번 파묘당하는 느낌이지만
0: 네.
1: 그게 또 나쁘지가 않다.
0: 아, 나쁘지가 않다.
1: 네, 그게 뭔가 약간 통쾌한 게 있어요. 이게 막
0: 네?
1: 모래성 쌓아놓았는데
0: 네.
1: 누가 확 흐트러뜨리면
0: 오.
1: 저는 약간 슬프기도 한데 다시 또 아까 조금 아쉬웠던 거 있으면 다시 쌓아볼까 하는 그 통쾌함이 있어가지고
0: 역시
1: 그래서 오늘은 또 얼마나
0: 근성이
1: 기대가
0: 있으시군요.
1: 되는지 감도 안 온다.
0: 도미노 같은 거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한
1: 도미노.
0: 석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네네.
0: 한 방에 무너뜨리는.
1: 그런 거 바로 무너뜨릴 때 항상 율디님을 부르던가
0: 제
1: 떠올리던가 해서.
0: 모습을 이렇게 도미노로 해가지고,
1: 아니면 약간 손 모양의 어떤 그 아이콘에 이제 율디 써가지고 탁 이렇게 치는 걸로. 네.
0: 네.
1: 그런 걸로.
0: 아무튼,
1: 아무튼.
0: 통쾌함도 느끼면서 다시 쌓아 올리면 된다.
1: 그럼요.
0: 네.
1: 네.
0: 다행이네요.
1: 네.
0: 자, 한번 가볼까요? 오늘
1: 네.
0: 그, 우중 산책이라고 아까 어느 분이, 아니요. 오늘 선곡 테마죠? 우중 산책.
1: 네.
0: 그 스웨터 아닙니까? 라고 또 SMMFOT4074님이
1: 네. 감사합니다.
0: 비그치면 산책할까? 그거 들려주시는 건가요? 라고.
1: 네. 아, 지금 목소리 안 풀려가지고. 불러드리면 좋은데. 네, 스웨터에서 네, 그 노래가 있었는데, 우중산책이라는 사실은 그 임순례 감독님의 첫 번째
0: 영화
1: 영화
0: 제목이요?
1: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0: 예.
1: 꼭 써야지 하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가볍게 우중 산책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날씨를 엄청 봤죠. 근데 목요일날 100% 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떨고 있었어요. 오늘 어떡하지? 우중 산책인데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또 노래를 틀다가 비가 올까 봐 약간 걱정도 되고 어딘가에는 또
0: 늘
1: 내리고 있지
0: 그렇잖아요.
1: 않을까.
0: 여긴 안 오는데 저 청취자분들이
1: 네.
0: 저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1: 네.
0: 문자 주고
1: 네.
0: 그러시잖아요.
1: 마음속에 비만 안 내리면 되고요. 네. 어딘가에도 내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우중 산책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 뭔가 계속 장마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
0: 습도가 뭐 99% 막 이
1: 네.
0: 정도로 느껴지죠.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처음에는 주제가 이제 물 먹는 하마 대신 네, 습기를 제거해 드립니다. 해서 습기 제거 제로 이제 노래를 쫙 고른 노래들이에요, 사실은.
0: 그거는 예. 근데
1: 네.
0: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이하립답지 않은
1: 아, 그건 제답지 않군요. 아, 그렇군요.
0: 우중 산책 이런 게 이하립 시그니처 아닌가?
1: 그래서 우중 산책 생각하고 나서
0: 네.
1: 이거다 이러면서 이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노래들로 물과 좀
0: 잠깐만,
1: 많이
0: 그 목소리
1: 관련된
0: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1: 짠거 아닐까요?
0: 그
1: 이거다
0: 일용이 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1: 만수야
0: 하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1: 네, 오늘 좀 쪽집 머리
0: 예.
1: 네
0: 다재다능함을 매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하립 출판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큐레이터로 또
1: 네.
0: 등극하셨습니다.
1: 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많이 당근질 하면서,
0: 예.
1: 네. 이렇게 한 줄 제목 하나 뽑는 것이 요즘에 어떤 뭔가 기쁨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녹음할 때 그런 이

0: 많이 쓰잖아요. 아, 드럼의 심벌을 좀 웨트하게 잡아주세요. 뭐, 스네어를 촉촉하게 잡아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1: 물에 푹 담궈주세요. 막 이런
0: 예.
1: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0: 물에
1: 있죠.
0: 거의 70% 젖은 듯이. 그리고 노래할 때도, 아, 이 벌스 부분에 그 약간 끝 마무리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도 디렉터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실제로 물에 잠긴 듯한 사운드를 표현해주시는 그런 음악가들, 노래들을 몇곡 앞에 준비해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물에 잠긴 듯한 음악을 들려준 뮤지션들. 그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0: 네. 첫 번째 곡은 더 마리아스라는 밴드의 시에나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이 앨범 자체가 실제로 물 안에서 촬영을 했어요.
1: 뮤직비디오 촬영을.
0: 뮤직비디오도 물 아니고 앨범 커버도
1: 아,
0: 수중 촬영.
1: 수중 촬영.
0: 모든 멤버가 물 안에서 막떠 있고 막 소파에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 앨범 서브마린이라는 그 앨범 속에 그 수록된 곡인데요. 이더 마리아스는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드림팝 인디 팝 밴드예요. 근데 이 밴드의 보컬 마리아 사르도아랑 그다음에 프로듀서이자 드럼을 치는 조시 코네이가 실제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면서 이제 이 시에나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가사가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미래를 함께 그렸다면 우리가 우리 가상의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시에나라고.
1: 이런 목적은 없겠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0: 네,
1: 그냥 감정에 충실하게.
0: 우리의 사랑이 더 진전됐다면 뭐 우리 그때 아이의 이름 시에나가 어떨까? 그러면서 시에나 정말 귀여웠을 텐데 너를 꼭 닮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서로의 성격들에서 뽑아가지고 가사도 쓰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이어지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앨범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실제로 뭐 연인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밴드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1: 이런 게 예전 같으면 한국 정서라고 또 이렇게 단정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해외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특히 보면은 무슨
0: 네.
1: 클로저라는 얘기를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마무리,
0: 네.
1: 끝마무리.
0: 맞아요.
1: 근데 그게 한 불과 한 30, 40년 전에 한국 정서는
0: 어렵죠.
1: 그런 럭셔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그냥 무대하르듯 막 비극으로 막 이렇게.
0: 그렇게 하라고 두고 자르듯이 끝내야 된다.
1: 클로저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무지 중요한 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0: 맞아요.
1: 끝마무리 같은 거.
0: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공연에 그 시에나라는 아이가
1: 나와요?
0: 나와서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보컬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조그만 여자애가 앞에서 노래를 같이 불러줘요.
1: 결국
0: 후렴 부분을.
1: 아이를 낳았어요?
0: 아니요. 그냥 진짜 그 무대
1: 상징적으로?
0: 퍼포머로. 그래서 시에나라는 여자애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또 합창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 근데 그
0: 봤습니다.
1: 유명한 픽션이지만 그뭐 헤밍웨이가 뭐 무슨 네 개에서 이겼다는 그두줄 문구 있잖아요.
0: 뭐죠?
1: 아이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여기에 그 비극적인 요소.
0: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1: 아이가 있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새 신발은 결국 필요가 없어서 내다 판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0: 네.
1: 그거랑
0: 슬픈,
1: 확연히 다르네.
0: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팀이라니, 그 심지어 뒤에서 이제 드럼은 막 계속 드럼 치면서 코러스 하고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그런 매력을 가진 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밴드의 드럼 조시 코네이의 이 곡이 진짜 푹 물에 젖은 듯한 드럼 사운드가 나옵니다.
1: 앨범 제목도 썸머린이네요.
0: 네네.
1: 잠수함.
0: 네, 그래서 뭔가 잠수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쫙 즉 깊은 감정 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그린 앨범이라고 해요.
1: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또 마리아스의 시에나입니다.

0: 네, 이건 물 빠지는 소리인가요? 수영장에서
1: 물 빠질 것 같은
0: 하면서
1: 소리
0: 이렇게 예.
1: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났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가볍게 우중 산책 테마 선곡 첫 곡이었습니다. The Marias 미국 아티스트 The Marias의 Sienna였고요. 이 뮤직비디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립 씨, 저거 봐, 그러면서 계속 뮤직비디오 나가는 동안에.
1: 뮤직비디오는 사실 그 수중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고 저거는 라이브 영상이었는데, 예, 아니요, 저는 그냥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가상의 아이를 저렇게 또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진짜 또 가상의 아이가 뮤즈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빨리 잊어야 될 텐데, 시에나.
1: 아.
0: 아니면 정말 나턴가.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첫 젠가 피스를 제가 뺐습니다.
1: 네, 오늘에도 오늘 약간 뭔가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이 나세요. 제가 만약에 영어 감독이라면 승열님은 그런 거 레지스탕스로 캐스팅하고 싶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세요.
0: 저기 뭐야 주머니에 폭탄 한두 개는 꼭 넣고
1: 있고
0: 다니는 네.
1: 폭탄 한거두 개랑 여기 초코바 같이 그 달콤한 거랑 진짜 무서운
0: 에너지바
1: 거랑 함께 딱 넣고 야상 같은 거 항상 딱 입고
0: 그러다가
1: 있으면서
0: 헷갈려가지고 에너지바 던지고 폭탄
1: 초코바
0: 이렇게
1: 먹고 아 폭탄 먹고
0: 자폭하는 자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가볍게 우중 산책 두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도 웨트한 드럼 사운드 노래를 한곡더 들으면 어쩔까 해가지고 이 노래랑 연결도 잘 되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싱어송라이터 같은데요. 첼시 조던이라는 그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의 노래 If I'm Lucky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그 2026년
0: 네.
1: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R&B 소울 인디 팝 자연스럽게 섞어낸 음악을 하면서요. 이분의 특징이 가사가 좀 감정을 막 과장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언어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음악 매체들에서 이분에 대해서 일컫기를 다음 세대, 차세대 소울팝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촉촉한 드럼 사운드에 이어가지고 네. 이 습기를 쫙
0: 좀 양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목소리에 대해
1: 목소리는
0: 설명을
1: 되게 따뜻하고 햇살 같아요. 그래서
0: 다행이네요.
1: 뭔가 새로운 햇살의 꿈을 꾸면서 물 안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노래를 가져와봤고요. 가사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이끌리는 그 복잡한 마음을 네,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쓴 노래입니다.
0: 첼시 조던의 If I'm Lucky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는 가볍게 우중 산책 방금 들으신 곡 첼시 조던의 올해 발표곡 If I'm Lucky 였습니다. 드럼 소리도 메타하고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초반에 인트로에 베이스인지 기타인지 바리톤 기타인지 모를 이 소리가 아주
1: 네,
0: 매력적인데요.
1: 맞아요.
0: 예.
1: 무슨 소리일까요? 베이스랑 드럼이랑 섞인 것
0: 요 소리를 내는 기타리스트를 알긴 아는데
1: 같아요. 오,
0: 맥기라고 미국
1: 맥기.
0: 근데 그 사람은 바리톤 기타를 쓴다고 정보가 있던데 근데 이 곡에 참여한 것 같진 않고 왜냐 영역이 완전 다른 것 같아가지고
1: 영향을 받은 또
0: 아니
1: 뮤지션이니까요. 맥기의
0: 유행이라는
1: 영향을.
0: 게 그렇게 번지잖아요. 뭐
1: 그쵸.
0: 약간
1: 들불처럼.
0: 예, 사람 생각하는 게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누가 독특한 거 한다 해도
1: 네.
0: 예, 누군가는 비슷한 생각을 어디선가
1: 맞아요.
0: 하는 것 같긴 하고.
1: 맞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 마지막 페달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 놓으면 우먹한 소리 나잖아요. 그게 또 많은 또 음악가들이 사랑하는 또.
0: 언제부터였지? 한국도 약간 그 뮤트 해가지고 피아노 이제 스펀지 좀된 소리
1: 네,
0: 있잖아요.
1: 물먹은 스펀지
0: 예.
1: 소리처럼 전진희 님도 그렇게 해서 연주곡 많이 썼고요.
0: 요즘도 저 나오나요, 많이?
1: 네, 그렇게 하고 있고.
0: 네. 요즘 세대가 약간 귀가 워터 사운드에 튜닝이 좀돼 있는 것
1: 워터 사운드에 좀 선호.
0: 같아요. 물 먹었나, 여기? 귀에?
1: 약간 호 쪽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수영을 매일 하잖아요.
0: 맞다.
1: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0: 네.
1: 아까 그 마리아스 마지막 음악도 물에 잠겨 있을 때그 수중의 소리가 딱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예,
0: 이런 소리요?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0: 아니,
1: 귀를 막막하게 하면서 먹먹하게 하는데 동시에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여서,
0: 네.
1: 제가 사실 수중의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0: 예.
1: 수영을 하기도 하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0: 이건 딴 질문인데
1: 네.
0: 물에 들어가면 귀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1: 들어갑니다.
0: 들어가요?
1: 네. 그리고 음파하면서 이렇게
0: 네.
1: 고개를 싹 돌릴 때 그때 쏙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0: 그럼
1: 그냥 떠 있을 때보다.
0: 조심하는 방법이 없구나.
1: 네. 그냥 그래서 귀마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귀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지기도 하고,
0: 나중에 나와요?
1: 네, 코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들어있으면 나오고, 그냥 들어있는 채로 그 다음날까지 이제 수영장 가서 빼는 일도 있습니다.
0: 별로 개의치 않으시나 봐요.
1: 개의치 않습니다.
0: 막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왕왕왕왕 이렇게 들릴 때까지도
1: 실제로
0: 괜찮아요?
1: 잘못 알아들어요. 수영장에서 말 걸면 전에 막 언니 저 내일 뷔페어에서요 못 나와요 그랬더니 뭐 뷔페 간다고 뭐 그래서 뷔페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럼 물 때문에 그런
1: 네,
0: 거예요?
1: 물 때문에 이제 소리를 잘못
0: 자,
1: 듣는.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가볍게 우중 산책 이제 세 번째네요.
1: 네, 세 번째 곡은 골디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노래 Way I Go라는 노래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노래도 그 앨범 커버가 물 속에 이분이 옷을 입고 잠겨 있어요. 네, 옷을 다 입은 채로 물에 살짝 잠겨서 이제 하늘 보고 떠 있는. 네, 뮤직비디오도 보면 길을 걷다가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누워 있고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고디라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은 소피 페이튼의 활동명이라고 해요. 고디는 인디포크 기반으로 이제 일렉트로닉 팝과 앰비언트 사운드를 이제 음악으로 풀어내는 뮤지션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음악가이면서 의사라는 사실이고요.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실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음악을 막 활동하다가 코로나 다시 이제 의사 전선으로 복귀해서
0: 멋있네.
1: 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그러니까 우중 산책의 백미라면 맨발 벗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얼싱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레인 얼싱 하기에 제일 좋은 노래가 아닐까.
0: 레인 얼팅?
1: 레인 얼싱
0: 이게
1: 있다면,
0: 뭐지?
1: 그러니까 얼싱이라고 이제 맨발 벗고 산책하는 땅을 딛는,
0: 땅을 밟는다.
1: 네, 땅을 밟는. 그래서 정발산 쪽에서도 많이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도 하는 분들을 뵙고, 그리고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비와 함께 레인워싱 하면 아, 미끄러울 수도 있겠다, 약간. 근데 좀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연으로 바로 뛰어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중 산책에
0: 여기는 젠가를 빼지 않겠습니다.
1: 들어갈
0: 틈이 없습니다. 여기는.
1: 오늘 레인 얼싱의 고디 노래 AI고 이게 가사가 이제 내가 당신이 가는 길이 당신이 바로 내가 가는 길입니다. 약간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누구한테 굉장히 순종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그런 사랑 노래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Gordy, Where I Go 듣고 오죠.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고르디의 202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Where I Go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싱어송라이터 이하리비 안내하는 음악

0: 좀 드라이한 느낌을
1: 네.
0: 좀그 뭐라 그러죠? 비브라토 거의 없고
1: 네, 맞아요.
0: 약간
1: 근데
0: 그런 톤이네요.
1: 중성적으로
0: 예. 저는
1: 들으셨다고.
0: 남자인 줄 알았어요.
1: 네, 그게 더 놀랐어요. 저는,
0: 중요한 건 아니지만.
1: 네.
0: 예.
1: 또 많은 분들이 중성적으로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렇게 들리더군요.
0: 이제 네 번째
1: 네.
0: 오늘 우중 가벼운 산책 테마로 고르신 곡 만나보죠.
1: 네, 우중 산책 또 이제 우중 산책의 백미라고 할수 있죠. 이제 나가자, 드디어 나가자 해서 키린지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레인이 런어웨이 이런 노래를 갖고 왔는데, 런웨이,
0: 런웨이,
1: 런웨이가 아니죠.
0: 런웨이.
1: 네,
0: 네.
1: 레인이 런웨이
0: 활주로.
1: 활주로. 그래서 가사도 비가 내려도 밖으로 나가보자. 분명 또 어디선가 세찬 비를 맞닥뜨리겠지만 과거보다 지혜롭고 강해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네,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실제로도 코로나 19 끝나고 2023년 스텝핑 아웃에 수록된 곡으로 뭔가 이제 좀다 같이 만나서 뛰기도 하고 비가 약간 은유를 한 거겠죠. 이렇게 항상 어디서나 비를 맞닥뜨릴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겠네 하고 나가면 또 비가 부드득 떨어지고 요즘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이럴 때뭐 그냥 털고 일어나서 어디든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산 없이 나가는 것도 괜찮고 저는 어제 우산 없이 밤에 좀 쏘다녔더니 좋더라고요. 비
0: 그렇군요.
1: 맞고.
0: 네.
1: 네. 오늘 왜 적용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얼마?
0: 아무래도 약간 그렇게 내가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나니까
1: 네.
0: 그냥 여기서
1: 되게 지금
0: 제어 장치가 뭐 작동을
1: 네,
0: 했나?
1: 입끝이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0: 실룩실룩하죠?
1: 올라갔는데, 예, 네, 근데 가만히 계신,
0: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제가 저번에 창문을 확 열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창문 앞에 벽이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0: 아, 그런
1: 재밌었거든요.
0: 거안 해. 자, 네 번째 곡 듣고 오죠. 켈린지의 23년 발표곡 Rainy Runway입니다.

0: 일본 아티스트 키린지의 2023년 곡 Rainy Runway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발표된 코로나 음반 수록곡이고 용기를 내자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어젯밤에 그렇게 심야에 우산 없이 다니셨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1: 아,
0: 드는데
1: 맞습니다.
0: 예.
1: 제가,
0: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그, 남몰래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올때 사람 없는 곳에서 맨발로 걷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0: 사람 없는 곳?
1: 네, 왜냐면은 사람 있는 곳에서 하면 이제 사연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0: 신고당할 수도 있고.
1: 네, 그리고 우산을 씌워주신다거나, 네, 그래서 진짜 순전히, 온전히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야만인처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 도시의 분들이,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곡, 김뜻돌님의 샤워를 해야 해라는 노래로, 오늘 이 앨범 아트웍도, 물속에서 이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는, 그래서 앨범 제목이 꿈속에서 걸려온
0: 어떻게
1: 전화라는,
0: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고르느라고 진짜 힘들었겠네요.
1: 네, 물속에
0: 네,
1: 있는 아트웍을
0: 아트워. 네.
1: 중심으로 촉촉하게 웨트한 음악들을
0: 상을 드려야 되는데.
1: 오늘 좀 이상한데? 이거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감도 안 와서 감이 너무 왔어. 이게 안 됩니다. 더 분발해 주세요.
0: 네네. 젠가. 많이 많이 빼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끝곡으로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어제 샤워는 잘 하셨죠?
1: 네, 샤워 잘하고
0: 예.
1: 오셨습니다.
0: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아이스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뭐뭐까지는 아니어도 뭐뭐 정도는 아니지만 즉 강하게 단정하지는 않으면서 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직역을 하면은 뭐뭐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겠죠.
1: 平成が一番良かったとまでは言わないけど、たまに懐かしくなるんだよね。
0: 平成 시절이 이치반 요깟다, 가장 좋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히 가끔 나츠카시쿠 나른다요네. 그리워질 때가 있어.
1: わかる。平成レトロブームでより感じるようになったよ。
0: 이해해. 해세 레트로 열풍 때문에 요리 간지러운 요리 났다요. 더 그렇게 느끼게 됐어. 해세 레트로 부음을 다 기다릴 때 쇼와 레트로 부음을 뛰는 뭐 야하리 부음 됐어요. 네. 쇼와 시대를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와 해세 여기는 레트로 부음을 뛰는 거 사이킨 하얗들이 요런 간지
1: そう
0: します。
1: ですね。ただ、
0: さ、
1: 私はもう普通に平成でもレトロなんですかね。なんか、
0: まあ、平
1: まあ若い人には
0: 成까지도
1: そうなのかな。
0: 레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 층들도 있잖아요. やはり私たちにはレトロといえば昭和ぐらいじ
1: で
0: ゃな
1: す
0: いでし
1: ね。
0: ょう
1: まあ、
0: かね。
1: でも平成初期であれば確かにレトロという感じはまあ理解できますか
0: し
1: ね。
0: なく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その次2番。
1: 何でも何々らしい。そうだ。
0: 何でも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난데모는 뭐든지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난데모라고 하는 것이 뒤에 라시 소다와 같이 이 전문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듣자 하니 뭐뭐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뭐뭐라는 것 같다와 같이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확신은 좀 없지만 누군가한테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なんでも部長、お孫さんが生まれてデレデレらしいよ。
0: 何でも、や、듣자 하니 부장님이 お孫さんが生まれて손주が태어나서デレデレらしいよ。デレデレ。좋아서정신못차리는 모양을 デレデ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던데.
1: じゃあ、今度お孫さんの話を振ってご機嫌取ってみようかな。
0: 話を振る하면은요. 화제를 던지다. 대화에 물꼬를 뜨다. 어떤 화제를 다 던지면서 대화에 물꼬를 뜨는 것을 하나시오 후르 라고 하고요. 또 고기갱어 토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또는 비위를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는 오마고산노 하나시오 후때 손주 이야기를 꺼내서 슬쩍 던지면서 고기갱토 때미요 기분을 좀 맞춰볼까? 부장님의 기분을 좀 맞춰봐야 되겠다. 좋아한다고 하니 이런 뜻으로 쓴 표현이죠. 난데모 나니나니 라시 또는 소다 하면은 듣자 하니 뭐뭐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뭐뭐라는 것 같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今度の日曜日は土用の丑の日だね。山本さんはうなぎ食べるの？
0: 이번 주 일요일이 도요노 우시노 휘다네, 복날이네. 야마모토 씨는 장어 먹어?
1: 夏の楽しみの一つです。高橋さんは？
0: 네, 여름의 즐거움 중 하나예요. 나츠노 타노시미노 히토츠 데스. 타카하시 씨는요?
1: うちは私以外が嫌いとまでは言わないけど、得意ではないからうどんなんだよね。
0: 우리 집은 私 以外 나 빼고는 嫌いとまでは言わないけど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싫어한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겁니다. 得意 ではない. 何々が 得意だ. 뭔가를 잘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먹을 것에 대해서 得意だ라고 하면은 꺼리지 않는다, 좋아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得意 ではないから그 좋아하진 않아서 우동 난다요네. 우동을 먹거든. 그러니까 좀 꺼려서 우동을 먹는다.
1: うどん？
0: 우동이요?
1: 何でもうなぎに限らず、うのをつく食べ物ならいいらしくて。
0: なんでも、つっちゃはに、うなぎに限らず、に限る、ももえ、한정하다、限らず、ももえ、한정하지 않고、즉、 꼭 뭐뭐가 안

0: 아니더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수자하니 꼭 우나기니 카기라즈 장어가 아니더라도 우노츠크 다베모노 우가 붙는 음식이면은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 라식대.
1: へえ、土用の丑の日はうなぎを食べる日だと思ってました。
0: ああ、그렇구나. 도요노 우시노 히 복날은 우나기 を 食べる 히다と 思ってました. 장어를 먹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1: 冬が旬のうなぎを夏に食べてもらうためのマーケティングが成功したものなんだって。
0: 冬が旬。겨울이 제철인 이 장어를 夏に 食べて もらう ための マーケティング. 여름에 먹게 하려는 마케팅이 成功した ものなんだって 성공한 거래.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겨울, 제철인 겨울보다는 안 찾고 먹질 않기 때문에 상술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장어 먹는 날이다 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 도요노 우시노히와 우나기を 食べる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1: 知りませんでした。今で言うバレンタインデーみたいなものですね。
0: あ、몰랐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마데요. 요즘 말하는 이런 뜻이죠. 밸런타인데이 같은 거군요. 선생님, 그럼 발렌타인데이 뭐 초콜릿도 메이커가 この초콜릿은 우리 아게요? 말하자면이
1: 마케팅 같아도.
0: 마케팅 ですよ 네, 이 마케팅 중에 하나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봐라 뭐 이러는 것 또한 마케팅 중에 하나고요.
1: そうそう、うちもそのマーケティング力を見習わなきゃね。
0: 그래, 맞아. 우리도 그 마케팅 역량을 미나라와 나갸. 이거는 미나라와 나ければ 이케나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축약된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본받아야겠네. 그러한 마케팅력을 본받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요칸가에 나가라 뭐지도 욕구 키이테 구다사이.
2: 今度の日曜日は土用の丑の日だね。山本さんはうなぎ食べるの？
3: はい。夏の楽しみの一つです。高橋さんは？
2: うちは私以外が嫌いとまでは言わないけど、得意ではないからうどんなんだよね。
3: うどん？
2: なんでもうなぎに限らず、うのつく食べ物ならいいらしくて。
3: へえ。土用の丑の日はうなぎを食べる日だと思ってました。
2: 冬が旬のうなぎを夏に食べてもらうためのマーケティングが成功したものなんだって。
3: 知りませんでした。今で言うバレンタインデーみたいなものですね。
2: そうそう。うちもそのマーケティング力を見習わなきゃね。
1: 91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난데모 뭐뭐 라시 뭐뭐 소다와 같이요. 전문을 나타내는 말과 쓰이는 표현입니다.
1: 난데모 竹内さん、若い頃はバンドをやってたそうですよ。
0: 난데모 듣자하니 竹内 씨가 若い 頃は 젊었을 때 밴드 야떼다 소 됐어요. 야떼 이다 소 됐어요. 즉 밴드를 했었대요.
1: 何でも会社の都合を無理につけて参加したと言ってました。
0: 都合をつける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일정을 조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회사의 都合を 무리につけて 회사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을 해서 참가했다더라고요.
1: 何でも燃油サーチャージを大幅に値上げするらしいですよ。
0: 燃油サーチャージ유류 할증료, 요즘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듣자 하니 냉유 사차지 유류 할증료를 오하바리 내야겠으르 대폭 인상한대요. 자, 이렇게 난데모 나니나니 소다 라시라고 쓸수 있습니다. 문장 완성하게 함께 해보죠. 듣자 하니 꼭 장어가 아니더라도 우가 붙는 음식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괜찮다 하면은
1: いい。 何でもうなぎに限らず、うのつく食べ物ならいいらしくて。
0: 듣자 하니 여기에 큰 쇼핑몰이 생긴데, 생기다?
1: できる。何でもここに大きなショッピングモールができるらしいよ。
0: 듣자 하니 요즘 추리소설에 푹 빠져 있대요. 푹 빠지다?
1: はまる。何でも最近推理小説にはまっているそうですよ。
0: はまっているそうですよ、또는はまってるそうですよ、이렇게말할수있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0: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这次真的不一样. 哎呀,那这次到底是什么样子的呢?
1: 这次 이번 真的 정말로 不一样,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 정말 달라.
2: 肯定给你新的体验,新的感觉,新的感受.
1: 그러니까요. 그래서 这次真的不一样.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밀크티.
2: 奶茶.
1: 奶茶. 배달 음식.
2: 外卖.
1: 外卖. 전부, 모두.
2: 통통.
1: 통통. 전부 가져가요.
2: 통통拿走.
1: 에니, 통통拿走.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2: 但是很多人在发音的时候呢,会发通通.
1: 그러니까요. 통통拿走.
2: 你也听过吧?
1: 저도 중국인과의 대화에서 통통拿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통통拿走.没错，我看那个历史剧，还有这个有的时候电视剧里边出现的时候，常常他们的发音是通通。 当然了，标准发音是通通。
1: 통통. 그런데 일반 일상 생활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통拿走，일상일상，통통拿走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원칙은 통통拿走 끊어버리다.
2: 借掉.
1: 借掉. 借가 끊다죠. 그래서 借掉. 借까지 들어가서 끊어버리다. 借掉. 조금씩 저축하여 한꺼번에 찾다. 적금.
2: 这个叫零存整取.
1: 그대로 零存. 零이 이제 작은 숫자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 정 완전한 하나의 완전체. 그러니까 쥐는 찾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목적한 금액을 이루어졌어요. 그럼 정취. 적금이 됩니다. 통장 계좌.
2: 这个叫账户。账户。
1: 임금, 월급.
2: 공资.
1: 네, 공资.
2: 最近也有很多地方讲薪水。薪水,对。薪酬,薪水。
1: 薪酬도 쓸 수 있군요.
2: 对,特别是南方用薪酬用的也蛮多的。薪酬,薪水도
1: 좋고, 공资도 좋고요. 됐어, 그만둬.
2: 得了.得了吧你,得了,됐어.
1: 드라마를 몰아보다. 정주행하다.
2: 아이야, 쏴쥐.
1: 에, 쏴쥐.
2: 我们前不久学过追剧，这个是刷剧。
1: 쏴가 이동작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볼 때 손으로 화면 이렇게 슉슉슉 넘기잖아요. 그게 쏴의 가장 큰 동작인데 그렇게 드라마를 1회, 2회, 3회 슉슉슉슉.
2: 네, 这个说明连续看的意思.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쏴쥐. 돈을 아끼다.
2: 省钱.
1: 省钱. 절전하다.
2: 省电.
1: 省电. 연비가 좋다.
2: 省油.
1: 省油. 요가 이때는 이제 연료를 얘기합니다. 기름. 편하다.
2: 省事.
1: 省事. 신경을 덜 쓰다.
2: 省心.
1: 그러니까 마음을 덜어내는 거니까 신경을 덜 쓰다. 省心. 머리를 돌리다.
2: 这个叫转头.
1: 转头. 转이 그대로 돌리다죠. 그래서 머리를 돌리다. 转头. 과자, 간식.
2: 零食.
1: 零食. 선물 세트.
2: 大礼包.
1: 大礼包. 계산서.
2: 账单.
1: 账单.
2: 我最不喜欢账单.
1: 账单. 따르다, 복종하다, 뭐뭐대로 하다.
2: 有什么什么.
1: 그렇죠. 요 다음에 그 대상이 나오겠죠. 월말.
2: 月底.
1: 月底. 잔액.

0: 余额
1: 余额 예금 잔고
0: 存款 余额
1: 준款이 그대로 예금이죠. 그래서 준款 위额라고 하면 예금 잔고 내기 등을 걸다
0: 赌
1: 또 내기하다
0: 打赌
1: 니 나도 꺼머 나도 돈을 걸다
0: 赌钱
1: 또钱 버티지 못하다
0: 撑不过
1: 에 청부고 청이 버티다죠. 그래서 청부고 지다 패하다
0: 输
1: 수 급여 통장 카드
0: 工资卡
1: 공즈 가 보관하다
0: 保管
1: 보관 보관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奶茶、外卖统统戒掉，零存整取账户也开好了，工资下来就自动存起来。
3: 得了吧，上个月你还说一周只喝一杯奶茶，结果3天就点了一周的量，奶茶店店员都认识你了。
2: 这次下班就直接回家刷剧，不出去花钱了。
3: 刷剧？你上次说刷剧省钱，结果转头就买了会员加零食大礼包，账单比奶茶还贵。
2: 这次不一样，信不信由你。月底看我的账户余额。
3: 行，我赌你撑不过2周，输了你就把工资卡交给我保管。
1: 밀크티, 배달 음식 싹다 끊고 전기 적금도 하나 들었어.
0: 奶茶、外卖，统统戒掉。零存整取的账户也开好了，
1: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놨고.
0: 工资下来就自动存起来。
1: 그러니까요. 奶茶, 밀크티, 와이마이, 배달 음식, 통통 戒掉. 哎呀, 저거 혼났나.
0: 这个奶茶和外卖一个一个看起来其实不太贵，
1: 啊，对。
0: 但是一个月要是这么常常消费下来的 话。
1: 积累了，那就。
0: 对，这好像就是挺大的一笔费
1: 很
0: 用，
1: 大的一个数目。
0: 没错，这要是存起来的话，也是一笔
1: 哦，
0: 大钱呢。
1: 그러니까요. 哎，奶茶、外卖，但是我最近发现，最近的年轻人这个外卖这种生活方式，好像是他们的普遍的生活方
0: 对，
1: 式。
0: 比较普遍的，
1: 哦哦。
0: 而且我最近还听说有一些年轻人他们会点几个外卖，然后大家不认识啊，然后。点一个外卖，团购一个外卖，然后大家一
1: 哦，
0: 起分，
1: 对
0: 这样的
1: 对，
0: 人也有。
1: 对对对，
0: 就总之反正就是，虽然很节省，可是自己不做的意思嘛。
1: 对对，奶茶外卖统统戒掉，밀크티 그리고 배달 음식 다 끊어 싹다 끊어버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링존 정취 적금이죠, 링존 정취 账户 적금 계좌 开好了, 아 이미 열었어요,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공드시아라이 급여가 들어오면 샤라이 쯔오 쯔동 오 자동이체 쯔동 준치라이 자동적으로 예금이 되도록 그래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박수를 쳐드립니다. 응원하 자요 자요 됐어. 지난달에도 일주일에 밀크티 한 잔만 마실 거라고 해놓고는 사흘 만에 일주일치를 마셔서 가게 직원도 널 알아봐.
0: 得了吧，上个月你还说一周只喝一杯奶茶，结果3天你就点了一周的量，奶茶店店员都认识你了。
1: 得了吧你！
0: 这个女孩子是真喜欢喝奶茶。
1: 上个月你还说，지난달에도 말했잖아, 일주일에 只喝一杯奶茶。이제 일주일에 奶茶 밀크티 한 잔만 마실
0: 这个还
1: 거야.
0: 可以啊。
1: 还可以，
0: 对，一周一杯没问题，
1: 一周一杯还可以。
0: 也不会浪费钱，然后也不会胖。
1: 对，没错。结果3天就点了一周的量。那就说明，他说的一周的量 是
0: 7杯，
1: 7杯吧？
0: 对
1: 对，
0: 对对，一天平均一天2杯多。
1: 이게 이제 지금 우리말 표현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표현이
0: 没
1: 자연스럽죠?
0: 错，我们特别常用啊。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하루에 한 잔을 마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0: 没错，
1: 근데 그 표현은 없죠.
0: 对，
1: 그러니까 언뜻 뭐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听众朋友们，这个是刚才老王老师说。中国人觉得 没什么问题。这个韩国人不这样表现吗？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줘야죠. 你一天喝一杯奶茶，那就一周喝七杯奶茶， 이게 들어가줘야죠.
0: 아, 是吗？ 네. 但是汉语当中不用，直接表达。你三天就喝了一周的量了。对对对对对对，自己算。嗯，
1: 그래서 结果三天就点了一周的量， 3일 만에 일주일 분량을 다 마셔버렸죠. 나이차店 店员 그 점원이 다 또认识你了. 야, 그 점원이 너를 다 알게 됐어요. 오호. 이번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드라마만 볼 거야. 밖에서 돈 안 쓰려고.
0: 这次下班就直接回家刷剧，不出就花钱了。哦，好办法，好主意。这次下班，
1: 이번에는 퇴근하면 就直接回家，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刷剧 드라마 볼 거야. 그대로 정주행이죠. 不出去花钱了. 그러면 오,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돈 안 쓰려고. 그래서 드라마만 볼 거야. 이번에도 드라마 정주행? 드라마 지난번에도 보면서 돈 아낀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바로 유료 회원 가입하고 간식 세트까지 사서 오히려 밀크티보다 돈이 더 들었던 걸로 아는데.
0: 刷剧? 你上次说刷剧省钱，结果转头就买了会员加零食大礼包，账单比奶茶还贵呢。
1: 그러니까요. 刷剧 드라마 정주행. 你上次说，네가 지난번에 刷剧省钱， 드라마 정주행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해놓고는 结果 转头 조금 있다가 바로 买了会员. 일단 여기서는 회원에 가입하다가 마이를 썼죠. 예, 회원 카드를 산 것이 회원에 가입한 거죠. 유료 회원이죠. 지하 거기다가 링시 따리包 간식 세트. 왜냐하면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요. 간식을 먹으면서 봐야 되니까요. 짱단 어허 계산서는 비나이차 하이고에 밀크티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믿든 말든 월말에 내 계좌 잔액 한번 봐봐.
0: 这次不一样。 信不信由你，月底看我的账户余额吧。
1: 这次不一样， 이번엔 확실히 달라. 信不信由你，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뭐 네가 믿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0: 没错， 信不信由你，你随便咯。
1: 네 마음대로 생각해. 月底， 월말에는 看我的账户， 월말에 내 그 예금 계좌 위额 잔액을 보면 되잖아. 좋아, 난 네가 2주도 못 버틴다에 건다. 지면 네 급여 통장 나한테 맡겨.
0: 行，我赌你撑不过两周，输了你就把工资卡交给我保管。
1: 行， 좋아. 我赌你， 나는 뭐뭐에 겁니다. 赌你， 네가 撑不过两周， 2주 못 버팁니다. 撑不过 못 버티다. 输了， 만약에 네가 지면 你就把工资卡， 바자구문 나왔죠?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월급카드, 그러니까 급여 통장 카드라고 봐야 됩니다.
0: 对对对，我们都用工资卡。
1: 对， 공资卡， 交给我保管， 내가 보관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
0: 看来这两个人是夫妻哦。
1: 夫妻， 对， 没错。 자, 해설 볼까요? 90쪽입니다. 통통, 전부 모두 죄다 남김없이 책상 위에 있는 간식을 싹 치워버려 다시는 먹지 못하게.
0: 把桌上的零食统统收走，不许再吃了。
1: 아, 이게 먹을 거가 보이면 먹게 돼요. 把桌上的零食, 책상에 있는 간식들 통통 收走, 다 싹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不许, 뭐뭐하지 못하도록. 再吃了, 다시는 먹지 못하게. 이 헌옷들은 전부 버려.
0: 这些旧衣服统统扔掉.
1: 네, 这些旧衣服 헌옷이죠. 통통 扔掉, 버리다. 냉장고 안에 남은 음식들은 남김없이 다 버려. 며칠이나 놔둔 거잖아.
0: 冰箱里的剩菜剩饭统统倒掉，放了好几天了。
1: 그러니까요, 冰箱里的剩菜剩饭, 그러니까 남은 음식이 됩니다. 剩菜剩饭, 统统倒掉, 버려라, 쏟아버려라. 放了好几天了. 아, 이미 냉장고에 있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转头, 머리를 돌리다, 돌아서서 갑자기. 원래는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인데 짧은 시간 안에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을 비유해서 금세 갑자기 뭔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 뺀다고 하더니 돌아서자마자 케이크를 사러 갔다.
0: 刚才还说要减肥，转头就去买蛋糕。
1: 刚才还说，방금만 해도 还说要减肥。 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해놓고 转头 금방 바로 금세 취마에 땅糕 케이크를 사러 간다. 단어를 외우기로 약속해놓고는 돌아서서 금세 게임하기 시작했다.
0: 说好要背单词，转头就打起了游戏。
1: 说好了 약속했어요. 说好了 말 다 했어요. 要背单词 단어 외우기로 약속해놓고는 转头 바로 돌아서서는 打起了游戏 游戏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91쪽입니다. 신링지탕.
0: 知道就是知道，不知道就是不知道，这才是真正的智慧。
1: 孔子曰 知之为知之，不知为不知，是之也。用现代化解释出来就是，知道就是知道，不知道就是不知道，这才是真正的智慧。 그러니까요, 知道是知道，不知道是不知道，这是真正的知道。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奶茶 外卖 统统 戒掉， 零存 整取 账户 也 开好了， 工资 下来 就 自动 存起来。
3: 得了吧。 上个月你还说一周只喝一杯奶茶，结果三天就点了一周的量，奶茶店店员都认识你了。这次下班就直接回家刷剧，不出去花钱了。刷剧？你上次说刷剧省钱，结果转头就买了会员加零食大礼包，账单比奶茶还贵。这次不一样。
2: 信不信由你，月底看我的账户余额。行，我赌你撑不过两周，输了你就把工资卡交给我保管。这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0: 说着简单，做起来难。对，说着
1: 말하기에는 简单 쉽습니다. 간단하지만 做起来 해보면 难。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고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0: 改掉老习惯真不容易.
1: 真的, 改掉 고치다죠. 老习惯 오래된 习惯 습관真不容易.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해요.
0: 需要很大的自制力.
1: 需要 필요로 합니다. 很大的自制力. 그대로 자제력. 여기서는 절제력, 自制力.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0: 结果出来之前谁也不知道.
1: 所以不要放弃. 结果出来之前, 결과가 出来 나오기 전에는 谁也不知道,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본 모습이 드러나요.
0: 时间久了，自然就看出真面目了.
1: 时间久了, 시간이 오래되면 自然就看出 본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다, 볼 수 있다. 무엇을 真面目了, 진면목. 그러니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믿든 안 믿든 네 마음이야. 믿거나 말거나.
0: 信不信由你.
1: 信不信由你. 결국은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나는 没关系.
0: 对.
1: 看我的. 날 지켜봐라.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
0: 这家店.
1: 面特别好吃，不好吃，你请客。哼，信不信由你。开个玩笑嘛，我请，我请。哎呀，相信我，肯定好吃。哦，这么有信心？这家店的面很好吃，王老师喜欢这个面类的。我是山东出身嘛，所以面食应该信得过我。对，其实我也比较喜欢吃这个。 面条啊什么什么的，
0: 你也喜欢吃面食？拉皮、粉条，哦哦哦，都喜欢吃。
1: 对，다나보겠습니다。국수面，엄청，特别，농담하다。开玩笑。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0: 해변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세요? 저는 이 교재 집필이 보통 두 달 전에 원고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 다음 달은 제가 자랑스럽게도 일본에 수출하는 교재도 있어서 이제 일본을 또 가야 돼요. 그럼 미리미리 원고 다 정리하고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하면서 또 나름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재 이름 좀 나오고 싶은 분 영어 이름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좀 진짜 영어 이름을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방송은 또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 토익이 안 나오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상식에 좀 벗어난 이름을 억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110번부터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5 네 문제, 6 네 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After several rounds of testing, 그래서 여러 차례, 이 several이 우리는 서너 번인 것 같지만 그 이상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 Marlow Bakery는 finally developed a new recipe, 결국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다. For its signature bread, 바로 그 대표 빵을 위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어디 가면 시그니처 메뉴가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After 동그라미, After finally 구문입니다. After 보여주고 finally 집어넣는 거. Finally 보여주고 after 집어넣는 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파트 5의 기본이니까 서로 상관관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After several rounds of testing, Marlow Bakery finally developed a new recipe for its signature bread.
0: 111번입니다. Only Marina Cheney is blank to speak on behalf of the legal department at tomorrow's briefing. 자, 이 사람이 뭐 할 자격이 있다 할 때요. Be qualified for 명사, 또 be qualified to 동사원형, to 부정사.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to speak이 나왔죠. 아, 이게 과거분사 우선 be qualified.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이어져요. 정답은 C입니다. 주어가 자격이 있을 때 이렇게 비동사 PP 구문으로 쓰여요. 과거분사. 그래서 C만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 이 법무부서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말할 그런 자격이 있다. 발언할 자격이 있다. 내일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Only Marina Chen is qualified to speak on behalf of the legal department at tomorrow's briefing.
0: 112번. 문제 포인트가 잘 안 보일 때는 이 단수 복수가 혹시 핵심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보자. 예를 들어서 7월 12일 토익에 어나더가 답인 게 있었어요. 그거 많이 틀렸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시험 후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켜죠. 12시 15분

0: 끝나자마자 키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 그 뭐예요? 그 어나더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답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틀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어나더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같이 보시죠. Because the downtown office had become too costly. 도심 사무실 비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they run analytics는 move to another building, 다른 건물로 옮겼다. That offered lower rent. 그래서 이제 싼 집세를 제공하는 그런 다른 건물로 옮기는 거죠. 그때 이제 시험은 좀 얄밉게 뒤에 빌딩 같은 거안 나오고 그냥 어나더로 문장을 끝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막상 생략형의 어나더가 저렇게 단독으로 나오나? 이게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문제 고민하다가 다른 보기 고른 학생들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한 9월호, 10월호 이런 때 이제 반영해서 새 문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1: Because the downtown office had become too costly, Veyron Analytics moved to another building that offered lower rent.
0: 113번입니다. Northgate Market Customer Survey. 이 Northgate Market의 고객 설문조사는 show that 대디아를 보여주었다. Shoppers, 이 쇼핑객들이 wanted blank variety in the frozen food aisle. 바로 이 냉동식품 코너에, 원래 아일은 이제 통로죠. 그 통로에 냉동식품만 쫙 나열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좀더 다양성을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기왕이면, 아, 이거 좀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고객의 요구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C번이 되는 거예요. 아, 막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제한적인 다양성?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한적인 하면 좀 뭔가 좁은 내용이 나와야지 다양성이 나오면 이게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안 돼요. 계절적 다양성,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D번 identical은 동일한, 뭐 이런 단어인데 뜻이 맞지 않죠. 여러분,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뭐라 그러죠? Identical twins. TWINS. 이렇게 할때 identical. 그럴 때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 단어는. 정답은 greater입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1: Northgate Market's customer survey showed that shoppers wanted greater variety in the frozen food aisl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할 차례죠. 이번에 6, 이 7월 말 토익의 6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합니다. 이제 지난번 6가 조금 쉬웠어요. 그 전에 어려웠고. 그래서 한번 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 요번 일요일 토익의 6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요번에는 제가 청담중학교에서 봅니다. 이 청담중학교에서 보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저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전에도 어떤 분 반기시는데 제가 고맙긴 한데 그때 내가 막 15개 답을 암기해 놓고 있었거든요. A, B, C, D, B, A 뭐 했다가 그분하고 인사하다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후기 때 못 올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감사한데 또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근데 오시면 하여튼 뭐라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연필이라도 깎아놓은 거 잘 새 걸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파트 6 할 차례인데요. 같이 보시죠. Our records, 우리의 기록은 indicate that 데디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 blank at last year's 밑줄, last year's Greenfield Art Center Charity Auction에 당신이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작년 일입니다. 작년 일, 그러니까 131번 보기 중에 과거 시제를 찾으면 돼요. A번입니다. 그럼 꼭 또 비번도 과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이 꼭 계세요. 근데 would assist는 뭐뭐 오히려 뭐뭐 하고 싶

0: in our dedicated team of volunteers, 우리의 헌신적인 자원봉사팀에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Helping organize this annual blank, 이 연례 행사를 조직하는데,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왔죠? Charity Auction의 밑줄, 둘째 줄에. 이게 하는 행사가 자선 경매예요, 자선 경매. 그거를 또 받는 말은 Charity Event가 맞겠죠? 그래서 132번 정답은 D번입니다. 파트 6의 핵심은 문맥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this event. 이 행사는 plays a vit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supporting the center's operating budget, 이 센터의 운영 예산을 돕는데, and 그리고 maintaining arts education programs, 그래서 이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for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을 위하여. Since you are already blank with the procedures, 여러분, 작년에 참여했던 당신은 이런 행사를 돕는 일에 익숙하겠죠. 그걸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with 동그라미, be familiar with죠. 그래서 이 133번 정답이 C번이에요. 오, B번도 익숙함 안 됩니까? B번 되죠. 그러나 이거는 b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be familiar with. 그러니까 with랑 어울리는 거는 C번, familiar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절차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for sorting donated items, 그래서 기부된 물품을 분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고 and preparing them for display, 이걸 진열하는 걸 준비하는데도 익숙하기 때문에 your support, 당신의 도움이 would be extremely valuable, 매우 가치가 있을 겁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again this year? 올해 또 참여하는데 관심 있으시겠어요? If so, 만약 그렇다면, our orientation meeting은 will take place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밑줄 거요. 다음 주 수요일 at 7 p.m. 7시에, 요거 밑줄을 그어두세요. In the community hall에서. 그래 놓고, 여러분, 그 시간을 받는 내용과 함께 문장을 이어주면 딱 자연스럽겠죠. 이 134번 빈칸에. 그러면 보기 중에 뭐가 답이에요? 바로 C예요. At that time, 바로 그때 7시 반에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will receive assignments, 과제를 받게 될 거예요. According to their interest,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임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C가 여기 정답이 되는 거네요. 아, 7시로 나왔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그게 at that time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134번이 바로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Please reply to this email. 이메일에 답해 주십시오. To let us know your decision. 당신의 어떤 결정을 알려주시기 위해 답해 주십시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131에서 134, 이런 전체 문맥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Dear Ms. Grant,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assisted at last year's Greenfield Arts Centre charity auction. We would be delighted if you would once again join our dedicated team of volunteers helping organize this annual charity event. This event plays a vital role in supporting the centre's operating budget and maintaining arts education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Since you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procedures for sorting donated items and preparing them for display, your support will be extremely valuable. Would you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again this year? If so, our orientation meeting will take place next Wednesday at 7 p.m. in the community hall. At that time, volunteers will receive assignment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Please reply to this email to let us know your decision. Thank you. Jordan Pike, Volunteer Coordinator.
0: 복습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는 바로 복습하는 게 최고예요. 첫 번째, after finally. 이것이 상관관계로 어울립니다. 들어보시죠.
2: After several rounds of testing, Marlowe Bakery finally developed a new recipe for its signature bread.
0: 111번 be qualified to 부정사, be qualified for 명사와 함께 암기합시다.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7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하단 우리 페이트론, 페이트로니즈 같이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보죠. The museum offers free admission to regular patrons. 이 박물관은 정규 고객들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On the first Friday of every month,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이럴 때는 patrons, 고객들. 그런데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할 때는 patronage가 후원의 뜻으로 맞죠. 그리고 리셉터클을 오늘 꼭 암기하세요. 이게 용기나 통, 수거함의 뜻으로 출제되었을 때 한 70%가 틀렸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Please place all recyclable materials, 모든 재활용재를 in the blue receptacle, 이 파란색 수거함에 넣으세요. Located near the main entrance, 바로 그 정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수거함에, 수거함 통, 이럴 때 명사로 receptacle 꼭 암기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Friday.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got upgraded to a VIP suite.
1: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 업그레이드를 하게 맞아요. 돼버렸죠.
0: 네, somehow.
1: 아, somehow. 네. 자, page number 128. 오늘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okay. 너무 기쁘거든요 지금
0: yes.
1: 상황이 기쁘기 때문에.
0: This is the man in the pink jumpsuit.
1: 그렇습니다.
0: Right?
1: Okay. 서비스 문제로 얻은 호텔 방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혼자 셀러브레이트하기 아쉽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social media post. Hotel room upgrade after a service mishap.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take a listen.
2: I was ticked off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for hours. But I got to wander around, people watch, and soak in the vibe. It low-key felt like a mini airport tour. It wasn't half bad. Then, the manager offered us a free room upgrade. So, I guess it all worked out. Travel never goes exactly as planned. But that's what makes it fun, right? Hashtag stay positive.
0: All right, everyone, let's take a look at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0: 네.
1: 몇 시간 동안 호텔 기사님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는 있었지. 은근 미니 공항 투어 같은 기분이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나중에 호텔 매니저가 무료로 룸 업그레이드도 해줬으니 결국 다 잘 된 셈이지 뭐. 여행이란 게 반드시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여행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 Hashtag 긍정적임.
0: Oh, 네. very nice.
1: 잘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안 그랬으면 또 아무튼 업그레이드가 mm-hmm. 완전 기분을 좋게 만든 것 같고.
0: Of course.
1: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진짜 있지 않나요? 뭔가 공항 구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mm-hmm. 것도 은근히 또 재미잖아요, 그렇죠?
0: I think so too. I think it's okay to get lost
1: right.
0: when you're traveling,
1: oh, yes.
0: and it's important to stay flexible.
1: Mm-hmm.
0: Right?
1: 그리고 간 김에 영어 막 여기저기 말도 걸어보고
0: 맞아요.
1: 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보면요, 은근 미니 공항 투어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1: 자 핵심 표현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거 uh-huh. 어떻게 표현할까요?
0: 아마 많은 분들이 not so bad 생각하고 uh-huh.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
1: 네.
0: 있습니다. Not half bad.
1: Uh-huh.
0: Not half bad.
1: 네.
0: 네. 반까지는 나쁘지 않아. Not half bad.
1: 그러니까 반만 안 좋고 반은 괜찮았다.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다라는 네네. 뜻이 되겠네요.
0: 네.
1: 이거는 사실은요. It was not, 뭐 it is not half bad라고 쓰는데 희한하게 원어민들이 ain't 라는 단어 있잖아요.
0: 네.
1: A-I-N-T.
0: 네네.
1: 그걸 활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It ain't half bad.
1: It ain't half bad. 이상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남부에서 그런 걸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좀 저는 노리스를 했어요.
0: Yeah.
1: 그래서 그리고 좀 이건 젊은 크라우드들은 좀 안 쓰는 편이죠. Right? It's not half bad, like teenagers and, you know.
0: It ain't good.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1: It ain't good은 쓰지만,
0: 네네.
1: It ain't half bad은 잘 안 쓰잖아요.
0: 아, 맞아요. 네네네. I think it's for the older generation, like us, 선생님.

0: 써도 돼요.
1: 네.
0: 네. 오케이. Okay, so not so bad, not too bad.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이거 not half bad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영화라든가 미드에서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은 가격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 자, 이 호텔은 반도 나쁘지 않아.
1: This hotel isn't half bad
0: 그 가격에.
1: for the price. This hotel isn't half bad for the
0: 네.
1: price.
0: 이거 약간 ain't로 한번 해주실래요? 느낌?
1: This hotel ain't half bad for the
0: 자연스럽네요. 네.
1: price. 네.
0: 자, 두 번째는요. 그건, 첫 시도 치고는 정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건 반도 나쁘지 않았어.
1: It wasn't half bad
0: 첫 시도 치고는.
1: for a first try. It wasn't half bad for a first try.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리나의 연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사실 있잖아. 오히려 그녀는 꽤 잘해.
1: 오,
0: 진짜 잘하세요.
1: thank you, 선생님.
0: 세리나의 연기는 반도 나쁘지 않아.
1: Serena's acting isn't half bad.
0: 사실 그녀는 꽤 잘해.
1: Actually, she's pretty good. Serena's acting isn't half bad. Actually, she's pretty good.
0: 네.
1: Because you know, I was trained by the best.
0: best 어떤 사람이죠? 디렉터인가요?
1: Yes, his name is Mayu. He
0: Mayu.
1: also doesn't have much training either.
0: 제가 못하니까 남에게. 아, 여기서
1: 네.
0: 여러분들 actually 하면서 오히려 반대말을 했잖아요. So actually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의 것을 바로 잡는 느낌이라서 어쩔 때는 뭐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Yeah, that's
0: 그렇죠?
1: right.
0: Alright, 자, 핵심 표현으로 not half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은을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주위를 돌아다닌다라고 할때 뭐라고 쓸까요?
1: Wander around. Wander around.
0: 오케이.
1: 근데 wander라는 단어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이거는 궁금해한다라는 wonder하고는 달라요. WANDER.
0: 오케이, wander
1: Yeah.
0: around, right?
1: 이거는 약간 목표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0: roaming 같은 그런 느낌이 좀
1: Yeah.
0: 주네요. 자, 다음은요. 사람 구경을 하다. 와, 이게 영어로 있을까요? 사람 구경을
1: Yes.
0: 하는 게?
1: Yes. 영어로는 people watch라고 합니다. People watch.
0: People watch. 이게 콩글리시가 아니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1: I
0: 그렇죠?
1: know. We use it.
0: Right? People하고 hyphen 긋고 watch를 써서 한 단어, 하나의 동사처럼 쓰시면 돼요.
1: Yeah.
0: 자, 다음은요. 뭔가를 흠뻑 느끼다. 뭐 여기 분위기를 흠뻑 느끼는 거 있죠?
1: 맞아요. Soak in. Soak in.
0: 네. 이거는 원래 soak 하는 거는 뭔가 액체 같은 것을 흡수하는 거 아닌가요?
1: Yes. 그래서 뭔가 sponge 아니면 어떤 cloth 같은 거 관련돼서
0: 네.
1: 뭐 액체가 흠뻑 젖었다 뭐 이렇게 할때 the towel is soaked
0: 아하.
1: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0: 오케이.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you're really like just feeling and like bringing everything in.
0: 아,
1: 그냥
0: soaking up
1: 대충
0: the
1: 보는 거
0: vibe.
1: 아니에요.
0: 아.
1: You're soaking it in.
0: 느껴.
1: 네.
0: 완전 받아들여. 이런
1: 네.
0: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요. 분위기, 느낌이요.
1: Vibe, vibe.
0: 맞아요. 이거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외래어처럼 많이 요즘에는 쓰시더라고요. 뭔가
1: 오,
0: 바이브가 느껴진다, 막
1: 오,
0: 이렇게.
1: okay,
0: So
1: good.
0: vibe, vibe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요. 해결되다, 잘 풀리다.
1: Work out, work out.
0: 네, 많은 분들이 workout이라고 하면 운동하다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something works ou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이거 뭐 the problem finally worked out 이렇게 하면 해결되거나 그러니까 resolved 됐다라는 뜻이죠,
1: Yeah,
0: 그렇죠?
1: that's
0: 뭔가 잘
1: right.
0: 풀렸다라고
1: Yeah.
0: 한다든가.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1: Positive.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Positive.
0: 네, PO의 강세를 세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0: 네,
1: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받은 혹은 짜증난이라고 할때 조금 캐주얼한 표현 없을까요?
1: 네, ticked off. Ticked off.
0: Ticked off.
1: 네.
0: 남을 tick off 시키는 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이거는 뭐 angry보다는
0: 네.
1: 훨씬 비격식적인 표현이죠.
0: 아, 오케이.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ad, angry, 당연히 좋고 가장
1: 네.
0: 많이 쓰기도
1: Yeah.
0: 하지만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ticked off. 캐주얼하면서 비격식적이면서도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살짝.
1: Yes.
0: 그래서 열받은 짜증난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좀 했고요.
1: Mm.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약간 열받았어. 나 약간 열받았어.
1: I was a bit ticked off.
0: 벌어진 일에 대해.
1: About what happened. I was a bit ticked off about what happened.
0: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기 생일을 잊어서 짜증이 났어.
1: Oh, no.
0: 네, 그녀는 짜증이 났어.
1: She was ticked off.
0: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생일을 잊었기 때문에.
1: Because her boyfriend forgot her birthday. She was ticked off because her boyfriend forgot her birthday.
0: 네, 이거는 있으면 안 될 일이죠.
1: 이거는 no-no이죠.
0: That's a no-no.
1: That's a no-no.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자, 최근에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요. 가볍게.
1: 네.
0: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은근히. 오케이, 은근히 어떤 사람이야.
1: 너무 좋아요. Low-key. Low-key.
0: Low-key.
1: 이거의 반대말은 high-key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써요.
0: High-key면 약간 대놓고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인가요?
1: 맞아요. 근데 low-key는 확실하게 뭐라고
0: 안 그런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티 안 나는데 은근히 뭐
0: 은근히
1: 하다.
0: 그러더라. Yeah.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리나 쌤이요. 은근히 웃겨요. 그래서 제가 빵 터지게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세리나는 은근히 웃겨.
1: Serena is low-key funny. Serena is low-key funny. You know, deep down inside, I'm very happy.
0: 코미디언이 살아있어요.
1: I know.
0: 두 번째는요. 마유는 은근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1: This is true.
0: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1: 네. 네.
0: 마유는 은근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1: Mayu is low-key a charismatic person. Mayu is low-key a charismatic person.
0: 네.
1: You truly are.
0: 숨고 싶네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이건 사실은 이렇게 명사 앞에도 써도 되죠, 그렇죠?
1: Yes.
0: 은근히 어떤 형용사다도 되지만 은근히 명사에다도 되겠죠.
1: Yeah.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계획대로 진행되다 혹은 흘러가다.
1: Okay. So 일단 진행되다 할 때는 go 동사 사용하고요. As planned 붙이면 돼요.
0: 네.
1: 이거는 계획대로.
0: 아,
1: go as planned.
0: Go as planned.
1: 네.
0: 약간 생략된 느낌이네요. 뭔가 계획된 게 과거에 됐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예를 들어 생략이 됐을까요? As와 planned 사이에.
1: It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As it was.
1: Yeah.
0: Okay. As it was planned or as
1: they were planned.
0: They were planned.
1: Yeah.
0: 이런 것들이 좀 줄여졌다?
1: Yeah.
0: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1: 네.
0: 잘 안 된 거예요.
1: Oh, no.
0: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가 부르는 친구가 안 나왔어요.
1: Oh, my goodness.
0: Oh, no. 자, 그들의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So, 그들의 결혼식은 가지 않았다.
1: Their wedding didn't go.
0: 계획대로.
1: As planned. Their wedding didn't go as planned. It's okay. 그냥 잘 살면 돼요.
0: 굉장히 현실적으로.
1: As you know, I'm a veteran.
0: 베테랑이시죠. 오래됐죠?
1: 네.
0: 네. 자, 두 번째는요. 세리아나의 계획은 계획된 대로 정확히 흘러갔어. 자, 세리아나의 계획은 정확히 갔어.
1: Seriana's plan went exactly.
0: 계획된 대로.
1: As planned. Seriana's plan went exactly as planned.
0: What was her plan?
1: Finally, he's mine.
0: And who's that guy?
1: Oh, it's a secret. I can't tell you.
0: Okay.
1: Yeah.
0: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Okay.
0: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몇 시간 동안 호텔 기사님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열이 받더라고. 자, 난 열받았어.
1: I was ticked off.
0: 우리 운전기사를 찾으려고 노력한 후에
1: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0: 수시간 동안
1: For hours. I was ticked off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for hours.
0: 네, 그래서 여기서 ticked off라는 표현을 썼고요. 당연히 mad나 angry도 쓸 수 있는데 angry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분노죠.
1: 맞아요.
0: Right? 자, 그리고 after trying to find라고 했는데요. 이 find도 만약에 정말 격식으로 쓰면 locate을 쓸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위치를 파악하다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1: Yes, and it's also a social media post.
0: Right.
1: So it's better to keep it casual.
0: Mm-hmm. 자, 두 번째로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

0: 구경도 하고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는 있었지. 자, 하지만 난 주위를 돌아다니게 됐어.
1: But I got to wander around.
0: 사람들을 관찰하게 됐어.
1: People watch.
0: 그리고 그 분위기를 흡수하게 됐어.
1: And soak in the vibe. But I got to wander around. People watch and soak in the vibe.
0: 네.
1: 선생님, 근데 이 문장은 그냥 과거 형태로 but I wandered around 아니고 but I got to wander around. 이게 뭐가 다를까요?
0: 자, 지금 이 get to 뒤에 wander around, people watch and soak in the vibe가 다 엮여 있는 건데요. 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 하게 되다. 결국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넣어주죠.
1: 맞아요.
0: Yes. 자, 세 번째는요. 은근 미니 공항 투어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자, 그건 은근히 느껴졌어.
1: It low-key felt
0: 미니 공항 투어처럼.
1: like a mini airport tour.
0: 그건 반도 나쁘지 않았어.
1: It wasn't half bad. It low-key felt like a mini airport tour. It wasn't half bad.
0: 네. 자, 다음은요. 나중에 호텔 매니저가 무료로 룸 업그레이드도 해줬으니 결국 다잘된 셈이지 뭐. 자, 그러고 나서 그 매니저는 우리에게 제안했어.
1: Then the manager offered us
0: 무료 방 업그레이드를.
1: a free room upgrade.
0: 그러니까 난 추측해.
1: So I guess
0: 그게 전부 해결됐다고.
1: it all worked out. Then the manager offered us a free room upgrade. So I guess it all worked out.
0: 네, 마지막입니다. 여행이란 게 반드시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여행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 #긍정적임. 자, 여행은 절대 가지 않아.
1: Travel never goes
0: 정확히 계획된 대로.
1: exactly as planned.
0: 하지만 그게 그걸 재미있게 만드는 거지.
1: But that's what makes it fun,
0: 그렇지?
1: right?
0: #긍정적인 상태 유지하기.
1: Hashtag stay positive. Travel never goes exactly as planned. But that's what makes it fun, right? Hashtag stay positive. Let's take a listen.
2: I was ticked off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for hours. But I got to wander around, people watch, and soak in the vibe. It low-key felt like a mini airport tour. It wasn't half bad. Then, the manager offered us a free room upgrade. So, I guess it all worked out. Travel never goes exactly as planned. But that's what makes it fun, right? Hashtag stay positive.
0: 사람 구경을 하다,
1: people watch,
0: 뭔가를 흠뻑 느끼다,
1: soak in,
0: 해결되다,
1: work ou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1: not half bad,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열받은, 짜증난,
1: ticked off,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Don't
0: 네.
1: forget that our August issue of Easy Writing is in bookstores right now, so pick one up.
0: 네, 뭔가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1: 네.
0: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은 내용들, 실용적인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하나 픽업하셔서 정말 열심히 트레이닝 하시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join us tomorrow for the review. Bye for now.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2: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in the realm of health, and it's a way that might be easy and quite cheap to stop cancer or at least reduce the risk. I think I read about aspirin mm-hmm. for the first time about 10 years ago, mm-hmm. and the research is deepening.
1: Mm-hmm. 자, 최근 의학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통제잖아요. 아스피린이 암세포의 특정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이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더 쉽게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돕는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2: Yeah, I think aspirin has long been known for famously protecting you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like blood clots and things
1: 맞아요.
2: like this.
1: 네.
2: But this is an extra benefit.
1: 뭐 혈전을 막는 그런 역할은 한다고 그전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암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연구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암 대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암 재발률을 낮추는 데까지 검증이 끝났대요. 이건 검증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다만 다른 암, 뭐 특정 암들에 대해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암들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지 여부 이제 그런 연구가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지만 장기 복용했을 때 아스피린이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장 출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2: 그렇죠. So they do advise, of course, like everything when it comes to drugs and medicine, you have to do it under the care of a doctor or a healthcare professional, right? Mm-hmm. Don't self-prescribe or anything like that. Let's find out more, though, about the article. Part 1, it's on page 128 of our July book.
3: Aspirin can significantly reduce risk of developing cancer.
4: Researchers are discovering how a common over-the-counter painkiller,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Trials involving patients with genetic predispositions show that a daily low dose can decrease the likelihood of colorectal issues. Studies demonstrated that this affordable medication provides long-term protection for highly vulnerable individuals.
1: 자, 일단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진통제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네.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봅시다.
2: Researchers are discovering how a common over-the-counter painkiller,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1: OTC라고 줄이기도 하죠. 우리가 제약업계 기사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처방전 없이 바로 카운터 위로 이렇게 건네주면 살 수 있는 약들. That's OTC. Right?
2: Yeah, you don't need the prescription, right? Over the counter.
1: 그래서 이런 약들 중에 이제 진통제 계열인 아스피린이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모든 종양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이제 연구에서 특정 종양들을 일단 타겟팅해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종양들의 formation은 형성이고 spread은 이제 퍼진다는 얘기니까 암이 전이된다고 하잖아요.
2: 그쵸.
1: 그것을 막는 혹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연구에.
2: Researchers are discovering how a common over-the-counter painkiller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Trials involving patients with genetic predispositions show that a daily low dose can decrease the likelihood of colorectal issues.
1: Okay.
2: Yeah, to have a genetic predisposition to something means you have a likelihood, an increased one, of developing a disease based on your genes, right? Your DNA.
1: Or your family history.
2: Yeah.
1: 가족 병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Genetic predisposition, 유전적 소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족 중에 암을 이제 겪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0: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A daily low dose는 low dose 자체가 많이 아니라 저용량으로 복용을 매일 했다는 얘기고요. 네, 이것이
1: It can decrease the likelihood of colorectal issues, right? Talking about colon cancer, cancer of the rectum, etc., etc.
0: colorectum 하면 대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 관련된 그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rials involving patients with genetic predispositions show that a daily low dose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colorectal issues. Studies demonstrated that this affordable medication provides long-term protection for highly vulnerable individuals.
0: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장기간 어느 정도 보호 효과를 이 부담 없는 가격의 약물이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뭐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1: 그렇죠.
0: 다만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1: No.
0: 뭐 시중에 가장 저렴한 진통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 약물이 장기적으로 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번 연구가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1: Yeah, we talked about generic in a different sense yesterday. So there's a lot of generic aspirin out there, non-branded, right? That's very cheap. Yeah.
0: 그렇죠. 복제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 그렇죠. Studies demonstrated that this affordable medication provides long-term protection for highly vulnerable individuals.
0: What are some examples of highly vulnerable individuals?
1: People who are immunocompromised, right? So that don't have a fully running immune system with things like Behçet's disease. AIDS is another
0: Maybe.
1: example. And it could be, I guess, the very young, the very elderly as well. But I guess you wouldn't be giving aspirin to kids just yet.
0: Or patients who have a history with cancer, who underwent surgery,
1: Yep,
0: who
1: of
0: have
1: course.
0: family members who actually had cancer in their lives.
1: Of course.
0: 그런 고위험군 환자를 총칭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 Let's move on next to part two.
2: This ancient remedy associated with the brand Bayer also offers cardiovascular benefits by reducing the risk of dangerous blood clots. Experts confirmed that these blood-thinning properties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throughout the body. Researchers validated that the drug successfully reduces recurrence rates for patients following major surgery.
0: 자, 이 아스피린 약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약이잖아요. 그
1: 그렇죠.
0: 언급을 초반에 합니다.
1: This ancient remedy associated with the brand Bayer also offers cardiovascular benefits by reducing the risk of dangerous blood clots.
0: Ancient remedy라는 말을 한번 잘 볼게요. 이럴 때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Ancient란 건뭐 고대 존재했었던 이란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거 앞에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스피린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으세요? 이게 처음에 합성된 게 1897년,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화돼서 시판된 게 1899년이기 때문에 130년 가까이 됐단 얘기잖아요.
1: Wow, that
0: 그럼
1: is amazing.
0: ancient네요.
1: Good job. And I think before that, because it comes from the willow tree, like tribes were using it in different senses as well. So that makes it really ancient, like hundreds and thousands of
0: 맞아요.
1: years.
0: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 이제 처음 개발한 제약사가 베이어라고 하는 이 독일 제약사인데, 원조 개발사죠. 상표권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오래 지났기 때문에 특허가 풀려서 지금 복제약으로도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 그렇죠, yeah. And it also offers cardiovascular benefits by reducing the risk of dangerous blood clots. What we mentioned in the opening, it's long been known for that blood thinning, right?
0: 그 혈전이 형성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특히 혈전이 심장이나 뭐 폐로 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혈전 자체를 생성되지 않게끔 해주는 혹은 그 위험을 낮춰주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단 얘기입니다. 이 아스피린 자체가요. 자, 이 베이어라고 읽는데 미국 발음으로는 영 발음에서 어떻게 읽나요? 이 회사를? 바이어.
1: 바이어.
0: 근데 우리는 또 한국어에서는 바이엘로 표기를 해요. 예. 네,
1: 오, 또
0: 그래서 이게 좀
1: 다르네요.
0: 흔히 좀이 회사 이 스펠링하고 약간 좀 다르게 읽습니다. 어쨌든 미국 발음은 베어라고 읽어요. 오케이,
1: 오케이. Yeah, let's do it one more time. This ancient remedy associated with the brand Bayer also offers cardiovascular benefits by reducing the risk of dangerous blood clots. Experts confirm that these blood thinning properties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0: throughout the body.
1: malignant란 단어 동그라미 잘 쳐놓을게요. 그 악성인 그런 말을 할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 특히 종양을 이제 묘사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
0: Which are the cancerous cells,
1: 맞아요.
0: right? They're described as malignant.
1: 그래서 이제 blood thinning properties라는 건 앞에 그 혈전이 형성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의 어떤 점성을 낮춰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blood thinning이라는 말을 쓴 거고 우리말로 이제 항혈전 작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작용들이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throughout the body. 우리 신체 전체에 악성 종양세포가 확산하는 걸 막아준다. 혹은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to hinder, to slow, delay, or get in the way. Experts confirm that these blood-thinning properties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throughout the body. Research has validated that the drug successfully reduces recurrence rates for patients following major surgery.
1: 암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recurrence rate란 건 뭐냐면 암이 이제 발생을 했다가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예.
0: Recurrence rates. Recurrence means happening again,
1: 맞아요.
0: basically, right? And so researchers validated this. They proved it with the data.
1: 뭔가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형을 통해서. So that the drug, 여기 이제 아스피린을 말할 거고 이 약물이 특히 대수술을 한 환자들의 암 재발률을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수술은 암 수술이 되겠죠.
0: Of
1: 암
0: course.
1: 종양 제거 수술이나 이런 걸 의미합니다.
0: Yeah, major surgery. Researchers validated that the drug successfully reduces recurrence rates for patients following major surgery. Here's part three.
2: Scientists believe the medicine inhibits specific enzymes while making cancer cells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Although findings have influenced health policies, experts emphasize that regular consumption requires strict professional medical supervision. Ongoing research aims to determine if these protective effects apply to various other types of complex oncological conditions.
1: 자, 볼게요. 마지막 part 3.
0: Scientists believe the medicine inhibits specific enzymes while making cancerous cells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1: 오케이. 자, 아까 hinder라는 말이 나왔듯이 inhibit 똑같죠. 뭐 억제하고 진행되지 못하게끔 막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제약 관련된 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Specific enzymes. 우리말로 그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하잖아요.
0: Good show, yeah.
1: 특정 효소의 어떤 작용을 억제한다고 과학자들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While
0: While making cancerous cells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Yeah, so the immune system, your white blood cells basically, can see the cancer cells more easily.
1: 그렇죠. 암세포를 우리 면역 체계가 인지하지 못해서 이제 암세포가 무섭게 번지는 건데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면 면역 세포들이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암세포하고. 네,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뭐 이해가 되시죠? 자.
0: Yeah, natural meaning, you know, it's not been increased or bolstered. So it's just seen more easily, then your natural immunity can overcome cancer, right?
1: That's right.
0: Scientists believe the medicine inhibits specific enzymes while making cancerous cells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Although findings have influenced health policies, experts emphasize that regular consumption requires strict professional medical supervision.
1: Although findings have influenced health policies, 이거는 일부 보건 정책에 이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일부 이제 암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아스피린 처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Yeah, but the experts are giving a bit of a warning, right? They emphasize that regular consumption requires strict professional medical supervision. So you need a doctor to monitor it closely, right?
1: 근데 이제 regular consumption은 이제 정기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뭐 며칠이나 한달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require strict professional and medical supervision. 전문 의료진의 아주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 복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 부작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0: Of course, yeah. One more time. Although findings have influenced health policies, experts emphasize that regular consumption requires strict professional medical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8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Are you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0: I'm definitely a dog person,
1: more
0: but
1: of a dog
0: I love
1: person.
0: Cats as well.
1: So you're both then?
0: I guess.
1: You're a dog person and a cat person.
0: But I'm more of a dog person.
1: Okay,
0: I am an animal person. And you?
1: 저도 강아지를 주로 평생 많이 키워왔는데 한 10년 전에 그 작업실이 있었어요.
0: Yeah.
1: 옷 쓰는 그런 공간.
0: I remember your kitties.
1: 네, 거기서 이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They were munchkins. They had tiny legs.
0: Short legs.
1: They're so cute. They're very powerful, though. They can jump quite high.
0: Yes, they can.
1: 자, 오늘은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사연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이 몸이 워낙 유연하잖아요.
0: 그렇죠.
1: 가끔 어떻게 몸을
0: They wobble, wobble, wobble.
1: 저렇게 하지?
0: 네.
1: 이렇게 또 들면은 정체 길고
0: 쳐지고? 네.
1: 정말 조그만한 어떤 상자에 들어가 있거나
0: yeah.
1: 저도 보니까 이게 그 선물로 받은 상자가 되게 작았거든요.
0: Uh-huh. 뭐
1: 선물 들어있었던 상자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0: Uh-huh.
1: 하트 모양이었는데
0: I know.
1: 하트를 꽉 채우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소셜미디어에도 보면 막 어항 조그만한 데 들어가 있는 고양이도 있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의 어떤 유연함을 신체 부위가 어떻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덕분에 오늘 신체 부위의 중요한 단어들을 좀 많이 만나볼 예정이고 그 몸동작 있잖아요.
0: 네.
1: 구부리다, 비틀다, 뭐 안에 들어가다 뭐 이런 말들을 바깥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단어들 잘 매칭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덕분에 이런 공부를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고양이 집사 포랭러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Thank you so much.
1: 키우고 계시네요.
0: 네. Okay, let's listen.
2: Are cats liquids? Cats sometimes amaze me.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That's why there are so many cats are liquid memes online. Of course, cats aren't actually liquid, but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A cat's body is extremely flexible. Their collarbones aren't directly attached to other bones,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and ligaments instead. This gives them a much wider range of movement. Their spines are also very flexible, allowing them to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Plus, their skin and muscles are soft and flexible. Because of this body structure, if a cat can fit its head into a space, the rest of its body can usually follow.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1: 고양이 오랜만에 하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얘네 그 꾹꾹이 하잖아요.
0: 아,
1: 꾹꾹 눌러대는.
0: 그게 저는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이죠.
1: 그게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영어로 뭐라 했었죠?
0: Yeah, cats need.
1: 아, need. 스펠링이 K-N-E-A-D였었잖아요.
0: Right, as we need dough when we bake, for example.
1: 밀가루 반죽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걸 need 한다고 하거든요.
0: Yeah.
1: 그럼 아 우리 고양이가 맨날 내 배에 와서 꾹꾹이 해. 영어로 어떻게 해요?
0: My cat needs my tummy.
1: Need 다음에 바로 신체 부위 붙이면 되네요.
0: Yeah.
1: So my cat needs my tummy or loves to need
0: right.
1: my tummy.
0: Uh-huh.
1: 자, 그 동사 같이 기억하고 들어갈게요. Need. 고양이 액체설이라고 이제 제목을 해주신 건 그만큼 유연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고양이를 보면 가끔 놀라게 됩니다.
0: Cats sometimes amaze me.
1: 좁은 상자 같은 작은 공간에 몸을 쏙 넣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0: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0: sentences.
1: 자, 오늘은 이 into 전치사를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도 into 또한번 나오죠. 이 squeeze 다음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So squeeze themselves into, 저 뒤에는 fit its head into. 그죠? 어디 어디로의 의미로 into를 쓸수 있게 잘 보시고, 기본적으로 전치사 중에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전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into이거든요. 그래서 squeeze는 이제 몸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구겨서라도
0: 네.
1: 넣는 그런 동작이고, 아까 fit은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는 느낌. 자, so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1: 자, 그래서 인터넷에는요, 고양이 액체설 밈들이 많이 있습니다.
0: That's why there are so many cats are liquid memes online.
1: 그렇죠. 뭔가 유행하면서 막 바이럴 되는 걸 밈이라고 하죠, 요즘에. 스펠링이 좀 특이해요. M-E-M-E 이건데,
0: 네.
1: 읽을 때는 그냥 매매가 아니라 밈으로 읽어요.
0: 밈.
1: 밈, 밈. 자, So that's why there are so many cats are liquid memes online. 자, 이런 밈들이 많다. 자, 물론 진짜 액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0: Of course, cats aren't actually liquid, but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는 good reason.
0: Yes,
1: 그렇죠?
0: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People say that. 바로 붙이면 되거든요. 야, 옛말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서다.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오늘 통환기 문장 1번으로 이걸 그대로 정할게요. 여기저기 쓰면 상당히 좀 유용한 문장일 것 같아요. 갑니다.
0: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한번 더요.
0: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자, 고양이의 몸은 매우 유연합니다.
0: A cat's body is extremely flexible.
1: 그렇죠. 오늘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잘 챙기세요. Flexible, 이건 유연함을 표현하는 단어죠. 자, is extremely flexible. 자, 쇄골이 다른 뼈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요. 근육과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0: Their collarbones aren't directly attached to other bones,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and ligaments instead.
1: 쇄골뼈는
0: Collarbone.
1: collarbones 우리가 그 옷에 깃할때 collar 거잖아요. 네,
0: 네.
1: 뭐 white collar, blue collar jobs 할 때도 그 collar인데 쇄골뼈는 collarbones라고 합니다. collar 한 단어로 bones까지 붙여서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근육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인대는요
0: Ligaments.
1: ligaments.
0: Ligaments.
1: ligament. 자, 복수형 ligament. 앞에 힘 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0: Ligaments.
1: 이렇게.
0: Ligaments.
1: 문장 다시요. Their collarbones.
0: Their collarbones aren't directly attached to other bones,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and ligaments instead.
1: 그래서 그만큼 더 유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다.
0: This gives them a much wider range of movement.
1: movement 자체가 움직임인데 range가 그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범위에 제약이 없다. 그런 의미로 더큰 범위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So this gives them a much wider range of movement. 자, 오케이. 척추 얘기도 해주셨네요. 척추도 아주 유연해서요. 몸을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비틀 수도 있고 피부와 근육도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0: Their spines are also very flexible, allowing them to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Plus, their skin and muscles are soft and flexible.
1: 자, 아까 muscles, ligaments,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되는 단어가 spine이죠. 이 척추. 척추도 유연하다. Their spines are also very flexible. 그래서 allowing them.
0: Allowing them to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1: 그렇죠. 구부리다, bend,
0: Bend.
1: 비틀다.
0: Twist.
1: 이거 다 챙겨주세요. 오늘 몸동작 동사들 앞에 그 squeeze into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0: 네.
1: 뭔가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오늘 고양이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Bend and twist 이것까지.
0: 네. 그리고 freely라고 했으니까 아주
1: 자유롭게.
0: 자유롭게. 그렇죠.
1: 우리가 상상을
0: 구부리고.
1: 초월하는 각도. 이게
0: 맞아요.
1: 어떻게 가능하지?
0: They do
1: 네,
0: it.
1: 그런 거
0: Yeah.
1: 많이 하잖아요.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그 다음에 피부도.

0: 머리가 들어간다고 몸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고양이는 의외로 그런 것
1: 아니면 머리가 들어간다고 몸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0: 같아요. 그쵸.
1: 못 빠져나온다고.
0: 예. 고양이는 이제 들어가서 그 공간을 꽉 채울 정도로 유연함이 있기
1: 이야.
0: 때문에. 자, 신체 구조에 해당하는 단어 나오네요. Body structure가 맞겠죠. 문장 다시 한번요. Because.
1: Because of this body structure, if a cat can fit its head into a space, the rest of its body can usually follow.
0: 그래서 뭐 택배 상자 오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1: I
0: 있던
1: think
0: 기억이
1: any
0: 있습니다.
1: space that is cozy.
0: 맞아요. 예.
1: Yeah.
0: 자, 말도 안 되게 비좁은 상자 안에 들어가 태연하게 앉아 있는 고양이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게요.
1: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0: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tiny 앞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걸 좀 살려드려야 되니까 ridiculous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말 이게 고양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같은 그 정도로 작은 상자인데 뭐 신발 상자도 그렇고 그보다 더 작은 상자도요. 뭐 초콜릿 받은 상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데 들어갑니다. So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1: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0: 이제 강조를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부정어를 두개 써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문장을 그래서 통한기 2번으로 그대로 지정해서 외울게요. It's impossible.
1: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0: 한 번만 더요.
1: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0: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re cats liquids? Cats sometimes amaze me.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That's why there are so many cats are liquid memes online. Of course, cats aren't actually liquid, but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A cat's body is extremely flexible. Their collarbones aren't directly attached to other bones,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and ligaments instead. This gives them a much wider range of movement. Their spines are also very flexible, allowing them to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Plus, their skin and muscles are soft and flexible. Because of this body structure, if a cat can fit its head into a space, the rest of its body can usually follow.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0: 자,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볼게요. 아까 into와 같이 쓰는 동사들이 있었죠. squeeze into, fit into. 자, 안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간다는 의미의 squeeze. 그 다음에 으로니까 into입니다. 자, 빈칸 다시 넣어볼게요.
1: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0: 자, 난 뒤쪽에 좀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했다. 해볼까요?
1: I try to squeeze myself into the back.
0: 뒤쪽으로. 뭐 사람들이 꽉 차있는 어떤 뭐 공간이었는데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1: Right.
0: 감이에요.
1: Possibly a very crowded place. So you had to
0: 앞쪽이 아니라.
1: squeeze through all the people.
0: 그렇죠? So I try to squeeze myself into the back. 좋아요. 자, 살쪘을 때 청바지 입거나 그럴 때도 쓰거든요. 꽉 끼는 오래된 청바지를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했다.
1: I tried to squeeze myself into my old
0: 그렇죠.
1: jeans.
0: 안 들어가는데 막꽉 이렇게 잡아당겨 본 거죠.
1: 그렇죠.
0: 이 부분 좀 불편하겠네요. 자, 그 다음. 뭐뭐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 There's a good reason. 자,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통한기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0: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그대로 외워서 쓰시고. 사람들이 다 같은 메뉴만 주문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 There's a good reason why everyone orders the same thing.
0: 어디 가면 이제 대표 메뉴가 있잖아요. 다른 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러 가는 그런
1: Yeah,
0: 음식점.
1: it's their specialty.
0: Right. So there's a good reason why everyone orders the same thing.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 When she says something like that, usually there's a good reason.
0: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When she says something like that, usually there's a good reason.

0: Reason.
1: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부정어 두 개 넣어서 강조하는 방법. It's impossible not to.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통한 2번 문장이죠.
0: When you see a cat sitting inside a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1: 그런 모습을 보면요, 미소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0: It's impossible not to smile when you see something like that.
1: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사진, 영상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장 한 번만 더 드릴게요.
0: It's impossible not to smile when you see something like that.
1: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Hey, take a look at this picture. This cat is hilarious.
3: Let me see. Wow, how is it even fitting inside that bowl?
2: Seriously, its whole body fits in there.
3: How are cats so flexible? It's almost like they're liquid.
2: My cat always squeezes into tiny boxes, too.
3: Why do they love cramped spaces so much?
4: 남자가 이 사진 좀 봐. 이 고양이 정말 웃긴다. Hey, take a look at this picture. This cat is hilarious. 여기서 hilarious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simply 웃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웃긴 거예요. 막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1: 그럴 때 쓰는 게 hilarious.
4: 맞아요. Okay. 그랬더니 여자가 let me see. 어디 봐. Wow. How is it even fitting inside that bowl?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거죠.
1: 그릇 저, 안에 들어갔네요.
4: 맞아요. 저 그릇 안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Man says, seriously, its whole body fits in there. 아니, 몸 전체가 그냥 그 안에 쏙 들어갔어. Right. So she asks, how are cats so flexible? 도대체 고양이는 어떻게 저렇게 유연한 거지? It's almost like they're liquid. 아니, 마치 그냥 액체 같아.
1: 뭐뭐인 듯? 약간 이런 말할 때 It's almost like 다음에 조동사 바로 붙이면 돼요. 자, It's almost like they're liquid. 액체 아닌가? 액체인 듯 그렇게 보인다. Okay?
0: Man says, my cat always squeezes into tiny boxes too.
4: 우리 집 고양이도 정말 작은 박스에 항상 들어가. 그러니까 막 꾸겨서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Why do they love cramped spaces so much?
1: 우리말에 그 비좁은 공간이에요. Cramped spaces 이것도 표시 잘해두세요. 네. 앞에 tiny는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작다는 얘기고 cramped는 비좁다. 이런 걸 강조할 때 쓰는 게 cramped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화문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5개 영작 쭉 손으로 꼭 해보시고요. 그중에 2번과 3번에 별표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It's Friday.
1: Woohoo!
0: Yes. 아,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또 주말에 놀러 갈 생각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금요일에 캠핑 갈 분들 계신가요? Mm-hmm. 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캠핑 갈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1: Now, yesterday, our sentence was, uh-huh.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Okay.
1: Now, why do you think you would want to go fishing before sunset?
0: Well, because after sunset,
1: mm-hmm.
0: lots of creepy creatures come out.
1: Especially some little creatures that like to bite us.
0: 그쵸? 밤이 되면 우리가 fishing을 낚시를 sunset, 일몰 전에 가는 이유가 밤이 되면 좀 벌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네, 특히 모기요.
0: 모기 앙 하고 바이트하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저는 모기에 진짜 잘 물리거든요. What about you?
1: I don't really notice a lot of mosquito bites.
0: 아, 그래요?
1: I think they do bite me, but they don't affect me too badly.
0: 아, 그래요?
1: 네.
0: 물리긴 물리는데 많이 안 간지러워요?
1: 네.
0: 신기하네요. 저는 많이 물리고 많이 간지러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모기는 저를 찾더라고요.
1: 네. I'm usually not their first pick.
0: 아, 그래요?
1: 네.
0: I'm always their first pick.
1: 맛이 없나 봐요.
0: 아, 저는,
1: 저는.
0: 제 피는 정말 맛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데 캠핑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저만 온통 물려 있어요.
1: Oh no. So then you could say uh-huh. our expression today, which is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벌레에 온통 물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1: Mm.
0: 물론 모기가 가장 많이 물기는 하지만 개미도 물기도 하고요. 네, 벌에 쏘이기도 하긴 하지만 네, 무는 벌레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ug bites라고 이렇게 mm-hmm.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같은 자음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세트로 쓰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1: Right, bug bites.
0: BB.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1: Now, if you
0: 네.
1: had one or two bug bites, could mm-hmm. you say, I'm covered in bug bites?
0: No. No. 한두 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1: Covered means that it covers you. It's everywhere on your body.
0: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최소한 얼굴에도 뭐 두세 개, 팔에도 뭐 여러 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 표현을 네,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m covered in bug bites.
0: 자, 일단 내가 벌레에 온통 물린 상태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태를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그럴 때는 I'm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익숙해지셨죠? I'm, 나는 어떤 상태다? I'm,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예요? 뒤덮인 상태예요. 온통 뭐뭐로 가득한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covered in 뭐뭐라는 표현을 써요. cover라는 표현이 뒤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vered, 뒤를 붙여줘서 뭐뭐 한 상태인이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I'm covered in 뭐뭐는 저는 뭐뭐로 뒤덮인 상태예요 라는 뜻입니다. 보통 몸이나 내 표면에 아니면 뭐 입고 있는 옷 겉표면에 뭔가 많이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I'm covered in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은 벌레 물린 자국들 bug bites 라는 표현을 새로 배웠죠. bug, B-U-G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There's a difference between bug and insects, right?
1: Right. For most English speakers, insect would be a more specific category. Insects have six legs and three body segments. But bugs are just any little crawling thing.
0: 맞아요. Bug가 조금 더 큰 개념의 그 벌레라는 뜻이고요. Insect라고 하면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6개이고 몸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곤충들을 보통 insect라고 분류를 합니다.
1: But to an entomologist, a bug is a more specific word that refers to any insect in the order Hemiptera.
0: 네, 너무 구체적이네요. 하지만 곤충학자에게는 bug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bug는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ite는 악문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린 자국들이라는 뜻이에요. bites,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bug bites는 뭐 모기, 개미, 벼룩, 작은 벌레들이 문 자국들을 뜻합니다. I'm covered in bug bites. 저는 벌레 물린 자국들로 뒤덮인 상태예요. 온통 벌레들에 물렸어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표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너무 싫습니다. 자, 어서 pattern practice로 넘어가 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was, I'm covered in bug bites. We're going to change bug bites to something else. So, I'm covered in Momo.
0: Bug bites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내 몸이 뭐 뭔가에 잔뜩 묻어 있어. 뭐 뭐로 뒤덮여 있어. 뭐뭐 투성이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So let's think of other things that could cover your whole body.
0: 뭐가 있을까요?
1: Well, in this weather, in the summer, I'm covered in sweat.
0: 아, 여름에는 I'm covered in sweat. Sweat가 뭘까요, 여러분? 땀이죠. 땀 범벅이에요. 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I'm covered in sweat. 많이 뛰었을 때도 I'm covered in swe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Now, I don't have a cat.
0: Me
1: but
0: neither.
1: I have friends with cats, and especially the ones that have long-haired cats. They could use this sentence. I'm covered in cat hair.
0: 고양이 털 투성이에요. 맞아요. 고양이 중에서 이제 장모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요. 저 옛날에 시베리언 허스키를 키웠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1: Oh, yes.
0: 네,
1: yes.
0: 장모는 아니지만 요 중모였던 것 같은데 털들이 진짜 옷에 콕콕콕 박혀 있어요. I'm covered in cat hair. 혹은 뭐 I'm covered in dog hai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양이 털, 뭐 강아지 털 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강아지 털, 고양이 털을 사람의 모발처럼 hair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1: Well, if it's off of their body, then you call it hair, usually.
0: 네.
1: But if it's a lot of it, so if it's a big pile, or if it's still on their body, then you call it fur.
0: 맞아요. 여기서 hair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의 몸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닥가닥 가닥이 있기 때문에 hair인 거고요. 보통 이렇게 뭉쳐있거나 아니면 아직 몸에 붙어있는 상태다. 그럴 때는 fur, F-U-R이라는 표현을 쓰죠.
1: Yeah, if it's enough that you can't see through it, then you could call it fur, I think.
0: 맞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그 사이로 볼 수 없는 정도다. 그럴 때는 fur라고 보통 부르죠.
1: 네, because people, like I have arm hair, I don't have arm fur.
0: No.
1: So.
0: 맞아요. 우리 잭쌤도 팔에 이렇게 털이 있는데, 뭐 저도 팔에 털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죠?
1: Yeah, 그럴 때 우리는. But it's not fur.
0: No, it's not fur. 우리는 hair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가닥가닥은 이렇게 hair라고 부를 수 있어서 이렇게 옷에 붙어 있는 것들은 hai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I'm covered in paint.

0: Paint splatters.
1: Paint splatters라고 했는데요. Paint는 뭐 페인트죠. Splatter는 이 어감에서 혹시 여러분들 오시는 게 있나요? Splat. 네, 이렇게 튄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paint splatters라고 하면 페인트 튄 자국들. 페인트가 여기저기 튀어 있어요.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라고 할수 있겠죠. 잭쌤! Oh my gosh! 맙소사, look at you! 당신 꼴을 봐요!
0: I know. 그러게요. I'm covered in mud. 진흙투성이에요.
1: 아니,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0: Well, I was just hiking.
1: 맙소사. 네, 이럴 때 I'm covered in mud라고 할수 있습니다.
0: Kids often get covered in mud. I
1: Yeah.
0: think adults are better at avoiding it.
1: 그쵸?
0: I'm covered in dust.
1: 아, dust는 먼지죠. 그래서 먼지투성이에요. I'm covered in dust라고 할수 있죠.
0: I'm covered in glitter.
1: 아이고, 메이즈가 많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Uh-oh.
1: 어어.
0: No. We hopefully want to keep her away from glitter.
1: 그쵸. Glitter는 반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정말 입자가 고운 반짝이 가루 있잖아요. 그거 glitter라고 하는데, 반짝이 가루 투성이에요. I'm covered in glitt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covered in 뭐뭐. 나는 뭐뭐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뭐뭐 투성이에요.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을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아마 생활 영어에서는 I'm covered in sweat.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 연습해 볼까요?
0: I'm covered in sweat.
1: I'm covered in sweat.
0: I'm covered in cat hair.
1: I'm covered in cat hair.
0: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
1: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
0: I'm covered in mud.
1: I'm covered in mud.
0: I'm covered in dust.
1: I'm covered in dust.
0: I'm covered in glitter.
1: I'm covered in glitter.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3: 별로야. 벌레에 온통 물렸어.
2: 끔찍하다. 벌레 퇴치제 뿌렸어?
3: 뿌리는 걸 깜빡했어.
1: 깜빡할 게 있죠.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온통 물렸네요. 자, 아침이에요. 친구가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잤어? 이렇게 영어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how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별로야 라고 했어요. 별로다? 뭐, good, not good는 알겠는데,
0: Not so good.
1: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벌레에 온통 물렸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이 표현
0: 아하.
1: 아시죠? 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벌레 퇴치제 뿌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벌레 퇴치제. 우리말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잭슨 벌레 퇴치제 알고 있었어요?
0: We just use brand names around
1: 그죠?
0: our house.
1: 네, 근데 영어로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표현이에요. 자, 뿌리는 걸 깜빡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몸에 뿌리거나 입거나 바르거나 하는 거다두 가지 표현으로 다 해결된다 그랬죠? 어떤 표현인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5: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4: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5: I forgot to put it on.
1: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4: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0: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1: 네, 좋은 아침, 아침 인사말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Good morning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잠은 잘 잤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죠?
0: How did you sleep?
1: How did you sleep?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0: You could also say, did you sleep well?
1: 맞아요. Did you sleep well? 이렇게

0: 물어볼 수 있고요. 별로야. 벌레 온통 물렸어.
1: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0: 별로야.
2: Not great.
0: 벌레 온통 물렸어.
2: I'm covered in bug bites.
0: 그쵸. I'm covered in bug bites. 이 표현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끔찍하다. 벌레 퇴치제 뿌렸어?
3: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2: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0: 자, terrible. 끔찍한이라는 표현이죠. That's terrible. 끔찍하다. 약간 안 됐다라는 뉘앙스도 살짝 있어요. 상대방에게 어떡하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Did you use 뭐라고요?
2: Bug spray.
0: Bug spray. 네, 벌레 스프레이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Did you use 뭐뭐는 뭐뭐를 사용했니라는 또 질문이 되겠네요. Did you use bug spray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뿌리는 걸 깜빡했어.
1: I forgot to put it on.
2: I forgot to put it on.
0: 맙소사. I forgot. 깜빡했어. 뭐 하는 걸? To put it on. 여기서 it은 bug spray를 얘기하는 거고요. put on이라는 표현이 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2: You
0: 됐어요.
2: can use put on for anything on your body. Hat,
0: 맞아요.
2: glasses, shirts, shoes, pants, anything.
0: perfume, spray,
2: Yep.
0: everything, makeup 다 되죠. 그래서 얼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아니면 뭐 몸에 입거나 다 된다 그랬죠? put on. wear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forgot to wear it. I forgot to put it on.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1: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3: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1: I forgot to put it o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2: I'm covered in bug bites.
0: 자, 여기서 covered in 이 부분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D가 리을처럼 covered in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까요?
2: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2: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Good job, everyone.
2: And before we go, I'd just like to remind you that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available now in your local bookstore.
0: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시고요.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5: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asy Writing, Master Eugene, Serena.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Easy English, 이보영, 주치. Power English,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쉽고 확실한 확실하게
9: 영업.

0: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0: Hello everyone. This is Juk.
1: 자, 비행기 워낙 주차생이 많이 타시지만 right. 선생님 옆자리에 앉은 승객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 탔을 때 right. 이야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0: Sometimes.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It depends on whether I'm tired or not.
1: That's right.
0: 타자마자 졸려 힘들어 그러면 그냥 안 데끼고 그냥 I just sleep.
1: 아, but sometimes 말 걸기만 해봐라 거의 그런 분인가요?
0: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옆에서 그냥 막 너무 신나가지고 Where are you going? 뭐 하면서 Where are you from? Yeah, I'm from Seoul. Nice to meet you.
1: 아 대답을 해주긴 하시는 거예요. 때는
0: 아, 그럼요.
1: No English. 하고 그냥
0: 아이, 그러면 안
1: sorry,
0: 되지.
1: no English.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미국에선 통하겠다, 이게.
1: 네, 네, 그렇죠.
0: I'm sorry, no English.
1: 네. 아이, 근데 또 반대로 사실 우리가 영어를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잘 나눠보고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1: 새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0: Of course.
1: 자, 뭐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자, 오늘의 함께하실 내용을 마음껏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요 옆좌석에 앉은 승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싶지만 너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은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주 슬그머니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Oh, 이번에 뉴욕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1: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한참 됐죠.
0: 아, 그건 저도 그래요. 전 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좀 긴장되네요.
1: 그 말 이해해요. 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아, 부디 우리 둘 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네.
0: He's nervous.
1: 그렇죠.
0: Very nervous.
1: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때 맥 라이언이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0: When Harry Met Sally.
1: 아니, French Kiss였던 것 같아요.
0: French Kiss, 네. a good movie.
1: 그 바람난, 아이고,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I hate flying.
0: I hate flying. 네.
1: 옆 사람한테 들었든 말든 간에 I hate flying.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옆 사람이 뭐라고요?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I said I hate flying.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다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아하. 기억이 나네요. Nervous 하게 되면.
0: 보행쌤, you don't hate flying, do you?
1: Not anymore.
0: Not anymore.
1: I try to enjoy the flight
0: by right.
1: watching some movies and get some work done.
0: 저 솔직히 영화 같은 거 없었으면 I would be really bored on the plane.
1: 그렇구나.
0: Like you can read a book, but you can't read for like 10, 15 hours. So I like the entertainment system they have.
1: Yes.
0: Music, movies, TV.
1: 지금은 yeah.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배우님께서 그분이 그 멀리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0: okay.
1: 그때 비행기 안에서 남들 다 잘 때 깨서 그 나라 말을 그 연습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He was
0: wow.
1: already 80 something
0: right.
1: back then.
0: Wow.
1: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몇 만이라도 자꾸 해보시려고 했던 wow. 그 실제 도움도 됐었고.
0: That's amazing. 네. Yeah.
1: 근데 그것도 다 참 그 저는 멀미가 나서 잘 못하겠어요.
0: It's difficult to concentrate, especially if you have air sickness. Right. So be careful. If you have air sickness, yes. take some medication,
1: 그렇죠.
0: medicine. And,
1: ginger ale and cold towel.
0: Ginger ale and cold towel. That's
1: yes.
0: right.
1: 네. 자, 여기서 이제 승객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0: Yes.
1: 먼저, 이분이 뉴욕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1: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자, 뉴욕에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가시는 겁니까? 뭐 이런 말이 되겠군요.
0: First time flying.
1: 네, 그렇습니다.
0: Or first flight
1: 네,
0: to
1: 그렇죠.
0: New York.
1: 네, 자, 그래서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New York? 한다든지
0: okay.
1: 그러니까 flying to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0: right.
1: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1: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아, 그거 좋네.
0: Is this your first travel to New York?
1: Is this your first travel to New York?
0: Many ways. Yeah.
1: 네. 자,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가보시는 건가요?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이렇게 뭐 first time, second time.

0: time, 그다음에 ing를 이어서 말하게 되면 뭐뭐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거다, 뭐두 번째 보는 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건가요?
1: Is this your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0: 그렇죠. Is this your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세요? 이런 말이 되고, 자, 이번에 한국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1: Oh,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0: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라고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1: 아직 한국에 도착 안 했으면
0: 네.
1: to Korea.
0: 그렇죠.
1: 한국에
0: 그렇죠.
1: 와 있으면 in Korea.
0: 그렇네요. 자, 여기서도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하면은 뉴욕을 아직 도착 안한 거니까 뉴욕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1: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0: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라고 일단 시작하는데, 자, I've been there 라고 할 때, 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I've been there. 그다음에 once before.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 전에 한번 있었다. Once before. I've been there once before. 이렇게 말하네요.
1: 그래서 before 빼도 상관없어요. Oh,
0: 네.
1: I've been there once.
0: I've been there once. 한번 가봤어요. 근데 before를 굳이 넣으면 전에 한번 가봤죠. 이런 뜻이 되겠네요. I've been there once. I've been there once. 자,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한참 전 얘기예요.
1: But it's been a while.
0: But it's been a while. But it's been a while. 자, while 이란 말 나오면 선생님, 어느 정도가 a while일까요?
1: 다 이게 조금 상대적이겠지만,
0: 네.
1: in my mind, a while is many years, several years.
0: Several
1: It's been a
0: years.
1: while.
0: 그렇죠. 뭐두달 전, 1년 전, 2년 전 정도가 아니고 몇 년은 됐다라고 해서 It's been a while. 그때 내가 3년 전이었냐, 4년 전이었냐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한참 됐어요. It's been a while.
1: 요새 유행하는 표현이 있는데,
0: 네.
1: It's been a minute. 들어보셨죠?
0: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1: It's been a minute 하면 요새 It's been a long time을 약간 유행어로 많이 써요. It's been a minute. 오늘 아침에도 이제 줌콜 하는데 어디서 Hey, Jude, I haven't seen him in many years. It was a business meeting. Hey, Jude, it's been a minute. I was like, Yeah, it's been a minute. It's
0: 선생님
1: been
0: 알고 있었어요? It's been a minute이 그런 뜻인 줄을?
1: Of course.
0: 뭐도 of course야.
1: 왜냐면 그 표현이 생긴 지몇년
0: 아,
1: 됐거든요.
0: 그래요? 아, 네네.
1: Because my
0: Of
1: friends
0: course.
1: say it all the time.
0: 아,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1분 됐다라는 말은
1: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0: 예. 네.
1: One minute인데, it's
0: 근데
1: been a minute.
0: 아니, 유행어를 만들려면 좀 말이 되게 유행어를 만들어야지.
1: 말이 되면 유행어가 아니겠죠. 뭐
0: 아니에요,
1: 관용구, 수거, 이디엄 이런 것들 솔직히 말이 안
0: 맞아,
1: 되잖아요.
0: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러면 진짜, what if literally it's been a minute? 그러면
1: It's been literally a minute.
0: 아,
1: 이렇게
0: 그렇게
1: 표현
0: 말해야 돼?
1: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0: 그럴까요? 진짜 1분밖에 안 됐을 경우에
1: It's been one minute 그러겠죠.
0: 새로운 신조 유행어를 알게 됐습니다.
1: That's
0: 여러분
1: right.
0: 앞으로도가 It's been a minute 그러면 아,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구나라고 거꾸로 영어입니까?
1: That's right.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t's been a while 우리는 거꾸로보다도 정통부터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It's been a while 한참 됐어요라는 말.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3: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0: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자, 그랬더니, 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1: Oh, same here.
0: Same here. 오, 이럴 수가. 나도 그런데. Same here. Me too.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1: 우리 Easy English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0: 네.
1: 다양한 상황에서 same here.
0: Same here.
1: 예, we use it all the time.
0: 네.
1: Same here.
0: Same here.
1: 나도 그래.
0: 이쪽도 마찬가지. Same here. 근데 그냥 same 이렇게만 해도 되죠.
1: Oh, that's right.
0: 네.
1: Same
0: Same.
1: means me too.
0: 네,
1: Oh,
0: 그렇습니다.
1: same.
0: 옛날에 쌤, 막 이런 말 했는데.
1: 저도 그게 솔직히 재밌긴 해요. 쌤쌤이다. 똑같다는 거를 쌤쌤.
0: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러지 마지 마세요.
1: 아니,
0: 네.
1: 알겠습니다.
0: 이상해요.
1: 이상해요.
0: 네. Same 하면은 나도 그래요. Same here.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1: 오케이.
0: 뜻이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저는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조금 긴장되네요.
1: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0: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자, 이렇게 긴 장거리 비행기 여행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약간 조금 긴장이 되긴 하네요.
1: I'm a bit nervous.
0: 네,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우리가 긴장한다고 할 때 nervous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거든요. Nervous.
1: Right.
0: 그러니까 nerve라는 게 신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nervous 하면 신경이 곤두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0: 그래서 I'm a bit nervous. 근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뒤에 뭐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연결고리가 about가 됩니다. 그래서 nervous, long flight, 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1: 생각해보니까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이게 직항으로 훅 날아간다면 Do you know how long it
0: Like
1: takes?
0: 15 hours?
1: It's about exactly 15 hours. It's a long flight.
0: Yes.
1: Non-stop 15 hours on the plane. So you have to watch at least five, six
0: Oh,
1: movies.
0: yes, that's right. That's right.
1: It's a long flight.
0: It's a long flight. 그렇죠. 여기서도 I'm a bit nervous about를 활용해서 뭐 다른 경우도 많겠죠. 제가 꼭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1: Nervous.
0: 네. I'm a bit nervous about this presentation. 이렇게 말한다든지.
1: 저는 a bit보다 I'm really nervous. I'm very nervous about the
0: 근데
1: presentation.
0: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선생님, 옆 사람이 그렇게 I'm really nervous about this long flight 이렇게 말하면 괜히 나까지 불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 잡을까 봐. 네, 그러면 안 되니까 I'm a bit nervous. 그런데 약간 긴장이 될 수는 있잖아요.
1: Many people have this fear of flying,
0: Oh,
1: right?
0: yes.
1: It's real. So I think you should prepare yourself. Just go to sleep. If you can, just go to sleep.
0: Nervous 하니까 잠이 안 오긴 한데.
1: 그래도,
0: 네, 어쨌든 whatever it takes.
1: Whatever it
0: 네,
1: takes.
0: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get some sleep. 여기서도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자, 그 말했더니 이참그 옆에 승객이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해 주면서 아유, 무슨 뜻인지 제가 알죠.
1: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Really? 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 말씀 저도 이해가 되긴 하죠.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말하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1: 여기 이제 what you의 두 가지 이제 발음이 있는데요.
0: 네네.
1: I know what you mean or I know what you mean.
0: 네.
1: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What you, what you. 정말 둘다 좋겠네요.
1: Same.
0: 네,
1: That's
0: I
1: right.
0: know what you mean. 자, 그러면서 저는요, 사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해요.
1: 바로 나오네요, 여기.
0: 네.
1: 그렇죠?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0: 네. I usually, 제가 대개는 이렇게 합니다. I usually try to sleep.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I usually try to sleep. 근데 얼만큼? Through most of it라고 하는데 it는 the long flight를 말하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길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내내 잠을 자려고 한다. Sleep through most of it.
1: Through the flight, through the
0: 네.
1: long flight.
0: 그렇죠.
1: We're talking about during the entire flight, the duration of the flight.
0: 네.
1: I can't do any deep sleep during the flight unless I'm in business class. In the economy class, you can't really sleep really well.
0: 그렇죠. It's not that
1: It's
0: comfortable.
1: not that comfortable, right?
0: 에, 그렇죠. 그 여기서는 근데 그 I usually try to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I usually try to 그게 나로서는 나름 전략이다라고 할때 그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꾸게 되면 go to strategy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1: What
0: 같아요.
1: is your go-to strategy?
0: 그 try to sleep most through most of
1: That's
0: it
1: right.
0: 그야말로 그냥 혹은 뭐 get some cough syrup.
1: Cough syrup
0: 네.
1: to make you fall asleep?
0: 그렇죠.
1: That's right.
0: 기침 실험약 이거
1: That's right.
0: 먹고 그냥 한숨 자는. 자, my go-to strategy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131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1: That's right.
0: 자, sleep through 하면은 뭐뭐를 통과해서 내내 쭉 through라고 하는 더 전치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Same here.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3: I know what you mean.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0: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31쪽을 보시면 또 나와 있지만 약간 장난스럽게 과장을 해서 그냥 나는 기절해 버리려고 해요. 이렇게도 말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 기절해 버리다.
0: 네, pass out 한다는 거죠.
1: When you pass out, it's because you're usually very tired. Oh, I passed out on the plane.
0: 그렇죠. 그냥 아예 나는 쭉 뻗었어. 아, 이게 기절해 버렸어. 우리말로도 기절해 버렸다는
1: That's
0: 말을
1: right.
0: 또 비유적으로 쓰거든요.
1: Pass out.
0: 그렇죠? 그래서 난 그냥 기절해 버리려고 해요. I just try to pass.

0: pass out until we're almost there. 거기 거의 다 갔을
1: That's right.
0: 때까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1: Right.
0: 이 저기 교재에 나온 말은 조금 맹맹한, 밍밍한 그런 표현이라면 pass out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 재미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1: That's a good idea.
0: That's a good idea. 자, 그렇다면 부디 우리 둘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0: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휴식을 좀 얻다. Get some rest 하기를 바랍니다. 둘다 말하지 말고 자자 이 얘기죠.
1: Hopefully, nobody is kicking me behind the seats.
0: That's right. 자,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That's a good idea.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3: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2: Same here.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3: I know what you mean.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2: That's a good idea.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이번이 뉴욕이 처음 가시는 건가요?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1: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0: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한참 됐어요.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1: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0: 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Same here.
1: Same here.
0: 전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좀 긴장되긴 하네요.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1: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0: 아, 그말 이해하죠. I know what you mean.
1: I know what you mean.
0: 전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해요.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1: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0: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That's a good idea.
1: Hey, that's a good idea.
0: 부디 우리 둘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1: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Good
0: 아유,
1: job,
0: 정말
1: everyone.
0: 잘하셨습니다. 네, get some rest나 take a break나 휴식을 취한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말로
1: Yeah.
0: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1: Right.
0: rest는 get을 쓰고 break는 take을
1: Yeah.
0: 쓰더라고요.
1: Take a break, get some rest.
0: 네, 그렇게
1: That's
0: 이해하시면
1: right.
0: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많은 표현들 꼭 한번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de.
0: 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우주를 떠다니는 레코드판이 있다던데 사실일까? 1977년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 이 우주선에는 골든 레코드라는 레코드판이 있었죠. 우주에서 누가 듣는다고 레코드판을 담아보낸 거지? 이 질문의 답은 외계 생명체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호가 외계 생명체와 마주할 때를 대비해서 지구의 정보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냈던 것이죠. 이 레코드에는 지구와 인간에 대한 여러 정보는 물론이고 55개국 언어로 담은 환영 인사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된 인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마주한 외계 생명체는 과연 있었을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4: 왕완링입니다.